경찰청은 발달장애 전담 경찰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담 경찰관으로 지정되는 자격 요건이 느슨하고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도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전담 경찰관 12,427명 중 관련 자격을 갖춘 인원은 38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내부 교육만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발달장애인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새빛 생활비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버스 요금 지원 사업 1분기 정산금이 지급됐습니다. 수원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이용한 버스 요금을 분기별로 정산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지급은 1분기 이용 실적이 기준이고요. 아직 지급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달 안에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장애인 통합 돌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통합 돌봄 실행을 위한 선결 과제, 시군별 자원 현황 분석, 전문가 집단의 사례 관리 역할, 그리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 다양한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0: 장애인 지원 정책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5월 14일 오늘은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입니다. 많은 분들께는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1: 네.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디지털 정보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에 미국의 웹 개발자와 캐나다의 접근성 전문가가 디지털 접근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했고요.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는 날입니다.
0: 예, 사실 접근성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1: 아,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카페처럼 시끄러운 공간에서는 비장애인도 자막을 켜고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고요.
0: 예.
1: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는 경사로가 훨씬 편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화면 확대 기능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고 다치고 일시적으로라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결국 모두를 위한 사회 안전망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사실 접근성이 왜 중요한지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접근성과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1: 네,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 정도가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유로 접어들면서 작은 글씨를 보기 어렵거나 복잡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접근성은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0: 예, 요즘 무인 주문기나 모바일 앱 사용을 많이들 하시면서 디지털 접근성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1: 네, 실제로요. 장애인들의 키오스크 이용 어려움은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무인정보 단말기, 즉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 가운데 44.8%는 키오스크보다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72.3% 그리고 휠체어 이용자의 61.5%는 키오스크 대신 직원을 통한 주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수준도 일반 국민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정보 접근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 예, 이제는 음식 주문뿐만 아니라 병원 접수나 카페, 영화관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키오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죠.
1: 네. 맞습니다.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조금 불편하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주문을 하지 못하고 이동하지 못하고 교육과 문화생활에도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접근성은 결국 누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접근성을 복지나 배려 차원을 넘어서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흐름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0: 예, 이런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요?
1: 네, 정부도 역시 접근성을 중요한 권리로 보고 관련 법과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흔히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은 건물 출입구 경사로, 점자 블록, 장애인 화장실 등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기준을 마련한 법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물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0: 예, 물리적인 접근성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정보 접근권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습니다. 2008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됐는데요. 이 법은 정보통신과 의사소통 영역에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웹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통해서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의 접근성 기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접근성은 단순 편의 기능을 넘어서 누구나 정보에 접근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0: 요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화면 읽기 기능이나 자막 지원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있었군요.
1: 네.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제도를 통해서 시각장애인 스크린 리더 지원, 키보드만으로 이용 가능 여부,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키오스크 접근성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무인정보 단말기, 즉 키오스크에도 접근성 보장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새롭게 설치되는 기기에는 음성 안내, 화면 확대,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높이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기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0: 예, 요즘엔 SNS나 영상 콘텐츠에서도 접근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막과 이미지나 사진의 내용을 글로 설명해주는 대체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막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돕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근에는 비장애인들도 대중교통이나 카페처럼 소리를 켜기 어려운 환경에서 소리 없이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필수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접근성을 위한 기능은 결국 모두에게 편리한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0: 예, 최근에 는 AI 기술도 접근성 향상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1: 네, 많이들 이미 쓰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실시간 자막과 이미지 설명 기능의 정확도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음성 자막 서비스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이미지 설명 기능은 실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앱과 서비스들도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 클로버 노트는 말소리를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Seeing AI는 카메라로 주변 사물이나 문서를 비추면 AI가 이를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계단 푸셔 클럽처럼 휠체어 이용자와 이동 약자를 위해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출입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처음부터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처음부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자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포용적 설계 개념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접근성은 누구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장애인 지원 정책 오늘은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아서 접근성의 의미와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박영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임현정의 첫사랑.

0: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1: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2: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1: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주시겠습니까?
2: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중증 시각장애인이 겪고 있는 30세 초반 여성 장애인이 인간관계에서의 큰 상실로 인해서 일상적인 대인관계가 잘 안 돼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라는 상담 사례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희귀성 난치성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겪게 되는 20대 후반의 여성 장애인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난치병이다 보니까 병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엄마의 케어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하고 같이 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너무 간섭이 심하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나답게 좀 살고 싶다라는 욕구 때문에 상담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1: 내담자는 어떤 성장 과정을 경험을 했길래 가족들의 간섭이 심하고 모든 것을 가족들의 뜻대로 하는 걸까요?
2: 예,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참 우리 그 어렸을 때부터 특히 이제 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거나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이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는요. 이 내담자의 가족들 이렇게 봐보면 가장 극히 원만하고 극히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두 분의 누나, 그 다음에 자기 가정에서 다섯 명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직장 생활에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이제 전업주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 아버지는 그 큰 언니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이 내담자는 주로 어머니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리고 그 둘째들은 이제 그 이렇게 그 가족 관계에서도 보면

0: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인데 자기는 이제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1: 예.
0: 그 이유를 이렇게 봐보니까 내담자가 두 살 때부터 병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희귀성 난치병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 생활을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엄마가 결정하고 엄마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맞춰가는데 이제 엄마가 그걸 맞춰갈 때 건강에 초점을 두니까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건강한 거야 이렇게 개입을 하고 모든 걸 일상적으로에 대해서 다 엄마의 뜻대로 해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렸을 때는 뭐하냐면 당당하게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할 기회가 없었었지만 우리 엄마가 이런다 그런데 이 내담자가 이제 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 일자리로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은 이게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대체적으로 뭐 하냐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건강을 이해한다라고 하고 심적 지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대표적인 이런 그 관계 속에서의 심적 지배 때문에 이런 당당한 표현을 못하게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내담자는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지시에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심해 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뭘까요?
0: 예, 이제 이렇게 봐보면 우리가 이제 뭐 한 가지의 원인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지만 이 내담자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요구와 결정에 순응하는 것이 나는 아프고 그다음에 내가 엄마한테 순응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존하는 딸일 때만이 뭐 하는 거냐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지지를 받고 보살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가치인데 조건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가치 조건화 속에서 뭐 하냐면 자리 잡기 때문에 섣불리 나를 뭐 하냐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보면 둘째 언니는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늘 갈등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은 내 생존에 위협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이제 가는 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담자가 이제 성인이 돼서 친구들하고 좀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뜻대로 표현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나 또 자기 성에서는 어머니의 뜻을 거두게 되면 나는 엄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의 그런 마음들이 불일치가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불안이 만들어지고 그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안을 만들어서 이제 손톱을 물어뜯거나 아예 그냥 감당하지 못하면 해피해버리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 내담자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무능하고 취약한 사람이라는 어떤 내적으로 역기능적 핵심 신념이 이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적 사고와 인지적 오류가 나타나서 자기가 이건 잘못하면 나는 이기적이야라는 파국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내담자는 어머니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늘 갈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담을 해 주셨나요?
0: 예. 보통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봐보면 사회자님도 보시다시피 우리 장애인 그렇게 어렸을 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부모님들의 가잉 보호와 통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나도 모르게 이제 의존적인 딸이라는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자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다음 이제 성인이 돼서 내 스스로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좀 표현해보고 그것들 진솔하게 내 내면의 힘으로 좀 당당하게 결정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이 세상에 아무 일이 없이 내가 할 수 있구나 이걸 이제 갖도록 하는데 이제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대체면에는 진솔한 어떤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 안정 상담자와 안정한 관계를 이제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담자가 어머니가 실망할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또 내가 생존을 위해서 침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탐색을 하게 하고 느껴보고 하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욕구를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했고 특히 그 현실 요법에 욕구를 탐색하고 그다음 doing 현재를 살펴보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평가해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보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계획하는 이런 현실 요법의 기법을 통해서 이 내담자가 이제 뭐냐면 내

0: 욕구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갖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1: 예. 상담 후 내담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0: 이렇게 이제 그 하게 되니까 있는 그대로를 자연을 수용하는 어떤 내면적인 힘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현실요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 점점 연습해 보니까 아, 내 스스로 해도 되겠구나. 힘이 만들어져서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함으로 해서 자기 비하, 그 다음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결정하지 못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벗어나서 자기를 자비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 앞에서도 나는 성인인데 진짜 한심하네라고 비난했던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돼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욕구를 표현하니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대인 관계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눈치를 보지 않고 표현하게 돼서 훨씬 더 원만해졌고요. 특히 이런 그런 그 자기의 욕구를 정확히 알므로 인해서 멍 때리기라든지 손톱 물어뜯기라든지 이런 억눌렀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게 됨으로써 무의식적인 강박 행동이 점차 줄어들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자기를 엄격하게 했던 이런 부분으로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친구 관계라든지 자기 욕구, 그리고 특히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뭐 하려고 책임지려는 행동이 점차 증가됨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도 훨씬 더 만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예,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박주희의 자기야.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안내를 해주시나요?
1: 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 그리고 한시중은행과 교육부가 후원하는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전달식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노트북 지원사업은 지난 2009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18년 동안 지원 을 받은 총 인원이 2,289명에 달합니다. 예. 올해는 132명의 장애 대학생 새내기들에게 최신형 노트북이 전달됐고요. 노트북을 받은 학생들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노트북 전달식 현장으로 가보시죠.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입 장애 대학생 노트북 전달식. 여러분의 커다란 환호와 박수로 노트북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트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수여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우 학생 그리고 정은혜 학생 이렇게 두 분입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올해 10명 여자대학교 입학했습니다. 김시우로 강샤피드입니다.
0: 네, 노트북을 대표 학생에게 전달한 뒤 학생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던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이날 전달식은 개회 선언에 이어 사업 경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업 소개 영상을 본 뒤 후원사의 후원기금 전달, 노트북 전달, 축사, 새내기들의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노트북을 받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 설치돼 장애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돕는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와 학생들의 부모님이 자리 행사를 빛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걸까요? 박세은 주임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4: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전달식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대학계에 입학하는 신입장애대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벌써 18년 차인 사업입니다. 요즘 대학교는 노트북이 필수인데 올해는 노트북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구매하는 데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가정은 등록금만으로도 부담이 되고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시작했습니다. 장애 대학생 친구들이 꿈을 갖고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와서도 밝은 모습으로 받아가는 것도 되게 볼 때 기분이 좋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도 잘 활용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보면 또 뿌듯하고 그럽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입학을 하고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다양한 경험을 접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즐겁게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대학생들에게 필수품이 된 노트북을 장애 대학생들에게 꽤 오랜 기간 지원을 해 오셨는데요.
1: 네.
0: 노트북을 전달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건가요?
1: 네, 보통 3월에 각 대학마다 홍보를 한 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는데요. 장애 정도, 경제 상황, 노트북 활용 계획, 자기소개 등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한 뒤 최종 지원 대상을 선발하게 됩니다. 올해도 22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 75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새내기 132명이 선정됐고요.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각 대학에 있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대구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김미옥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5: 400여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이 대학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차별 없이 학습하고 생활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학습 지원, 생활 지원, 진로 취업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노트북이 꼭 필요한데 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노후된 거라서 뭐 속도라든지 그런 면에서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 저희 때는 필기를 다 연필이나 이런 걸로 했는데 요즘에는 태블릿

0: PC나 패드 같은 거에서 하기 때문에 노트북이 있으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필기를 바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 가상 수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시청할 수 있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트북 받은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이 노트북을 받아서 꿈을 펼치는 밑거름이 되어서 무사히 학업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1: 예,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 학교 생활에 노트북이 꼭 필요하군요.
2: 네, 그렇습니다. 최신형 노트북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가격이 부담이 돼서 중고로 구입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노트북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 내에 마련된 컴퓨터실이나 외부 PC방을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애 대학생의 경우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와 함께 노트북이 있어야 보다 수월하게 강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이 노트북 지원 사업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원을 받은 26학번 새내기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예진 학생입니다.
3: 노트북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문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도 있었고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응원과 격려를 받은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노트북이 있으면 과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찾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시각장애로 인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의 파일들이 있는데 노트북이 있으면 그것을 제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로 변환해서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사업에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이 없었을 때는 시각적인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트북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들으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닥쳐도 포기하거나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즐기면서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말을 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1: 예, 이예진 학생은 노트북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군요.
2: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원 신청서에 담았고 선생님이 꼭 되고 싶다는 꿈도 또 그 꿈을 어떻게 이뤄나갈지도 잘 정리해서 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 자신의 대학 생활을 누군가가 응원해주고 격려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예진 학생이 교사가 되는 그날을 떠올리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형 학생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4: 제가 노트북이 좀 필요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찾게 되어서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전공 공부랑 프로그래밍 실습에서 노트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신청서를 쓰고 심사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선정되게 됐습니다. 직접 노트북을 받으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기계를 받은 것보다 저에게는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돌이 생긴 것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저도 과제, 프로그래밍 실습, AI 공부에 더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트북을 통해서 앱이나 프로젝트 결과물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데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또 공모전에도 도전하면서 나중에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앱과 서비스도 직접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밖을 나갈 때 저와 같은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장애물을 만나거나 그러면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회로 같은 거를 알려주는 앱이라든지 혹은 뭐 여행 계획을 장애인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짜주는 그런 앱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2: 네. 장애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다는 이우영 학생의 꿈을 응원하고요. 우영 학생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노트북은 세상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창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장애 때문에 몸으로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제약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우영 학생과 함께 이번 전달식에 참여한 131명의 새내기 장애 대학생들이 선물 받은 노트북을 잘 활용해서 알찬 대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오늘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전달식 현장 함께 다녀왔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승철의 듣고 있나요?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하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제작한 연극 젤리피쉬가 백상예술대상에서 백상연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 예, 일단 단체나 작품 사람의 경계 없이 가장 뛰어난 연극적 성과를 낸 후보에게 수여되는 연극부문의 최고상이라는 점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고요. 앞서서 1월에 62회 동아 연극상 작품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대 권위 있는 상을 이제 받았다는 점이 흔치 않은데 장애예술 기반의 작품이라는 점 이런 점이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이 젤리피쉬는 영국 극작가 벤 헤더릴의 동명 원작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고요. 내용은 다운증후군의 27세 여성 켈리가 사랑 또 관계 자립을 통해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쾌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신장 장애인 배우 김범진 배우가 도미닉 역을 맡았고요. 그동안 한국 연극 무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배역과 배우의 결합이 작품의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예술극장은 자체 제작을 통해서 국내 정서에 맞게 재해석해서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동시에 얻어왔고 양대 시상계 평가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백상연극부문 심사위원단은 이 예술적 수월성과 대중적 확산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심사했다면서 올해의 결과는 연극계의 지금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총평을 했습니다. 앞서서 동아연극상 심사위원단도 관객들이 강요받기보다 객석에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수작이고 공정과 인간의 선함을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라면서 연출과 배우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 비장애의 경계나 사회적 편견이라는 통상적인 메시지에 기대지 않고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 동시대 연극으로서의 작품성과 대중성에 도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점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두 예술극장이 2013년 10월 개관 이후에 2년여 만에 일어난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장애예술 인프라가 동시대 한국 공연예술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점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젤리피쉬는 오는 9월 부산 영화의 전당을 시작으로 모두 예술극장이 제작한 다른 장애예술 작품들과 함께 전국 지역 문화회관 무대에 차례로 오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1: 예. 내일 오후 7시 30분 경복궁 강녕전에서 세종대왕 나신날을 기념하는 전통 궁중음악 공연이 열린다고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대 궁중음악을 담당했던 앞이 안 보이는 악사들의 전통을 현대로 계승한 국악 연주가 되겠습니다. 공연은 음악의 독창성과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보여주는 여민낙을 시작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창작 작품 무동, 쌈검 대무가 연주가 됩니다. 이 외에도 점자 가르치는 대목, 또 세야세야 용비어천과 어기어라 등 총 7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점자 가르치는 대목은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안한 송암 박두성 선생의 삶과 교육정신을 담아낸 창작 판소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관현 맹인단은 그간 태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하고 이 문체부 지원받아서 2011년에 창단을 다시 했습니다. 관현 맹인이라는 이름은 세종실록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옛날의 제왕은 모두 눈이 안 보이는 이들을 써서 악사를 삼고 현송, 그러니까 연주와 노래의 일을 맡겼으니 그들은 눈이 없어도 소리를 살피기 때문이며 또 세상에 버릴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재창단을 했는데요. 2021년부터 경복궁 기획공연을 이어오고 있고 경복궁을 대표하는 전통 음악 행사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해당 공연과 관련한 문의는 관현맹인팀 02-880-0690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시각예술 본격 평론지로 새단장한 소태평론 제18호를 발간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서 기존 문학평론에서 문학과 미술평론으로 확장했습니다. 했습니다. 크게 문학평장과 미술평장으로 나누어서 각각 세 꼭지의 평론이 게재됐고요. 특히 최초의 수어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빅오션의 특징과 의미를 또 정립하는 평론도 실었고요. 이외에도 장애문학인이 출간한 책 서평과 장애미술인 전시회를 찾아 소개하는 코너가 신설되어서 현장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장애인 예술계에 부족한 것이 평론이었는데 앞으로 평론을 통해서 장애인 예술이 더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작품 기대합니다.
1: 미랄복지재단이 발달장애 청소년 예술과 발굴과 환경 인식을 위해서 미술공모전을 개최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29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내가 그린 그림, 그리는 이제 녹색을 뜻하는 그린도 이제 포함하는 중복어입니다. 내가 꿈꾸는 초록지구를 주제로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면 되는 주제에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총 237명의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전문 미술 교육을 지원하면서 예술적 성장까지 도와왔는데요. 공모 대상은 만 12세부터 18세까지 전국 발달장애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회화 작품, 유화, 아크릴, 수채화 등을 사절지 규격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되고요. 접수는 미랄문화예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내에 폼을 통해서 접수하실 수가 있겠고 복지카드 사본과 작품 사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수상자들에게는 10월에 열리는 봄 정기 전시에 참여 자격도 주어지게 됩니다. 결과는 6월 5일 미랄 문화예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1: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 센터가 서울에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29일까지 AI 아티스트 양성 과정이 펼쳐지는데요. 공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생성형 AI 기반 창작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월 9일부터 24일까지 주 3회 일 3시간씩 총 8회에 걸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교육과정은 아누타 캔버스를 활용한 생성형 AI 기반 창작 실습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교육생들은 개인별 미술 작품을 직접 창작하고 이를 활용한 굿즈 제작 과정까지 경험하게 되는데요. 창작 역량과 콘텐츠 활용 능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유선 연락 및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070-4334-8858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원의 사랑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 2026년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 세종대왕 유적관리소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글 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기념 특별전 훈민정음과 훈맹정음을 개최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13년부터 1936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교육기관인 재생원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가르쳤던 박두성 선생은 일본어 점자로 글을 배워야 하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겨 한글 점자를 연구했고 1926년 11월 4일에 6점식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장애의 벽을 깨다 훈맹정음 구역에서는 박두성 선생이 쓴 일지와 또 훈맹정음 점자표를 비롯해 점자 아연 원판, 점자 타자기 등의 유품이 공개되고요. 전시 개막일인 내일 5월 15일에는 특수 안경 체험, 어둠 속의 촉각 미술 활동, 시각장애인 작가들의 전시회인 오감으로 느끼는 장벽 없는 세상 등이 진행되고 점자의 가치를 살펴보는 학술 강연, 인문학으로 읽는 점자도 마련됩니다. 또 주말에는 시각장애인 관람객은 현장 영상 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내일입니다. 5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열리니까 시간을 내서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월 14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가인과 조건이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 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자, 매월 둘째 주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전통시장 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라 할 수 있는 남대문 시장으로 떠나봅니다. 남대문 시장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찾는 걸까요? 남대문 시장에 갔을 때 어떻게 둘러보면 좋은지 지석봉 센터장님의 가이드로 다양한 정보 알아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시각장애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 현장 시간이죠. 장애 청년들이 장애 인권과 관련된 해외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사례를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프로그램, 네, 장애 청년 드림팀 6대륙에 가다.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장애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얼마 전 21기 선발이 끝나서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내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진안기수에서 활동한 선배들도 함께했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현장 소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할까요? 여자친구가 부릅니다. 시간을 달려서.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하는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와 가까이 했는데 네. 저는 가본 기억이 별로 없는 남대문 시장으로 떠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매달 두 번째 주에는 전국의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는 프로야구 얘기로 한 달은 좀 쉬어갔습니다. 이번 달에는 먹거리 또 볼거리가 아주 풍성한 유명 전통시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남대문 시장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로 인해서 남대문 시장 좀 가보기 꺼려한다라는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만.
0: 그럴 수 있죠.
1: 예. 네네. 제가 일일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 시장 투어 하루 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0: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남대문 시장은 지하철 역이랑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어지나요?
1: 너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너무 접근성이 좋고요. 서울 지하철 4호선 회원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5번 출구 같은 경우는 계단이 쭉 한 세 묶음이나 이어지거든요.
0: 세 묶음 엄청 네. 긴 거죠. 그렇죠.
1: 그렇죠. 예, 예. 네. 불편한 분들은 이 4번 출구하고 5번 출구 사이에 엘베가 있는데요. 그걸 이용하시고 지상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면은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5번 출구 올라가기 전에는 대형마트 지하상가로도 연결되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네. 바우처 택시나 복지콜 이용하시는 분들도 회원역 5번 출구로 찍고 오시면은 시장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남대문 시장이 그 제가 알기로는 엄청 오래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얼마나 오래된지 잘 모르겠지만 네. 언제 생겼어요?
1: 남대문 시장의 역사는 조선 초기까지 6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네. 조선 중기 그 대동법으로 인해서 그 쌀들이 이 한양으로 이제 많이 모여들면서 이곳에 이제 창고를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선 후반에는 이 정책이 바뀌면서 이 창고 자리에 상인들이 더 많이 들어서면서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과 경제 성장을 지나면서 1980년대에는 노점상들로 인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하고요. 네. 뭐 골라 이런 식의 그 영업을 많이 했다 하고요. 네네. 현재 한 만여 개 상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이제 워낙 큰 규모다 보니까 이 구역도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머리에 좀 정확하게 구조를 떠올리고 방문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지하철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오른편으로 메인 거리가 시작이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승려복과 아동복 파는 의류 매장들이 모여 있고요. 왼쪽으로는 칼국수 골목과 또 각종 먹거리들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한 100m 직진으로 가시면은 천장이 있는 아케이트 이 거리가 나오는데요. 네. 오른편으로는 대형 상가, 왼편으로는 그 본동 상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케이트가 끝나면은 문구 거리, 안경 거리, 약국 거리가 있고요. 작은 먹거리 골목도 있다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0: 야, 근데 새삼 놀라운 게 센터장님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십니까?
1: 제가 두 번 갔어요.
0: 방송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어디부터 둘러보나요?
1: 네, 시장 오른편에 있는 의류 및 잡화 매장들을 먼저 둘러보겠는데요. 이 남대문 시장은 시장이 뭐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옷이나 가방, 모자 등을 만져보면서 구경할 수 있어서 저희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큰 장점이 되겠고요. 네. 메인 거리를 약 50m 정도 들어가면 왼쪽에 길게 선 곳이 있는데요. 바로 만두집입니다.
0: 만두집.
1: 네. 동그란 찐빵 모양이고요. 김치만두하고 고기만두를 10개에 한 박스로 팔고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조금 두꺼운 귀에 속이 아주 꽉 찬 소가 들어있는데요. 김치는 좀 칼칼한 맛이고요. 고기는 매우 담백한 맛입니다. 저희는 포장을 했는데요. 집에 올 때까지도 따뜻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0: 좋습니다. 만두는 포장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은요?
1: 네. 직진으로 가다 보면은 한옥 처마처럼 생긴 아케이트 거리가 나오는데요. 여기 초입 왼편에 네. 떡볶이를 파는 분식점이 있습니다. 예전 추억의 그 떡볶이 맛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2,000원짜리 김치말이 국수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양은 뭐 그닥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면발과 김치 그리고 달달한 육수가 만나서 가볍게 먹기에는 아주 좋은 분식점입니다. 네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쭉 걸어가시면은 왼편에 유명한 이 그 만두집이 또 여기도 있는데
0: 만두가?
1: 여기는 네네. 예. 근데 만두보다도 여기는 꽈배기하고 도너츠가 유명하거든요.
0: 아, 또 그래요?
1: 네네. 네. 그 3,000원에 3개 아니면 뭐 저녁 때는 3,000원에 4개 파는데 네, 한번 들려보시고요. 네. 좀 더 직진하면은 왼쪽에 쌀떡볶이로 유명한 분식점이 있는데요. 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송 준비로 인해서 지난주에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예. 첫날에는 줄선분 그 끝에 계신 분이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얼른 그냥 포기를 했고요.
0: 아, 그래요?
1: 네. 이튿날은 한 시간 정도 기다려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와. 양배추와 무채가 아주 푸짐하게 들어있고요. 소스보다는 말캉하면서 쫀득한 쌀떡이 아주 예술적입니다.

0: 하면은 뭘 좀 보면 좋을까요?
1: 네, 어느 정도 배가 채워졌다면은 아케이트 오른편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로 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종 의류와 액세서리 그리고 수입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특히 2동의 그 3층에는 도매 꽃상가들이 있고요. 또 D동과 C동의 3층에는 그릇 가게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이곳에서 물고기 모양 뭐 그릇이라든지 네. 꽃 모양 뭐 그 예쁜 무늬의 그릇들을 아주 저렴하게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C동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그 가게도 있습니다. 저희도 커다란 냉면기를 구입을 했었는데요.
2: 아, 냉면 담는 그릇?
1: 네네네. 그래서 다들 보고 되게 예쁜 거 잘 샀다. 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네. 이거 대형 상가는 구름 다리로도 이게 모든 동이 이어져 있거든요. 또 그리고 지하에는 수입 상가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덩달아 가격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독특한 제품 이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하상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2: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할 수 있잖아요. 야, 남대문 시장 갔어? 그럼 여기는 꼭 가봐 하는 데가 있다면 어떤 매장일까요?
1: 네. 바로 문구 매장이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1971년에 이곳에 그 대형 문구 그 매장이 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1층에서 4층까지는 뭐 다양한 팬시 제품 같은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특히 뭐 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5층에는 문구 역사 기념관으로 꾸며놨더라고요.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는 70년대, 80년대 추억의 그런 문구류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니까 꼭 둘러보시기 바라겠고요. 매장 옆으로는 안경점과 약국거리들이 있는데요. 안경 같은 경우는 몇 시간 만에 금방 맞춰져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아주 특히 인기가 좋다라고 하고요.
2: 이게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들었어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약국 매장들도 몇 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상비약들이 시중에 비해서는 되게 한 20, 30% 싸니까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숭례문 근처 상가 쪽에 그 먹자 골목 있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또 줄을 선 곳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야채 호떡집입니다. 네. 커다란 호떡에 그 안에 이제 잡채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당면하고 야채 같은 게 들어있고요. 와. 겉에는 간장을 발라줬습니다. 야채 호떡 외에도 꿀 호떡, 팥 호떡을 모두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평균 한 20, 30분 정도는 줄을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기다렸다가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2: 아니, 아까 떡볶이가 1시간이었는데 네. 뭐 20, 30분이면 아주 너무 쉽네요.
1: 그렇죠. 여긴 대부분 포장이니까.
2: 예. 네. 자, 남대문 시장의 명물하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야채 호떡도 있지만 그 유명한 갈치 골목이도 있잖아요.
1: 있죠. 네. 꼭 한번 저도 둘러봤는데요. 네. 아케이트 왼편으로는 A동과 B동의 본동 상가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갈치골목은 A동 상가에 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면은 갈치조림 냄새가 아주 확 퍼져 나는데요. 그 방송에 나온 식당이 손님이 좀 더 많은 편이지만 맛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2: 그럴
1: 합니다.
2: 거예요.
1: 네. 저희는 조림과 구이를 골고루 주문을 했었고요. 달걀찜과 생김 그리고 뭐 콩자반, 생선구이, 김치 등 한 7, 8가지 밑반찬들이 깔리고요. 메인으로 조림과 구이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조림은 국물이 비교적 좀 많은 찌개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칼칼한 맛이 목젖을 때릴 정도였습니다. 살도 비교적 많아서 밥하고 먹기 좋았고요. 구이도 겉바속촉으로 잘 구워져서 나왔습니다. 확실히 밑반찬으로도 이제 구이가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거기 그거보다는 훨씬 맛있게 구워졌고요. 네, 한 끼 식사로는 최고였지 않았나 싶고요. 그 생선 조림이나 구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제육볶음이나 청국장 같은 것도 판매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 근데 또 여기 가면은 한번 구이 먹어야죠.
1: 아, 그렇죠. 네.

0: 지금 좋습니다. 아우, 네. 지금 소개해 주신 것만 해도 지금 만두집 두 개, 떡볶이에, 호떡에, 갈치에 네. 이미 배가 부를 것 같기는 한데 네. 혹시나 또 이제 아쉬운 마음에 네. 남대문 시장 소개하는데 여기를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 또 있을까요?
1: 마지막으로 시장 초입에 칼국수 골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비슷한 규모의 식당들이 네.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내부가 통째로 트여져 있어서 테이블로만 이제 매장이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좁은 공간에 어깨를 맞대고 모르는 사람과 마주보면서 이렇게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칼국수와 보리밥, 보리비빔밥이 메뉴이고요. 여기에서 카드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받지 않고 네.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하면은 서비스 비빔냉면을 이렇게 앞접시에 조금 덜어 나오고요. 뭐 칼칼하게 맛있었습니다. 칼국수나 보리비빔밥이 이제 바로 나왔는데요. 칼국수는 남의 멸치로 우린 육수에 손으로 썰은 그 면이 담겨져서 나왔는데요. 양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육수의 깊은 맛과 손칼국수의 그 식감이 잘 어우러졌고요.
0: 좀 두툼한 면이죠.
1: 그렇죠. 네네네. 어떤 건 얇고 어떤 건 두툼하고 네, 거진 어떤 건 두꺼운 거는 수제비 정도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0: 진짜 손으로 썬 칼국수.
1: 맞습니다. 예, 예. 이건 진짜 손으로 썰었구나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네. 비빔밥은 야채와 고추장을 잘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비빔밥 같은 경우는 칼국수의 육수를 받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추김치하고 열무김치는 덜어서 먹으면 되는데요. 9,000원이라는 가격이 시장 칼국수치고는 저렴한 편은 아니니까요. 예전 시장 감성 느끼고 싶다 하는 경우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규모의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을 둘러봤는데요. 워낙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갈 곳도 많고 구경할 곳도 많은데요. 가족이나 또 지인, 연인과 함께 남대문시장에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족 책장. 가르치는 교과가 직업과 직결되다 보니 성인 학생들은 학구열이 뜨겁다.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진지하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한 글자 한 글자 점자를 익히거나 컴퓨터 조작법을 배우는 모습은 실로 눈물겹다.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 개인적인 경험담에 서로 동병상련의 아픔을 공감할 때가 있다. 가령 실명하고 난 뒤 자녀들이 엄마인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이라든지 동네 사람들이 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린 아들을 붙들고 너도 나도 훈계를 일삼는 통에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괜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때 거스름 돈을 잘못 받거나 제값 주고 산 꽃이 다 시든 것이었음을 뒤늦게 알았을 때 청소가 안 된 방을 버젓이 깨끗하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태어나고도 의도적인 속임수를 모르는 척 지나쳐야 할 때 등 답답한 순간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안마, 마사지, 지압 수업 시간에 저시력인 여자 성인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은 딸아이 얼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도 선생님은 나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더 혼란스러워하고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이는 적어도 그런 건 없잖아요. 아이나 사부님이나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미 선생님이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게다가 선생님은 경제력도 있고 직장도 탄탄하잖아요. 옆에 있는 남자 성인 학생이 반박했다. 그건 아니지. 우리야 새끼도 얼굴도 봤고 각시 얼굴도 알지만 선생님은 아니잖아. 그런가? 그래도 우리는 멀쩡하게 살다가 이렇게 돼 자식들 사춘기일 때 상실감도 더 크고 적어도 선생님의 시작부터가. 듣고 있자니 쓴 웃음이 나왔다.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인지 앞다투어 자기가 1등이라고 목 쳐.

상황을 도두는 것 같았다. 경민 씨 얘기 들으며 생각해보니까 내가 1등인 것 같다, 안 그래요? 앞으로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없고 바로 곁에 있어도 주변이 시끄러우면 내 새끼를 못 찾는데 얼마나 불쌍해. 글쎄 교회 체육대회 갔다가 다른 아이가 우리 유주인 줄 알고 막 안으려고 한 거지. 그 아이 엄마도 당황해서 자기 아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솔직히 남편 얼굴은 한 번도 보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거든. 그런데 딸아이는 다르더라고. 보고 싶어요. 한껏 가벼운 어조로 이야기했는데 돌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보편적인 삶을 누리던 성인들에게 실명이라는 사건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맞다. 피해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가벼운 농담처럼 나만의 고충을 토로하고 나면 학생들은 더 이상 징징거리지 않는다. 심지어 씩씩해지기도 한다. 조금씩 단단해지는 학생들을 지켜보며 특수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자,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시각장애인 김성은 씨가 쓴 책 점자로 쓴 다이어리에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김성은 씨는 8살 때 녹내장이 생겼고 18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전북 맹아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인데요. 10대 학생들뿐 아니라 중도에 실명한 성인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수필가로 정식 등단해서 글을 쓰는 삶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책 점자로 쓴 다이어리에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또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수필가로서의 이야기뿐 아니라 특수교사로 일하며 겪는 고민과 보람도 진솔하게 담겨 있습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시각장애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김성은 선생님의 하루하루가 궁금하다면 이 책, 점자로 쓴 다이어리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노래 들을게요. 클래식 화이가 부릅니다. 스위티. I like that.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우리 팀의 핵심 모든 것 한번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네.
0: 오늘 뭔가요, 오늘? 네.
1: 제가 그래서 20대와 30대를 KBS에서 다 보냈잖아요.
0: 아직 30대 아니에요?
1: 그 청년 시절을 돌아보니까 청년 시절에는 그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때 뭐 해외 어학 연수 외에는 크게 활동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요. 오승원 아나운서는 어땠을까요?
0: 뭐 대학 때요? 청년 때?
1: 네.
0: 저도 뭐 해외 1년 있었던 거 말고는 뭐 딱히 뭐
1: 공모전 이런 거.
0: 저 연극을 했어요.
1: 아, 대외 활동인가요?
0: 네. 대외 활동 아닌가요?
1: 좀 다른, 성격이 다른, 네. 대외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기회만 있다면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성장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 청년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 청년 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인데 장애 청년이 중심이 돼서 해외 연수에 도전하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이고요. 장애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0: 좋네요.
1: 네, 올해 21기가 막 선발이 됐고 지난 8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거든요. 오늘은 그 현장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0: 일단 이 프로젝트명 자체가 굉장히 포부 가득하다.
1: 그렇죠.
0: 네, 드림팀 6대륙에 도전한다.
1: 네,
0: 얼마나
1: 네.
0: 좋아요 지금.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약 40개국을 방문해서 장애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선진 사례를 배우고요. 이걸 토대로 국내외 정책과 현장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로 가서 여러 나라를 다니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이 사회적인 의제로 확장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0: 네. 이게 그러면 해마다 해오고 있는 행사인데 네. 올해 21기 특징이 있을까요?
1: 네, 올해는 7개 팀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획 연수팀은 그 협회에서 정한 주제로 팀을 꾸린 건데 일본을 방문해서 이 장애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 문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0: 네.
1: 그리고 자유 연수팀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주제로 팀을 꾸려서 신청을 한 건데요. 이 6개 자유 연수팀들은 어떤 주제로 활동을 하게 되는지 한국 장애인 재활협회 장애 청년 드림팀의 조지윤 대리에게 들어보시죠.
2: 자유연수팀의 경우에는 청년들이 직접 연수 주제를 기획했는데요. 올해는 특히 AI와 관련된 주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청각 언어장애 청년들로 구성된 팀은 영국을 방문해서 AI 시대에 수어와 음성 언어가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수어 통역 인력 부족이나 비용 문제를 고려했을 때 수어 아바타와 같은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팀은 독일을 방문해서 AI 기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불평등과 편향 문제를 점검합니다.

0: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 포괄적인 채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 방향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공계 전공 장애 청년들로 구성된 팀은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 팀은 AI 기술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또 기술 소외를 줄이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할지 탐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제도 NDIS를 중심으로 고용, 재활, 주거가 연계된 통합지원 체계를 분석하는 팀이 있고요. 일본에서 해외 진학부터 취업, 그리고 현지 정착까지 장애 청년의 진로 로드맵을 모색하는 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는 팀도 있는데요. 이 팀은 올해 다시 부활한 다이내믹 챌린지 유행어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장애인 스포츠를 보호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도전과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1: 네. 그 마지막에 다이내믹 챌린저 유형으로 네.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한다는 팀이 언급이 됐잖아요. 이 다이내믹 챌린저 유형은 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또 신체적인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직접 깨는 유형인 건데 네. 이번에 시각장애 청년들과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 스카이다이빙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멋있죠?
2: 스카이다이빙.
1: 저는 무서워서 못해요.
2: 와, 진짜 이거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1: 네.
2: 네. 이번 해외연수 여러 팀들이 참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2: 그럼 우리 시각장애 청년들은 어떤 주제로 활동을 하나요?
1: 일단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각장애 청년들이 그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호주로 갈 거고요. 또 일본에 있는 학교의 진학부터 취업, 현지 정착까지 시각장애 청년들의 진로 로드맵을 모색하는 팀도 있습니다.
3: 저희는 자유연수 3 다이내믹 챌린지의 아우라 팀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아우라는 A United Reaching Above의 약자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 높은 곳을 향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 도전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장애의 인식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강화를 할 때 체계적인 프로토콜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연수를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연수를 호주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되지만 사실 스카이다이빙을 이전에도 해본 적이 없고 더군다나 해외에서 한다는 게 더군다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설레는 마음이 더 큽니다.
4: 저희 팀은 드림을 드림 팀이고요. 저희는 일본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외 진학부터 정착까지 지속가능한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일본 후쿠오카 지역으로 가서 유학부터 취업, 정착하는 그 과정을 여러 기관을 들르면서 과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그 합격을 한 것부터 저는 시작이었거든요. 복지 서비스를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학습 지원을 또 학교에다가 조율을 해야 된다거나 그걸 정말 많아서 저는 두 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기획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각장애 그 친구도 일본 유학을 꿈을 꾸고 있고 브리더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회계를 맡으신 제일 선배님이 계세요. 지금은 관세청에서 일하고 계신다니까 아주 든든하신 분이라서 되게 좋은 팀이 만들어졌어요.
1: 네. 이 팀원들의 구성이 최고다라는 자랑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팀 소개와 팀원들 자랑을 할 수 있는 건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드림팀에 합격을 했다는 거죠.
2: 예, 네. 장애계에서 장애 청년 드림팀의 경쟁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1: 네.
2: 이번에는 어땠나요?
1: 약 300명의 청년들이 도전했고요. 평균 12: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와, 네. 그런데 그 기획 연습팀은 주어진 주제에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라 팀원을 모아야 하는 자유연수팀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획연수팀의 경쟁률이 무려 26:1이었습니다.
2: 대단하네요.
1: 네, 대단하죠. 예. 네, 그리고 또 자유연수팀의 주제가 다양했는데요. 특히 요즘에 AI 시대다 보니까 AI 관련된 주제로 세 팀이나 구성이 됐고 나머지 팀들도 자기 진로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2: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팀으로 하는 거니까 팀워크가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주제가 정해지면 그 활동 방향이 있을 거고
1: 네.
2: 이거를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던 건데요. 다들 열정적이어서 그런지 기획 연수팀은 OT 전에 이미 두 번이나 만났고 어머나. 자유 연수팀은 이미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한 팀들인 거니까 유대감이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가 모이는 첫 시간이 바로 오리엔테이션이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드림팀의 활동 지침과 기본 역량 교육이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팀별로 이 선배 멘토가 매칭이 돼서 조별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시각장애 팀으로 가서 그 현장을 담아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5: 저희 같은 경우 갈등은 대부분 다 밤에 풀게 되더라고요. 낮에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싸웠든 안 싸웠든 낮에는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 기간에 가기로 맞아요. 정확히요. 밥 먹고 아침에 다 씻고 나와가지고 우리 여기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 되니까 가는 돌아와서 이제 저녁 다 끝나고 그때 와서 푸는 건데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다들 그냥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자 이런 거였고 네. 여러 가지 기간을 섭외를 해오셨잖아요.
6: 네.
5: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좀 설정을 한 거예요?
6: 그래도 골고루 한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5: 그러면 여러 가지 기간 중에 뭐 대학도 있을 거고 네. 교육기관도 있을 거고 우리를 직접 보조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기관도 있을 거고
6: 네. 그 고용센터가 빌딩이 있거든요. 이제 빌딩에 그 11층에 가면은 외국인 고용센터가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걸 듣고 이제 또 다른 기관에 가서는 뭐 자기는 취업에 대해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에 넘어가서 또 학생들 지원에 대해서 듣는다거나 거기 동아리도 있더라고요. 베일리어프리 맵 만드는 동아리가 있어서 그 친구들도 섭외를 했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기관마다 가서 거기 기관에서 특출난 게 있잖아요. 기관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따로따로 들어서 이게 종합을 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약간 조화롭게 하려고 고른 것 같아요.
5: 무리더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디를 좀 중점을 받을 것 같아요?
7: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조언도 필요하고 기관 외에도 이제 실무자나 실제로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1: 네. 이 팀은 이제 일본으로 갈 건데요. 그 현지의 기관들 섭외를 이메일이나 전화로 한 게 아니라 네. 직접 가서 했다고 합니다. 네. 와. 이 드림팀의 이만한 열정이 느껴지시죠.
2: 진짜 대단하네요.
1: 그렇죠.
2: 예, 예.
1: 네.
2: 아, 그 네. 선배들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되겠네요.
1: 맞아요.
2: 예,
1: 선배들이 예. 각 팀의 멘토가 돼서 이제 본인의 경험도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도 조언을 해줬거든요. 이제 그 중에 시각장애 선배이자 지금 내과 의사인 서연주 씨를 만나봤습니다.
2: 아, 의사분이시구나.
1: 네.
2: 그 이분은 드림팀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1: 네, 이분은 19기 장애청년 드림팀의 원스라는 팀에서 활동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의 자립과 이 사회 통합으로의 과정 탐구라는 주제로 스페인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서연주 씨가 중도 실명한 지 만 3년쯤 됐을 때 다녀온 건데요. 네. 그때 많은 걸 느꼈고 그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멘토로 참가를 하신 거예요. 이날 이 후배들을 보면서 드림팀을 다녀왔던 그런 추억의 생각이 났고 드림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8: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 유보직종인 안마업이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유보직종이 복권 판매원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시각장애인협회 온세라는 재단이 굉장히 그 복권 판매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그래서 거기서는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물리치료 대학교도 설립하기도 하고 시각장애인이나 그 이외의 다른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작업장의 호텔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무엇일까를 탐구하기 위해서 다녀왔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발디딤돌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게 장애 청년 드림팀이었고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은 장애재활협회 이사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이런 시각장애인분들이나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고 싶어요?
8: 일단 첫 번째는 건강하게 다녀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거 저도 장애를 갖게 되고 다시 사회 복귀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장애 청년 드림팀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아 이게 장애 장애가 단순히 나한테 한계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훨씬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만난 후배 친구들에게도 본인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점에서 성장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잘 고민해보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장애,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제가 만나본 비장애 청년은 시각장애 팀의 단원인 김여진 씨인데요. 지난해 그 학생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시각장애인 학습 도우미를 했던 인연으로 이번에 드림팀에 함께하게 됐고 지금 한껏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9: 네. 제가 과 특성상 팀플 같은 활동이 적은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팀 같은 활동을 할 때 같이 협력하면서 그런 시너지 효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시각장애 청년들의 진로부터 정착까지라는 저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드는 게 저희의 종합적인 목표입니다. 제 리더님이 이제 팀을 이끌어 주시면 저는 이제 브리더로서 이제 팀원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4명 중에 3명이 같은 성신여대 학생이고 이제 졸업생도 계신데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갈등이 있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전공에서 장애인의 생활이나 그런 전반적인 그런 지원 분야를 배울 때 이제 일본의 사례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현저히 이런 사례도 적고 장애인의 이동성, 접근성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이제 이번 연수를 기점으로 일본의 장애인의 이동 접근 제도까지 탐색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1: 네. 이 장애 청년 드림팀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서로 보완하고 이끌어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장애 청년들과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쨌든, 해외에 가서 다양한 걸 경험을 하다 보면 더 시야가 넓어질 것 같긴 해요.
2: 그러니까요. 네. 이제 엄청나게 멋진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왠지 그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설렘이 네. 계속 커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는 각 팀마다 우리 팀만의 서약서를 작성해봤는데요.
2: 당연하네요.
1: 네. 그 연수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리고 팀원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실현 가능하고 각 팀의 특징이 반영된 구체적인 약속 5가지를 만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서약의 내용이 나중에 우수팀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네, 다들 네,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네. 이 각오대로 잘 다녀오면 좋겠고요. 또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나서는 거기에 맞는 진로를 정하거나 본인의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한 단계씩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인권 감수성도 키우고 상대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또 배우면서 사회적인 활동가가 되면 좋겠는데요. 시각장애 청년들은 지금 어떤 각오고 어떤 설렘을 품고 있는지 또 들어보시죠.
3: 저는 사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팀원들도 그런 도전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공고가 났을 때 지체 없이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사실 연수 전에 이렇게 팀 세미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 작업들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연수를 진행하고 나서도 스카이다이빙 접근성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발제를 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장에 갈 때 이제 장애인분들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안전장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관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장애인분들이 왔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장비를 착용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것 같습니다.
4: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팀으로 해서 같은 목표고 그리고 비슷한 목표를 가진 4명에서 진학부터 취업 정착까지 알아보면서 그 과정을 구체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구체화를 하면서 제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거나 그리고 그 시각장애 친구가 일본 유학이나 아니면은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아니면은 뭐 저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제가 갔던 길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 경험을 앞으로 정책으로 연결하고 사회에 적용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그 당찬 포부가 느껴졌습니다.
2: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다 있네요.
1: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이렇게 미래를 그리면서 살지는 않았는데
2: 마찬가지입니다.
1: 네. 우리 시각장애 청년들은 앞으로의 진로나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아, 네. 네. 이런 열정을 담당자도 체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에너지, 그 기운에 깜짝 놀랐고 이런 열정이라면 앞으로도 문제가 없겠다, 잘 진행되겠다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2: 네. 네. 자, 이제

0: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네, 이제 팀별로 자율 일정이 있는데요. 각 팀의 주제에 맞는 문헌 조사도 하고 국내 관련 기관 방문도 하고 또 올해는 팀 워크샵도 할 예정입니다.
2: 올해는 특별히 팀 워크샵이라는 것도 생겼는데 사실 현지 연수 가기 전까지 막 몇 박 며칠 동안 서로 부딪혀볼 경험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관련된 이제 내용도 살펴보지만 현지 연수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팀별로 1박 2일 워크샵을 떠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장애 청년드림 팀을 4년째 맞이하게 됐는데 올해 21기 청년들은 그동안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또 오늘 현장에서 느낀 걸로 보아서 정말 역대급으로 열정이 장난 아닌 친구들이 모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정말 정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느끼고 온 것들을 청년들 개개인의 경험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드림팀 21기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실 텐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현지 연수부터 마무리까지 잘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1: 네, 이제 7월에 발대식을 하고 각 팀별로 해외 연수를 하러 갈 텐데요. 드림팀이 이 청년들의 인생에 빛나는 시간이 되고 좋은 추억이 돼서 그야말로 드림, 이 꿈을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권과 관련된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 해외 연수를 떠나는 프로그램 장애 청년 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의 오리엔테이션 현장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방송의 핵심 심장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마지막 곡으로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사랑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한 연애와 결혼. 세속에 몸을 맡기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세상이 주입하는 가치관에 물들기 십상입니다. 의식할 틈도 없이 정맥에 천천히 흘러드는 수액처럼 물듭니다. 그렇게 은밀히 스며든 가치관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듭니다. 분명 진심으로 시작된 감정이었을지라도 어느새 다른 무언가로 변질되곤 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이라고 부르는 관계에 수많은 계산과 거래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나는 행복해질까? 함께 살면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혹시 상대에게 숨겨진 결함은 없을까? 이런 모습은 마치 물건을 집어들고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꼼꼼히 따지며 상품의 질을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상대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인간 사이의 관계라기보다 선반에 늘어선 상품을 흥정하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상대를 선택하는 과정은 한층 노골적인 거래시장입니다. 감정이 싹트기도 전에 학력이나 직업 같은 조건부터 평가하니까요. 이쯤 되면 상대는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계산기 속 숫자에 불과합니다. 관계의 본질이 거래로 전락한 셈이죠. 금전적 손익과 결혼을 비교한 대가. 꼼꼼히 가성비를 따지고 따진 끝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 결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 가전제품을 들여놓는 일과 흡사합니다. 만약 결함이 드러난다면 하자가 생기면 주저없이 처분하듯 이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앞으로의 인생이 달린 중대한 결정이니 신중히 따지는 건 당연하다. 겉으론 현실적으로 들리지만 우리가 따지는 조건이 정말 현실일까요?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미리 부풀려 상상할 뿐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확정된 불행 마냥 두려워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속적 사고에 길들여진 나머지 한 가지 선택이 내 금전적 손익과 생활 수준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바탕에는 최선의 선택은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단순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인생을 원인과 결과로만 바라보는 이 믿음 속에 정작 나라는 주체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상상하지 못한 채 조건과 환경 탓으로만 돌립니다. 그 자리에는 철저한 의존만 남습니다. 그 뿌리에는 내일도 모레도 5년 뒤도 10년 뒤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오만한 확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애와 결혼을 거래로 전락시키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의 의미. 연애나 결혼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동기의 상당 부분은 결국 나 자신의 욕망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그 욕망에 불을 지피죠. 우리는 외모의 잘생김과 못생김, 유전자의 우월과 열등, 소득의 많고 적음, 직함과 직업 같은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왜 하필 이런 기준일까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똑같은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평가하듯 사람을 재단합니다. 이는 명백한 범주 오류입니다. 마치 물건에 쓰이는 잣대를 사람에게 들이대는 오류와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상대를 물건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연애와 결혼이 진정한 애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해집니다. 그저 조건에 맞춰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속에 사랑이 조금도 없을까요? 어쩌면 2%쯤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이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연애를 막 시작한 젊은 연인들도 대개는 사랑보다 욕망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은 얼핏 로맨틱하지만 사실은 욕망, 그 중에서도 성적 욕망이 강하게 발현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눈에 상대의 육체가 조금도 끌리지 않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틀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세상에는 사랑이 없지만 깊은 관계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 관계를 사랑이라 믿지만 실상은 포획, 집착, 소유, 구속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격정적인 연애 드라마는 이런 관계를 사랑이라 포장합니다. 늘 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며 인물들은 울고 소리치고 난리 법석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격렬하고 소란스럽고 서로를 끝없이 갈망해야 한다고. 정말 사랑이 그토록 격렬하고 소란스러운 감정일까요? 만약 사랑이 서로를 열렬히 갈망하기만 할 뿐이라면 그건 잠시 불붙었다가 꺼지는 욕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랑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격렬한 성적 욕망이라고 이름 붙이는 편이 훨씬 정확하고 이해하기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사랑은 욕망을 숨기려는 철저한 위장막일지도 모릅니다.

0: KBS 오디오북
1: 사랑을 도구로 삼을 때 드러나는 것들. 사람들은 왜 욕망을 감추려 할까요? 욕망이라는 말이 너무 저속하게 들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확실히 그 단어에는 고상함이 없습니다. 영어 단어 디자이어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죠. 왜 욕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저속하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경험으로 욕망이란 강렬한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나도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 말은 무엇을 드러낼까요? 외로움?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 아니면 연애 호기심? 이유가 무엇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 욕망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여자친구라는 존재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기보다 여자친구가 있어야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는 결과입니다. 이때 여자친구라는 존재는 무언가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언가를 도구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포크로 파스타를 먹을 때 목적은 포크가 아니라 파스타를 먹는 행위입니다. 포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포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파스타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즐거움에서도 이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캐치볼을 할 때 공은 그저 나를 즐겁게 해주는 도구이지 공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꼭 공일 필요도 없죠. 던지고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든지 대신합니다. 하지만 춤이나 승마는 다릅니다. 춤은 훌라후프가 아니라 반드시 춤이어야 하고 승마는 나무 말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즉, 그 자체가 목적일 때만 비로소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단지 수단으로 즐길 때는 온몸을 다해 몰입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일부만 살짝 활용해 잠시 기분을 달랠 뿐이죠. 앞서 말한 남성도 그렇습니다. 그는 마음이 내킬 때 여자친구라는 도구로 데이트나 성적 행위를 즐기려 할 뿐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여자친구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가 아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달라질까요? 본질은 같습니다. 아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표현했다는 뜻은 아내 역할을 수행할 사람, 즉 도구화된 인간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특정인을 향한 사랑은 없고 오직 이기적인 욕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타인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욕망이 저속하고 때로 비인간적으로까지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태도가 사랑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대다수가 사회라는 틀 속에서 욕망의 손익에 따라 행동하는데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을 낚으려 하는가? 욕망에서 비롯된 연애는 대체로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이란 본래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한쪽 또는 양쪽이 은밀히 상대를 점수 매기며 관계를 가늠하기 때문입니다. 예고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불시점검처럼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를 따져봅니다. 지금 만나는 상대보다 더 매력적이고 심지어 자신과 교제할 가능성까지 있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대다수는 권태가 깃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쪽을 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사자는 죄책감보다 단골 식당이 지겨워져 다른 식당을 찾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여길 겁니다. 누군가는 이를 바람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새로운 사랑이라 부르겠지만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교제하면서도 끊임없이 상대를 다른 이와 비교하며 점수를 매깁니다.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관계를 끊어버리죠. 이것이야말로 현대 인간관계의 특징입니다. 비슷한 장면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펼쳐집니다.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세계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인물이 승자로 등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스펙과 성과로만 평가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라 부르며 시장의 부품처럼 취급합니다. 관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을 납세자라고만 부르는 표현에서 그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연애라고 예외일까요? 대부분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상대를 물건처럼 평가합니다. 멋지다, 아름답다, 섹시하다, 귀엽다 라는 표현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물건의 외형을 평가하는 언어입니다. 옷이나 자동차를 평가할 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감각 속에서 타인은 자연스럽게 획득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낚았다, 가졌다 같은 표현도 거침없이 합니다. 길거리 헌팅이란 말 또한 수족관의 물고기를 무작위로 잡아올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를 물건으로 여기는 순간 드러나는 욕망은 곧 소유욕입니다. 네가 갖고 싶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에는 이런 소유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상대방 부모를 찾아가 이 여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구하는 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표현에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그 소속처의 허락을 받아야 소유한다는 감각이 전제되었죠. 소유를 당하는 쪽도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압니다. 그래서 연애가 끝나면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 대등한 관계였다면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헤어졌다라고 표현하겠죠. 사랑은 도구가 아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하고 처리한다는 생각은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흔히 내가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태도를 보이죠. 이런 태도는 인권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를 드러냅니다. 살다 보면 인간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기에 누군가를 특정한 유형에 가두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저 사람은 말이야 라는 식으로 쉽게 말하곤 합니다. 이는 오래된 심리학의 피상적인 해석에 기대거나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설정을 그대로 현실의 인간에게 더 씌우는 범주 오류를 범합니다. 기업 안에서도 이 오류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업 문화로 굳어지면 평범한 직원들조차 그 영향을 받아 생각과 행동까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물을 단순하게 이해하려는 욕망 탓에 개념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머릿속 이미지가 곧 현실이라고 믿는 착각, 마치 만화 속 요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일과 같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오늘날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특징이라고 봅니다.

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다독습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입식 교과서 공부 대신 교수들이 읽는 책에 관심이 많아 니체, 헤세, 비트겐슈타인 등 다양한 철학자와 예술가의 작품을 섭렵했고 독일에서 귀국한 뒤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저술 및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원작 고요한, 극본 서현이, 연출 이주영, 올리버 김시우.

0: 마을렛, 과일 드실래요? 아님 커피?
1: 어머나, 목소리도 어쩜 이렇게 달달하니. 목소리만 들어도 설렌다 얘.
2: 우리 데이비드가 목소리도 좋지.
1: 아, 데이비, 나 커피 말고 주스 줘요. 아무리 디카페인이라도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와서.
0: 예, 잠시만요.
1: 마거릿은 결혼도 하고 좋겠다. 나도 하고 싶은데. 올리버가 나한테 청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0: 자, 그레이스는 올리버 좋아하시죠?
1: 난 올리버처럼 키 작은 남자가 좋아. 내가 안아줄 수 있거든. 아휴, 마그릿이 전화로 결혼한다 그래서 올리버와 결혼하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오죽했으면 헤어로를 많이 다 왔겠어.
2: 아, 저기 나 화장실 좀 가.
3: 예예예. 아, 예, 예.
0: 저기 그레이스, 우리 서로 밀어주기 할래요?
1: 어떻게?
0: 저랑 마그릿의 결혼이 잘 치러지게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올리버랑 다리를 놓아드리겠습니다.
1: 어머 이래봬도 결혼 5번 한 여자야.
0: 와우.
1: 5번의 결혼이 그저 된 게 아니거든.
0: 그쵸.
1: 기대해.
0: 예.
2: 아니, 뭐가 그렇게 재밌어?
1: 그 데이비드 같이 잘생기고 젊은 남자와 단 하루만이라도 불같은 연애를 할 수 있다면 그 난 지금 당장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는 뭐 그런 말.
2: 생각 같아서는 죽을 때 무덤까지 데리고 가고 싶다니까.
0: 무덤까지 데려가? 뭐가 이렇게 살벌해?
2: 말이 그렇다고. 그만큼 데이비드한테 감사해. 게리 죽고 나서 사는 게 좀 지겨웠는데 이젠 아니야. 데이비드가 왔잖아.

0: 그레이스가 간 후 마거릿은 소파에 앉아 돋보기 안경을 끼고 폴로에게 켄트 하루프의 소설책 밤의 우리 영혼은을 읽어주었다.
1: 폴로, 잘 들어봐. 자, 가끔 나하고 자러 우리 집에 와줄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요. 섹스가 아니고요.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란히 누워 밤을 보내는 거예요. 밤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죠?
0: 마거릿이 책을 읽는 동안 폴로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다. 장은 주방으로 가서 커피를 내려 마거릿에게 주고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2: 커피 새로 내린 거예요.
1: 고마워. 폴로는 켄타로프의 소설을 좋아해. 그래서 밤마다 이 소설을 폴로에게 읽어줬어. 그러다 어느 날은 누군가와 간절하게 밤을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데이비드를 불렀지. 루이스를 찾아가서 밤을 같이 보내자는 소설 속의 에디처럼. 목요일에 이 책으로 토론할 건데 데이비드도 읽어봐. 켄트 하루프 좋아해?
3: 조금?
1: 난 켄트 하루프가 좋아. 어쩌면 늙은이의 마음을 이리도 잘 아는지. 독서 모임 때 이 소설 읽자고 추천한 게 나야. 근데 데이비드가 갖고 있는 그 책은 뭐야?
3: 아, 한국계 미국 작가 이창래가 쓴 네이티브 스피커요.
1: 어머, 데이비드도 소설 좋아하나 봐.
4: 마거릿한테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다. 소설을 쓴 적은 없지만
3: 한때 저도 소설을 좀 썼어요.
1: 어머, 정말이야? 난 소설 쓰는 남자 너무 멋지던데.
4: 마거린 눈빛이 달라졌어. 사랑과 존경을 담은 눈빛. 좋아, 조금 더 밀어붙이자.
3: 사실 저는 이 작가처럼 멋진 글을 쓰고 싶어서 뉴욕에 온 거예요.
1: 누구? 이창래 작가?
3: 예, 이창래 작가는 3살 때 가족과 이민을 왔는데 재밌는 건 저랑 생일이 같아요. 7월 29일.
1: 우와, 신기하다.
3: 저는 이 책에서 이 부분이 가장 좋아요. 자, 결혼이란 막다른 골목길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겠다는 결심일 수밖에 없다. 나도 이제 그 정도는 아는 것 같다. 운명을 시험하지 말고 완전히 무시해버려라. 저 이 구절을 읽고 마거릿에게 프로포즈를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1: 어머나.
3: 소설 읽고 프로포즈 결심했다는 것도 거짓말인데 한번 거짓말을 하니까 술술 나오잖아.
1: 소설 쓰는 남자는 어떤 뇌구조를 갖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데이비드가 소설 쓰는 남자였다니. 소설은 몇 편이나 썼어?
4: 아휴, 어쩌지? 이렇게 소설가를 좋아하니 이제 와서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고. 대충 둘러대자.
3: 그게 다섯 편쯤?
1: 어떤 소설인지 읽고 싶다. 보여줄 수 있어?
3: 아유, 나중에요.
1: 어떤 이야기를 썼는데?
3: 아, 그게... 네, 뭐 뉴욕에 와서 한 일들을 뭐 이제 소설로 좀 썼어요. 아버지랑 뉴욕에서 사는 이야기. 식당에서 그릇 닦는 거. 스너글러 생활도 썼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설을 쓰고 있진 않습니다. 네, 마땅한 소재를 찾기가 힘들어서.
1: 마땅한 소재가 없다. 우리 이야기를 쓰면 어때?
4: 우리 이야기요?
1: 이만한 소재가 어딨어?
3: 아이 참,
4: 난 영주권 때문에 예정대로 결혼식 못 올릴까봐 미치겠는데 한가하게 자꾸 무슨 소설 타령이야.
3: 아, 마거릿? 소설 얘기는 그만하고 우리 크로넘 먹으러 가요. 그 가게 곧 폐업한다잖아요.
1: 뭐 데이비드가 우리 이야기를 소설로 쓴다고 하면 나갈게.
3: 소설 쓴다고 하면 정말 나가는 거죠?
1: 그렇다니까.
3: 좋아요. 네. 결혼식 끝나고 써보겠습니다.
1: 좋아. 그럼 내가 노트북 선물할게.
3: 네?
1: 어휴. 자, 보자.
3: 어휴.
1: 어, 이거. 이거 어때?
3: 어휴, 그 되게 비싼데? 아유, 이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1: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자, 주문 완료.
0: 마거릿은 그 자리에서 최고급 사양의 노트북을 주문했다.

0: 이제 나가자. 나간 김에 성당도 가고 웨딩숍도 가고. 나 오랜만에 외출하는 거니까 화장 조금만 할게.
1: 예. 아, 마을에 오늘 세 군데 다 가야 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2: 마거릿은 침실로 들어가 화장대에 앉아 빨간색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넘겼다. 그리고 옷장에서 캐시미어 폴라티에 꽃무늬 상의와 바지를 꺼내 입었다. 그 위에 엠클레어 외투를 입고 비버리 숄을 걸쳤다.
0: 데이비드,
1: 예.
0: 이 구두 게리 건데 한번 신어봐.
1: 고급이지만 디자인이 올드하고 투박하네. 무엇보다 나한테는 커서 불편하고. 하지만 꾹 참고 신자. 왜? 아유, 마거릿이 원하니까. 고맙습니다.
0: 게리 신발 데이비드한테 잘 어울린다. 이제 가자.
2: 장은 마거릿과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마침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올리버가 마거릿을 보고 놀라며 다가왔다.
3: 아유, 마거릿, 메리 크리스마스.
0: 네, 올리버도 메리 크리스마스.
3: 가시죠. 아이, 이게 얼마 만에 외출인가요? 게리 죽고 첫 외출인 것 같은데 오늘은 어쩐 일로?
0: 크로넛 먹으러 가요.
3: 아이, 오늘 폐점한다는 5번가 가게 말이요?
0: 네, 오늘이 그 가게 크로넛을 먹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3: 아이, 근데 이제 저 친구랑 가는 거요?
0: 네.
3: 나도 노래교실 쉬고 크로넛 먹으러 가는 중인데 같이 가십시다.
2: 올리버가 등 뒤로 노래교실 악보를 숨겼다. 엘리베이터는 1층까지 멈추지 않고 내려갔다. 올리버는 마거릿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며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차를 끌고 나왔다. 장은 셋이 가는 게 내키지 않았으나 그레이스와 연결시켜줄 기회다 싶어 차에 탔다. 차는 아파트를 나와 노천 카페 옆에 멈춰 섰다.
0: 데이비드? 뭘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야?
4: 전 커피 마시는 저 풍경이 좋더라고요. 커피를 마시는 뉴욕어에게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여유와 느긋함이 묻어나거든요. 옷차림과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치고.
0: 그래, 게리도 처음엔 저런 풍경을 부러워했어.
3: 아이, 마거릿이 외출을 안 해서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왜?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더 외롭지 않소?
0: 맞아요. 생각보다 노년의 삶은 쓸쓸해요.
3: 그럼요.
0: 혼자 잠자고, 혼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혼자 말하고.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산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것 같죠.
3: 맞아.
0: 침대에 누워 있을 땐 죽은 건지 산 건지 모를 때도 있고요. 뭐 내가 죽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을 돌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난 혼자가 아니에요.
3: 혼자가 아니라니요?
0: 독서 모임 때 알게 될 거예요. 저 올리버.
3: 예.
0: 크로넛 가게는 오후에 가기로 하고 센트럴 파크에 가고 싶어요. 나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거든요.
1: 갑자기 센트럴 파크는 왜? 아니, 빨리 성당 가서 결혼식 날짜 잡아야 되는데 무슨 변덕을 부리려고 이러는 거야?
3: 예. 마거릿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야죠. 자, 그럼 오늘은 센트럴 파크로 가겠소. 요즘 이 친구가 폴로를 자주 산책시키나 봅니다. 지난번엔 꽃다발까지 들고 가고.
0: 독서 모임 때 말하려고 했는데 지금 해야겠네요. 저 이 사람과 결혼해요.
3: What?
1: 마그리 괜찮아요?
3: Oh my god.
1: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떡해요?
3: 마그리 지금 이 친구랑 결혼한다고 했어. 아, 내가 이 친구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마그리 내가 이 친구보다 뭐든 잘할 수 있어. 매일 베이글을 구워줄 수도 있고 매일 32번가에 산책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 마그릿이 어디든 가고 싶다면 내 그곳으로 가서 살 수도 있어. 심지어 알래스카라도.
0: 알래스카요?
3: 예.
0: 올리버, 내가 알래스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면서 바람나서 이혼한 첫 번째 남편이 사는 데가 알래스카라고 내가 말했었잖아요.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래서 올리버는 안 되는 거예요.
3: 아이,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요. 말하자면 아이, 중요한 거는 내가 마그릿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않소? 근데 내가 결혼하자고 했을 때는 평생 혼자 산다고 했으면
0: 생각이 바뀌었어요. 밤에 누워있으면 내가 죽어있는 것만 같거든요. 그럴 때면 살아있다는 게 너무 외로웠어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유령이 되어가는 것만 같아서.
2: 뒤에서 차들이 빵 하고 경적을 울리고 나서야 올리버는 운전대를 주먹으로 치고 차를 출발시켰다. 센트럴파크에선 주차할 곳이 없어 두 번이나 주변을 돈 끝에 차를 세울 수 있었다. 올리버와 셋이 가는 게 불편해 장은 마거릿과 먼저 산책로를 걸어갔다.
0: 데이비드, 나 화장실 가고 싶어.
1: 화장실 아까 있었는데 진작에 말하지. 아유, 되돌아가면 되죠. 예, 아유, 갑시다 화장실.
2: 그들은 산책로 중간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왔다. 잠시 후 화장실에서 나온 마가릿을 다시 부축해 걸었다.
1: 마가릿, 어디까지 가야 돼요?
0: 왜? 힘들어?
1: 아니요.
0: 다 왔어. 여기 녹색 벤치. 게리가 프로포즈한 벤치야. 게리한테 데이비드 소개시켜주려고 이곳에 오자고 했어.
1: 아닌데,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빨리 크로넛 가게로 가야.
0: 나 피곤해. 집으로 가자.
1: 아유, 마거리. 크로넛 먹으면 기운이 날 거예요. 저희 웨딩숍도 가고 성당도 가야 되잖아요.
0: 내 말 못 알아들어? 피곤하다고.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27번째로 마지막 시간

0: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 작은 편의점과 카페가 있었다. 할머니는 친근하게 카페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1: 여기 과일 주스가 맛있더라
0: 하면서 망고 주스를 두 잔 주문했다.
1: 너 보고 싶어서 그랬다. 그래도 내가 안 아픈 거는 아니야.
0: 할머니는 잔뜩 풀이 죽은 표정을 하고는 그러나 장난스러운 웃음이 미세하게 번진 얼굴로 말했다. 어릴 때 나는 할머니의 이 얼굴을 좋아했었다. 얼굴에 녹아있는 장난기가 할머니를 할머니가 아닌 한 명의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할머니 나이가 되어서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멋있다고 늘 생각했다. 닮고 싶었던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수산 코너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했다.
1: 아이, 거기가 늘 미끄러웠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 지나려다 삐끗했지 뭐냐. 나는 괜찮은데 거기 사장이 한사코 나를 병원에 입원시킨 거야. 나이가 있으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나 뭐라나. 아, 근데 서인아, 나는 딱 병원 체질이다. 옆에 아까 그 할머니는 입맛 없다고 그렇게 밥을 남겨. 나는 있잖냐, 집에 있을 때보다 밥을 더 잘 먹는다. 남이 해주는 밥이 최고다. 아, 이참에 아예 푹 쉬다 나갈란다.
0: 할머니는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는 다시 그 천진한 표정을 지었다.
2: 근데 왜 혼자 있어? 엄마는?
0: 엄마 라는 단어에 할머니의 구름이 작아졌다. 그곳을 보자 괜히 미안해져서 망고 주스를 한 모금 마신 뒤 할머니 팔뚝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2: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1: 서인아, 너 아직도 엄마가 미우냐?
0: 그런 얘기를 하려고 엄마에게 꺼낸 거 아니라고. 요즘엔 엄마 생각도 안 한다고 말을 하려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엄마가 요즘 술도 덜 마시고 가끔은 일찍 일어나

0: 함께 아침을 먹기도 한다고 했다.
1: 얼마 전에는 글쎄 드라이브를 가자는 거 아니냐.
2: 드라이브 좋았겠네.
3: 아, 그럼 네 엄마 운전이 좀 거칠기는 해도 아주 요령이 좋더라
0: 하면서 그날의 나들이 얘기를 들려주었다. 규모가 꽤 큰 공원에 도착한 순간에 불던 바람, 마땅한 자리를 살피던 때의 느낌, 돗자리가 날아가지 않게 내 귀퉁이를 각자의 신발로 고이며 함께 웃었던 일, 미리 사간 김밥에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순간을 상세히 그린 끝에 말했다.
3: 너도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집에 와라. 네 엄마도 예전 성질 아니야. 힘들어서 그렇지. 혼자 감당하느라 힘든 일도 있었고.
2: 할머니, 나 지금이 좋아. 나랑 엄마 걱정은 그만해. 우린 이대로가 더 나아. 할머니한테 엄마 얘기 들으니까 안심된다.
0: 일부러 가볍게 말하고 나는 남은 망고 주스를 마저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맞은편에 앉아 망연스레 나를 올려다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 번져있던 웃음이 사라지고 없었다. 꼭 같이 살아야만 가족이 아닌 것처럼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이고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냥 할머니를 보고 웃었다. 할머니의 두 눈 속에 비친 내 얼굴을 의식하며 힘주어 말했다.
2: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0: 할머니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0: 지은 비틀비틀 팔랑팔랑 눈앞에 아른거리던 나비가 왼쪽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목련 꽃잎처럼 노란 빛이 옅게 한 방울 떨어진 흰 날개였다. 실수일까 의도일까 잠시 생각하다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나비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허벅지에 힘을 주었다. 고개를 드니 서인이 막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가 길 건너 벤치에 앉아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서인이 두리번거렸다. 나는 나비를 신경 쓰면서 조심스럽게 서인을 향해 손을 들어 보였다. 서인은 금방 나를 발견하고 웃었다.
1: 수업은 어땠어?
0: 날아가는 나비를 눈으로 조치며 곁에 앉은 서인에게 묻자 서인은 기다렸다는 듯 강의에서 재미있었던 부분과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을 줄줄 이야기했다.
2: 교수님이 젊은 여자분이거든요?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에요. 웬 남자애가 거지 같은 질문을 계속하니까 딱 자르더니 그건 뉴스 기사만 몇 개 찾아봐도 알 수 있다고. 무식한 말로 다른 학생들 시간 뺏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완전 반했어요.
0: 서인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그렇게 말한다.
2: 언니도 다음 학기에 이 교수님 수업 꼭 들어보세요. 분명히 재밌을 거예요.
1: 네가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재밌겠지.
0: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서인과 함께 학교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서인과 나는 늘 그렇듯 서로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집으로 돌아갔다. 서인은 나를 기다리느라 머물던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을 추천하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오래된 나무가 있는 곳을 서인에게 알려주면서 이곳을 새롭게 써나가고 있었다. 꼭 바인이 원한 대로였다. 바인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예은을 통해 알게 된 활동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적 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상은 상상하지 못했다. 거의 전생 같던 세 번의 봄을 지나 다시 맞은 봄에 학교에 앉아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봄을 되찾을 거라고는 정말이지 기대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여기 나는 있다. 바인 덕분에, 그리고 서인 덕분에.
2: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볼까요?
3: 그거 알지? 너 진짜 무서울 때가 있어?
2: 그 말 바인도 맨날 하는데.
1: 그래서 좋아. 바인도 그럴 거야.
0: 서인은 내 말에 둥글게 웃었다.
2: 그런데요, 할 말이 있어요.
0: 서인이 사뭇 심각한 목소리로 말해서 긴장이 됐다. 서인은 크게 숨을 한 번 쉬고 말했다.
2: 이제 구름이 보이지 않아요.
0: 말하는 서인의 머리 뒤로 나비가 여전히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아쉬워하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았다. 서인은 내가 학교에서 원래 알던 과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눈치챘었다. 그러고는 나를 재빨리 과거의 웅덩이에서 꺼냈다.
3: 그럴 때 구름 봤던 거 아니었어?
2: 그건 구름 아니어도 당연히 알죠.
0: 사실 서인에게 구름을 본다는 것은 삶의 무게를 더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1: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구름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닐까? 그것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선언이지 않을까?
0: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쌀쌀한 봄 기운을 밀어내는 서인의 체온을 느꼈다. 긴장했던 어깨가 편하게 내려가고 바람에 벚꽃잎 날아가는 모양에서도 온기가 느껴졌다. 서희는 곧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말했다.
2: 내가 왜 언니랑 같은 학교를 택했는데요? 내가 언니의 언니니까 지켜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언니는 나를 지켜주고요.
0: 그러고는 장난스러운 윙크를 했다. 나는 소리나게 웃었다.
1: 고마워, 언니.
2: 나도 고마워요, 언니.
0: 그때 바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것이었다.
4: 언니, 나 충전이 필요해.
0: 전화기 너머에서 바인이 말하는데 옆에서 서인이 투덜거렸다.
2: 왜 나한테 전화 안 하고 언니한테 하는 거야?
0: 그러자 바인이 말했다.
4: 야, 황서인, 목소리 다 들려? 너한테 계속 전화했거든?
0: 그제야 부재중 통화 목록을 확인한 서인이 놀라서 사과했다. 저녁 메뉴를 묻고는 서인이 저녁 식사를 만드는 것으로 용서를 받았다. 전화를 끊고 서인은 바인의 목소리가 어떤 것 같은지 물었다. 요즘 바인이 무리하는 것 같다며 걱정하는 것이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바인은 자기 생활도 없이 추적 활동에 열심이었으니까. 한동안은 무리하지 말라고 바인을 볼 때마다 잔소리했지만 서인과 나는 이제 바인이 필요할 때 잘 쉴 수 있도록 곁을 내주는 것으로 그 활동에 힘을 싣고 있었다. 바인이 그것을 원했다. 이 길에 바인을 들인 것이 나라는 사실 때문에 언제나 미안함을 먼저 느꼈지만 바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기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려 한다. 그럴 수 있도록 바인과 서인이 만들어주었다. 바인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바쁘게 움직였다. 바인의 전화를 끊자마자 학교를 나선 나와 서인은 바인이 먹고 싶다던 김치전에 들어갈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 우선 파와 고추를 고르고 그보다 꼭 사야 할 것이 있는 주류 코너로 갔다. 김치전은 핑계이고 바인이 말한 것은 막걸리라는 것을 아니까.
5: 아, 완전 시원하다. 아, 김치전이랑 막걸리는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야?
0: 윗입술 양끝에 하얗게 막걸리 방울을 묻힌 채로 바인이 외쳤다. 나는 도대체 막걸리를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극히 만족스러워하는 바인을 보며 어쨌든 좋다고 생각했다.
1: 너희가 이렇게 술꾼일 줄 누가 알았겠어?
0: 내가 말하자 서희는
2: 나는 빼줘요!
0: 했다. 바인이랑 있을 때를 빼고는 술을 찾지 않는 서인이 억울할 만하다고 내가 편을 들자 바인이 한껏 과장하면서 말했다.
5: 와, 근데 나보다 술 훨씬 센 거 알죠, 언니?
0: 우리는 마음껏 웃었다. 내 잔에는 사이다를 채우고 각자의 잔을 들어 건배했다. 이상하게 취기가 오르는 기분이었다.
3: 서인이 이제 구름 안 보인대.
0: 내 말에 바인은 별로 놀라지도 않고 어머, 진짜? 할 따름이었다. 서인은 편하게 풀어진 표정으로 바인을 보다가 나를 향해 말했다.
2: 얼마 전에 예은 언니랑 연락했는데요. 바인이 촉이 장난 아니래요. 벌써 몇 명이나 찾아냈다던데. 그래서 능력자된 기분이 어때?
5: 나야 뭐 원래 탁월했으니까.
2: 너 우리 앞에서만 이러는 거 맞지?
5: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
0: 서인과 바인이 툭탁툭탁 하면서 편안하게 손을 맞잡았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이 보기 좋아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서인이 놀라며 한 발 늦게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바인은 그 사진 나한테 보내줘 했다. 나는 이어 사진을 몇 장 더 찍었다. 바인의 어깨 뒤로 숨는 서인을, 그런 서인을 끌어안는 바인을, 우리가 먹고 있는 술상을 사진으로 남겼다. 찍은 사진을 넘겨가며 보고 있는데 바인이 내게 물었다.
5: 언니도 찍어도 돼?
0: 나는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던 사이다 잔을 내려놓았다. 서인은 나를 보고 조금 긴장한 듯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다시 잔을 들어 사이다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부탁했다.
6: 그럼 예쁘게 찍어줘.
0: 출연
2: 서인 배주원,
7: 지은 김정훈,
8: 다인 정다연,
9: 서인 엄마 정수연,
10: 예은 유하나,
11: 서인 할머니 정세연,
12: 전남친 길기철,
13: 지은 엄마 조은솔,
14: 지은 아빠 이승훈,
15: 코미디언 강영호,
16: 바인 아빠 최인일,
17: 서점 주인 김시우,
0: 해설의 지은 오은수,
18: 서인 주예진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7번째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한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갈등을 비롯해 이란 정세, 대만 문제 등 양국 간 핵심 현안과 국제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경기 상황, 세수 여건, 재정 투자 방향 등을 상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성장 수석비서관과 재정기획보조관 등의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3살 남성 장윤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자정쯤 광주광역시의 한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 장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보람상조 계열사 홈페이지에서 2만 7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5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람상조 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에 과징금 5억 4,250만 원과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보람상조 개발은 계열사 6곳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해왔는데 2024년 해커가 해당 DB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으로 유출된 정보는 27,882명분입니다. 올해 여름 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내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이 참여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질병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 발생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월과 6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60%입니다. 소아 응급 환자가 365일 24시간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가 두 곳 추가돼 전국 14곳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성빈센트병원을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은 소아전담이 4명과 소아전담 간호사 10명 이상이 근무하고 소아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2병상, 입원실 6병상 이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돗물인 아리수에 포함된 잔류 염소가 장시간 보관해도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일반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물연구원 연구팀은 휴대용 물병에 담은 아리수를 여러 차례 나누어 마신 뒤 미생물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입을 대고 마신 뒤에도 24시간 동안 일반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가 국가유산으로 지정됩니다. 국가유산청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 중인 재중원 한글의학 교과서 해부학을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부학은 근대 서양식 의료기관인 재중원에서 1906년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해부학 교과서로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와 여러 선교 의료기관에서 교재로 쓰였습니다. KTX와 SRT를 연결해 운행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일부 구간 좌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KTX와 SRT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범 중년 열차를 내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과 경남 일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18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3라디오 정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신윤주였습니다. KBS.

강원래의 노래 선물. 안녕하세요. 클론의 원래 강원래입니다. 요즘은 길을 헤매는 경우가 거의 없죠. 휴대폰만 켜도 어디든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줍니다. 예전에는 처음 가는 동네 가려면 종이에 약도를 그려서 나가기도 했었는데 슈퍼마켓에서 오른쪽을 돌아서 파란 대문을 지나서 왼쪽으로 쭉 들어와 이렇게 설명 하나하나에 머릿속에 넣고 움직이기도 했었죠. 그래도 못 찾으면 문구점이라든가 약국 들어가서 묻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번거롭기도 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시절엔 그렇게 헤매던 시간까지 훈훈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도 노래 선물과 함께 마음속 추억의 지도 한 장 천천히 펼쳐보시죠. 자, 오늘 첫 곡 더블루입니다. 너만을 느끼며.

예전에 운전할 때는 큰 지도책 하나는 필수였고요. 또 모르면 재빨리게 묻는 순발력과 용기도 필요했었습니다. 번거롭긴 했지만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는 재미가 있었고 또 찾아가는 과정도 이야기가 되던 그 시절이 문득문득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추억의 시간여행 함께 떠나가 보시죠. 자, 강원의 노래 선물 목요일엔 달콤했던 90년대로 음악여행 떠나보고 있습니다. 추억은 더하고 낭만은 채워가는 시간.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하는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행복한 에너지 많이 받아가시죠. 또 그 밖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강원래 노래 선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 올려주세요. 사연도 소개해드리고 노래 선물도 함께 전해드릴 테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 사랑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015B가 부르는 연인 이 노래 듣고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0: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타임머신을 타고 90년대로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너에게 원한 건 상상 속의 너. 수많은 히트곡을 부른 90년대 대표 댄스그룹 노이즈의 한상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노이즈의 한상희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어요?
0: 아 그럼요. 네네. 자, 한상희 씨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노래 나눠볼까요?
1: 자 오늘은 노이즈 한상희가 추천하는 보이시한 여성 멤버가 있는 댄스그룹의 히트곡 아하 이 노래 보이시한 여성 멤버.
0: 아 보이시한 여성 멤버가 있는 댄스
1: 그렇죠. 그룹. 보이시한 중성적인 보이시. 아니면 뭐, 뭐 그런 뜻 언어로 구사되고 있습니다.
0: 근데 이 보이시한 여성 멤버가 있었던 팀들이 대부분 혼성 그룹이었어요.
1: 그렇죠.
0: 여자 그룹 멤버들 중에서도 네. 약간 보이시한 예전에 TLC 멤버 중에 센터에 있었던 분도 약간 보이시한 느낌이 있었고.
1: 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머리 짧고. 어. 예.
0: 그러니까 그런 보이시한 약간 중성적인 느낌. 걸크러쉬?
1: 그렇죠. 그런 그 멤버가 있죠. 뭐 여기 사실 뭐 여기 좀 안 들어온 멤버도 있긴 해요.
0: 네네.
1: 여기에서 빠진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뭐 여기에서 이따가 말씀드리기 전에 뭐 쿨의 유채영 씨도 사실은 보이시한 그 여성 멤버 중에 하나긴 하나죠. 그죠?
0: 예. 그래요. 자,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보이시한 여성 멤버가 있는 댄스 그룹의 히트곡 아하! 이 노래 첫 번째로 만나볼 가수 누굽니까?
1: 룰라. 룰라의 체리나.
0: 체리나 씨.
1: 예, 룰라의 노래는 날개 잃은 천사.
0: 날개 잃은 천사.
1: 예, 그래요. 체리나 씨. 뭐, 체리나 씨는 뭐, 수 없이 여기서 많이 강원래 씨랑 소개 많이 했는데,
0: 네.
1: 뭐, 이, 저희 오늘 하는 그 주제에 따라서 또 체리나 씨가 또 이렇게 여기에 다시 올라오게 됐네요.
0: 그래요. 체리나 씨가 사실은, 스트릿 댄서 출신으로, 스트릿 댄서 출신으로, 그때 당대 최고의 댄서들이 드나들었던 이태원의 이제 문나이트 출신인데 그때 룰라의 멤버 이상민 씨가
1: 네네.
0: 저와 함께 이런저런 팀에 대한 구상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100일째 만남 1집 때부터
1: 그렇죠.
0: 제가 안무를 약간 좀 관여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실질적으로 안무는 그 YG 첫 번째 가수죠. 킵식스의 멤버였던 박동호 씨가
1: 아, 박동호 씨. 네.
0: 박동호 씨가 이제 날개 잃은 천사 이전에 100일째 만남 안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비밀은 없어 방송을 할 때 그때 멤버 중에 한 명 신종환 씨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1: 그렇죠.
0: 여성 멤버를 좀 영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상민 씨가 제게 그때 당시 핑계 김건모 씨 핑계 걸로 유명했던 김성 씨를 섭외하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단칼에 거절로. 왜냐하면 네. 그 룰라는 약간 신생 기업이었고,
1: 그렇죠.
0: 김성 씨는 그때 당시 라인 기획,
1: 그렇죠.
0: 신승훈, 김건모, 노이즈를 키웠던
1: 그렇죠, 그렇죠.
0: 그 기획사랑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관계고,
1: 아, 그렇죠.
0: 안 된다.
1: 네.
0: 아, 뭐 그 룰라를 내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1: 네.
0: 아, 그러면 혹시라도 김성 같은 컨셉이 필요하면 한번 소개를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문나이트에서 춤을 추고. 거리 공연을 했던 체리나 씨를 소개를 해줬죠. 그래서 비밀은 없어가
1: 예.
0: 아, 한 3, 4일,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 합쳐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첫방을 했는데 그때부터 반응이 좋아가지고 날개 잃은 천사까지 쭉 같이 이어가지 않았나. 근데 날개 잃은 천사 때도 컨셉은 약간 김종 씨의 컨셉이었던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체리나 씨가 워낙 또 매력이 있다 보니까.
1: 그리고 그때 유행인데 그때 우리도 그랬지만 그때는 태닝을 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0: 맞아요.
1: 여러분. 태닝을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댄스 가수 중에 건강한 피부 색깔을 가지려고

0: 했던 룰라의 활동은 3-4였어요.
1: 아, 3-4.
0: 3-4 오프닝 노래를 네. 체리나 씨가 불러가지고
1: 여기 숨쉬 시간
0: 딱 근데, 시작하니까 막 사람들이
1: 근데 생각보다 네. 체리나 씨가 노래를 잘하더라고.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0: 이제는 그때 90년대 댄스 그룹 같은 경우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보다도 어떤 색깔을 가지냐가 더 그렇죠, 많은 그렇죠.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지 않았나 합니다.
1: 저는 색깔을 2025년에 가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노래를 16소절했습니다.
0: 그때 노이즈 네. 활동할 때 같이 이렇게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왜.
1: 아 근데 그때 왜 그러냐면 이집 노래에 내가 널 닮아갈 때 할 때 네. 너의 그런 촌스러운 모습에 너의 무딘 센스를 불렀는데 김창완 씨가 한숨을 쉬면서 너의 그런 촌스러운 모습 너의 그런 무딘 센스 이거를 너의 그런 촌스러운 모습 너의 그런 무딘 센스 야야야 안돼
0: 다시 한번 해봐 너의 모든 그런 센스
1: 진짜 이렇게 불렀어. 근데 그때부터 저의 이제 아, 근데 그 노래 그 저건 없었죠.
0: 그게 끼를 드러내야지 되는데 네. 자꾸 이게 숨기려고 하는 네.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1: 지금은
0: 아쉬웠죠.
1: 잘하죠.
0: 아,
1: 그래. 너의 그런 촌스러운 모습 너의 그런 무딘 센스
0: 센스
1: 아주 잘합니다 지금은.
0: 알겠습니다. 네. 자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보이시한 여성 멤버가 있는 댄스 그룹의 히트곡 아하 이 노래 룰라의 나에게 이른 천사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보이시한 멤버가 있는 댄스 그룹 또 어떤 팀이 있었죠?
1: 자 UP의 1024.
0: 아, 유페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1: 예, 이정희 씨라는 분이 있어요. 맞아요. 이정희 씨 있는데 새로운 멤버 2집에서 들어오신 멤버인데 네.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 이정희 씨 미소 같은 부담 없는 중성적인 매력 같은 모습이
0: 남자인가 여자인가 굉장히 그렇죠?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1: 나는 남자인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여자 같기도 하고 네. 여자죠.
0: 여자? 그렇죠. 여자죠.
1: 여자죠. 예.
0: 1집 때 이혜정 씨하고 김용일 씨가 완전히 그렇죠. 이게 뭔가 두각을 나타냈었는데 2집 때 예. 남성 멤버하고 여성 멤버가 들었는데 누가 남자인지 누가 여자인지 막
1: 그러니까
0: 헷갈리고
1: 저
0: 그랬어요.
1: 지금 보면서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여자 같기도 하고 옷은 바지를 입고 있어가지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되게 궁금했는데 요 분이 보이시한 그 UP의 멤버로 맞아요, UP. 예, 선택됐습니다.
0: 우리가 예전에 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업.
1: 업. 그렇지.
0: 업.
1: H.O.T.도 하시라 그랬어요.
0: 핫 그룹 H.O.T. 세스 S.E.S.
1: 세스.
0: 근데 U.P.가 네. 울트라 피플이라는
1: 네, 울트라 피플
0: 울트라 피플 약자라고 네. 합니다. 자, 그 두 곡 만나보겠습니다. 보이시한 여성 멤버가 있는 댄스 그룹의 히트곡 아하 이 노래 두 곡 소개해 주시죠.
1: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U.P.의 1024.

0: 노이즈의 한상희 씨와 함께하는 20세기 유행가 아하! 이 노래 오늘은 노이즈 한상희를 추천하는 보이시한 여성 멤버가 있는 댄스 그룹의 히트곡 아하! 이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네.
0: 자,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누굽니까?
1: 아, 베이비복스의 멤버 심은진 씨가 있으신 겟업이란 노래. 심은진 씨가 베이비복스의 이제 멤버죠.
0: 베이비복스가 있으신 겟업은
1: 말이 좀 꼬였네. 예, 심은진 씨의 그러니까, 베이비 심은진 씨가
0: 심은진 씨가 소속된 베이비복스가 부르는
1: 겟업. 예. 머리가 죄송합니다. 갑자기 두 개라 다 세 개라니까 용량이 헷갈리네요.
0: 헷갈리네요.
1: 예, 원래 이 베이비복스의 멤버는 김희지, 이희진, 심은진, 진훈의 감미연 이렇게 다섯 명이죠.
0: 맞아요, 맞아요. 예.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이시한 여성 멤버가 껴있던 그 팀이 대부분 네. 혼성 그룹인데,
1: 그렇죠, 혼성 그룹이죠.
0: 베이비복스 안에 다양한 네. 다양한 매력을 가진 팀, 그 멤버들이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그 중에서 보이시한 멤버, 그러니까 보이시한 모습을 가졌던 심은진 씨.
1: 네, 심은진 씨가 유일하게 여성 그 그룹 중에 우리가 오늘 소개할 분 중에. 한 팀 중에 그 심은진 씨가 보이시한 분이죠.
0: 그래요.
1: 김희지 씨, 이희진 씨, 윤윤혜 씨, 감현 씨 제가 다 봤거든요. 다섯 명 다. 네, 네. 그 심은진 씨는 저하고 이제 예전에 이렇게 같이 식사도 하고 했는데 한 작년에 그 베이비복스의 어떤 음원 때문에 김창완 프로듀서 편곡 때문에 사무실에 오셨을 때 네, 네. 저하고 이제 REF하고 같이 가서 네. 앨범 때문에 같이 인사를 이제 김창완 프로듀서가 오라 그래서 갔는데 실제로 봤는데 정말 미인이더라고요.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0: 처음 본 건가요, 그때?
1: 실제로 이 2m 앞에서 처음 봤죠.
0: 우리 클론 활동할 때는 베이비복스하고 같이 중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1: 클론이 베이비복스의 문을 열어준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0: 문은 우리가 안 열어줬어요.
1: 문은 그럼 거기 아저씨가 열어요.
0: 이 친구들이 먼저 열었어요.
1: 아, 그래요? 먼저 열었나요? 그래갖고 실제로 봤는데 여러분 정말 미인이고 그리고 심은진 씨 같은 경우는 정말 미인인데 굉장히 보이시합니다. 딱 이러더니 선배님 안녕하세요? 딱 하고 인사를 하면서 선배님 옛날에 저 15년 전에 선배님하고 식사도 했는데 그래서 막 들이대는데 대단합니다.
0: 들이댄다기보다도 네. 좀 이렇게 이 편하게 사는 대주죠.
1: 굉장히 편해요. 네. 그래서 제가 기억했던 거는 식사를 하다가 다가를 했는데 네. 주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친구를 만나기가 겁나더라고요. 네 다섯 병 되는 것 같았어요.
0: 그래요. 네. 자, 그 베이비복스의 심은진 씨와 함께 만나볼 보이시한 여성 멤버가 있는 댄스 그룹의 히트곡 아하 이 노래, 노래. 한 곡 더 만나보겠습니다.
1: 자, 업타운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윤미래 씨.
0: 아, 맞아. 윤미래 씨도 약간 보이시한 느낌이 있어요.
1: 네, 윤미래 씨. 그 소속되어 있는 그룹의 노래는 마이 스타일.
0: 마이 스타일. 내 스타일이다.
1: 네, 마이 스타일.
0: 야, 그래요. 어떠세요? 이 한상희 씨도 이렇게 보이시한 여성 멤버들에게 이렇게 좀 시선이 가는지.
1: 저는
0: 어떤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지.
1: 저는 그래도 섹시한 스타일 좋아합니다.
0: 섹시한 스타일. 그 네. 섹시한 스타일에 보이시한 느낌도 좀 있지 않나요?
1: 누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없는 것 같고 네. 외국에 보면 뭐 TLC에 있는 그 멤버 중에 한 명 그런 친구는 섹시하면서 보이시한데 우리나라는 섹시하면서 보이시한 가수가 제가 봤을 땐 저는 없는 것 같아요.
0: 한상희 씨는 그러면 보이시한 그 외모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기보다는 좀 여성스러운 느낌?
1: 저는 보기와는 틀리게 여성스러운 거 되게 좋아하고요.
0: 긴 머리? 생머리?
1: 긴 머리 긴 치마를 입은 저는 은하철도 999의 메텔 같은 분을 좋아합니다.
0: 그렇군요.
1: 예, 예.
0: 하지만 또 가끔은 그 남성분들 중에서 또 약간 짧은 머리 스타일을 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1: 예, 예.
0: 뭔가 그런 느낌.
1: 저는 얼굴도 예쁜 것보다 그냥 이렇게 그냥 여성여성하고 평범해 보이는데
0: 여성이 예쁜 얼굴이 아닌가요?
1: 그 여성 뭐죠? 하여튼가 그리고 화장도 많이 하면 안 돼. 입술만 하고.
0: 네, 여성은 뭡니까?
1: 네, 여성. 제 표현이에요.
0: 그래요.
1: 그 입술 팀만 바르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립팅만 얇은 립팅만 바른 그런 여성상을 좋아합니다.
0: 근데 이렇게 참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네. 내가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또 그 사람들끼리는 맞는 경우가 있고 네. 또 그 사람들한테는 안 맞는데 또 저한테 맞는 경우가 있고 참 그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 또 다 외모도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사랑 키워가는 모습 보면 네. 다 짝이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 그러니까 진짜
0: 듭니다.
1: 짝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사랑하는 짝이 뭔가 이렇게 코드가 맞아야 되고
0: 맞아요. 예. 이 친구들도 어렸을 때는 좀 남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예. 여성 사이에서는 좀 약간 뭐 멀리했을 수도 있겠지만 예. 나중에 또 그런 보이시한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끌게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1: 맞죠.
0: 자 그래요. 그 두 팀 만나보겠습니다. 보이시한 여성 멤버가 있는 댄스 그룹의 히트곡 아하 이 노래 두 곡 소개해 주시죠.
1: 자 베이비복스의 Get Up, 업타운의 My Style.

0: 목요일엔 노이즈 한상희 씨와 함께 낭만 가득한 20세기로 떠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이즈 한상희 씨 추천하는 보이시한 여성 멤버가 있는 댄스 그룹의 히트곡 아하! 이 노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만나볼 보이시한 여성 멤버가 있는 댄스 그룹 어떤 팀입니까?
1: 아, 성이 저랑 같은. 그래요? 가요계에서 저랑 같은 성을 가진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현남 씨가 소속되어 있는 영턱스 클럽에 질투라는 곡입니다.
0: 그래요. 네. 한현남 씨 맞아요. 맞아요. 영턱스 클럽 멤버들 중에 약간 보이시한 느낌.
1: 네, 머리도 짧고. 어,
0: 그리고 또 특히 춤도 좀 과격하게 춰가지고 네, 네. 아, 여자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1: 근데 실제로 제가 작년에 행사장에 가서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도 걸걸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목소리가 좀 여자자하지 않고요. 좀 걸걸하더라고요. 네. 네. 네. 한현남 씨.
0: 이 멤버가 맨 처음에 다섯 명이었죠?
1: 1집 당시 멤버는 투투치신의 임성훈, 송진아, 한현남, 지중구, 최승민.
0: 맞아요.
1: 이렇게 5인조였었어요.
0: 남자 2명, 여자 3명.
1: 그렇죠. 그럼 뭐 타이틀은 정으로 1위도 아, 차지했고.
0: 맞아요. 정이라는 노래 참 재밌었어요.
1: 아, 좋았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씨가 제작하시고 프로듀서 하셨는데, 아, 그 이후에도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 정말 연예인 같지 않은 친구를 만들어서 정말 친근하게 된 그룹이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역으로 이준호 씨가 역으로 생각해서 프로듀서 한 거 아니냐. 네. 잘나고 뭐 이 친구들이 못났다는 게 아니라 네. 막 잘나고 멋있고 예쁘고 키 크고 잘 빠지고 잘생긴 사람이 가수라는 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내 친구들도 춤추고 잘하는 그렇게 소년 같은 친구들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걸 그렇죠. 보여준.
0: 약간 평범해 보이는.
1: 완전 평범하죠. 이게 네. 가수라고 이렇게 옆에 있으면 가수라고 보기에는 좀 굉장히 평범한 얼굴과 평범한 스타일인데 그런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영턱스의 빛을 발하게 됐다는 게 대단한 프로듀서가 아닌가. 예, 프로듀서가 아닌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0: 그래요. 자, 영턱스 클럽 한현남 씨가 소속된 영턱스 클럽의 질투. 이 노래와 함께 만나볼 보이시한 여성 멤버가 있는 댄스 그룹의 히트곡 한 곡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 이분은 뭐 저희랑도 어렸을 때부터 같은 소속이었고 네. 지금도 열심히 너무 멋지게 바르게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이다. 자, 김송 씨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 콜라의 모기야.
0: 아, 모기야, 모기야, 네. 모기야. 네. 아, 이제 또 여름이 가까우니까 또 네. 모기 파리가 또 걱정이 됩니다.
1: 모기, 모기야. 뭐 김송 씨는 뭐 예전에 저희 사무실에 같이 콜라로 앨범도 냈었고 네. 김건모 씨 핑계 걸로도 유명하시고 그리고 김송 씨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그 김건모 씨의 그 핑계 걸로 그 혼자 나와서 무대를 8명, 10명보다도 더 멋지게 그 소화해낼 수 있는 연출력을 그 보여준 대단한 여자 가수죠.
0: 예. 맞아요. 가수라기보다도 일단은 댄서 출신으로 예. 스트릿 댄서죠. 일단은 예. 김송 씨. 근데 이 콜라라는 멤버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예. 그 방남정과 프렌즈라는 그 백업 댄스 팀에서 가장 돋보였던 김영환 씨가
1: 그렇지, 영환이 형.
0: 또 스카우트가 됐고 예. 또 눈 감아봐도라는 노래를 불렀던
1: 박준희
0: 그때 당시 고등학교 예. 그 하이틴 예. 가수 박준희 씨
1: 예.
0: 그리고
1: 맞아요.
0: 핑계걸로 또 유명했던 근데 각자 다른 색깔이 모여서 뭔가 큰일을 해낼 줄 알았는데
1: 그러니까
0: 의외로 반응이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1: 그게 너무 세서 그런가? 너무 이렇게 막 임팩트가 너무 세서 그런 게 아닐까요?
0: 그게 운칠기삼이 아닐까.
1: 운칠기삼도 맞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1: 너무 그리고 굉장히 많이 네. 사람들이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이건 진짜 히트 칠 거라고 예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0: 특히
1: 왜 프로들이 모였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모였는데다가 또 음악은 노이즈의 멤버였던
1: 철성희 씨가 작곡을 했죠.
0: 작사 작곡을 네. 해가지고 모기야를 썼는데 그 모기야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또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기야 모기야 한데 노래가 되게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베이스라인도 좋고 그래서 야 이거 되게 뜨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1: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노래 중에 이젠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0: 네.
1: 그 장르가 뭐냐면 딥하우스라는 장르인데 네네. 여러분 하우스는 저희가 듣는 하우스 딥하우스는 좀 무겁고
0: 그쵸.
1: 약간 좀
0: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또 하우스지만 그건 좀 약간 밝은 느낌이고 네.
1: 이제는 딥하우스.
0: 이 모기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뭔가 무거운 네, 느낌.
1: 무거운 건데 그 사실은 그런 게 미국 쪽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굉장히 히트했던 장르인데 네. 그런 노래와 편곡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건데 너무 잘 나온 노래인데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0: 앞서갔다기보다도 네. 그냥.
1: 운칠기삼이에요 그냥.
0: 네, 운칠기삼이고.
1: 파리아로 할걸 그랬나?
0: 파리야 파리야. 어. 아이고 파리야.
1: 띵띵띵띵띵.
0: 팔도 파리. 팔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아이고 목이야
1: 그래서 파리. 저희가 정말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네. 노래는 많이 아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순위에 크게 올라가지 않아서.
0: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또 그게 해서 또 잘 됐더라면 또 선의를 못 만났을 거고.
1: 아.
0: 그렇죠.
1: 그럴 수도 있겠군요.
0: 약간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아무튼 노이즈 한상일이 추천하는 보이시한 여성 멤버가 있는 댄스 그룹의 히트곡 아하 이 노래 두 곡도 만나보겠습니다.
1: 영턱스 클럽의 질투, 콜라의 목이야.
0: 두 곡 전해드리면서 노이즈 한상일 씨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웅입니다. 국회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 행동 예방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장애 대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 전문가를 둬서 문제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원의 교육활동과 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중의 장치가 마련되는 건데요. 이번에 함께 통과된 개정안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장애 학생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길 바라고요. 더불어 선생님들의 노고도 조금은 덜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위치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떴다 그녀.

위치스가 부른 떴다 그녀,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는 내용과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국회의 릴레이 간담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금융과 경제권의 사각지대 문제 짚어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내용과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박성우입니다.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조금 등한시하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학업을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과목을 많이 수강을 하는 편이고요. 또 제가 또 비록 사회복지학과이기는 하지만 IT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요새 AI가 또 대세잖아요. 이제 저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AI에게 이미지를 인식시켜서 이 사진에 대한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해달라고 하면 설명도 잘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듣는 거에 굉장히 좀 의존을 하다 보니까 녹음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데 이 녹음을 또 점자로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해서 읽는 게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점자 정보 단말기에 넣어서 읽는다든가 다시 듣는다든가 AI를 통해서 하면 녹취도 이렇게 자동으로 되니까 굉장히 제 생활 속에 많이 좀 편리한 경우도 좀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많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일단은 제 본업은 아무래도 안마 사이다 보니까 안마를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제 전공을 살려서 뭘 좀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관련 분야에서 도움을 줄 일이 또 생기기도 하고, 우리 장애인 복지다 보면은 제가 또 목소리를 내야 이 우리들의 삶이 또 변할 수도 있고 개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러한 지식들을 전혀 모르면 올바른 목소리를 또 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하는 목적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요,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죠?
1: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이동과 노동, 교육, 건강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 이 14대 분야 66개 정책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기반한 공약이 채택돼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서 그 가족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정책 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그러면 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제시한 14대 분야 66개 공약 살펴볼까요?
1: 네, 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제안한 공약은 먼저 이동권 분야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체계 구축과 또 운전원의 인력 기준 개선 그리고 지자체 통합배차 시스템 구축 및 민간택시 참여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활동 지원과 주간 활동 서비스 분야는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지자체에 이 추가 지원 확대와 또 이 지원 시간 확대 그리고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의 대상 확대 및 추가 급여 지원입니다. 노동권 분야는 이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확대와 이 공공 부분의 장애인 고용 확대 및 고용 안정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건강권 분야는 장애치나 의료기관 지정 확대 및 이 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를 그리고 자립과 주거권 분야는 또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와 이 공공임대주택 기반의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이외에도 안전과 관련한 여러 공약들이 제시됐다면서요.
1: 네, 지역사회 중심의 학대 예방과 또 피해자 지원 강화, 그리고 안전권과 지역사회 위기 대응, 그리고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이 경제적 안전망 구축과 또 감각장애인의 이 권리 보장 및 지원 확대,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장애인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에 이 장애계 숙원이었던 이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제도적 출발점이라면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은 그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이 실행이라면서 이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장애인과 또 가족의 권리를 이 지역의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한 릴레이 국회 간담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건강권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요?
1: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제8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 제13조와 제14조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과 또 장애인 건강권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거주 지역 내에서 경험한 건강 관련 서비스로 건강교육과 건강교실에 대한 경험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0: 네. 그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건강과 관련한 교육 실태가

0: 조사된 게 있습니까?
1: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 교육과 건강 교실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또 의료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 형식적이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이 진료 거부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인지 강화와 또 돌봄 종사자 및 의료 제공자 등 장애인의 이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제공자들에게 이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는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등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과 감염관리 그리고 정신건강 등 다양한 건강권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간담회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1: 네, 건강은 치료가 아니라 이 학습의 과정으로 이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권 교육은 이 선택적 교육이 아니라 이 건강 형평성과 또 포용 사회를 위한 이 보편적인 필수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을 높여서 이 예방 의료와 또 만성 질환 관리가 필요하고 활동 지원사와 요양보호사 그리고 복지기관 종사자 등 이 건강권과 직접 연결되는 이 전달 체계 인력까지 교육 대상으로 이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됐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장애계가 시외 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을 본격화했네요.
1: 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형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이 서울 경기지역 그리고 시외이동권 차별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동권연대는 지난 3월 31일에 이 전국 동시다발 차별구제 소송을 선포한 바가 있는데요. 이 현재 전남을 지역 시작으로 이 경남과 전북, 강원, 대구, 부산 등으로 이 각각 이 운수회사들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0: 전장현 등 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차별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있겠죠.
1: 네, 이 정부는 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이 시외 고속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 회사들은 휠체어석을 만들면 좌석이 줄고 또 수익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이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이 시외 고속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도 2022년에 이 우리 정부에 장애인이 도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교통수단이 현재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시외 고속버스를 늘리고 이 터미널을 개선할 것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0: 이번 소송을 통해서 장애계가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1: 네, 장애계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장애인 탑승 시외 고속버스가 전체 노선에 도입되고 장애인 버스 탑승 가능한 여객 수단 개선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장현 등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태워주는 이 시외 고속버스는 단 한 대도 없어서 이 장애인은 이동하기를 포기하는 현실이지만 비장애인들의 이동은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회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멈추고 장애인 또 탑승할 수 있는 시외 고속버스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0: 네.
1: 대법원에서도 2022년 2월에 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이 정당한 편의로 이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제기된 2014년 이후에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도 이 판결문 속의 문구와는 달리 이 장애인의 일상을 한 걸음 또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제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 네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17개 시도의 장애인 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죠.
1: 네, 2026년 광역 자치단체 장애인 예산은 총 10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광역단체 전체 예산의 약 4.3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0: 네.
1: 전년 대비해서 장애인 예산은 1조 2천억 원이 증가했지만 이 증가율은 12.75%로 이 예산 규모만 보면 이 확대 흐름이 확인되지만 이 세부 이 배분 구조를 보면 여전히 국가 위임 사무 중심의 이 집행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0: 예, 분야별로 장애인 예산 분석 결과를 살펴볼까요?
1: 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또 복지관과 시설 운영 등을 포함한 이 복지 서비스 분야는 6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포함한 경제활동 분야는 19.7%,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대상버스 도입을 포함한 이동과 편의 안전 분야는 8.1%였는데요. 이 세 분야의 전체 장애인 예산의 88%가 집중됐습니다. 반면에

0: 네,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이 지방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장애인을 복지수혜 대상으로만 보는 관행에서 벗어나서 이 지역사회의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평가하는 주체로 전환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장애인 예산 총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만큼 전반적인 확충이 시급하고 특히 고령화와 저출생 그리고 다문화 등 신사회적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정책은 이 특정 집단을 위한 부가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또 통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만 65세 활동지원 선택권과 관련해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죠.
0: 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11개 장애계 단체와 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법률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만 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이 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 제도 간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 개정 시행일이 2027년 7월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 만 65세가 도래한 장애인들은 이 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1: 이 제도 시행까지 1년의 공백이 발생하면 당장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겠는데요.
0: 네, 이 현행 제도는 65세가 넘어도 기존 활동 지원 수급자가 이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활동 지원 대신 노인 장기 요양 급여를 지급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전급여의 보충 방식으로 제도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한자협동 장애계는 현행 보전급여 제도는 이미 2024년 2월 대법원에 의해서 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명백한 위법이고 또 보전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인원도 약 30%에 그치고 있어서 재정적 부담이 미미하기 때문에 즉각 시행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변진섭이 부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여성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여성장애인은 생계나 돌봄, 건강관리 비용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금융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은행 방문이라든지 정보 접근, 또 금융상품 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저소득이나 중증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금융서비스 이용 자체가 어려워서 포기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금융 접근권은 사실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라 자립과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큰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성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금융 불편 어떤 부분일까요?
1: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정보 접근의 어려움인데요. 점자라든지 쉬운 설명의 자료 또 수어 통역 등의 이 장애 특성을 고려

0: 또한 금융 안내가 현재도 부족하고요.
1: 네.
0: 또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는 이 모바일 앱이나 ATM 기기를 이용하는 이런 경우도 정말 여성 장애인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면에서 상담해야 되는 그런 은행 업무도 있잖아요.
1: 네네.
0: 이런 또 업무에서는 이런 상담 과정에서는 장애에 대한 그 어떤 은행원들의 이해 부족, 은행 관계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차별적인 응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1: 아, 예. 그 디지털 금융 확대가 여성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될 수도 있을까요?
0: 네, 그렇죠. 이 비대면 금융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소외되는 여성 장애인이 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는 앱 접근성이 낮고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인증 절차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1: 예.
0: 또 청각장애인은 전화 상담 중심 구조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접근이 전혀 안 되니까 불편이 되고요.
1: 네.
0: 또 안면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로 얼굴을 찍게 돼 있는 그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인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네. 안면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거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1: 네.
0: 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모두에게 편리한 것은 아니라는 거. 이런 점에서 정책이 좀 고려돼야 되겠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경제활동 참여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더 큰 상황이죠?
0: 여성장애인의 고용률 자체가 낮고 또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1: 네.
0: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소득 형성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신용도도 낮게 평가가 됩니다. 이제 결국은 대출이나 보험, 자산 형성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 기회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또 금융소외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1: 예. 그리고 신용대출이나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도 차별이 발생하나요?
0: 일부 여성장애인들은 이제 상담 과정에서 편견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과도한 제한을 받거나 또 설명을 축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1: 예.
0: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여성은 계약에 대한 이해가 이제 안 되니까 능력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보험이 특히 그렇고요. 이 금융소비자로서의 동등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1: 예.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뭘까요?
0: 이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구조 속에서 노동시장의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또 여기에 돌봄 부담하고 건강관리 비용까지 더해져서 이제 빈곤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또 혼자 생활하는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주거와 생활비 부담도 매우 커지고 있고요.
1: 네네.
0: 이제 단순한 이런 소득 지원이 아니라 자산 형성 정책까지 함께 좀 동반해서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1: 예, 그 금융사기나 경제적 착취 위험에도 더 취약할 것 같은데요.
0: 굉장히 많은 어떤 금융사기나 경제적 착취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정보 접근이 제한이 되거나 사회적 고립이 있는 경우에는 이 피해 위험이 점점 커지고요. 또 명의 도용이나 불법 대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의사결정 지원 체계가 부족한 이 발달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이런 부분에 취약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교육, 보호체계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네. 그렇다면 여성장애인을 위한 금융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0: 현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일반 시민 중심 교육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장애 특성을 반영해서 이런 교육을 하거나 또 진행하거나 뭐 계획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 개선은 쉬운 언어, 그림 자료, 수어나 점자 등의 맞춤형 교육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1: 예, 예.
0: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애 주기별로 금융교육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여성 장애인의 창업이나 경제 자립 지원은 어떻습니까?
0: 창업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또 초기 자금 마련도 큰 부담이 되어서인데요.
1: 네.
0: 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 또 맞춤형 컨설팅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많고요. 이제 단순 지원금을 뭐 주는 그런 어떤 상황을 넘어서 지속 가능하게 자립을 할 수 있는
1: 네.
0: 이런 시스템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1: 농어촌이나 지역 여성장애인의 상황

0: 상황은 더 어려운가요?
1: 지역 격차 문제는 매우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여성장애는 금융기관 접근 자체가 어렵고 또 이동하는 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복지나 금융, 고용 그 지원기관이 부족하기도 해서 정부에서는 더욱 소외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 반드시 좀 마련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0: 네, 그 장애연금이나 복지급여 체계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겠죠?
1: 일부 그 여성장애인들은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이제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자립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득 확대를 막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말 복지와 경제활동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0: 혹시 여성장애인의 금융권 접근 문제를 인권 문제로 볼 수도 있을까요?
1: 네, 맞습니다. 이 금융 접근권은 인간다운 삶과 직접 연결되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매일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뭐 통장, 이런 통장을 또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또 대출이라든지 보험, 자산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차별 참여를 하는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차별이나 배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명백한 권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지의 관점이 아니라 권리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맞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을까요?
1: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체나 금융서비스 기준으로 해서 법을 이제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융 앱에서 이제 접근성의 의무화라든지 쉬운 설명 계약서 또 장애인 금융 교육 등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정책들이고요. 또 이제 여성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0: 네.
1: 우리나라도 이러한 어떤 해외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체계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0: 그래요. 정부와 금융권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도 짚어볼까요?
1: 우선적으로는 이 금융 접근성 기준을 법과 제대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장애 유형별로 맞춤 상담을 한다든지 정보 제공을 하는 체계도 강화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0: 네네.
1: 또 금융교육이라든지 자산형성, 피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여성장애인의 실제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과정이 포함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0: 네. 자, 앞으로 여성장애인의 금융과 경제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1: 단순한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자립 중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요. 여성장애는 독립적인 어떤 금융 소비자이자 경제 주체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필요하고요.
0: 네.
1: 또 금융 접근권, 노동권, 정보 접근권을 함께 연결하는 통합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성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또 자신이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문화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임재범의 노래 이어드리죠. 비상.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그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본다고요.
1: 원래 정식 명칭은 장애인 권리 보장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고요.
0: 그렇죠. 예, 예.
1: 이것을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법은 기존의 장애인 복지법이 가진 한계를 좀 뛰어넘고요. 또 장애인을 시혜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0: 네.
1: 현재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보호와 재활에서 또 자립과 완전한 사회 참여로 변함에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다가
0: 그렇죠. 예. 네,
1: 드디어 지난 4월 23일 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니까 네.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0: 국회 임기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그랬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예. 네, 이날 법안은 재석의원 180명 중에 찬성 17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권리 보장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0: 네. 자, 일단 장애계에서 이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그 배경이 있겠죠?
1: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 장애에 관련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가 됐습니다. 장애는 아프다라는 거에서 장애는 사회

0: 사회에서 인증한 것이다 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장애를 개인의 어떤 신체적 결함으로만 보지 않고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사회적 장벽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권리로 변한데 국가의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그렇죠. 것을 예. 국가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법인 장애인복지법의 이제 한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1981년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45년 넘게 기본법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와 의료적 판정 기준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좀 개정하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국제 기준 준수입니다. 이게 2008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권고 사항을 국내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1: 예. 근데 이제 기존에도 장애인 복지법이 있었잖아요.
0: 네네.
1: 장애인 권리 보장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0: 이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 그에 따른 행동 체계에 있습니다.
1: 아하.
0: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혜택을 나눠주는 것이라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필요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1: 아.
0: 이 차이를 좀 정리를 하면요. 네. 일단 장애인복지법은 의료적 모델이에요. 예. 그다음에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사회적 모델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의료적 모델은 의학적 진단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좀 집중을 하고요.
1: 네.
0: 중증 장애인 위주의 한정적 지원을 좀 하고 그런데 사회적 모델은 개인의 손상과 사회적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서비스 제공 방식 이게 또 가장 큰데 장애인복지법은 국가가 대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거죠.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수요자 개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해 놓은 서비스 목록 중에서 대상자가 선택하는 구조예요.
1: 네.
0: 없으면 선택 못합니다. 예, 예산 범위 내에서 등급이나 점수에 따라서 정해진 양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증장애는 거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1: 예.
0: 예, 반면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은요. 개별 지원 계획이 핵심입니다. 장애인 개개인이 처한 환경과 욕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 사람의 삶의 계획에 맞춰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을 명시하는데 또 가장 큰 차이는 장애인 복지법은 복지 대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장애인이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큽니다.
1: 예.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 어떤 지향하는 바도 좀 다르죠?
0: 네. 가장 다른 지향점은 자립의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아무리 법을 개정해도 근본이 시설 위주고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통한 보호와 관리 어떤 이런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1: 예.
0: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했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뭐 주거라든지 이동 어떤 소득 보장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 권리 보장법에 담긴 그 주요 내용들 살펴볼까요?
0: 네, 장애 정의 확대와 또 권리 중심 정책 전환을 담은 기본법의 어떤 그 구체적인 구성 핵심 요소를 정리하면요.
1: 네.
0: 첫 번째는 장애 정의 확대예요. 이게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맞춰서 개인의 어떤 손상과 환경적 장벽의 상호작용으로 장애를 폭넓게 정의하는데 왜냐하면 OECD 국가는 거의 30%가 장애인인데
1: 아,
0: 우리나라
1: 예.
0: 5%잖아요.
1: 네네네.
0: 뭔가 어느 나라가 더 까다롭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장애 정의가 굉장히 까다롭죠. 예, 그런데 아무튼 이거를 외국의 OECD 선진국 기준을 맞추는 거고요. 둘째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 정의입니다.
1: 예.
0: 장애인 개개인의 어떤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이제 개별 지원 계획을 좀 수립하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지향합니다.
1: 네네.
0: 세 번째는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 강화인데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결정권을 보장합니다.
1: 네.
0: 이게 이런 거예요. 요양원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본인이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1: 아이고, 그렇군요.
0: 네.
1: 예.
0: 네 번째는 지역사회 자립의 지원인데 시설 거주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과 이제 주거지원 체계를 명문화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국가장애인위원회는 통상 보면 대통령 직속이죠.
1: 예, 예.
0: 예. 이 대통령 직속 기관은요, 위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데 지금도 있긴 해요.
1: 예.
0: 지금도 있긴 한데 이제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하고 계시는데 대통령 직속을 하니까 한 단계 더 높으니까
1: 그렇죠.
0: 굉장한 파워가 될 수 있는 거죠.
1: 자, 그럼 앞으로 이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0: 예,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단순히 법 하나가 추가됐다는 어떤 개념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보호에서 주체적 권리로 통째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1: 아.
0: 영향을 이게 좀 정리를 하면요.
1: 네.
0: 첫째는 장애인 개인의 어떤 삶의 변화로 맞춤형 지원과 자기결정권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에서 정한 서비스, 뭐 활동 지원 시간, 장애인이 그것을 자신을 맞춰야 됐죠.
1: 네.
0: 근데 법 제정 이후에는요,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춘 개별 지원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통합 지원이 되는 거죠. 또한 자기결정권의 강화로요,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시 되고요.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조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됩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사회 인프라와 기술의 신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의 부포나르가 또 어떤 영향을 줍니다. 강력한 어떤 접근성의 의미로 공공장소, 교통수단,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의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이제 권고 수준을 넘어서 강력한 법적 의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 예.
0: 예, 그전에 장애차별금지법이나 편의증진법보다 더 세다는 거죠. 또 에이블테크의 확산으로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로봇기술 등이 장애인의 이동과 소통을 돕는 보조공학기기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적 어떤 근거가 여기서 생깁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 정책의 여러 분야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네요.
0: 예, 일단은 아무리 장애인 정책 가장 큰 건 고용이죠.
1: 고용, 그렇죠.
0: 네네. 네. 고용에서는 노동의 가치 재정의가 좀 되는데요.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 변화로 단순히 어떤 의무 고용 달성을 넘어서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훨씬 더 커져요.
1: 예, 예. 예.
0: 그동안은 단순 일자리에 많았지만은 이제는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거고요. 또한 그 소득 보장 체계를 좀 개편해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좀 보전하고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등 어떤 고용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근거가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국가 행정과 거버넌스의 재편으로 이제 부처 간 칸막이 제거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장애인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이제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설치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전에는 부처끼리 협의하다 끝나는 일이 많았거든요.
1: 네.
0: 이게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죠.
1: 말씀만 들어도 참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데 하지만 또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겠죠.
0: 네. 말대로 이게 되면 되게 좋죠. 그런데 네. 그렇지 않죠.
1: 네. 네.
0: 일단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좀 보면요. 장애인 권리 보장법도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예.
0: 이거 산을 좀 정리를 하면
1: 네.
0: 첫 번째 막대한 예산 확보 제한 마련입니다. 아까 얘기한
1: 예.
0: 것 들어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1: 네.
0: 예.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큰 걸림돌은요 예산입니다.
1: 언제나 그렇죠. 뭐.
0: 네. 예. 서비스 총량의 확대로 인한 그 예산의 필요성은 국가 전체 재정을 관리하는 기재부와의 합의가 좀 필수적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이 또 수립돼야 되고요. 이 재정 계획에 대한 근거도 정말 명확해야
1: 네네네.
0: 돼요. 예. 안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습니다.
1: 그동안 항상 밀려왔죠. 또.
0: 네.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법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45년 넘게 유지된 기존 체계의 정리가 필요한데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권리보장법으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법은 행정적인 절차법으로 남기고 권리보장법을 상위 기본법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1: 아하.
0: 법적 구조 정립 이게 아주 복잡한데
1: 네.
0: 왜냐하면 장애인복지법이 45년 동안 계속 조금씩 고쳤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다 예. 보니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폐기시키면 특히 행정적인 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립이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장애 정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장애 범위를 사회적 장벽으로 넓힐 경우 발생할 어떤 변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요. 장애 범위를 넓게 정의하면 기존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대거 유입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정적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강력한 컨트롤 타워인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위상정리인데 이게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각 부처 뭐 교육이나 고용 국토부 생각보다 센 부서들입니다.
1: 예. 이
0: 실질적인 또 명령을 내리고 예,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행정적 강제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가 네네. 관건입니다. 그냥 이름뿐인 위원회에 그치면 아유, 법의 어떤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위상과 함께 네. 더 중요한 거는 국가장애인위원회에 또 장애 당사자들도 그렇죠. 어느 정도 들어가서
1: 아, 맞아요,
0: 같이
1: 맞아요.
0: 기여할 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많은 그 대화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드리죠.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 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G 워너비가 부르는 타임리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3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시작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오늘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공식 환영식을 한 뒤 곧바로 정상회담에 들어갔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갈등을 비롯해 이란 정세, 대만 문제 등 양국 간 핵심 현안과 국제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가 이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이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이외의 다른 어떤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아직 모르지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근처에 해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격 주체가 확인이 되면 응분해 외교적 공세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의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중노위는 삼성전자 노사의 오는 16일 사후 조정 회의를 다시 열자고 오늘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후 조정은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동의할 때 열립니다. 올해 여름 심한 무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내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는 전국 500여 개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이 참여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질병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일 발생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5월과 6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7월은 60%입니다. 소아 응급 환자가 365일 24시간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소아 전문 응급 의료센터가 두 곳 추가돼 전국 14곳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과 성빈센트병원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은 소아전담의 4명과 소아전담 간호사 10명 이상이 근무하고 소아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2병상, 입원실 6병상 이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3살 남성 장윤기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5일 자정쯤 광주광역시의 한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장 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보람상조 계열사 홈페이지에서 2만 7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5억여 원이 부과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람상조 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의 과징금 5억 4,250만 원과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보람상조 개발은 계열사 6곳의 홈페이지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합관리해왔는데 2024년 해커가 데이터베이스에 침입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으로 유출된 정보는 27,882명분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흥구 보건소가 지난 주말인 9일과 10일 음식점을 방문한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금까지 32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흥구청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 7월 하순에 해당하는 30도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KBS 3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연정이었습니다. KBS

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화하게 마련인데요. 나이 든다고 누구나 노쇠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노화는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이지만 노쇠는 예방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 절반가량이 노쇠 전 단계에 해당하고 약 10%는 이미 노쇠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증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예전보다 외출을 꺼린다. 계단을 피한다. 물건을 자주 떨어뜨린다. 소파나 의자에서 한 번에 일어나지 못한다. 체중과 식사량도 줄었다. 지금 제 말에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증상들은 바로 노쇠의 신호라고 합니다. 다행히 노쇠도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당장 지금부터 노쇠 예방에 힘쓰시면 되겠어요. 첫째는 운동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 유지가 중요하고요. 둘째는 영양입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 셋째는 사회적, 정신적 활동입니다. 하루 한 번 이상 사람들과 교류하고 삶에 대한 활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오늘은 한국 은퇴대표의 황정혜 회장과 함께하는 황정혜 세상 보기에 이어서 청취자와 함께 즐겁게 시간을 할 수 있는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펼쳐집니다. 참여하시고 싶으면 지금 전화를 신청하세요. 서울 전화입니다. 368-1040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먼저 시니어 뉴스입니다. 앞으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주의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이 제도를 몰라 소외되는 일을 막고 위기 각오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 대상 어르신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자동으로 자격을 확인하고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장기요양 단기 보호기관과 치매안심병원 확충, 가족휴가제 활성화 등 노인 돌봄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일부 역에서 노인 무임승차 비중이 전체 이용객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평균 경로 무임승차 비율은 15.1%였고 1호선 제기동역은 전체 이용객 가운데 47.2%가 무임승차로 가장 높았습니다. 뒤이어 동묘앞역 42%, 청량리역과 모란역이 각각 35.9%를 기록했습니다. 호선별로는 1호선이 21.6%로 가장 높았고 2호선은 10.6%로 가장 낮았습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경로 승차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특정 역과 노선에 집중되면서 운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치매 등으로 재산관리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안심 재산관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의료비와 요양비 등 생활에 필요한 지출을 지원하는 일종의 공공신탁 제도입니다.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과 저소득층 치매 환자로 현금이나 주택연금 등 최대 10억 원까지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단은 신청자의 필요에 맞춰 재정 지원 계획을 세우고 치매 안심센터나 지자체 돌봄 서비스와도 연계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시니어 뉴스였습니다.
오늘 첫 노래 하춘하예요. 나이야 가라.

0: 여러분은 지금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1: 황정의 세상 보기 시간입니다. 노인복지 정보 그리고 정책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도 한국언터협회 황정의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은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
2: 네. 오늘은 노후 돌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5월 12일은 국제 간호사의 날로 영국의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은 5월 12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제간호협회 ICN이 1972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네. 간호란 환자나 노약자 등을 보살펴 돌봄을 뜻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국제간호사의 날에 돌봄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봤습니다.
1: 네. 우리 사회도 이제 갈수록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돌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2: 그럼요. 이 누군가를 돌본다는 일은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인 노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

0: 가의 돌봄 속에서 자라고 성인이 되어 독립된 삶을 살다가 나이 먹고 병들면서 또다시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1: 네네.
0: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돌보거나 돌봄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죠.
1: 네네. 그러고 보면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간호사들은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거지요.
0: 네. 그래서 헌신적으로 환자들을 보살피는 간호사를 백이 천사라고도 부르죠.
1: 네.
0: 스스로 자신을 돌보기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필수 불가결합니다.
1: 네, 네.
0: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 참 다양합니다.
1: 네.
0: 그중에서도 노인을 돌본다는 일은 더욱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네. 특히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노후 부양과 돌봄 부담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0: 네. 실제로 돌본다는 것은요. 괴로움을 수반하는 일이어서 장기적으로 지속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1: 네네.
0: 게다가 노인을 돌보는 일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모릅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는 노후 돌봄이 가족 구조의 변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서 더 이상 돌봄에 대한 요구를 가족 내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지게 되었죠.
1: 네네.
0: 선진국에 비해서 좀 늦긴 했지만 2003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적 노인 요양 보장 추진 기획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2007년 4월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2008년 7월부터 사회보험제도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1: 네, 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돌봄이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제도화됐는데요. 그러면서 노년층을 위한 간호와 돌봄이 더욱 주목을 받게 되죠.
0: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전에 은퇴업에서 간호, 요양, 돌봄 통합 체계 관련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1: 네.
0: 주제 발표에서 정부와 국회도 초고령 사회에는 의료의 중심이 급성기 치료에서 만성 관리와 돌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초고령 사회에서 누가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 이렇게 저희들은 내다봤습니다.
1: 네, 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간호와 돌봄을 실제로 맡아줄 인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온태협에서는요. 초고령 사회에서는 병원 안에서의 치료보다 병원 밖에서의 요양 돌봄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다. 요양시설 재가 돌봄 호스피스 현장에서 실제 환자와 가장 긴 시간을 함께하는 사람은 의사도 가족도 아닌 간호인력 즉 간호사, 간호조무사, 돌봄 인력들이다. 간호는 더 이상 보조의 문제가 아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간호는 단지 직업이 아닌 국가 돌봄 인프라의 핵심 축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 네, 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간호사의 역할과 법적 지위를 둘러싼 문제로 인해서 의사와 간호사가 대결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0: 네, 이 관련 논의는요 이미 수차례 국회와 정부에서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이 은퇴협에서는요 중요한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주된 내용은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 를 통한 간호, 요양, 돌봄 통합 체계 완성이었는데요.
1: 네.
0: 이것은 간호사의 권한을 늘리자는 주장도 아니고 누군가의 영역을 빼앗자는 말도 아닙니다. 간호 인력이 없는 초고령 사회는 국가 존립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1: 네.
0: 그리고 반드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이분들의 문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1: 네.
0: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등의 문제점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지만 제도적으로는 여전히 정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1: 네네.
0: 책임은 크지만 법적 지위와 처우는 불안정한 상태로 초고령 사회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럼 노인 돌봄에 관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관해 은퇴협의 주장은 어떤 건가요?
0: 네. 간호사 혼자서 늙어가는 이 우리 사회를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돌봄 관련 인력 전체를 하나의 공적 돌봄 시스템으로 묶는 것 이것이 국가의 해결 과제입니다.
1: 네.
0: 대결 구도로 싸울 일이 아닌 것이죠. 간호법 하나로도 의료법 하나로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1: 네.
0: 그래서 문제 인식을 촉구하고

0: 꿈의 꽃이라고도 불렸습니다.
1: 네네.
0: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 시절에는요. 건물마다 요양보호사 학원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자격증만 취득하면 일단 취업이 보장된다 이런 인식이 퍼졌습니다.
1: 네.
0: 실제로 당시 요양보호사는 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일자리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십만 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 현재 한 20년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요?
0: 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의하면요.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응시자가 계속 큰 폭으로 감소세를 보인답니다.
1: 네.
0: 2023년 33.9만 명에서 2025년 12.9만 명으로 이렇게 40%에도 못 미치게 줄었습니다.
1: 네.
0: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과 확보 방안 2023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8년 전국에서 11만 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1: 네.
0: 이렇게 돌봄 인력 공백의 우려가 참 높습니다.
1: 그런데 그렇게 요양보호사가 크게 줄어들게 된 이유가 있겠죠?
0: 예, 이렇게 촉망받던 요양보호사가 기피직종이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입니다.
1: 네.
0: 요양보호사의 평균 임금은요.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노인을 하루 종일 돌보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도 높은 일을 하지만 그에 걸맞은 보상은 받기 어렵습니다.
1: 네.
0: 게다가 근무 환경도 불안정합니다. 또한 시설은 또 시설대로 인력난으로 늘 구인 중이지만 정작 현장에서는요. 계약직, 시간제, 단시간 근무가 대부분입니다.
1: 네.
0: 그 결과 노후 대비 자격증으로 따두긴 해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한국어를 하는 조선족이나 외국인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심해진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1: 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돌봄 문제는 점점 더 중요해질 텐데요.
0: 네.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우리 사회는요.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도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보건복지부는 2027년까지 장기 요양 수급자가 145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 네.
0: 돌봄 수요는 폭발하는 데 비해서 일할 인력은 절벽인 셈이죠.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요양보호사는 꼭 필요한 필수 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봉사와 희생의 이미지로만 남아있는 현실이 문제이죠. 이제 요양보호사가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노년의 품격을 지켜주는 전문 인력으로 다시금 인식해 나가야 합니다.
1: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요양보호사 문제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을까요?
0: 네, 은퇴협에서는요. 정부 또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단순히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을 탓하기보다 이 직업을 지속 가능한 공공돌봄 전문직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돌봄은 단순 노동이 아니라 인간 존엄을 지탱하는 마지막 사회 안전망과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1: 네.
0: 한편 이렇게 돌봄 서비스 산업이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1: 네.
0: 무엇보다 돌봄 인력은요. 언젠가 내 가족 그리고 또 내게도 필요한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확보와 개선을 위한 고민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일입니다.
1: 네네. 황정의 세상보기 오늘은 노후 돌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퇴협회의 황정의 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변진섭이에요. 새들처럼.

FM 104.9MHz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오늘 목요일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 방송되는 날이죠. 많이들 지금 기다리는 분이 계시는데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 신청하세요. 장원에 뽑히신 분에게 참자연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골차 보내드립니다. 신청 전화는 서울 368-1040이고요. 또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때는 주소창에 출발 멋진 인생 이전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많이 쓰시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듣는 방법, KBS 라디오 모든 채널을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도 있는 어플리케이션 KBS 라디오 콩을 내려받아서 스마트폰으로 라디오 들으시면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에서 KBS 콩 이렇게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0: 오늘도 두 분 일찍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분은 오랜만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평소에 지각도 절대 안 하시는 박성훈 씨가 오늘 개인 사정으로 결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에게 오늘 즐거운 세상 박성훈의 노래마당을 빛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이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이찬원의 진또배기. 장윤정 트위스트로 유명하신 작곡가 송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작곡가 네. 송결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오랜만이에요. 저희도 네, 한번 도와주셨잖아요.
1: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한 1년 됐나요? 모르겠네. 오,
0: 1년 좀 지난 것 같은데 아, 네. 그 사이 근데 어떻게 더 젊어지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1: 아, 그러세요?
0: 네. 네. 모자도 멋있게 쓰고 오셨고 네. 네. 파마 하셨어요?
1: 네. 파마를 좀 했어요. 오.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0: 오, 파마 하신 데다 모자를 탁 이렇게 쓰셨는데 너무 멋지셔가지고 야, 제가 만나자마자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네. 그리고 우리 또 최지학 씨하고 두 분이 서로 말씀을 나누시면서 두 분 다 이제 그룹 사운드 활동하셨다는 얘기를 나누셨는데 자 송결 씨를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송결 씨 오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0: 그렇게 인사하시는 네. 게 아니라 눌러 한번 더 아, 다시 한번 눌러.
2: 네, 알겠습니다.
0: 다시 한번 이제 팡파르는. 예. 자 오늘 작곡가 송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어서 오세요.
1: 네, 감사합니다. 송결입니다.
0: 팡파르를 그냥 이렇게 한번 더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본인의 팡파르도 올려야 되잖아요.
2: 아, 저는 생략하게.
0: 생략하시겠어요? 네. 왜? 두 분이요 이렇게 모시고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노래 나가는 사이에 두 분 이제 그룹 사운드 활동하시던 시절 얘기하셨는데 특히 요즘 우리 송결 씨는 보컬 트레이너로도 유명하시더라고요.
1: 네네네.
0: 특히 이제 가수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 저도 네. 몇 분을 만나본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유명한 가수라서 보컬 트레이너를 받더라고요.
1: 네네네.
0: 트레이너 받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유명한 가수 여기 와서 왜 지도를 받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가수들도 그렇게 중간중간 본인 트레이너도 하나 봐요?
1: 아, 그럼요.
0: 네, 네.
1: 근데 신곡 나올 때도 하고 또 아. 뭐 KBS 가요 무대 같은 거 나갈 때
0: 네, 네.
1: 예, 저한테 와서 노래 좀 하고 가죠.
0: 아, 그러면 네. 이제 본인은 잘한다고 하지만 또 옆에서 보실 때 네네. 전문가가 보실 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조금 약간 숨을 좀 더 쉬었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도하시나 보죠?
1: 그렇죠. 네, 네.
0: 오. 저희 이 시간에 나오시는 어르신들도 정말 노래들 좋아하셔가지고
1: 네.
0: 노래교실 열심히 가서 노래 배우시고 또 거기서 인연이 돼가지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러 다니시거든요. 요양원에 가서 노래도 하시고.
1: 그렇죠.
0: 근데 그분들도 이렇게 좀 트레이닝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예, 그런 분들도 이제 아마추어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0: 네.
1: 요즘은 이제 옛날에 이제 하도 넷을 하다 오래 하다 보니까
0: 아.
1: 지금은 아마추어들은 좀 이렇게 좀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제.
0: 아, 네, 네.
1: 저도 뭐 넷을 한 30년 이상 했는데 나중에. 네. 이제 팔도 아프고 그래서요.
0: 오.
1: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뭐 기성 가수들만 이렇게 하고 있죠.
0: 오늘. 가수들만.
1: 네네.
0: 우리 저 최주학 씨는 저희 이제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은 미리 전에 이제 전화로 연결해서 노래도 키도 맞춰보고 말씀도 네. 나누시고 하는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너무너무 친절하시대요.
2: 아, 아 제가요?
0: 네. 그래가지고 우리 권은정 작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2: 아유, 감사합니다.
0: 근데 이제 어르신들하고 얘기 나누시다 보면은 몇 말씀만 나눠도 이분이 아 노래 음정 같은 거 잘 맞추실 것 같다라는 게 느낌이 오세요?
2: 아, 그럼요. 오죠. 네.
0: 오.
2: 그래서 조금 미심쩍이면은 즉석으로 노래를 또 해봅니다.
0: 오, 수정해드리고 네. 네. 하실 때는 키는 요게 네. 조금 올리시게 좋겠다. 아니면 네. 반 키만 낮추시면 좋겠다. 그렇게 답례를 해드리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예전에 그렇게 그룹 사운드 하셨던 분들이에요. 한수 위가 뭐 한수 위가 아니죠. 몇 수가 위시죠. 자. 기분 처제된 노래마당이 보약입니다. 오늘도 즐겁게 노래하시고 또 얘기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고 싶으시면 지금도 전화 받으니까 전화 주세요. 서울 368-1040입니다. 오늘 맨 먼저 전북 익산시로 가겠습니다. 69세 이육단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유, 반갑습니다.
3: 네.
0: 69세 나이 전혀 못 느끼겠어요.
3: 아, 그러세요?
0: 네, 네.
3: 저, 목소리 들으면 다 그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게, 뭐 하여튼 네. 그렇게 하루도 집에 안 계신다면서요?
3: 네, 저는 좀 어떻게, 좀 뭐라겠까, 좀 농마실성 있어요. 집에 못 있어요.
0: 네, 네. 그러면 이 월은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3: 5월에 너무 좋잖아요. 5월 한 달은 정말 네네. 행사도 맞지 꽃도 피지
0: 네.
3: 따뜻하지 옷 입기 딱 좋잖아요.
0: 아, 옷 입기 좋지.
3: 네, 그래서 아, 구경도 네. 다니고 이게 지인들하고 먹으러도 다니고
0: 네네.

0: 뭐 제가 즐기는 게 좀 있어요. 또 취미 생활.
1: 뭐 하세요?
0: 창구도 하지. 나인 창구? 오늘도 나인 댄스 했어요. 나인 댄스 하지. 네. 노래기실 다니지.
1: 네.
0: 또 때로 시간 주말 되면은 뭐 어디 여행도 가야 되고.
1: 네, 네.
0: 또 시간 있으면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저 요양원이랄지
1: 아, 봉사단체. 네, 네,
0: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다니고 그래요.
1: 그러니까
0: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1: 장구 쳐야지, 라인 댄스 해야지, 노래자랑 네. 나가야지.
0: 네.
1: 개원들도 만나죠. 갯나도 있잖아.
0: 네, 갯나 모임도 있고 그래요. 그게 쉴 틈이 없어요. 일주일이 너무 바빠요.
1: 그럼 최근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0: 최근에 마지막으로 신안 그 퍼플섬도 갔다 오고요. 보리암.
1: 오, 네, 네.
0: 네, 목포 네. 이런 데 가서 호롱낙지 먹고.
1: 호롱낙지.
0: 잘 못해요. 못하는데.
1: 네, 네.
0: 막걸리 반잔 정도는 하거든요.
1: 그런데 정말 막걸리 반잔 정도 하시면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네. 노래부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0: 그러죠. 음악 나고 노래 나오면 너무 좋죠. 행복하죠.
1: 그러시군요.
0: 네네.
1: 아니 그러면은 가정의 달인데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0: 아, 가족은 네. 내가 제가 그래요. 솔직히 야 늦들보다 엄마는 엄마 친구들이 좋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 어. 이제 니들은 저는 이게 잠깐 왔다 빨리 가.
1: 아유 자녀들이 좀 불만이 많겠어요. 엄마를 만나는
0: 얼굴
1: 시간.
0: 보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6시 넘어야 들어가니까.
1: 그러니까요.
0: 생활하다 보면.
1: 그런데 또 그렇게 활기찬 활동을 할 수 있는 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15,000보씩 걸으신다고.
0: 예, 예. 15,000보 걸고 나 네, 와서 네. 샤워하고 밥 먹고 그 후로 이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예요.
1: 취미 활동하고.
0: 네, 부지런만 하면 멋있고 할 수 있더라고요.
1: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러면은 이 옥다님은 과연 노래 실력은 어느 정도이실까 궁금한데 오늘 신정수의 타인 부르신다고 했죠?
0: 예, 네, 그런데 제가 오늘 처음이라.
1: 오, 그러세요? 반주 문제 네. 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부르세요.
0: 네.
1: 네. 전북 익산의 69세 이옥단 님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노래 잘하시네요.
0: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1: 예, 전반부에서 좀, 예, 박자가 좀 이렇게 밀려서 그렇지, 정말 노래 표현도 잘하시고,
0: 예.
1: 뭐, 음정 같은 거 정확하시고.
0: 아, 그래요. 아, 제가 지금 CD프리를 하다 보니까요.
1: 네.
0: 이게 참 막 음이 막 잘 안 들리네요, 이렇게.
2: 그래도 아, 잘하셨어요.
1: 아, 진짜 노래 잘하시네, 진짜.
0: 아, 그래. 7천만 치고 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고칠점이 있다면요.
1: 뭐, 제가 이제 항상 넷은 이렇게 노래를 지도하면서 얘기하는데,
0: 예.
1: 제일 중요한 게 발음이거든요.
0: 예, 예.
1: 가사 전달. 이렇게 이건 좀 신곡이 잘 모르는 노래잖아요.
0: 예, 예.
1: 이런 노래일수록 이제 가사 발음 같은 걸 정확히 해서,
0: 예.
1: 가사 전달을 정확히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0: 아, 예.
1: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한글 같은 거, 한글은 예. 이 받침이 많거든요, 받침이.
0: 맞아.
1: 외국 팝송이나 뭐, 앵가나 뭐 이거 보면은 받침이 없어서 노래하기 편한데, 우리나라 노래는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 받침을 잘 하셔야 돼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아이가 앞으로도 뭐 지금 노래 잘 하시니까
0: 예.
1: 예, 가사 전달 잘 하시면 노래 잘 열심히 해보십시오. 네네.
0: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 잘 들었습니다.
0: 네.
2: 전북 익산에서 이제 서울 동대문구로 가보겠습니다. 76세신 최봉선님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2: 아유, 반갑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2: 오, 네, 오늘 이미자의 살아있는 가로수 부르신다고 하셨잖아요.
3: 예.
2: 네, 네. 최봉선님은, 아이고야, 내가 벌써 76세네. 이런 걸 자주 느끼세요? 내 나이가?
3: 아, 느끼죠.
2: 어느 때 나이를 느끼세요?
3: 아, 요즘에는 나이 먹는 게 억울해요.
2: 억울해 죽겠죠.
3: 예.
2: 아니, 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정말.
3: 그러게요.
2: 벌써 아유. 5월도 그냥 반이 뚝 지나가고 있잖아요.
3: 예.
2: 근데 지난 어버이날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3: 그냥 애들 둘하고 네네. 딸만 둘 있거든요.
2: 네네.
3: 그 사회들도 다 출장 가고 없고.
2: 오.
3: 애들은 또 학원 간다고 없고.
2: 손자들은.
3: 그냥 딸하고, 네. 예. 딸하고 둘이 저기 셋이서 그냥 저녁 먹고.
2: 네네.
3: 커피숍 가서 그냥 친구 같이 그냥 커피 한잔 하고.
2: 오.
3: 그리고 집에 들어오죠.
2: 그러니까 세 모녀가
3: 예.
2: 오붓하셨겠네요.
3: 예. 아니 그 한 아파트 사르니까요.
2: 아,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3: 예.
2: 어머니하고 두 딸이 한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사신다면서요.
3: 예.
2: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거 드문 일인데.
3: 근데 걔네들이 네. 왔어요. 그냥 하나하나 오더니 옆으로 오더라고요.
2: 오, 든든하시겠어요.
3: 예.
2: 두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근데
3: 그렇긴 해요. 예.
2: 그렇긴 해요. 한데 한편으로 예. 또 아니 좀 귀찮을 때는 없으세요? 같이 사니까.
3: 그런 건 없어요.
2: 그런 거 없어요.
3: 하는 건 예.
2: 아니 엄마 달걀 있어요 하고 내려오고 엄마 파 있어요 하고 내려오고 그러진 않아요?
3: 아니 그러진 않아요.
2: 그러진 않아요. 아니 엄마가 가서 달걀 하나만 줄래? 야 파 한쪽만 야 마늘이 떨어졌다 이러진 않으세요?
3: 예. 아. 그런 거 없어. 지는 진세를 살고 나는 네. 나대로 살고.
2: 네네.
3: 근데 뭔 일 있을 때만 이제 갑자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지.
2: 근데 그렇게 한 아파트에 모여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 이제 우리 큰 딸은 한 15년 됐고요.
2: 오, 네, 네.
3: 우리 작은 딸은 지금 한 5년째 되나 지금 그래요.
2: 네, 네. 작은 따님도 뭐 외국에 살다 왔다 들어와서 같은 아빠 예. 살게 되셨다고요.
3: 예, 예.
2: 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따님 엄마 나도 엄마하고 같은 아파트 살고 싶어요 하고 들어왔나 보죠?
3: 그게 아니고 그 호주 가기 전에 이쪽에 다 사놓고 갔어요, 아예.
2: 아, 그랬군요.
3: 이제 나오면은 살 집이 네. 있어야 된다고.
2: 네.
3: 그 사놓고 가가지고. 갔다가 와가지고 지금 이제 온 거죠.
2: 아이고 저도
3: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2: 네.
3: 사회는 장모님 옆에 가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네. 더 좋다 그래요.
2: 오, 네네. 그럼요. 아니 듣기만 해도 그냥 훈훈하고 저도 네. 딸이 둘인데 같이 좀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세 모녀가 어버이날 네. 식사 같이 하고 카페에 가서 차 드시고 그 네. 모습이 눈에 선이 그려지는 게 너무 훈훈하게 느껴지네요. 자
3: 맞아요.
2: 오늘 네 얼마나 네.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선물은 많이 받으셨어요?
3: 선물은 뭐 저 현찰이잖아요.
2: 현찰이요? 아니 그래도
3: 사온 것도 네. 야 꽃 사온 것도 꽃 사지 말고 여기다 보태지 그랬어.
2: 그러셨어요? 아이 그래도 예. 꽃을 꽂아놓고 물 갈아줄 때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사온 거네 하고 저도 아침에 꽃병 물 갈아주고 나왔는데
3: 맞아요. 지금 맨날 그거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아침 일어나면은
2: 그럼요. 다 또 그 재미지요 뭐.
3: 예.
2: 자 그럼 반주 시작할 테니까 이미자의 살아있는 가로수 잘 불러보세요.
3: 예. 네,
2: 동대문구의 76세 최봉선님입니다.

0: 아, 지금 나이가 뭐 76세,
1: 감사합니다.
0: 예, 76세라고 하시는데 정말 지금 노래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컸고요, 진짜.
2: 네, 네.
0: 아,
2: 그 앞에 네. 비 오는 날 뒤 꺾는 데 정말 잘하시네요.
0: 아니, 뭐
1: 아, 감사합니다.
0: 전통적인 그 트롯을 너무 잘하시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뭐 일본 말로 뭐 간지라고 하는데
2: 네, 네.
0: 그런 간지가 너무 좋으시고
2: 네.
0: 단지 이제 그 뭐 이게 방송에서 이게 나 안 보이는 데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박자가 좀 밀려서 그렇지
1: 네.
0: 노래는 정말 좋아요. 그렇게 이게 노래하시고 뭐 다니시는 것이 건강에 최고 좋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소리 과하게 나와 있어요. 진짜 이렇게 한 시간 운동하는 거하고
1: 예.
0: 한 시간 노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 예.
0: 열심히 노래 열심히 하시면 더 건강해지실 겁니다.
1: 예.
0: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2: 네, 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심사 결과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부산으로 다시 내려가 보겠습니다. 70세 박규홍님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아유, 반갑습니다.
3: 네, 예, 세번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네.
2: 오늘 네네. 황금심의 알뜰한 당신 부르신다고 했죠.
3: 네네.
2: 네, 오늘 부산은 날씨가 어떤가요?
3: 화창하니 너무 좋습니다.
2: 아, 그런가요? 이렇게 네. 화창한 날은 또 부산 바닷가 그 바다 빛깔이 더 진하게 보이잖아요.
3: 네. 저희는 부산에 살아서 네. 바닷가를 잘 안 갑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2: 그냥 외지에서 오는 사람만 바다 해운대 가서 보자, 기장 가자 뭐 이렇게 하지.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바다가 옆에 있나 보다.
0: 맞아요.
2: 네. 그러시는 거죠.
0: 그렇죠.
2: 네, 네. 어버이날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3: 어버이날은 유누라고 이제 아들이 와서
2: 네, 네.
3: 한 3박 4일 있다가
2: 오, 갔습니다. 3박 4일씩이나 네, 네. 그러면은 그 아드님 뒤치다꺼리였나고 더 바쁘셨겠어요.
3: 예, 항상 올 때마다 좀 그렇습니다.
2: 네, 네. 그 아드님하고 이제 손자 손녀도 왔을 거 아니에요.
3: 예, 예.
2: 어, 손자 손녀는 이제 어린이날 끼어 있어 바로 어버이날 해서 할머니가 또 용돈 좀 주셨어요.
3: 예, 예.
2: 오, 네, 네.
3: 용돈하고 이제 편지 한 장 썼어 그래갖고 봉투에 오. 넣어서 그렇게 썼습니다.
2: 아니, 손자 손녀가 몇 살인데요?
3: 아직까지. 어리지만 3살하고 7살인데 이제 편지는 엄마가 읽어줄 거고.
2: 오, 네.
3: 예. 네. 그래서 해갖고 보냈습니다.
2: 네, 네. 그러니까 손자 손녀한테 다 편지를 써서 그 며느리한테 손에 들려서 보내신 거예요? 글씨도 모르는 손자 손녀한테?
3: 아, 이제 엄마가 다 읽어주지. 7살은 이제 읽어주면 알아들으니까.
2: 네.
3: 예. 네.
2: 뭐라고 하던가요?
3: 아, 너무 좋다고요. 마지막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많이 사랑해, 이래나니까 이제
2: 네.
3: 그 좋다고.
2: 아, 네, 네. 그러면은, 우리 그 손자, 손녀 말고 아드님 키우실 때도 그렇게 편지 가끔 써주셨어요?
3: 예, 이제 도시락 싸보낼 때.
2: 오.
3: 이제 가끔씩.
2: 네.
3: 오늘도 화이팅 하고, 네. 맛있게, 점심 맛있게 먹으라 하고.
2: 이야.
3: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고.
2: 네, 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살가운 정을 듬뿍 갖고 계신 분이에요. 뚝뚝한 엄마가 아니라 말씀을 지금 들을 때 얼핏 뚝뚝하게 들리지만 정이 많으신 어머니시군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인테리어 사업하신다고 남편이.
3: 네네.
2: 네네. 요즘 어떤가? 뭐 주식시장 뭐 계속 뭐 올라간다 하는데 인테리어 사업 경기는 어떤가요?
3: 그냥 경기는 안 좋은데 힘들어도 네. 그냥 아 지고 있습니다. 그냥 할 건 없고
2: 네.
3: 쉬엄쉬엄 놀기 삼아 하고 있습니다.
2: 네네. 그래도 한 건이라도 들어오면 또 열심히 하시고 또 다른 거 하실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붙잡고 계신다는 말씀이잖아요.
3: 예예. 예.
2: 네. 그래도 나아지겠죠 점점. 네.
3: 예.
2: 그 희망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3: 예. 좋아질 때도 있고 또
2: 그럼요.
3: 없을 때는 없고 그렇습니다.
2: 네네. 자 이제 노래하실 시간인데 반주 시작할 네. 테니까 실력 다 발휘해 보세요.
3: 네네.
2: 네. 부산의 70세 박규홍님입니다. 황금심의 알뜰한 당신.

0: 네.
1: 아, 수고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아, 뭐 이렇게 보시니까 이게 뭐 이렇게 알뜰하게 올릴 때는 두성 처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잘하시고 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시는가 봐요.
2: 네, 많이 좋아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트로트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들에게 하늘 노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게 이런 그 노래 표현하시는 것이 이런 한도 잘 표현하시고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이건.
0: 근데 지금 혹시라도 뭐 고치실 만한 그런 부분은 없었나요?
1: 네, 그런 건 없는데 우리 세 분 다 이게 보니까 이제 안 보이는 데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아. 자꾸 리듬이 밀려서 네네. 박자가 조금씩 어긋나거든요.
0: 네.
1: 이런 것이 이제 좀 많이 좀 열심히 노력, 뭐 고생 좀 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열심히 연습 좀 많이 하십시오. 네, 네.
0: 네, 그리고 또 전화로 연결해서 하시는 게 네네. 실은 이제 잘 멀리 있으면 약간씩 처지게 들리기도 하고 아. 또 핸드폰으로 들으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네. 휴대폰이니까 이제 조금씩 밀리는 게 아마 그게 네.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1: 자꾸 이게 밀려서 박자가 나오니까
0: 이분도 이제 핸드폰 네, 휴대폰으로 지금 네. 연결해서 방송하신 거거든요. 자, 오늘 전북 익산의 69세 이옥다님은 신정수의 타인 부르셨고 동대문구의 76세 최봉선님은 이미자의 살아있는 가로수 부르셨고요. 그리고 부산의 70세 박기용님은 황금심의 알뜰한 당신 부르셨는데 자 과연 세 분 가운데 어느 분이 오늘의 장원이 되실까요? 심사하시는 동안에 우리 송기현 선생님이 작곡하신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이찬원의 진또배기.

0: 네, 이찬원의 진또배기 들었습니다. 심사평 듣겠습니다.
1: 네, 저기 오늘 뭐 이옥단 씨, 최봉선 씨, 박규옥 씨 정말 노래는 전부 다 뭐 잘하시는 노래인데요.
0: 네,
1: 네. 네, 제가 이제 들을 때 이게 떨어져서 불러서 그런가 이제 박자가 밀리는 것은 거의 좀 비슷하고
0: 네.
1: 다만 노래를 전부 잘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그런 거는 이 방송에랑 이렇게 라디오를 하는 거라 그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0: 네, 네.
1: 제가 볼 때는
0: 오늘 장원은요?
1: 네, 오늘 장원은
0: 네.
1: 네, 2번 최봉선 씨로 하겠습니다.
0: 네, 축하합니다. 이미자에 살아있는 가로수 부르신 최봉선님 오늘 장원 되셨어요. 참자연 영

0: 농농조합법인에서 천연 벌꿀로 만든 자연송이 꿀차 보내드리고 세 분 모두에게 또 출연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작곡가 송결님 그리고 우리 최장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끝 노래 장윤정의 장윤정 트위스트 들려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희귀 유전질환 때문에 5살 때부터 30년 가까이 가발을 쓰고 살아온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SNS를 통해 가발을 손질하는 방법과 자신의 일상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학창시절에는 혹시라도 누가 가발을 쓴 걸 알아챌까 봐 늘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지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그걸 깨닫고 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솔직한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누구나 남모를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조바심을 내며 감추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보임으로써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김학래, 임철우의 노래입니다. 내가

네, 오늘은 주인석 작가의 수필 맷돌 중에서 일부분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에 맷돌로 곡물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중에서도 콩을 갈아 만든 두부는 일품이다. 두부 맛이란 앞맷돌과 수맷돌의 수많은 충돌과 마찰이 만들어낸 화해의 맛이다. 부대끼며 돌아가는 맷돌에서 여유와 인정을 볼 수 있다. 맷돌을 가운데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주앉아 어처구니를 잡고 돌리신다. 마치 앞맷돌과 수맷돌이 안고 돌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맷돌을 사이에 두고 무슨 이야기가 그리 많은지 여덟 식구가 먹을 콩을 다 갈 때까지 주거니 받거니 하신다. 부모님의 이야기가 도란거리면 맷돌은 드르륵 드르륵 장단을 맞춘다. 맷돌과 부모님은 참 많이 닮았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버지는 아랫돌 같고 말 많고 싹싹한 어머니는 윗돌 같다. 어쩌다 삶이 삐거덕거릴 때 어머니의 잔소리가 종일 계속되어도 아버지는 가만히 받아들이셨다. 그러다가 덜 갈린 콩이 함지박에 빠지듯 부모님도 한 번씩 심하게 다투셨다. 그때마다 다시 콩을 주워 아가리에 담아주는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맷돌을 돌렸을 것이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여섯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갈아낼 것이 많았을까. 평생을 끌어안고 슬근대며 산 부모님은 아직도 갈 것이 남았을까. 아흔의 나이에도 한 번씩 툭닥거리다 화해한다. 그러나 그 속에는 행복의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맷돌이 돌면서 마찰을 일으켜야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사람도 가정과 사회 속에서 서로 비비며 살 때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다. 단번에 갈아버리는 믹서기보다 맷돌로 슬근슬근 갈아낸 것이 훨씬 구수한 맛이 난다. 우리 삶도 이와 같으리. 양희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수백 년, 수천 년을 건너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유람, 오늘은 거제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대숲개 곰발레 할머니 전설을 준비했습니다. 대숲개는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에 있는 중림포 마을의 옛날 이름인데요. 대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불렸다고 하네요. 옛날 옛날 이 마을에 곰발레라고 불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빈곤할 곤 초가집 발, 초라한 초가집에 사는 할머니였지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하에 자식 하나 없이 좁은 단칸방에서 혼자 외롭게 지냈습니다. 주변에서는 누군가에게 의지해 살라고 권했지만 할머니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꿋꿋하고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했지요. 할머니는 동특이 무섭게 일어나서 집안일을 마친 후에 이웃집 농사일이며 험한 고기잡이 뒷일까지 거들었습니다. 해가 쨍쨍한 낮에는 남의 논밭에 엎드려 온종일 김을 맺고 어두운 밤이면 이웃집 길쌈과 바느질을 도우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품푼이 모은 귀한 품삯을 할머니는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과연 곰발레 할머니는 그토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영숙의 거제도 처녀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용만 백야성의 왈순아지매 그리고 최정자의 처녀 농군 세 곡입니다.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최영숙의 거제도 처녀, 김용만 백야성의 왈수나지매, 그리고 최정자의 처녀농군이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거제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대숲개 곰발레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곰발레 할머니도 나이 70을 훌쩍 넘기게 됐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힘든 밭일이나 고기잡이 뒷일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지요. 이웃집의 가벼운 농사일만 조금씩 거들며 지내던 할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의 절반을 떼어 비탈밭 한 떼기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수와 조를 심어 정성껏 가꾸었는데 다행히도 제법 넉넉히 곡식을 거둘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가을이 되자 300년 만에 처음이라는 무서운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작은 갯마을도 흉년을 피해갈 수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동안 거둬들인 소량의 곡식으로 한두 달은 버텼지만 머지않아 집집마다 식량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주림배를 움켜쥐고 산으로 바다로 나가 칡뿌리를 캐고 해초를 뜯으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굶주림 속에서 더욱 고통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아이들이었지요.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온몸이 퉁퉁 붓고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곰발레 할머니는 마치 자기 자식 일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가엾은 어린 것들 어찌하면 살릴 수 있을꼬. 할머니는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깊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 여기서 노래 몇 곡도 들어보시죠. 하춘아의 장승포 큰애기, 그리고 진박남의 금풍년 은풍년, 이효정의 우리 어머니, 그리고 김영준의 고향의 모정, 네 곡 듣겠습니다.

네, 김영준의 노래 고향의 모정이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하춘아의 장승포 큰애기, 진박남의 금풍년 은풍년, 그리고 이효정의 우리 어머니 들으셨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거제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대숲기의 곰발레 할머니 전설입니다. 곰발레 할머니는 자신이 수확해둔 곡식으로 엿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기운을 차리게 하려면 달달한 엿이 제일 낫겠다 싶었던 것이죠. 달이 휘영청 밝은 밤에 할머니는 조용히 불을 지피고 솥을 걸어 엿을 고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이틀 밤을 지새운 끝에 드디어 아이들에게 줄 엿이 완성됐지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엿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어른들이 몰려와서 다 빼앗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고민 끝에 할머니는 기막힌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말린 오줌통에 엿을 가득 담아서 담장 및 변소 옆에 슬쩍 놓아뒀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냄새나는 변소 옆에 오줌통을 뒤져볼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지요. 어른들이 먹을 걸 찾아서 산과 바다로 나가 헤매는 사이 할머니는 텅 빈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찾아가 달콤한 엿을 하나씩 건네줬지요. 얘야, 누가 주더냐 묻거든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 귀에 들어가면 다 뺏기니 쉿, 비밀이란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그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고 할머니가 몰래 갖다 준 엿을 받아 먹으며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흉년이 지나고 곰발레 할머니가 수확한 수수와 좁쌀이 떨어졌을 무렵 들판에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봄나물로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곰발레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게 됐습니다. 지금도 거제도의 할머니들은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게으르게 먹기만 좋아하면 너는 대숲의 곰발레 할머니 집으로 가라. 거기에는 오줌통에 엿이 있단다. 이런 농담을 하신다고 합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오래전부터 거제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대숲의 곰발레 할머니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작은 별 가족의 옛날 이야기, 안다성의 접동새 울던 마을, 비둘기 시스터즈의 엿타령, 그리고 배호의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네,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73년 5월 16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주례사 예물교환 생략. 가정의례의 허례허식을 없애고 간소화하기 위한 새 가정의례 준칙이 오는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 준칙에 따르면 혼례의 경우 식순을 맞절, 혼인서약, 성혼선언, 혼인신고서 날인, 신랑신부 인사로 간소화. 종전에 예물증정, 주례사, 양가대표 인사 등 절차를 생략하고 혼인신고서 날인을 정식 식순에 추가했으며 함자비는 보내지 않도록 했다. 약혼식은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대신토록 했다. 상례에 있어서는 기존 5일장 관행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일장으로 축소했다. 상복은 한복의 경우 흰색과 흑색, 양복은 흑색만을 허용하며 회가변 역시 가정에서 친척 및 친지에게 간소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외의 행위는 모두 제한된다. 네, 가정의례 준칙이란 게 있었지요.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무슨 가정의 대소사까지 나라에서 참견하고 통제하는가 싶어서 말이지요. 하지만 1970년대에는 그런 게 실제로 있었고요. 당시 국민들은 나름 엄격하게 잘 따랐습니다.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결혼식을 거하게 하고 싶었던 집안에서는 5월로 결혼 날짜를 앞당기기도 했고, 법 시행 직전 마지막 주말이었던 5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전국 예식장에서 속성 결혼식이 잇따라 열렸다고 하네요. 자,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한상일의 웨딩드레스, 이 시스터즈의 특급 결혼 작전.

네, 한상일의 웨딩드레스 그리고 이시스터즈의 특급 결혼작전 노래 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숲길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걸 삼림욕 또는 산림욕이라고 부르지요. 이 산림욕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은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숲에 머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꼭 한 번에 2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2시간 동안 숲에 머문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하루에 5분, 10분씩 짬을 내서 틈틈이 걸은 시간을 합쳐서 2시간 정도 된다면 그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꼭 거창한 삼림욕장이 아니더라도 동네 공원이나 뒷산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록에 짙어가는 요즘은 어딜 나가도 숲속에 머무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유주용의 라노비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4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은입니다. 소프라노 최인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사눈을 소프라노 최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이상을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있다는 건 빠른 진료와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뇌졸중의 위험을 알리는 신호로 미니 뇌졸중이 그렇습니다. 한쪽으로 느껴지는 여러 증상들이 있는데요. 짧게 잠깐 지나지만 반복되다가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미니 뇌졸중의 위험. 증상에 민감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손상에 대한 불안감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딜 말하는지 혼동하기 쉬운 고관절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365 한예슬의 그댄 달라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을까? 뇌졸중을 걱정하는 분들이 갖는 두려움입니다.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질 수 있는 건 사실인데요. 전조 증상으로 불리는 미니 뇌졸중의 단계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죠. 미니 뇌졸중 단계에서도 쓰러질 수 있는 걸까요? 미니 뇌졸중의 증상은 흔히 얘기하는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는 좀 다르게 나타날까요? 미니 뇌졸중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미니 뇌졸중도 뇌졸중으로 봐야 될까요?
1: 네, 맞습니다. 이름은 미니 뇌졸중. 네. 잠깐 일어났다 없어지는 뇌졸중이지만 사실 뇌졸중이 재발할 확률 그리고 이제 영구적인 장애가 차후에 남을 확률은 뇌졸중만큼이나 위험한 질환입니다.
0: 네. 미니 뇌졸중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이름에서 미니란 말이 이제 짧다는 뜻인데요. 네. 어떤 게 짧다는 뜻인가 하면 발생하는 시간이 짧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면 뇌 한쪽으로 뭐 혈액이 안 가서 마비가 온다든지 말이 안 나온다든지 하는 이제 국소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나오는 질환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수분 내지 수십 분 동안 있다가 완전히 정상으로 복귀하고 없어지면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네. 부릅니다.
0: 네. 그러면 미니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요. 증상이 아주 약하게라는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짧게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건가요?
1: 네,

0: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아, 사실 네. 민이란 말이 좀 뭐 작다 이런 의미로 생각돼서 증상이 경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민이 뇌졸중이라 해도 뭐 완전히 의식이 없어졌다든지 말을 전혀 못한다든지 네. 팔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서 걷지 못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심한 증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 민이라는 말은 잠깐 있다가 증상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잠깐이 얼마냐. 원래 의학적인 기준은 24시간 이내면 다 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수시간이 지나가면 정상으로 회복되기가 거의 좀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초 정도는 이게 증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좀 명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십 초에서 수십 분 정도 사이가 일반적으로 민이 뇌졸중이 증상이 있다 없어지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렇게 잠깐 증상이 나타났다가 다시 괜찮아지는 시간이 보통 수십 초에서 수십 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수분에서 뭐 10분? 이렇게 가장 많은 시간이 수분에서 10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수분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말이 안 나온다든지 팔다리를 못 움직인다든지 뭐 물체가 두 개, 세 개로 보이고 비틀거리는 증상은 실제로 1분이 넘어가도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한번 시간을 세워보시면 60초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심하게 나오면 1분 정도 지나면 확연하게 우리 인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증상이 생겼다가도 거짓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괜찮아지는 건가요?
0: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이게 저희가 위험하다, 뇌졸중이 전조 증상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건데 사실 증상이 계속 있으면 병원에 방문하시는 경우나 혹시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꼭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진짜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이 이제 미니 뇌졸중인데 이게 혈관이 막혔다가 뚫리는 거기 때문에 막혔다가 뚫리게 되면 거짓말처럼 증상이 좋아지게 됩니다.
1: 네. 그렇게 증상이 나타났다가 이제 수분 수초 내에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을까요?
0: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번 경험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한번 경험했을 때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 같이 또 특히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명확한 증상은 당연히 한번 있더라도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면 뇌졸중이 정말로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두 배, 세 배가 아니라 네 배, 뭐 여덟 배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증상이 같은 증상이다. 예를 들어 첫 번째가 오른쪽 팔다리 마비였는데 두 번째도 오른쪽 팔다리 마비고 세 번째도 오른쪽 팔다리 마비다. 이러면 정말 위험한 증상입니다.
1: 그런데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혈액 공급이 중단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건 어떤 경우로 보면 되나요? 계속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다시 뚫린다는 거잖아요.
0: 사실 우리 뇌졸중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중심어, 키워드 이렇게 말씀드릴 때 한쪽으로 갑자기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이 혈관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합니다. 근데 발생은 갑자기 하지만 그 원인은 사실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혈관이 안 좋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니 뇌졸중 같은 경우는 혈관이 이미 안 좋아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혈관이 굉장히 좁아져 있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다가 겨우겨우 뇌혈류를 버티고 있다가 어느 날 거기 이제 피딱지 혈전이 앉으면서 갑자기 확 틀어 막히게 되면 보통은 회복이 못 되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졸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보면 다행이라 할 수는 있는데 사실 동맥이라는 게 압력을 주고 있거든요. 뒤에서. 그래서 그게 혈전이 생겼다가도 뒤에서 혈류의 압력에 의해서 뚫리게 되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 안 좋은 자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또 그 자리에서 다시 후유증을 생기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한쪽으로 갑자기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미니 뇌졸중에 주목해야 하는 건 잠깐의 이런 증상이지만 결국은 뇌졸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0: 맞습니다. 사실 미니 뇌졸중 또 비슷한 말로 뇌졸중의 전조 증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거든요. 실은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들을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정말 없었냐고 여쭤보면 지난 한 3개월 내에 미뇌졸

0: 조금이라도 이렇게 느꼈다든지 뭐 있었던 확률이 50%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뭔가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 간과하고 지냈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예방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하면 사실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을 발생 안 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예.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발음 장애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요. 미니 뇌졸중에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궁금한데 그럼 뇌졸중의 전조 증상과 똑같은 건가요?
0: 사실 모든 뇌졸중의 증상이 미니 뇌졸중으로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뇌졸중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증상이 얼굴 한쪽에 얼굴 마비, 한쪽에 팔다리 마비, 혹은 이제 언어 발음 장애가 전체의 70,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미니 뇌졸중도 이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증상들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얼굴이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비틀어졌던지 아니면 팔다리를 들어봤는데 안 들어진다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발음이 샌다든지 언어가 안 나온다든지는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실은 이제 그 다음 증상들이 조금 객관적이지 않은 증상들이 있어요. 감각 뭐 한쪽이 저린다든지 혹은 뭐 어지럽다, 뭐 두통 이런 것들도 사실은 미리 뇌졸중의 증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조금 아닌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게 객관적으로 아는 증상들은 당연히 너무 꼭 병원에 가야 되는데 이제 뭔가 저리다 아니면 어지럽다 두통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미리 뇌졸중 중에 애매할 수는 있는데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린데 저리고 감각이 없을 때도 한쪽 몸의 면이 몸통까지 감각이 없고 저리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지러운 것도 단순히 어지러운 게 아니라 걸어봤더니 몸이 한쪽으로 휘휘 기운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증상이라 말씀드리고 있고 두통도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저희가 이제 소위 벼락두통, 천둥두통 뭐 이렇게 부르는 두통이 있는데 머리가 뭐 깨질 듯이 터질 듯이 갑자기 아픈 두통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증상입니다.
1: 한쪽으로를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굴 마비가 오기도 하고 팔다리 마비에 언어 발음 장애, 두통까지 그럼 손상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 건가요?
0: 네, 사실은 이게 혈관이 막힐까 말까 하는 과정에서 미리 뇌졸중이 오다 말다 하다가 이제 진짜 실질적으로 후유증을 남기는 뇌졸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은 여러 군데가 나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한 군데가 특정적으로 나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 뭐 왼쪽이면 오른쪽의 움직임을 나쁘게 한다든지 하필 그 부분이 뭔가 이제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면 언어 발음장애 온다든지 아니면 하필 그 부분이 어지럼증이나 균형을 담당하면 어지럼증 균형이 올 수가 있고 좀 큰 혈관의 뭐 꽈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혈액이 살짝 새어 나왔다 이러면 이제 두통이 극심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뭔가 큰일의 전조 증상이란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1: 그럼 어떤 경우가 더 위험하다거나 하는 건 없는 건가요?
0: 사실 증상만 따져서 위험하냐 이런 것들은 좀 알기는 어려우실 텐데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반복적으로 오는 게 매우 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특히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온다는 거는 진짜 막히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아니면 또 두통도 반복적으로 극심한 두통이 두세 번 왔다 이러면 아 이거 정말 터지기 직전이다.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특히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왔을 때는 정말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 같은 증상이 반복적으로 올 때 특히 더 위험하다고 하셨는데요. 미니 뇌졸중으로도 쓰러질 수 있는 건가요? 뭐 아니면 이상하다는 증상 정도로만 느끼나요?
0: 미니 뇌졸중도 증상은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그게 뭐 수분이 되었던 수십 분이 되었던 동안은 전혀 못 움직이시거나 걷지를 못한다든지 팔을 못 움직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증상은 뇌졸중이랑 사실 똑같을 수 있어요. 물론 증상이 심할수록 정상으로 돌아올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미니 뇌졸중의 증상이 전체 뇌졸중보다 조금 정하다 할 수는 있지만 실은 어쨌든 증상 자체의 강도보다는 증상이 없어졌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물론 증상이 굉장히 심하면 보통 또 병원에 가실 가능성이 높아요. 잠깐 있다 없어지더라도. 근데 갑자기 손이나 팔만 잘 안 움직인다라든지 말이 조금 새는 것 같았는데 주변 사람이 말이 왜 이래라고 했는데 내가 좀 좋아졌으니까 안 가도 될까? 이런 부분에서는 꼭 저는 병원을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럼 집에 혼자 있을 때 이런 미니

0: 가지고 가야 되나라고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좀 강조하는 점은 명확하게 한쪽으로 마비가 왔다든지 명확하게 언어 발음이 안 나왔다든지 명확하게 얼굴이 돌아갔으면 그거는 어떤 대원분들이 들었을 때도 빨리 응급실에 가야 된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회복이 되었지만 오히려 회복이 되어서 전화를 하실 수 있으니까 신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응급실에 도착을 했을 때는 증상이 이미 사라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료진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뭔가요?
0: 그래서 실제로 이게 원인이 되는 혈관이 좁은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증상은 완전히 좋아졌더라도 뇌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뇌를 찍어보면 이게 MRI 중에서 곱성 뇌경색을 찾는 MRI를 찍으면 증상은 완전히 좋아졌는데 조그맣거나 흔적이 남아, 그러니까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명확하게 아 이게 미리 뇌졸중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원인이 되는 혈관이 만약에 좁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뭐 약을 좀 빨리 투여를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시술이라든지 뭐 수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시술이나 수술까지도 고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은 좋아졌더라도 다시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흔적이 남았는지 확인을 해보고 두 번째는 관련된 혈관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1: 네. 뭐 CT를 찍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뭐 모든 환자가 입원을 하는 경우는 아닌데 보통 그래도 국내에서는 응급실에서 뇌혈관을 완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평가할 수 있는 그래도 영상 기계들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기계들을 통해서 이게 꼭 CT가 가장 좋으냐, MRI 가장 좋으냐 이런 거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어쨌든 뇌혈관 상태를 평가를 하고 뇌관 상태가 이제 굉장히 좁다든지 뭔가 지금 다시 생길 확률이 높다 이런 입원 치료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위험도가 좀 낮으면 약물 치료하면서 귀가하는 경우도 있어서 근데 그런 평가는 꼭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환자의 상태와 검사를 통해서 미니 뇌졸중 진단이 내려지면요. 뇌졸중과 똑같은 치료가 진행이 되나요?
0: 사실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방을 하는 거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자체는 이제 뭔가 마비가 왔다든지 언어 발음 장애가 있으면 재활 치료도 해야 되고 뇌 기능을 좀 개선시켜 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 뇌졸중이나 다른데요. 오히려 이제 재발을 방지하고 다시 큰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을 방지하는 것은 사실 똑같은데요.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런가요? 하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방을 하는 치료는 미니 뇌졸중일 때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뇌졸중이 이미 발생해서 뇌가 손상이 크게 되면 저희가 예방하는 약제를 조금 약하게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부작용 확률 때문에요. 근데 미니 뇌졸중일 때는 오히려 뇌 손상은 지금 아주 미미하게 흔적만 남았거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약물을 충분히 투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시술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으로도 미니 뇌졸중으로 오시면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그럼 미니 뇌졸중이었다가 결국 뇌졸중이 생기고 치료를 한 후에 다시 또 뇌졸중이 재발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0: 사실은 저희가 이제 모든 뇌졸중을 이제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미니 뇌졸중에 의해서 뇌졸칠제 후유증이 나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3개월에 10% 정도 말씀드렸었거든요. 뭐 10명 중에 1명 이렇게 말씀하면 10명 중에 1명이 굉장히 높은 확률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치료가 굉장히 좋아져서 3% 미만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개월 정도에. 그래서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도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료가 좋아졌지만 그리고 여전히 미리 뇌졸중을 치료했지만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항상 좀 드리는 말씀은 발생을 하더라도 예방치료를 잘하고 담배도 끊고 생활습관을 개선했을 때 재발한 뇌졸중이랑 제대로 예방을 안 해서 생겼던 뇌졸중의 강도가 다릅니다. 훨씬 덜한 강도로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더욱더 예방치료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네. 생활습관 예방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위험 요인들을 가진 분들은 특히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미니 뇌졸중이 발생하더라도

0: 뇌졸중 정말 이제 후유증이 남는 뇌졸중이 발생할 확률이 위험도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고 저희가 그런 위험도 계산하는 그 공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식이 있기 때문에 뭐 일반인들께서 공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내가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이런 위험 인자가 있으면 미니 뇌졸중 증상에 더욱 민감하게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1: 네. 이런 위험 요인들을 가진 분들에게 평소 없던 증상이 생겼을 때는 좀 민감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전조 증상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들에서 하나라도 증상이 생기면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게 좋을까요?
0: 저는 이제 위험도가 증상이 객관적으로 주변 사람이 봤을 때도 확실하다 이러면 응급실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게 정말 그랬나 아니면 주변 사람의 말을 이제 들었을 때 그런 거 아닌지 애매한 경우라도 위험 인자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저는 꼭 뭐 응급실에 됐지 아니면 빠른 병원을 방문할지 조금 결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위험 인자가 두 개 이상일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초기에 치료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치료 결과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큰 거겠죠?
0: 그래서 사실 3개월째 재발 확률이 과거에 이제 치료가 굉장히 별로 없거나 미비했을 때 제가 10%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3% 미만으로 저희가 떨굴 수 있고 실제로 3% 미만으로 생기는 경우에도 좀 약한 뇌졸중으로 후유증이 거의 없는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뭐 물론 위험 인자가 있을 때 예방하시는 것도 너무 당연하지만 미리 뇌졸중은 정말 생길 것 같아. 혈관이 겨우겨우 버티다가 이제는 문제가 될 것 같아. 지난 10년 이상 생활 습관이 이제 누적되어서 문제가 터질 것 같아라고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꼭 예방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니 뇌졸중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신경과 김치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NS윤지의 If You Love Me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 에이, so I'm asking. Do you love me? Cause I love you.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걷기는 물론 움직일 때나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을 느낍니다. 고관절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고관절 손상 위험, 어떻게 조심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고관절도 그렇지 않나요?
1: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0: 네.
1: 제가 최근에 이 고관절의 중요성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네. 제가 PT를 시작했는데 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코어 근육이 네. 고관절 주위에 싹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이 망가지면 코어 머슬이 망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체형이나 보행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PT를 받으면서 네.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0: 교수님이 PT를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하셨네요.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은 이 고관절이 어디를 말하는지 좀 혼동스러워하는데 흔히 엉덩이 관절로 이해하는데 맞나요?
1: 예, 맞습니다. 엉덩이 관절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고관절이 이게 한자인데 저희들이 잘 쓰지도 않는 한문이고 의학 용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엉덩이 관절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잘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깊은 곳에 있어요. 잘 만져지지도 않고 또 이름이 고관절이라 하니까 더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분이 많은데 그렇지만 이 엉덩이 관절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첫째, 체중을 지탱하고 하중을 분산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관절이 엉덩이 관절이 다리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운동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안정적인 보행이나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고 상하체를 연결해주고 또 충격도 흡수해주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고관절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 하나로 얘기가 되는데요. 얼마나 큰가요?
1: 예, 이 오늘은 이제 고관절을 하지 말고 엉덩이 관절을 제가 하겠습니다.
0: 네.
1: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고관절 입에 붙어 있어서
0: 예.
1: 이 엉덩이 관절은 네. 우리 인체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리고 골반에 있는 소켓, 즉 비구와 대퇴골두가 대퇴골두, 즉 공모에 있는 측다리 뼈 머리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수술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 대퇴골두의 크기가 통상적으로 40mm에서 60mm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젊을 때 외국에 한 번씩 수술장 연수로 가면 외국 사람들 대퇴골두는 우리보다 훨씬 커요. 진짜 소뼈만한 골두를 본 적이 있는데
0: 예.
1: 하여튼 굉장히 컸습니다.
0: 예. 그렇게 큰 관절 중에 하나인데요.
1: 예.
0: 이제 말씀 주신 고관절, 이제 엉덩이 관절의 구조가 궁금합니다. 볼 모양, 소켓 형태, 대퇴골두 이런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1: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엉덩이 관절을 볼앤 소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0: 네.
1: 그게 볼앤 소켓이 그것도 전문용어에 가깝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야구 글러브 안에 공이 들어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말하는데 야구 글러브 안에 공이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야구 글러브는 골반골에 해당하고 이 공은 대퇴골의 둥그런 머리 부분을 의미 합니다. 그래서 고관절이 이제 이렇게 생긴 이유는 안정적이면서도 관절 가동 범위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주는데 우리 몸에서는 어깨 관절 다음으로 광범위한 회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0: 네. 그러니까 여러 각도의 회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건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는 거네요.
1: 예, 맞는 말씀입니다. 내진도 되고 외진도 되고 내진도 되고 외진도 되고 모든 관절 가동이 어깨와 거의 비슷하게 어깨 관절 비슷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럼 그런 구조를 통해서 이 엉덩이 관절과 주변 근육들이 하는 일이 많다고 보면 되는 거죠?
1: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한다고 하면 하체 쪽에서는 대부분 고관절 주위 근육들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면 함스트링, 그다음에 사두고근 이런 것들 다 엉덩이 관절에 다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들의 주된 기능들은 우리 몸을 체중을 지탱해줍니다. 그리고 걷고 달리기 같은 다양한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핵심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인대도 잘 관리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1: 예, 엉덩이 관절 주위 인대는 이 저희처럼 정형외과를 전공하신 분들도 잘 모르는 정도의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인대들이 진짜 두껍고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대들이 대퇴골도하고 골반을 연결해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해 줍니다. 특히 완전히 다리를 쭉 뻗고 있을 때에 늘어나가지고 관절 간동 범위를 제한하는 3대 인대가 있는데 장골 대퇴, 치골 대퇴, 좌골 대퇴 어렵죠. 그죠? 그냥 3개의 뭐 인대가 있다. 그런데 이 인대들이 관절의 안정성을 돕는 굉장히 원형 인대와 함께 고관절이 너무 신전되지도 않고 너무 구부러지지도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으면 이 인대들이 손상을 입으면 관절이 빠지고 이제 문제가 되죠.
0: 그렇게 이제 걷고 뛸 수 있게 해주고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엉덩이 관절이 손상될 수 있는 건가요?
1: 예, 손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관절은 굉장히 깊이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손상이 잘 없다라고 대부분들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대표적으로 고관절에 손상을 주는 것들이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거는 질환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잘 모르는 것들이 복합체거든요. 질병의 복합체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대퇴부 충돌 증후군은 이 뭐냐고 간단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 고관절에 엉덩이 관절에 뼈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대퇴골도와 비구가 부딪혀서 통증이나 연골 손상 또 비구순 파열 이런 것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0: 그렇게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엉덩이 관절이 손상될 수도 있고 물론 사고라든지 질환으로도 엉덩이 관절의 문제는 발생하는 거죠?
1: 예. 아무리 우리가 그 고관절이 튼튼하고 해박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간단한 사고에는 큰 끄떡은 없지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이나 차가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 정도면 고관절을 다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통증에 원인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 같은 엉덩이 뼈에 구조적인 이상이 발생할 수 있고요. 요건 또 좀 생경한데 그래도 우리가 이 건강365 라디오 방송을 한 번씩 들으시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의 무효증 괴사 정확한 의학적 용어로는 대퇴골두 무효증 괴사라고 하는 이 대퇴골두에 괴사에 의한 고관절 통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맨날 우리가 사고 질병 이런 거 하는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오래 살다 보니까 무릎 관절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에 의한 관절염이나 통증도 요즘 굉장히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0: 그 노화에 의한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는 연골이 다른 건가요?
1: 정확히 그 맞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퇴행성 변화라고 한다는 것은 연골이 다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절들은요. 이게 엉덩이 관절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이제 퇴행성 변화, 연골이 다르면서 어느 시점 지나면 통증을 호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퇴행성 변화는 연골이 다른다라고 보는 것이

0: 네.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1: 보통 엉덩이 관절이 아프다고 하면
0: 네.
1: 엉덩이 관절이 굉장히 깊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타구니 통증입니다. 우리가 서해부, 즉 사타구니가 아프면 엉덩이 자체가 아픈 거고요. 뒤쪽에 이제 허리, 엉덩이 뒤쪽, 이쪽이 아프다고 하면 뒤쪽이 아프다고 하면 이것은 허리 문제인지 고관절 자체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를 감별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0: 그렇군요. 비만도 문제가 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해결 가능한 원인이 바로 비만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우리가 다른 원인에 의한 고관절 통증, 예를 들어서 무유증 괴사에 의한 고관절 통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조절이 불가능하지만 비만은 우리가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왜냐? 체중을 줄이면 고관절 통증도 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만은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 관리만 하면 고관절 통증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또 염증의 위험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건가요?
1: 이 염증은 어떤 경우냐 하면 고관절염은 염증에 의한 어떤 원인에 의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인들로 인해서 노화로 인한 그 원인들은 염증이 왜 생기느냐? 노화로 인한 연골이 마모, 즉 퇴행성 변화, 과도하게 관절을 사용하거나 선천적인 기형이 있거나 외상,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비만을 위한 하중 증가들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골이 손상돼서 뼈끼리 맞닥뜨리거나 활액막에 관절상 주위에 이상이 생기면 면역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생기는 것들이 염증 물질이 되는데 이것들이 자꾸 이제 신경계를 자극해서 통증이나 움직임 제한을 유발시킵니다.
0: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염증과 통증이 생기고 움직임의 제한이 따르면 일상의 불편이 커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삶의 질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1: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고관절이, 엉덩이 관절이 어디 위치하느냐, 왜 중요하냐를 말씀을 우리 계속 많이 드렸지만, 우리가 앉고 서고 걷고 이런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관절 질환이 단순히 아프다만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나아가서 움직이는 게안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건강 수명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른 연구를 보면 이 고관절염이 가장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릎 관절염이나 다른 관절염보다도 고관절염은 삶의 질을 가장 심각하게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1: 네.
0: 앉고 서고 걷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이제 어려움이 생기는 거고요. 또
1: 그렇습니다.
0: 고관절, 그 엉덩이 관절 손상으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은 이름들도 무섭던데요.
1: 예. 보통 우리가 엉덩이 관절은 굉장히 깊이고 잘 모르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퇴골두 무유증 괴사, 엉덩이 관절 괴사가 아마 가장 무서운 이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이런 질환들이 흔하다는 거잖아요.
1: 예. 이 특이하게도 대퇴골두 무유증 괴사는
0: 네.
1: 우리나라에 아마 음주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보다 이제 음주 문화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양보다 이 5배 이상의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무유증 괴사가 왜 우리가 이 심각한 손상이고 무시무시하다고 하냐 하면 대부분 30대에서 50대의 중년 남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이분들이 한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주축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가정 전체가 안전망이 무너지게 되고 어떨 때는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국회 통계는 없지만 이 고관절 통증 환자 중 적지 않은 비율들이 아마 요거 무유증 괴사에 관한 것이고 뭐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한 1에서 3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관절이

0: 함몰이 일어나는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1: 네, 그렇군요. 그러만큼 엉덩이 관절을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지는데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일단 엉덩이 관절에 안 좋은 자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있습니다. 이 고관절 건강을 해치는 가장 나쁜 자세는 네. 양반다리, 책상다리 하는 거, 네. 그다음에 쪼그리 앉기, 그리고 다리꼬기 이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세 가지 자세들은 네. 고관절의 압력, 엉덩이 관절의 압력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근육과 인대에 굉장히 과도한 긴장을 주기 때문에 네. 관절염이나 충돌 증후군이 유발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좌식 생활을 하는 대신에 의자 생활을 하고 좀 자세를 똑바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또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은데 잠깐씩이라도 자세를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예. 오래 서서 있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자세 변화를 주셔야 고관절에 무리가 오는 상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로 변화하는 게 좋느냐. 예. 보통 우리가 학교에 수업 받으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잖아요. 예. 그러니까 50분이나 1시간 정도를 고정된 자세로 있으면 몇 분 정도는 자세를 바꾸고 휴식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양반다리, 뭐 쪼그려 앉기, 다리 꼬기 안 좋다고 하셨는데 다리 꼬는 자세가 안 좋은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또 다리 꼬고 앉는 게 좀 편하긴 하거든요.
0: 예. 이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를 하면 네.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 골반에 체중이 집중됩니다.
1: 아.
0: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그런 습관을 계속 오랫동안 하시면 골반이 틀어지고 이 고관절에 불균형한 힘을 가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한쪽이 무리가 되어서 통증을 유발하고 다른 이제 문제들이 많이 되죠. 그래서 다리 꼬는 자세는 뭐 사실 보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고관절, 엉덩이 관절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또 다른 습관 뭐가 있을까요?
0: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 자세, 네. 좌식, 뭐 생활하는 거, 그다음에 짝다리 짓는 거 또
1: 아.
0: 있습니다. 과도한 음주,
1: 네.
0: 그다음에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한쪽으로만 드는 행동을 하면 또 그쪽의 고관절에 압력을 많이 높여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음주 관련된 뭐 골투 괴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운동은 어떨까요? 운동이 꼭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심한 운동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요.
0: 예,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네. 뭐 줄넘기나 달리기, 등산처럼 관절에 충격을 주는 운동이나
1: 네.
0: 쪼그려 앉기, 뭐 양반다리 이와 같은 고관절 압박을 자는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줄넘기, 달리기, 등산 이런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이게 과하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1: 네.
0: 특히 뭐 스쿼트, 런지, 무거운 짐 들기 이런 과도하게 하중이 실리는 동작은 고관절의 통증과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1: 네. 엉덩이 관절에 무리가 되는 좀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그럼 나의 고관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까요?
0: 네, 있습니다.
1: 네.
0: 내 고관절이, 내 엉덩이 관절이 건강하냐 안 하냐 하는 자가 점검 방법이 있는데요.
1: 네.
0: 이걸 영어로는 패트릭 테스트라고 하는데
1: 네.
0: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어떤 거냐면 누워서 숫자 4를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똑바로 사람이 누워서 통증이 의심되는 자를, 예를 들면 제가 왼쪽 고관절이 아플 것 같다. 그러면 왼쪽 다리를 구부려가지고 오른쪽 무릎 위에다가 올려서 사자를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사자를 만들어 보는데 사자 다리가 안 되거나 사자 다리를 하면서 엉덩이, 즉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느껴지면 고관절이 꼭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문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0: 이런 게 있을 때도 그래도 진짜 내가 안 좋은가 막연한 불안해 지낼 필요는 없고 대부분 괜찮으니까
1: 네. 네.
0: 그렇지만 전문가와 상담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관절, 엉덩이 관절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하용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박명수의 바다의 왕자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돕는 분들이 있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뛰어드는 건데요. 이 살신성인이란 말은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인을 이룸을 뜻합니다. 한자어 가운데는 발음이 두 개 이상으로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살신성인도 첫 번째 한자 살자가 살로 발음될 때도 있지만 쇠로 익힐 때도 있습니다. 쇠로 발음될 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그 중에 감하다 또는 덜다의 뜻으로 쓰이면 감쇠, 상쇠와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또 여자가 그 미모로 남자를 매혹해 괴롭힌다는 뜻으로 말할 때는 매우 몹시라는 의미로 쓰여서 뇌쇠라고 읽습니다. 뇌살이라고 읽기 쉽지만 이때는 뇌쇠가 올바른 발음입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일체와 일절이 있습니다. 일체는 두 번째 글자가 모두라는 뜻을 가져 결국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일절은 끊다를 뜻하는데 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흔히 행위를 그치게 하거나 어떤 일을 하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모든 재산을 기부한다고 하면 재산 일체를 기부한다고 하고 출입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다면 출입을 일절 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 폭탄 강원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에도 버거워서 옆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까지 하면서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는 분도 계시죠.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 모실 분도 그런 분인데요. 5월 17일 독주회를 가는 피아니스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의 박지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핑크 마티니의 심파틱.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읽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피아니스트 박지원 교수는 서울예고 졸업 후에 미국으로 가서 피바디 음대에서 학사와 석사 그리고 전문 연주자 과정과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볼티모어 뮤직클럽 컴피티션 무피 엡실론 스칼라십 컴피티션에서 1위로 입상했고요. 유로 아시아 뮤직 페스티벌과 오스트리아와 독일에서 개최된 유로 뮤직 페스티벌의 초청 교수로 여러 차례 참여했고요. 2014년부터 이탈리아 뮤직 페스트 페르지아 매년 초청 교수로 참여했습니다. 2017년부터 세계 유일의 발달장애인 음악 축제인 국제 스페셜 뮤직 앤 예술 페스티벌에서 멘토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후학 양성, 사회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명대학교 문화예술음악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는 5월 17일 독주회를 가는 피아니스트 상명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부의 박지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셨어요.
1: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공연이 정말 바로 코앞이네요. 네.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2: 그럼에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1: 저희가 감사하죠. 예. 정말 매년 독주회를 하고 계신데 올해도 이제 이번 주말에 독주회를 가지시네요. 예술의 네. 전당이군요.
2: 네, 리사이틀 홀에서 박지원의 향기로운 클래식이라는 제목으로 연주를 개최합니다.
1: 네, 와 정말 제가 소개하면서도 이 다양한 일정 소화하고 매년 연주회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일 텐데요. 그럼에도 이렇게 시간 쪼개서 매해 독주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2: 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작곡된 피아노 작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계속 배우고 싶은 곡들이 계속 출연을 하더라고요. 과거에 네. 배웠던 곡 말고도 또 새롭게 배우고 싶은 곡들이 또 많고 네. 또 40대에는 제가 실내악 연주를 많이 했는데 또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서 또 피아노 50대가 돼서는 또 피아노곡에서 또 새로운 거를 너무 많이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에서 보는 안목이 또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이렇게 추가해서 더 연주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고 세 번째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직접 학생들한테 이렇게 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이렇게 연주를 시범을 보여줬을 때 학생들의 그 습득력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1: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또 시범을 보여주려면 제가 계속 연주를 하고 있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네.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1: 와, 진짜 학생들 가르치는 일로도 충분히 일과가 꽉 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주자로서의 삶도 정말 놓지 않고 계신 거네요.
2: 네네. 연주를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진짜 연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직접 설명하기가 훨씬 좋고요. 네. 또 어떤 자세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학생들한테 이제 본보기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죠. 네. 그리고 또 제 자신은 은퇴 후에까지도 오래오래 연주자로 남고 싶은 소망이 또 있기도 하고요.
1: 네, 사실 연주자에게 은퇴는 본인이 정하는 거겠네요.
2: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정말 손가락.

0: 움직이는 난 계속 하겠다. 그러면 뭐
1: 네.
0: 영원히. 아, 그런 점에서 너무 좋은데요. 이번 독주의 프로그램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1: 이번에는 최근에 제가 라디오에서 고정 패널로 곡 소개를 하면서 대중과 네. 더 소통하게 되고 그래서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는 곡들을 선곡했어요. 그래서 네.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 뭐 쇼팽의 녹턴 가장 유명한 곡 중 한 곡이고요. 발라드, 쇼팽 발라드 1번, 또 쇼팽 영웅 폴로네이즈, 라흐마니노프 소나타 2번,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0: 역시 베토벤이 빠지지 않는데 예전에 베토벤 소나타 전곡을 연주하기도 하셨잖아요.
1: 네네.
0: 이게 피아니스트에게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1: 사실 너무 훌륭한 연주자들이 이 베토벤 전곡 연주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산악인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전곡하는 느낌.
0: 네.
1: 그래서 저도 거기 또 동참하고 싶었고 그래서 전 또 저 방식대로 또 새롭게 하고 싶어서
0: 네.
1: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32곡 전곡 플러스
0: 네.
1: 베토벤 심포니 피아노 편곡 9곡을 해서
0: 와.
1: 총 14회에 걸쳐서
0: 네.
1: 네, 했습니다.
0: 이야, 진짜 열정과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시네요. 그 총 14번?
1: 네네, 14번을 했죠.
0: 작년에 이제 마무리
1: 네.
0: 하신 건데, 몇 년에 걸쳐서 하신 건가요?
1: 사실 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계획은
0: 네.
1: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코로나 겹쳤을 때 이제 좀 연주를 못 했었고요.
0: 아.
1: 또 이제 그 중간중간에 다른 독주회들도 많이 했어가지고, 거의 한 10년 걸리긴 했죠.
0: 그렇군요.
1: 네.
0: 와, 대장정의 연주가 끝나서 속 시원하다 할 게 아니라, 왠지 교수님 스타일은 오히려 끝나서 좀 섭섭하고 허전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0: 네.
1: 이제 처음으로 이 전곡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베토벤에서 알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치고 싶다. 그런 욕구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네, 게다가 또 이제 심포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초연을 했는데 심포니를 통해서 베토벤 소나타의 이해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정말 심포니 연주하기로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0: 그렇군요. 언제
1: 네.
0: 또 다시 새로운 계획으로 돌아오실지 모르겠네요. 다시 이번 독주의 얘기를 해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곡이라도 연주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곡 느낌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1: 네네.
0: 이번 연주에 준비하면서 아, 이 곡은 이 부분에 중점을 좀 둬야 되겠다. 교수님만의 해석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1: 글쎄요. 또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요.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의 경우 정말 비창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되고 또 그 단어가 주는 의미를 이 음악에 녹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0: 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평소에도 끊임없이 연주하고 계실 것 같아요. 독주회라고 뭐 따로 연습하거나 그러시지 않고 계속 연주하고 연습하는 게 일상이 아닐까 싶은데 어떠세요?
1: 이제 평상시에는 뭐 연주 없을 때는 학생들 지도가 이제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치는 곡들을 제가 많이 연주해 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반주법 수업을 가르치면 제가 직접 반주곡을 학생들한테 쳐주고 학생들이 그걸 보게 하고
0: 네.
1: 또 성악가의 경우는 제가 직접 반주해 주면 성악가 애들이 학생들의 그 노래의 솜씨가 갑자기 확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0: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저는 시범 연주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0: 네. 보통 그렇게 시범 연주 해주시면서 수업하면은 굉장히 더 품도 많이 들어가고
1: 네네.
0: 더 힘드시지 않나요?
1: 힘든 면도 있는데 학생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또 저의 기쁨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자면 이렇게 반주법 같은 경우도 저도 다 초견이거든요.
0: 네.
1: 제가 다 모든 곡을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0: 그렇죠.
1: 저의 초견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많이 배웁니다.
0: 와,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이 문화공감 초대석 5월 17일 독주회 앞두고 계신 피아니스트 박주원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주원 교수의 추천곡들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쇼팽의 녹턴 작품 번호 9의 넘버 2인데요. 이번에 제 독주회 프로그램에도 넣었고요. 이 곡을 선곡한 게 된 것이 처음에 이제 제 조카가 한 손가락으로 이 멜로디만 치는 거예요.
0: 그래요?
1: 네,
0: 재능이 있는데요? 중학교
1: 때. 그러니까 그만큼 이 곡의 선율이 대중들한테
0: 네.
1: 이렇게 파고든다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선곡을 했는데 저도 이 곡을 이번에 처음 배웠거든요. 근데 밤에 이제 제가 이 곡을 치는데 곡을 배운다기보다 저 자신이 한번 치면서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명곡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좋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게 되었죠.
0: 네, 오늘은 누구의 연주를 들어볼까요?
1: 연주는 저희 발달장애 페스티벌의 뮤직 디렉터이신 김대진 교수님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네.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다면 KBS 라디오 문화공감. 이 베토벤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을 반주하기도 하셨죠. 아, 정말 일정이 워낙 빡빡하셔서 연주하다 보면 생각할 겨를도 없으실 것 같은데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이 떠오르시나 봐요.
1: 그냥 주어진 대로 누가 부탁을 하면 저는 거절 안 하고 흔쾌히 웬만하면 다 수용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0: 뭐든지 하게 되면 어려움도 있지만 배우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1: 누가 계속 부탁을 하나요?
0: 아, 뭐 주변에 후배 연주자들이나 네. 네. 뭐 심지어 제자도 부탁해서 지난번에 제자와 함께 피아노 포핸즈 연주도 같이 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네, 네.
1: 근데 그 부탁한다고 뚝딱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0: 또 연습을 같이 해야 되고, 시간 투자가 있죠.
1: 네. 와, 근데 그 수많은 부탁을 다 들어주시다 보면은 정말 24시간이 모자라겠는데. 막 일정을 꽉 채우는 걸 좋아하시나요?
0: 네, 네, 네. 아. 그래도 저한테 부탁해주는 게 더 고맙죠.
1: 그렇군요. 네. 세계 최초 AI 피아니스트와 인간 오케스트라의 협연자로도 또 무대에 오르셨었는데, 네. 어떠셨어요? AI 피아니스트와의 연주?
0: 이게 몇 년 전에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루빈슈타인의 음원과 제 음원, 차이콥스키 협주곡 1악장의 음원을 이렇게 전문가신 교수님이 그걸 융합을 해가지고 기계, 전자기계가 달린 이제 슈타인의 피아노에 그걸 삽입을 해서 피아노가 자동 연주가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제 소리와 루빈슈타인의 박자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는데 신기했죠. 저도 깜짝 놀라서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1: 근데 그것도 이제 연주하시기 전에 AI하고 함께 연습을 해야 되나요?
0: 아, 그렇진 않고요. 제 음원을 따로 녹음을 했고요. 네. 루빈슈타인 음원을 따로 빼서 그분의 이제 그 교수님이 어떻게 이거를 썩느냐. 그게 그분의 기술이었어요.
1: 네.
0: 네. 근데 피아노 소리는 너무 제 소리여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박자는 더 루빈슈타인의 리듬과 박자로 이렇게 연주된 거죠.
1: 와, 신기하네요. 그러면 교수님도 관객으로 그거를 보셨던 거예요?
0: 네네, 관객으로 봤습니다.
1: 네. 아, 앞으로 이제 그런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있겠네요.
0: 그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다들 해보고 싶어 하죠. 근데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피아노를 이제 빌리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하고 싶은데 비용 문제 때문에 좀 주저하게 되고 있습니다.
1: 아, 비용이 많이 드는군요. 근데 또 네. 그런 시도를 많이 하다 보면은
0: 그렇죠.
1: 네, 네. 비용도 아무래도 또 네. 낮아질 수도 있을 네. 거고. 어떤 느낌일지 또 직접 들어보고 싶어지네요. 누가 봐도 교수님의 위치는 현재 안정적이신데 그러다 보면 안주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새로운 시도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뭔가를 해보고 싶은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0: 이렇게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바로 공부 안 하면 아무래도 실력이 내려가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수준을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있어야 그 수준이 유지되는 것 같고요. 또 뭐 신문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세상 경험을 하다 보면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게 더 또 새로운 음악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접목해서 더 좋은 연주를 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는 게 되는 것 같아요.
1: 네. 지난번 나오셨을 때 그 발달장애 연주자들과 공연하셨던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0: 네네.
1: 연주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회봉사활동도 참여하고 계시죠?
0: 네. 매해 그 발달장애 아티스트를 위한 그 페스티벌에서 같이 멘토로 활동하고요. 학생들과 같이 연주도 하고 또 특히 또 저희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봉사연주를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요. 뭐 시그넘 하우스라고 그 실버타운 네. 거기 가서도 연주하고 또 파주에 있는 요양원에 가서도 연주를 했는데 갈 때는 좀 너무 멀다 이래도 예. 막상 연주를 하고 나면 뿌듯하고 또 많이 배우는 게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열렬히 환영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 큰 그 연주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봉사라는 게 남을 위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를 위한 봉사인 것 같아요.
1: 뭐 생명사랑음악회, 희망음악회, 서울대병원 암환우를 위한 음악회도 또 하셨었네요.
0: 네네. 서울대병원에서는 한 10년 동안 꾸준히 저희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봉사 연주를 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거는 뭐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가서
0: 이제 거기 연락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공연 날짜를 잡아서 저희 학생들 같이 가서 주로 이제 일반 환우들은 성악가를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좀 여러 명이 같이 합창하는 것도 공연을 하고 네.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서로 가겠다 그래서
1: 그래요.
0: 네, 경쟁이 치열합니다.
1: 그럼 그것도 막 오디션 봐야 되나요?
0: 뭐 그렇진 않은데 네. 뭐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면 교수님 저 꼭 거기 넣어주세요. 뭐 이런 네. 네, 문이 많이 왔습니다.
1: 와, 그 프로그램 짤 때 행복한 고민이시겠네요.
0: 그럼요.
1: 네. 네. 그것 막 기획도 다
0: 네,
1: 직접
0: 네, 네.
1: 하시고
0: 그러니까 프로그램 기획하고 또 키보드가 부족하면 또 저희 집에서 전자 키보드도 같이 들고 가서
1: 네.
0: 키보드로도 연주하기도 해요.
1: 연주도 또 하시는
0: 네, 직접
1: 거예요?
0: 직접 저는 꼭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서로 많이 하려고 그래서 문제예요.
1: 그거 조율하는 게 또 교수님
0: 네,
1: 일이시겠네요.
0: 네.

0: 너무 좋아하고 그런 표현을 하니까 어르신들이 네. 더 좋아하시는
1: 서로 것 그런 마음에 계속 주고 받아지니까 네. 너무 좋겠네요. 발달장애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페스티벌 올해도 당연히 계획하고 계시겠죠?
0: 네. 올해 7월 29일부터 네. 4일 동안 네.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1: 아, 아직 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0: 네,
1: 구상
0: 네,
1: 중이신가요?
0: 네, 네, 네.
1: 아, 그러면 왜 그 연주자들이 바뀌나요?
0: 네, 학생들 참여한 사람들은 오디션을 거쳐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네 거기서 합격을 해야만 여기 참여할 수 있어서요. 전 세계에서 어떨 때는 26개국에서 참여하더라고요.
1: 와, 그렇군요.
0: 그러니까 국제적인 페스티벌이에요.
1: 네,
0: 네 아주 뭐 아티스트들이 너무 너무 열정적입니다.
1: 그러면 이제 각국에서 오디션을 통해서
0: 네네네.
1: 발탁된 연주자들이
0: 네.
1: 한국에 모여서
0: 네, 한국에 모여서.
1: 아, 그럼 미리 이제 만나서 연습.
0: 사실 미리 예를 들면 연주하게 되면 곡을 미리 선정해서 직전에 연습하죠. 연습 많이 안 해도 미리 각자 연습해와서 맞추니까.
1: 아.
0: 네. 그리고 마음의 합이 너무 잘 맞아서 뭐 앙상블적으로 조금 뭐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발달장애인 연주자들은 또 몰입도가 엄청나기도
0: 그렇더라고요.
1: 하잖아요.
0: 엄청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또 배우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1: 기억에 남는 연주 있으세요?
0: 기억에 남는 연주요?
1: 네.
0: 저랑 같이 연주했던 이강현 아티스트가 진짜 너무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연주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1: 이강현 아티스트 네. 어떤 악기
0: 피아노요?
1: 피아노.
0: 네네.
1: 아, 합주를 하신 거예요?
0: 네, 포핸즈 원 피아노. 그러니까 피아노 한 대서 둘이
1: 네.
0: 내 손으로 연주한 네. 경험이 있습니다.
1: 그렇죠. 그 친구들은 이렇게 뭔가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낯설어하고
0: 네네.
1: 이렇게 하다가 뭔가 그렇게 합이 맞으면
0: 네.
1: 누구보다 애정을 표현해 주지 않나요?
0: 네. 그런 것 같아요. 눈빛이나 뭐 몸짓이나 여기서부터 얼마나 음악을 사랑하는지 대번에 느낄 수 있었죠. 네.
1: 자, 오늘 독주에 앞두고 계신 피아니스트 박주원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 초대석인데요. 두 번째 추천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강현 발달장애 아티스트와 함께한 연주인데요.
1: 아, 그렇군요.
0: 작년에 연주했어요. 엘가의 사랑의 인사.
1: 아,
0: 네, 포핸즈로 연주했던
1: 네.
0: 곡입니다.
1: 함께 들어보시죠.

0: 한국인 연주자들도 이렇게 연주할 때 악보를 보면서 하나요? 아니면은 거의 배우나요?
1: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많이들 연주하더라고요. 그래요. 워낙 연습들을 많이 하니까. 아. 네. 하루 종일 연습한다고들 들었어요.
0: 네. 네. 근데 이제 간혹 연주자들이 악보 보지 않고 연주할 때 굉장히 그 긴 곡들을 어떻게 다 외울까 보는 아. 입장에서는 참 놀랐거든요. 그게 손이 기억하는 건가요?
1: 사실 연주자 특히 피아니스트들이 이제 많이 안보들을 하니까 연습을 엄청나게 다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악기보다도 피아노에 음표가 많아서
0: 그렇죠.
1: 네, 시간이 그만큼 많이 할애가 돼야 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외우려고 하죠. 어렸을 때는 사실 연습을 많이 하면 자동적으로 외워져서 어렸을 때는 안보가 좀 더 수월하고요. 이제 네. 날면은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도 외우고 손으로도 외우고 귀로도 외우고 눈으로 포토그래픽 메모리처럼도 외우고 네. 해서 그걸 또 코디네이트하고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사실 다 외워도 또 이제 청중들 보면 떨려서 그게 발휘가 안 되잖아요.
0: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1: 무대 리허설 연습을 또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쳐보는 연습을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을 불러놓고 뭐 저 친구 후배 뭐 이런 사람들 불러놓고 또 연주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메모리 체킹도 하고
0: 그리고 악보를 놓기는 놓잖아요. 또 네네. 예비로
1: 네네네.
0: 악보 넘겨주시는 분도 있고
1: 네 넘겨주는 사람들도 네. 실력이 뛰어나야 돼요.
0: 그렇죠. 네. 저 뭐 항상 조마조마하거든요.
1: 맞아요.
0: 저 과연 저 제때 넘길 수 있을까?
1: 네. 많이 헷갈려요. 해 그리고 악보 넘겨주신 분들도 또 떠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그분과도 좀 사실 호흡이 잘 맞는 게 좋죠.
0: 혹시 그게 만약에 잘못 넘어갔거나
1: 네.
0: 뭐 제때 안 넘어가도
1: 네.
0: 또 손이 기억하고 보통은 그냥
1: 네네 네. 그런 거죠. 경우도 많죠. 근데 아.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고
0: 아. 네.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군요.
1: 그러니까 뭐 이 앉아 있는 사람이 같이 음악을 따라줘야 그것도 옆에 앉아서 즐거운 거지
0: 네.
1: 좀 음악을 같이 타고 있지 않고 막 아. 헤매고 있으면 아주 불편하지 옆에 앉아 있는 게
0: 네 그렇죠. 그분 입장에서는 지금 어디 하는지 놓치지 않아야
1: 네.
0: 되니까
1: 네.
0: 진짜
1: 네.
0: 극도로 긴장하면서 볼 수밖에
1: 네.
0: 없네요.
1: 네.
0: 피아니스트는 연습하면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잖아요.
1: 네네네.
0: 그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 피아노 학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왜 사과 그려주잖아요. 10개,
1: 아.
0: 15개. 근데 그거 지우는 거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1: 저도 학생 때는 연습실에 들어가서 좀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연습실에서 굉장히 나오고 싶은 막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 앞에 가서 이렇게 문고리를 잡았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피아노로 가서 연습하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저는 사탕을 많이 먹었어요. 사탕 하나 먹어서 달콤하게 하면서 다시 네. 연습을 해보자. 그런 노력을 했었죠.
0: 네.
1: 결국은 음악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잘해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0: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이게 나아진다라는 확신이
1: 네.
0: 있으니까.
1: 나아지고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준비가 잘 될수록 더 재밌죠. 아는 네. 게 많아지니까.
0: 아 그렇군요.
1: 네네.
0: 할 때는 괴롭지만
1: 네.
0: 뭔가 나중에는 더 행복하다는 걸
1: 네,
0: 아니까
1: 네, 네.
0: 계속 하게 되는군요. 연주자로서 무대 위에 설 때와 또 교육자로 학생 가르칠 때 각기 다른 에너지를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를까요?
1: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젊은 기운도 많이 받고요. 또 학생들이 또 요즘 학생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곡들을 굉장히 배우고 싶어해요. 예전에는 뭐 선생님 어느 곡 칠까요? 이렇게 의논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네. 그런 게 보다는 저 이 곡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거든요.
0: 네.
1: 그러면 유튜브가 있어서 그런지 아주 다양한 새로운 곡들을 많이 가지고 와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또 저도 학생들 덕분에 새 곡을 공부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또 같이 발견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에너지를 받게 되고 또 연주자로서 무대에 오르면 또 늘 새로운 청중들을 만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청중들의 그 눈빛과 느낌을 보면서 뭔가 같이 교감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또 굉장히 짜릿한 경험인 것 같아요.
0: 네. 학생들이 또 청중으로도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네, 그렇죠.
0: 교수님을 직접 보고 싶을 테니까.
1: 네, 학생들이 네. 제가 연주할 때 굉장히 열광해 주는데요. 그게 큰 저한테 뭐랄까 힘이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떨릴 때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0: 네. 또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제자들에게 또 음악적인 영감을 얻기도 한다고요.
1: 네, 네. 이제 새로운 레퍼토리도 하고 또 학생들도 그 연주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멋진 거예요. 학생들도. 그러니까 사람이 무언가를 자기 그 하는 그 범위 안에서 열정적으로 하는 거는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0: 네.
1: 네.
0: 어떤 기억에 남는 제자가 있을까요?
1: 지금 뭐 하도 제자 많아서 특별히 그렇게 생각이 어려운데요. 이제 뭐 다 연습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참 속을 많이 썩였는데 무대에 딱 올라가서 너무 극적으로 잘 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0: 네.
1: 그럴 때

0: 보면 정말 너무 기쁘죠.
1: 그렇군요. 네. 무대 체질이 좀 또
0: 다르군요. 네네.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습실에서는 조금 부족해도 무대 가서 그 기질이 막 발휘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연습이 너무 잘 되는데 무대 가서 조금 아쉽게 발휘 못하는 경우도. 네.
1: 그런데 너무 속상할 네네네. 것 같아요. 네. 네. 그건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0: 그러니까 무대 연습을 엄청 많이 하는 게 저는 강력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도 무대 가면 많이 떠는 편이어서 무대 연습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사실 며칠에 한 번씩 제자들 앞에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런스루라고 그러거든요. 독지 프로그램을 연습을 해요. 학생들한테 피드백도 듣고 또 녹화도 해달라고 하고 같이 계속 그 제 레퍼토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네. 아, 녹화에서 그걸 또 보는 건가요?
0: 네네. 보고 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면 또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네. 객관적으로 눈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하죠.
1: 네. 와, 제자들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뭔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 진짜 가까운 스승과 제자 사이라는
0: 네,
1: 거네요.
0: 네. 아무래도 이 피아노라는 악기는 뭐 딴 악기도 그렇지만 이제 교수님이랑 학생이랑 이렇게 단 둘이서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음악적 공감이나 그런 게 없이는 서로 이렇게 사제지간 되기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학생의 성격이나 뭐 여러 가지 면을 다 파악을 해야 똑같은 피드백을 줘도 이 학생한테는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또 이 학생한테는 좀 강하게 말해서 자극을 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이해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1: 매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0: 네네, 신입생 예. 들어오죠.
1: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는 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0: 처음에 좀 적응할 때 힘든 학생들도 있긴 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학생들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 보니까 학창시절 때, 아, 얘는 좀 이게 아쉽다 이렇게 해도 졸업 후에 너무 또 훌륭해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람은 오래 봐야지. 학창시절 때 잠깐 왜 좀 방황하는 시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1: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주자로 활동하는 제자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0: 네, 좀 있습니다.
1: 예, 연주자들이 됐을 때, 연주자 대 연주자를 만났을 때는 어떤 느낌이세요?
0: 같이 대등하게 이 곡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연주 같이 하고 그러면은 너무 재밌죠. 그리고 아무래도 저와 인연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처음 만나서 이렇게 포엔즈를 하는 게 아니고 같이 오랫동안 뭔가 공유를 했던 사람이어서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거죠. 대부분. 네. 네.
1: 아, 그렇게 연주할 땐 정말 뿌듯하시겠네요.
0: 네네네. 그 재미로 연주하는 것 같아요.
1: 제자들은 피아니스트로서의 박지원 교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한데 이제 내일이 스승의 날이거든요. 제자들에게는 네. 어떤 스승이고 싶으세요?
0: 항상 새로운 걸 진짜 공부하고 발전하는 그런 교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죠. 주저하지 않고 항상 뭔가 앞을 향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교수.
1: 네. 네. 예전에 교수님들을 떠올려보면 뭔가 가까워지고 싶지만 선뜻 다가가기 힘들었던 느낌이 있었거든요.
0: 아, 그러셨어요?
1: 예. 근데 뭔가 서로 대화 많이 하고 네. 친하게 지내는 편이신가요?
0: 네네. 저는 학생들과 시간 엄청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을 더 이해해야 제가 뭐 짧게 말을 하더라도 훨씬 그 학생한테 울림이 큰 한마디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편이죠.
1: 그럼 뭐 연주 외에도 네네네. 시간을 좀.
0: 네. 그럼요. 같이 저희 학교 또 수업 시간이 교양과 인성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학생들과 뭐 식사하고 같이 뭐 교정을 거닐고 이렇게 자유로운 수업도 있어요.
1: 네.
0: 그런 수업을 통해서도 학생들과 또 거의 제가 신입생 된 것 같은 느낌으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떤 대화를 하는가 같이 이제 뭐 듣기만 해도 아주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1: 네. 자, 17일 독주회 앞두고 계신 피아니스트 박주원 교수와 함께하는 초대석인데요. 세 번째 추천곡 만나볼게요.
0: 다음 추천곡은요. 성악곡의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인데요. 이거는 반주법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제 많이 불렀던 곡이고요.
1: 네.
0: 또 재작년인가 제가 국회에서 연주를 했었는데 이 곡을 국회 무슨 기념식에서 학생들이 연주를 했었어요.
1: 네.
0: 근데 너무 가사도 아름답고 제목부터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냥 들은 즉시 너무 힐링이 되는 작품이라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1: 네. 오늘은 누구의 연주로 들어볼까요?
0: 네. 신문희 선생님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네, 좋은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일일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끊임없이 새로운 레퍼토리를 공부하면서 연주를 끊임없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연주하다 보면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연주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더 나은 연주를 다음번을 위해서는 이번 연주를 꼭 어떻게든 해내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성장하는 게 아닐까.
1: 네. 네. 근데 교수님 혹시 방황했던 적은 없으셨나요?
2: 조금씩은 아우 이제 피아노 연주가 너무 힘드니까 그만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죠. 근데 또 누가 하지 말라 그러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거잖아요.
1: 그렇죠.
2: 네. 네. 그래서 저는 놓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1: 네. 그래도 방황하고 싶은 마음만 있었지 하신 적은 없었나 봐요.
2: 네.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게 네. 가능한가요?
2: 일단 저 네. 제가 요즘 뭐 라디오 패널 조금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네. 곡을 선곡할 때 보면 그 선곡하면서 음악을 듣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을 듣는 게 새로운 곡을 배우고 막 듣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힐링이 돼서 아 진짜 저희가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1: 근데 제가 아까 쭉 소개해드렸지만 서울예고 네. 다니셨으면 그 전부터 어릴 때부터 네. 피아노 치셨을 거 아니에요?
2: 근데 어렸을 때 치긴 했는데 열심히 네. 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피아노를 하게 된 계기가 중학교 때 조그만 라디오에서 정말 KBS FM 듣고 거기서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랩소디의 그 어떤 유명한 주제가 나왔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거든요.
1: 그래요?
2: 네.
1: 와, 그게 언제였어요?
2: 그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1: 그 빨리 시작한 것도 아니네요.
2: 저는 빨리 시작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왜 이제 늦게 좀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해서 더 음악에 대해서 열정이 타올랐던 것 같아요.
1: 와, 그때 혹시 좋은 스승을 만나셨나요?
2: 그렇긴 하죠. 네네. 좋은 네. 선생님한테
1: 어떤 분들 만나셨어요?
2: 주성경 선생님이라고요. 되게 미국에서 줄리어드 나오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정말 너무나 지적이신 선생님 뵀었는데요. 선생님한테 영감을 많이 받았죠.
1: 네네. 그분과 함께 그러면 네. 예고 준비를.
2: 네네네. 네.
1: 바로 한 번에 되셨네요.
2: 아, 운이 좋아서 된 거죠.
1: 네. 근데 중학교 때부터면은 지금 와 거의 3, 40년간 그 한 번도 피아노를 놓은 적이 없으셨다는 네, 건데 네, 네. 한 번도 방황한 적이 없었다는 게 AI 아니신가요?
2: 아니, 그렇진 않고요.
1: 앞으로 혹시 또 이런 도전을 해보고 싶다. 또 구상 중인 일들이 있을까요?
2: 작년에 사실 저희 학생들과 바하의 평균율 전곡 연주를 했었어요.
1: 네.
2: 제가 바하 평균율 48곡인데 25곡을 연주하고 학생들 23명이 그러니까 한나씩 연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48곡을 하루에 이제 학교에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1: 네.
2: 올해 또 그 나머지 제가 2권을 치고 또 학생들이 1권 연주해서 이제 제가 바하 평균율 전곡 마무리를 할 예정이에요. 9월에.
1: 그런 연주에는 총 얼마나 걸리나요?
2: 한 4시간 최소.
1: 와.
2: 네. 근데 이제 학생들이 바하를 막 그렇게 재밌어 하진 않아요. 처음에 바하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아니 왜 바하? 이러더라고요.
1: 네. 네.
2: 그랬는데 이제 막상 이제 연주를 끝나니까 학생들이 바하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하가 사실 구약성서에도 비교가 되는데
1: 네.
2: 좀 어린애들은 좀 편식을 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좋은 거는 좀 약간은 강제적이라도 이렇게 시키면
1: 약간 엄마가 채소 먹으라는 거 비슷한 건가요?
2: 네, 맞습니다. 나중에 진짜 훗날 이게 엄청난 이제 좋은 기초가 되고 자산이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1: 아, 그렇군요.
2: 네.
1: 또 그 외에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2: 바하 평균율 프로젝트가 끝나면 또 이제 학생들 다 데리고 뭐 에티드 프로젝트를 다 에티드 전곡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연주 기회를 많이 같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1: 4시간이나 하는 연주회 관객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2: 뭐 학생들 친구분들. 네. 그리고 저의 옛날 제자들도 오고요. 그 진짜 음악의 찐팬들만 오는 거죠.
1: 네. 네. 진짜 찐팬이어야 또 4시간
2: 동안. 네. 근데 대부분 네. 다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 막 김밥도 주고 그래요. 잠깐 휴식해서 김밥도 먹고
1: 네.
2: 또 다시 들어와서 연주회도 하고.
1: 와, 정말 그 연주자나 관객들이나 합숙하는 기분으로 거의 하는 연주회였겠네요.
2: 네네네.
1: 아까 그 라디오 출연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건 어떤 건가요?
2: 저는 국방 라디오에서 오유경의 네네 그 뮤직 테라피에서 네. 제가 토요일 날 9시
1: 전찬희 PD와 함께
2: 네네네 거기서 학교 선배님 클래식 패널 조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시나요?
2: 클래식 곡 소개하고요.

0: 그래서 주제를 정해가지고 그 주제에 맞는 곡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해설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1: 아, 매주 하시는 거예요?
0: 네.
1: 아, 그렇군요. 방송은 첫 도전이셨던 건가요?
0: 네네. 첫 도전인데 이제 1년 했어요. 근데 이제 할수록 이제 재밌어지더라고요. 처음엔 초보자여서 엄청 긴장하고 떨었는데 네.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올해 또 어떤 연주 계획하고 계실까요?
0: 네. 올 7월 3일에 있는 연주인데요. 저희 제가 나온 피버디라는 학교가 존스 합킨스 대학이라 같은 학교예요. 근데 합킨스가 개교 15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총 동문에서 이제 주최하는 동문 연주회에서 피바디 동문 오케스트라와 베토벤 협주곡 4번을 연주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끊임없이 뭔가가 교수님을 기다리고 있네요.
0: 아, 네.
1: 연주자에게 무대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0: 글쎄요. 진짜 저의 존재감인 것 같아요. 저는 연주할 때 항상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 멀리서 제 연주를 들으러 오셔서, 아, 시간이 아까웠다. 이런 생각을 정말 1도 하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왔다가 정말, 아, 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시게끔 그런 연주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1: 네. 네. 아, 이제 17일 독주에 사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관객들 기다리고 계신가요?
0: 네, 네. 그래서 이번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과 함께 정말 삶의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전파해서 성공적인 연주를 하고 싶죠.
1: 좋아하는 레퍼토리가 많아서 아마 관객들이 많이 호응하는 독주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0: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 자, 오늘 끝곡으로 추천곡 한 곡 더 소개해 주세요.
0: 네. 사랑의 기쁨인데요. 크라이슬러의 곡을 라흐마니노프가 편곡한 작품이고요. 피아노 포엔즈로 아까 같이 연주했던 발달장애 아티스트 이강현 군과 함께한 연주입니다.
1: 교수님이 직접 하는 연주군요.
0: 네네.
1: 예, 이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피아노의 말, 정문규. 베토벤이 왔다 가고 쇼팽이 왔다 가고 숱한 세월이 왔다 가도 당신의 손길만은 돌아올 줄 몰라. 마음의 문을 열고 아무리 기다려도 당신 안이 오면 난 한낱 무거운 관. 사랑은 비바채, 그리움은 되돌이표. 내 마음의 박물관엔 거미가 악보를 만듭니다. 언젠가 당신이 오는 날엔 난 새 노래를 하고 파도처럼 부서지고 드높은 하늘도 마음껏 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기다림과 설렘이 가득한 안단테의 삶이기를 바라봅니다. 정문규 시인의 피아노의 말 전해드렸어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할 작품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입니다. 칼릴 지브란에게는 니체의 그림자도 어른거립니다.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지브란의 예언자는 매우 닮았습니다. 한 현자가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하는 구조, 기존의 도덕과 종교를 넘어서는 새로운 인간상을 제시하는 방식. 니체가 냉철하고 도전적이며 때로는 파괴적이라면 지브란은 따뜻하고 포용적이며 치유적입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면 지브란은 신은 모든 것 안에 살아있다고 노래했습니다. 예언자가 출간된 1923년, 이 책은 처음에는 조용히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면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이르러 이 책은 히피 문화와 반전운동, 동양 철학에 대한 서양의 관심이 높아지던 그 시대에 지브란의 말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시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물질주의와 전쟁에 지친 젊은이들이 지브란의 책에서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를 보았습니다. 존 레논이 지브란을 읽었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지브란을 사랑했으며 수많은 예술가와 음악가와 시인들이 지브란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브란은 이미 1923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라. 그것이 그대를 구원할 것이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를 파괴할 것이다. 이것은 현대 심리치료의 핵심 원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특정 종교의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모든 종교의 핵심을 꿰뚫었습니다. 그가 신에 대해 말할 때 그 신은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 안에 흐르는 생명의 원리이고 모든 사랑 안에 깃든 신성이며 모든 아름다움 안에 빛나는 진리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대가 신에 대해 말할 때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대가 신을 찾을 때 그대는 그대 자신을 찾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스승은 그대에게 그의 지혜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는다. 그는 그대를 그대 자신의 마음의 문턱으로 이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지난 날 그때 그 거리를 거니로 보고도 싶다면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음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FM 104.9MHz 매일 오전 6시와 자정에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에서 모두 드릴게요 나 그대에게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 2026년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 세종대왕 유적관리소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글 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기념 특별전 훈민정음과 훈맹정음을 개최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13년부터 1936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교육기관인 재생원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가르쳤던 박두성 선생은 일본어 점자로 글을 배워야 하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겨 한글 점자를 연구했고 1926년 11월 4일에 6점식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장애의 벽을 깨다 훈맹정음 구역에서는 박두성 선생이 쓴 일지와 또 훈맹정음 점자표를 비롯해 점자 아연 원판, 점자 타자기 등의 유품이 공개되고요. 전시 개막일인 내일 5월 15일에는 특수 안경 체험, 어둠 속의 촉각 미술 활동, 시각장애인 작가들의 전시회인 오감으로 느끼는 장벽 없는 세상 등이 진행되고 점자의 가치를 살펴보는 학술 강연, 인문학으로 읽는 점자도 마련됩니다. 또 주말에는 시각장애인 관람객은 현장 영상 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내일입니다. 5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열리니까 시간을 내서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월 14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가인과 조건이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나라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자, 매월 둘째 주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전통시장 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라 할 수 있는 남대문 시장으로 떠나봅니다. 남대문 시장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찾는 걸까요? 남대문 시장에 갔을 때 어떻게 둘러보면 좋은지 지석봉 센터장님의 가이드로 다양한 정보 알아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시각장애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의 현장 시간이죠. 장애 청년들이 장애 인권과 관련된 해외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사례를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프로그램 장애 청년 드림팀 6대륙에 가다.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장애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얼마 전 21기 선발이 끝나서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내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진안기수에서 활동한 선배들도 함께했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현장 소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할까요? 여자친구가 부릅니다. 시간을 달려서.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하는 알짜 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와 가까이 했는데 네. 저는 가본 기억이 별로 없는 남대문 시장으로 떠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매달 두 번째 주에는 전국의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는 프로야구 얘기로 한 달은 좀 쉬어갔습니다. 이번 달에는 먹거리 또 볼거리가 아주 풍성한 유명 전통시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남대문 시장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로 인해서 남대문 시장 좀 가보기 꺼려한다라는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만.
0: 그럴 수 있죠.
1: 예. 네네. 제가 일일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 시장 투어 하루 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0: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남대문 시장은 지하철 역이랑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어지나요?
1: 너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너무 접근성이 예. 좋고요. 서울 지하철 4호선 회원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5번 출구 같은 경우는 계단이 쭉 한 세 묶음이나 이어지거든요.
0: 세 묶음 엄청 네. 긴 거죠. 그렇죠.
1: 그렇죠. 예, 예. 네. 불편한 분들은 이 4번 출구하고 5번 출구 사이에 엘베가 있는데요. 그걸 이용하시고 지상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면은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5번 출구 올라가기 전에는 대형마트 지하상가로도 연결되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네. 바우처 택시나 복지콜 이용하시는 분들도 회원역 5번 출구로 찍고 오시면은 시장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남대문 시장이 그 제가 알기로는 엄청 오래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얼마나 오래된지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언제 생겼어요?
1: 남대문 시장의 역사는 조선 초기까지 6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네. 조선 중기 그 대동법으로 인해서 그 쌀들이 이 한양으로 이제 많이 모여들면서 이곳에 이제 창고를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선 후반에는 이 정책이 바뀌면서 이 창고 자리에 상인들이 더 많이 들어서면서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과 경제 성장을 지나면서 1980년대에는 노점상들로 인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하고요. 네. 뭐 골라 이런 식의 그 영업을 많이 했다 하고요.
0: 네네.
1: 현재 한 만여 개 상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이제 워낙 큰 규모다 보니까 이 구역도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0: 네.
1: 머리에 좀 정확하게 구조를 떠올리고 방문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지하철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오른편으로 메인 거리가 시작이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승려복과 아동복 파는 의류 매장들이 모여 있고요. 왼쪽으로는 칼국수 골목과 또 각종 먹거리들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한 100m 직진으로 가시면은 천장이 있는 아케이트 이 거리가 나오는데요. 네. 오른편으로는 대형 상가, 왼편으로는 그 본동 상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케이트가 끝나면은 문구 거리, 안경 거리, 약국 거리가 있고요. 작은 먹거리 골목도 있다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0: 야, 근데 새삼 놀라운 게 센터장님이 네.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십니까?
1: 아, 네. 제가 두 번 갔어요.
0: 아, 예. 방송을
1: 네.
0: 위해서.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어디부터 둘러보나요?
1: 네, 시장 오른편에 있는 의류 및 자파 매장들을 먼저 둘러보겠는데요. 이 남대문 시장은 시장이 뭐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옷이나 가방, 모자 등을 만져보면서 구경할 수 있어서 저희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큰 장점이 되겠고요.
0: 네.
1: 메인 거리를 약 50m 정도 들어가면 왼쪽에 길게 선 곳이 있는데요. 바로 만두집입니다.
0: 만두집.
1: 네. 동그란 찐빵 모양이고요. 김치만두하고 고기만두를 10개에 한 박스로 팔고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조금 두꺼운 귀에 속이 아주 꽉 찬 소가 들어있는데요. 김치는 좀 칼칼한 맛이고요. 고기는 매우 담백한 맛입니다. 저희는 포장을 했는데요. 집에 올 때까지도 따뜻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0: 좋습니다. 만두는 포장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은요.
1: 네. 직진으로 가다 보면은 한옥 처마 처럼 생긴 아케이트 거리가 나오는데요. 여기 초입 왼편에 네. 떡볶이를 파는 분식점이 있습니다. 예전 추억의 그 떡볶이 맛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2,000원짜리 김치말이 국수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오. 네. 양은 뭐 그닥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면발과 김치 그리고 달달한 육수가 만나서 가볍게 먹기에는 아주 좋은 분식점입니다. 네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쭉 걸어가시면은 왼편에 유명한 이 그 만두집이 또 여기도 있는데
0: 만두가? 여기는
1: 네네. 예. 근데 만두보다도 여기는 꽈배기하고 도너츠가 유명하거든요.
0: 아, 또 그래요?
1: 네네. 네. 그 3,000원에 3개 아니면 뭐 저녁 때는 3,000원에 4개 파는데 네, 한번 들려보시고요. 네. 좀 더 직진하면은 왼쪽에 쌀떡볶이로 유명한 분식점이 있는데요. 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송 준비로 인해서 지난주에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예. 첫날에는 줄 선 분 그 끝에 계신 분이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얼른 그냥 포기를 했고요.
0: 아, 그래요?
1: 네. 이튿날은 한 시간 정도 기다려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와. 양배추와 무채가 아주 푸짐하게 들어있고요. 소스보다는 말캉하면서 쫀득한 쌀떡이 아주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근데 무채가 들어있는 건 굉장히 독특한데요?
1: 네, 부산 쪽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 여기도 좀 부산식처럼 네네. 무채가 좀 들어있더라고요. 여기 그리고 튀김이 아주 역대급으로 바삭하고 맛이 좋은데요. 단점은 약간 비싸긴 합니다. 아. 네, 매장에 외국인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요. 시간 여유가 된다면은 떡볶이 꼭 한번 또 튀김까지 맛보시기 바랍니다.
0: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좀 빵빵하게 채웠다면은 뭘 좀 네. 보면 좋을까요?
1: 네, 어느 정도 배가 채워졌다면은 아케이트 오른편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로 가보시면 되겠는데요. 각종 의류와 액세서리 그리고 수입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특히 2동의 그 3층에는 도매 꽃상가들이 있고요. 또 D동과 C동의 3층에는 그릇 가게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이곳에서 물고기 모양 뭐 그릇이라든지 네. 꽃 모양 뭐 그 예쁜 무늬의 그릇들을 아주 저렴하게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C동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그 가게도 있습니다. 저희도 커다란 냉면기를 구입을 했었는데요.
0: 아, 냉면 담는 그릇?
1: 네네네. 네네. 그래서 다들 보고 되게 예쁜 거 잘 샀다. 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네. 이거 대형 상가는 구름 다리로도 이게 모든 동이 이어져 있거든요. 또 그리고 지하에는 수입 상가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덩달아 가격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독특한 제품 이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하상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0: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할 수 있잖아요. 예, 남대문 시장 갔어? 그럼 여기는 꼭 가봐 하는 데가 있다면 어떤
1: 네.
0: 매장일까요?
1: 네. 바로 문구 매장이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1971년에 이곳에 그 대형 문구 그 매장이 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1층에서 4층까지는 뭐 다양한 펜시 제품 같은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특히 뭐 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5층에는 문구 역사 기념관으로 꾸며놨더라고요.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는 70년대, 80년대 추억의 그런 문구류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니까 꼭 둘러보시기 바라겠고요. 매장 옆으로는 안경점과 약국 거리들이 있는데요. 안경 같은 경우는 몇 시간 만에 금방 맞춰져서 네, 외국 관광객들에게 아주 특히 인기가 좋다라고 하고요.
0: 이게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들었어요.
1: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약국 매장들도 몇 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상비약들이 시중에 비해서는 되게 한 20, 30% 싸니까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숭례문 근처 상가 쪽에 그 먹자 골목 있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또 줄을 선 곳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야채 호떡집입니다. 네. 커다란 호떡에 그 안에 이제 잡채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요.
0: 잡채요?
1: 네네. 그러니까 당면하고 야채 같은 게 들어있고요. 와. 겉에는 간장을 발라줬습니다. 야채 호떡 외에도 꿀호떡, 팥호떡을 모두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평균 한 20, 30분 정도는 줄을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기다렸다가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0: 아니, 아까 떡볶이가 1시간이었는데 네. 뭐 20, 30분이면 아주 너무 쉽네요.
1: 그렇죠. 여긴 대부분 포장이니까.
0: 예, 예. 네. 자, 남대문 시장의 명물하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야채 호떡도 있지만 그 유명한 갈치골목이 또 있잖아요.
1: 있죠. 네. 네. 꼭 한번 저도 들러봤는데요. 네. 아케이트 왼편으로는 A동과 B동의 본동 상가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갈치골목은 A동 상가에 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면은 갈치조림 냄새가 아주 확 퍼져나는데요. 그 방송에 나온 식당이 손님이 좀 더 많은 편이지만 맛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0: 거예요.
1: 네. 네. 저희는 조림과 구이를 골고루 주문을 했었고요. 달걀찜과 생김 그리고 뭐 콩자반, 생선구이, 김치 등 한 7~8가지 밑반찬들이 깔리고요. 메인으로 조림과 구이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조림은 국물이 비교적 좀 많은 찌개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칼칼한 맛이 목젖을 때릴 정도였습니다. 살도 비교적 많아서 밥하고 먹기 좋았고요. 구이도

0: 칼국수 골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비슷한 규모의 식당들이 네.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내부가 통째로 트여져 있어서 테이블로만 이제 매장이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좁은 공간에 어깨를 맞대고 모르는 사람과 마주보면서 이렇게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칼국수와 보리밥, 보리비빔밥이 메뉴이고요. 여기서 카드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받지 않고 네.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하면은 서비스 비빔냉면을 이렇게 앞접시에 조금 덜어 나오고요. 뭐 칼칼하게 맛있었습니다. 칼국수나 보리비빔밥이 이제 바로 나왔는데요. 칼국수는 남해 멸치로 우린 육수에 손으로 썰은 그 면이 담겨져서 나왔는데요. 양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육수의 깊은 맛과 손칼국수의 그 식감이 잘 어우러졌고요.
1: 좀 두툼한 면이죠.
0: 그렇죠. 네네네. 어떤 건 얇고 어떤 건 두툼하고 네, 거진 어떤 건 두꺼운 거는 수제비 정도 예, 그런 것도 있었고요.
1: 진짜 손으로 썬 칼국수.
0: 맞습니다. 예, 예. 이건 진짜 손으로 썰었구나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네. 비빔밥은 야채와 고추장을 잘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비빔밥 같은 경우는 칼국수의 육수를 받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추김치하고 열무김치는 덜어서 먹으면 되는데요. 9,000원이라는 가격이 시장 칼국수치고는 저렴한 편은 아니니까요. 예전 시장 감성 느끼고 싶다 하는 경우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규모의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을 둘러봤는데요. 워낙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갈 곳도 많고 구경할 곳도 많은데요. 가족이나 또 지인, 연인과 함께 남대문시장에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족 책장. 가르치는 교과가 직업과 직결되다 보니 성인 학생들은 학구열이 뜨겁다. 수업에 임하는 자세도 진지하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한 글자 한 글자 점자를 익히거나 컴퓨터 조작법을 배우는 모습은 실로 눈물겹다.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 개인적인 경험담에 서로 동병상련의 아픔을 공감할 때가 있다. 가령 실명하고 난 뒤 자녀들이 엄마인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이라든지 동네 사람들이 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린 아들을 붙들고 너도 나도 훈계를 일삼는 통에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괜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때 거스름돈을 잘못 받거나 제값 주고 산 꽃이 다 시든 것이었음을 뒤늦게 알았을 때 청소가 안 된 방을 버젓이 깨끗하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태어나고도 의도적인 속임수를 모르는 척 지나쳐야 할 때 등 답답한 순간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안마, 마사지, 지압 수업 시간에 저시력인 여자 성인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은 딸아이 얼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도 선생님은 나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더 혼란스러워하고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이는 적어도 그런 건 없잖아요. 아이나 사부님이나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미 선생님이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게다가 선생님은 경제력도 있고 직장도 탄탄하잖아요. 옆에 있는 남자 성인 학생이 반박했다. 그건 아니지. 우리야 새끼도 얼굴도 봤고 각시 얼굴도 알지만 선생님은 아니잖아. 그런가? 그래도 우리는 멀쩡하게 살다가 이렇게 돼 자식들 사춘기일 때 상실감도 더 크고 적어도 선생님의 시작부터가. 듣고 있자니 쓴 웃음이 나왔다.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인지 앞다투어 자기가 1등이라고 목청을 도두는 것 같았다. 경민 씨 얘기 들으며 생각해보니까 내가 1등인 것 같다. 안 그래요? 앞으로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없고 바로 곁에 있어도 주변이 시끄러우면 내 새끼를 못 찾는데 얼마나 불쌍해. 글쎄 교회

체육대회 갔다가 다른 아이가 우리 유주인 줄 알고 막 안으려고 한 거지. 그 아이 엄마도 당황해서 자기 아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솔직히 남편 얼굴은 한 번도 보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거든. 그런데 딸아이는 다르더라고. 보고 싶어요. 한껏 가벼운 어조로 이야기했는데 돌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보편적인 삶을 누리던 성인들에게 실명이라는 사건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맞다. 피해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가벼운 농담처럼 나만의 고충을 토로하고 나면 학생들은 더 이상 징징거리지 않는다. 심지어 씩씩해지기도 한다. 조금씩 단단해지는 학생들을 지켜보며 특수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자,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시각장애인 김성은 씨가 쓴 책 점자로 쓴 다이어리에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김성은 씨는 8살 때 녹내장이 생겼고 18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전북 맹아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인데요. 10대 학생들뿐 아니라 중도에 실명한 성인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수필가로 정식 등단해서 글을 쓰는 삶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책 점자로 쓴 다이어리에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또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수필가로서의 이야기뿐 아니라 특수교사로 일하며 겪는 고민과 보람도 진솔하게 담겨 있습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시각장애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김성은 선생님의 하루하루가 궁금하다면 이 책, 점자로 쓴 다이어리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노래 들을게요. 클래식 화이가 부릅니다. 스위티. I like that.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우리 팀의 핵심. 모든 것. 한번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네.
0: 오늘 뭔가요, 오늘? 네.
1: 제가 그래서 20대와 30대를 KBS에서 다 보냈잖아요.
0: 아직 30대 아니에요?
1: 그 청년 시절을 돌아보니까 청년 시절에는 그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때 뭐 해외 어학연수 외에는 크게 활동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요. 오승훈 아나운서는 어땠을까요?
0: 뭐 대학 때요? 청년 때?
1: 네.
0: 저도 뭐 해외 1년 있었던 거 말고는 뭐 딱히 뭐.
1: 뭐 공모전 이런 거.
0: 저 연극을 했어요.
1: 아, 대외 활동인가요?
0: 네. 대외 활동 아닌가요?
1: 좀 다른, 성격이 다른, 네. 대외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기회만 있다면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성장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 청년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 청년 드림팀 6대6에 도전하다인데 장애 청년이 중심이 돼서 해외 연수에 도전하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이고요. 장애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0: 좋네요.
1: 네, 올해 21기가 막 선발이 됐고 지난 8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거든요. 오늘은 그 현장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0: 일단 이 프로젝트 명 자체가 굉장히 포부 가득하다.
1: 그렇죠.
0: 네, 네. 드림팀 6대 6에 도전한다.
1: 네,
0: 얼마나
1: 네,
0: 좋아요 지금.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약 40개국을 방문해서 이 장애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선진 사례를 배우고요. 이걸 토대로 국내외 정책과 현장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로 가서 여러 나라를 다니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인 의제로 확장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0: 이게 그러면 해마다 해오고 있는 행사인데
1: 네.
0: 올해 21기 특징이 있을까요?
1: 네, 올해는 7개 팀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획 연수팀은 그 협회에서 정한 주제로 팀을 꾸린 건데 일본을 방문해서 이 장애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 문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0: 네.
1: 그리고 자유연수팀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주제로 팀을 꾸려서 신청을 한 건데요. 이 6개 자유연수팀들은 어떤 주제로 활동을 하게 되는지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청년드림팀의 조지윤 대리에게 들어보시죠.
2: 자유연수팀의 경우에는 청년들이 직접 연수 주제를 기획했는데요. 올해는 특히 AI와 관련된 주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청각 언어장애 청년들로 구성된 팀은 영국을 방문해서 AI 시대에 수어와 음성 언어가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수어 통역 인력 부족이나 비용 문제를 고려했을 때 수어 아바타와 같은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팀은 독일을 방문해서 AI 기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불평등과 편향 문제를 점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 포괄적인 채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 방향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공계 전공 장애 청년들로 구성된 팀은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 팀은 AI 기술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또

0: 기술 소외를 줄이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할지 탐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제도 NDIS를 중심으로 고용, 재활, 주거가 연계된 통합지원 체계를 분석하는 팀이 있고요. 일본에서 해외 진학부터 취업, 그리고 현지 정착까지 장애 청년의 진로 로드맵을 모색하는 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는 팀도 있는데요. 이 팀은 올해 다시 부활한 다이내믹 챌린지 유행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장애인 스포츠를 보호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도전과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1: 네, 그 마지막에 다이내믹 챌린저 유형으로 네.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한다는 팀이 언급이 됐잖아요. 이 다이내믹 챌린저 유형은 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또 신체적인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직접 깨는 유형인 건데 네. 이번에 시각장애 청년들과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 스카이다이빙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멋있죠?
2: 스카이다이빙.
1: 저는 무서워서 못해요.
2: 와, 진짜 이거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1: 네.
2: 네, 이번 해외연수에 여러 팀들이 참여한 거잖아요. 그죠?
1: 네.
2: 그럼 우리 시각장애 청년들은 어떤 주제로 활동을 하나요?
1: 일단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각장애 청년들이 그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호주로 갈 거고요. 또 일본에 있는 학교의 진학부터 취업, 현지 정착까지 시각장애 청년들의 진로 로드맵을 모색하는 팀도 있습니다.
3: 저희는 자유연수 3 다이내믹 챌린지의 아우라 팀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아우라는 A United Reaching Above의 약자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 높은 곳으로 향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 도전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장애의 인식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강화를 할 때 체계적인 프로토콜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연수를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연수를 호주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되지만 사실 스카이다이빙을 이전에도 해본 적이 없고 더군다나 해외에서 한다는 게 더군다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설레는 마음이 더 큽니다.
4: 저희 팀은 드림을 드림 팀이고요. 저희는 일본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외 진학부터 정착까지 지속가능한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일본 후쿠오카 지역으로 가서 유학부터 취업, 정착하는 그 과정을 여러 기관을 들르면서 과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그 합격을 한 것부터 저는 시작이었거든요. 복지 서비스를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학습 지원을 또 학교에다가 조율을 해야 된다거나 그걸 정말 많아서 저는 두 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기획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각장애 그 친구도 일본 유학을 꿈을 꾸고 있고 브리더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회계를 맡으신 제일 선배님이 계세요. 지금은 관세청에서 일하고 계신다니까 아주 든든하신 분이라서 되게 좋은 팀이 만들어졌어요.
1: 네, 이 팀원들의 구성이 최고다라는 자랑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팀 소개와 팀원들 자랑을 할 수 있는 건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드림팀에 합격을 했다는 거죠.
2: 이게 네. 장애계에서 장애 청년 드림팀의 경쟁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1: 네.
2: 이번에는 어땠나요?
1: 약 300명의 청년들이 도전했고요. 평균 12: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기획 연수팀은 주어진 주제에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라 팀원을 모아야 하는 자유연수팀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획연수팀의 경쟁률이 무려 26:1이었습니다.
2: 대단하네요.
1: 네, 대단하죠. 예. 네, 그리고 또 자유연수팀의 주제가 다양했는데요. 특히 요즘에 AI 시대다 보니까 AI 관련된 주제로 세 팀이나 구성이 됐고 나머지 팀들도 자기 진로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2: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팀으로 하는 거니까 팀워크가 중요할
1: 중요하죠.
2: 것 같고. 그렇죠.
1: 네.
2: 그리고 뭔가 이제 주제가 정해지면 그 활동 방향이 있을 거고
1: 네.
2: 이거를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던 건데요. 다들 열정적이어서 그런지 기획연수팀은 OT 전에 이미 두 번이나 만났고
2: 어머나.
1: 자유연수팀은 이미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한 팀들인 거니까 유대감이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가 모이는 첫 시간이 바로 오리엔테이션이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2: 네.
1: 드림팀의 활동 지침과 기본 역량 교육이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팀별로 이 선배 멘토가 매칭이 돼서 조별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시각장애 팀으로 가서 그 현

0: 현장을 담아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1: 저희 같은 경우 갈등은 대부분 다 밤에 풀게 되더라고요. 낮에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싸웠든 안 싸웠든 낮에는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 기간에 가기로 맞아요. 정확해요. 밥 먹고 아침에 다 씻고 나와가지고 우리 여기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 되니까 가는 돌아와서 이제 저녁 다 끝나고 그때 와서 푸는 건데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다들 그냥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자 이런 거였고 네. 여러 가지 기간을 섭외를 해오셨잖아요.
2: 네.
1: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좀 설정을 한 거예요?
2: 그래도 골고루 한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1: 그러면 여러 가지 기간 중에 뭐 대학도 있을 거고 교육기관도 있을 거고 우리를 직접 보조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기관도 있을 거고
2: 네. 그 고용센터가 빌딩이 있거든요. 이제 빌딩에 그 11층에 가면은 외국인 고용센터가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걸 듣고 이제 또 다른 기관에 가서는 뭐 자기는 취업에 대해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에 넘어가서 또 학생들 지원에 대해서 듣는다거나 거기 동아리도 있더라고요. 베일리어프리 맵 만드는 동아리가 있어서 그 친구들도 섭외를 했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기관마다 가서 거기 기관에서 특출난 게 있잖아요. 기관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로따로 들어서 이게 종합을 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약간 조화롭게 하려고 고른 것 같아요.
1: 브리더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디를 좀 중점을 받을 것 같아요?
3: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조언도 필요하고 기관 외에도 이제 실무자나 실제로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0: 네, 이 팀은 이제 일본으로 갈 건데요. 그 현지의 기관들 섭외를 이메일이나 전화로 한 게 아니라 네. 직접 가서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드림팀의 이만한 열정이 느껴지시죠.
4: 진짜 대단하네요.
0: 그렇죠.
4: 예, 예.
0: 네.
4: 아, 그 네. 선배들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되겠네요.
0: 맞아요.
4: 예, 예.
0: 선배들이 각 팀의 멘토가 돼서 이제 본인의 경험도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도 조언을 해줬거든요. 이제 그 중에 시각장애 선배이 자 지금 내과 의사인 서연주 씨를 만나봤습니다.
4: 아, 의사분이시구나.
0: 네.
4: 그 이분은 드림팀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0: 네, 이분은 19기 장애청년 드림팀의 원스라는 팀에서 활동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의 자립과 이 사회 통합으로의 과정 탐구라는 주제로 스페인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서연주 씨가 중도 실명한 지 만 3년쯤 됐을 때 다녀온 건데요.
4: 네.
0: 그때 많은 걸 느꼈고 그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멘토로 참가를 하신 거예요. 이날 이 후배들을 보면서 드림팀을 다녀왔던 그런 추억의 생각이 났고 드림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5: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 유보직종인 안마업이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 유보직종이 복권 판매원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시각장애인협회 온세라는 재단이 굉장히 그 복권 판매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그래서 거기서는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물리치료 대학교도 설립하기도 하고 시각장애인이나 그 이외의 다른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작업장의 호텔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무엇일까를 탐구하기 위해서 다녀왔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발디딤돌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게 장애 청년 드림팀이었고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은 장애재활협회 이사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이런 시각장애인분들이나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고 싶어요?
5: 일단 첫 번째는 건강하게 다녀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거 저도 장애를 갖게 되고 다시 사회 복귀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장애 청년 드림팀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아 이게 장애가 단순히 나한테 한계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훨씬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만난 후배 친구들에게도 본인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점에서 성장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잘 고민해보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장애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제가 만나본 비장애 청년은 시각장애 팀의 단원인 김여진 씨인데요. 지난해 그 학생 장애 학생 지원 센터에서 시각장애인 학습 도우미를 했던 인연으로 이번에 드림팀에 함께하게 됐고 지금 한껏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0: 제가 과 특성상 팀플 같은 활동이 적은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팀 같은 활동을 할 때 같이 협력하면서 그런 시너지 효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시각장애 청년들의 진로부터 정착까지라는 저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드는 게 저희의 종합적인 목표입니다. 제 리더님이 이제 팀을 이끌어주시면 저는 이제 브리더로서 이제 팀원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4명 중에 3명이 같은 성신여대 학생이고 이제 졸업생도 계신데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갈등이 있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전공에서 장애인의 생활이나 그런 전반적인 그런 지원 분야를 배울 때 이제 일본의 사례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현저히 이런 사례도 적고 장애인의 이동성, 접근성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이제 이번 연수를 기점으로 일본의 장애인의 이동 접근 제도까지 탐색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1: 네, 이 장애 청년 드림팀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서로 보완하고 이끌어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장애 청년들과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쨌든, 해외에 가서 다양한 걸 경험을 하다 보면 더 시야가 넓어질 것 같긴 해요.
2: 그러니까요. 네. 이제 엄청나게 멋진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왠지 그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설렘이 네. 계속 커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는 각 팀마다 우리 팀만의 서약서를 작성해봤는데요.
2: 당연하네요.
1: 네. 그 연수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리고 팀원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실현 가능하고 각 팀의 특징이 반영된 구체적인 약속 5가지를 만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서약의 내용이 나중에 우수팀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네, 다들 네,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2: 네.
1: 이 각오대로 잘 다녀오면 좋 좋겠고요. 또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나서는 거기에 맞는 진로를 정하거나 본인의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한 단계씩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인권 감수성도 키우고 상대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또 배우면서 사회적인 활동가가 되면 좋겠는데요. 시각장애 청년들은 지금 어떤 각오고 어떤 설렘을 품고 있는지 또 들어보시죠.
3: 저는 사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팀원들도 그런 도전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공고가 났을 때 지체 없이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사실 연수 전에 이렇게 팀 세미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 작업들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연수를 진행하고 나서도 스카이다이빙 접근성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발제를 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장에 갈 때 이제 장애인분들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안전장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관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장애인분들이 왔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장비를 착용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것 같습니다.
4: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팀으로 해서 같은 목표고 그리고 비슷한 목표를 가진 4명에서 진학부터 취업 정착까지 알아보면서 그 과정을 구체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구체화를 하면서 제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거나 그리고 그 시각장애 친구가 일본 유학이나 아니면은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아니면은 뭐 저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제가 갔던 길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 경험을 앞으로 정책으로 연결하고 사회에 적용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그 당찬 포부가 느껴졌습니다.
2: 그러게요.
1: 네.
2: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다 있네요.
1: 맞아요.
2: 네.
1: 그러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이렇게 미래를 그리면서 살지는 않았는데
2: 마찬가지입니다.
1: 네. 우리 시각장애 청년들은 앞으로의 진로나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2: 네.
1: 네. 이런 열정을 담당자도 체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에너지, 그 기운에 깜짝 놀랐고 이런 열정이라면 앞으로도 문제가 없겠다 잘 진행되겠다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2: 네. 네. 자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네, 이제 팀별로 자율 일정이 있는데요. 각 팀의 주제에 맞는 문헌 조사도 하고 국내 관련 기관 방문도 하고 또 올해는 팀 워크샵도 할 예정입니다.
5: 올해는 특별히 팀 워크샵이라는 것도 생겼는데

0: 근데 사실 현지 연수 가기 전까지 막몇박 며칠 동안 서로 부딪혀 볼 경험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관련된 이제 내용도 살펴보지만 현지 연수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팀별로 1박 2일 워크숍을 떠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장애청년드림팀을 4년째 맞이하게 됐는데 올해 21기 청년들은 그동안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또 오늘 현장에서 느낀 걸로 보아서 정말 역대급으로 열정이 장난 아닌 친구들이 모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정말 정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느끼고 온 것들을 청년들 개개인의 경험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드림팀 21기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실 텐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현지 연수부터 마무리까지 잘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1: 네, 이제 7월에 발대식을 하고 각 팀별로 해외 연수를 하러 갈 텐데요. 드림팀이 이 청년들의 인생에 빛나는 시간이 되고 좋은 추억이 돼서 그야말로 드림, 이 꿈을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2: 장애 인권과 관련된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 해외 연수를 떠나는 프로그램 장애 청년 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의 오리엔테이션 현장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방송의 핵심 심장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자, 마지막 곡으로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헌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내일은 푸른 하늘 아나운서 장홍입니다. 국회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 행동 예방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장애 대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 전문가를 둬서 문제 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원의 교육활동과 또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이중의 장치가 마련되는 건데요. 이번에 함께 통과된 개정안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학교폭력 대책 심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장애 학생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이 제대로 지켜지길 바라고요. 더불어 선생님들의 노고도 조금은 덜어질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 위치스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떴다 그녀.

위치스가 부른 떴다 그녀, 내일은 푸른 하늘 첫 곡이었습니다. 목요일 방송 순서 소개해드리죠. 한 주간 장애계 이슈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는 내용과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국회의 릴레이 간담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팅 장애여성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금융과 경제권의 사각지대 문제 짚어보고요. 김성수의 생각타파에서는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의 내용과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내일은 푸른 하늘.
1: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박성호입니다. 저는 세종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데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조금 등한시하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학업을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에 다시 복학을 했습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과목을 많이 수강을 하는 편이고요. 또 제가 또 비록 사회복지학과이기는 하지만 IT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요새 AI가 또 대세잖아요. 이제 저는 시각장애인이다 보니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AI에게 이미지를 인식시켜서 이 사진에 대한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해달라고 하면 설명도 잘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듣는 거에 굉장히 좀 의존을 하다 보니까 녹음도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그런데 이 녹음을 또 점자로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해서 읽는 게 굉장히 좀 편하더라고요. 점자 정보 단말기에 넣어서 읽는다든가 다시 듣는다든가 AI를 통해서 하면 녹취도 이렇게 자동으로 되니까 굉장히 제 생활 속에 많이 좀 편리한 경우도 좀 많이 경험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많이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일단은 제 본업은 아무래도 안마사이다 보니까 안마를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제 전공을 살려서 뭘 좀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관련 분야에서 도움을 줄 일이 또 생기기도 하고, 우리 장애인 복지다 보면은 제가 또 목소리를 내야 이 우리들의 삶이 또 변할 수도 있고 개선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러한 지식들을 전혀 모르면 올바른 목소리를 또 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를 하는 목적이 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요, 신승훈의 처음 그 느낌처럼입니다.

0: 매주 목요일에는 이슈가 된 사건을 쉽고 명쾌하게 진단하는 한 주간 장애계 이슈 보내드리고 있죠.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죠?
1: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약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이동과 노동, 교육, 건강권 보장을 핵심으로 한 이 14대 분야 66개 정책 공약을 제안했습니다. 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기반한 공약이 채택돼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서 그 가족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지켜내기 위한 정책 공약이라고 밝혔습니다.
0: 네. 그러면 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제시한 14대 분야 66개 공약 살펴볼까요?
1: 네, 민주당 장애인위원회가 제안한 공약은 먼저 이동권 분야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24시간 운영체계 구축과 또 운전원의 인력 기준 개선 그리고 지자체 통합배차 시스템 구축 및 민간택시 참여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분야는 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자체에 이 추가 지원 확대와 또 이 지원시간 확대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대상 확대 및 추가 급여 지원입니다. 노동권 분야는 이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와 이 공공부분의 장애인 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0: 네.
1: 그리고 건강권 분야는 장애치나 의료기관 지정 확대 및 이 지역 의료 접근성 강화를 그리고 자립과 주거권 분야는 또 장애인 지원주택 확대와 이 공공임대주택 기반의 장애인 주거지원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이외에도 안전과 관련한 여러 공약들이 제시됐다면서요.
1: 네, 지역사회 중심의 학대 예방과 또 피해자 지원 강화, 그리고 안전권과 지역사회 위기 대응, 그리고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이 경제적 안전망 구축과 또 감각장애인의 이 권리 보장 및 지원 확대,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 체계 구축 등이 담겼습니다. 장애인위원회는 지난 4월 23일에 이 장애계 숙원이었던 이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제도적 출발점이라면 지방정부의 정책과 예산은 그

0: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실행이라면서 이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장애인과 또 가족의 권리를 이 지역의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1: 네. 자, 두 번째 이슈로 가보죠. 장애인 건강권과 관련한 릴레이 국회 간담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건강권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요.
0: 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제8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주제로 개최했습니다. 장애인 건강권법 제13조와 제14조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과 또 장애인 건강권 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보면 거주 지역 내에서 경험한 건강 관련 서비스로 건강교육과 건강교실에 대한 경험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그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건강과 관련한 교육 실태가 조사된 게 있습니까?
0: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강 교육과 건강교실은 상당히 미미합니다. 또 의료 종사자에 대한 장애 이해 교육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이 형식적이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이 진료 거부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인지 강화와 또 돌봄 종사자 및 의료 제공자 등 장애인의 이 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제공자들에게 이 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는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등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과 감염관리 그리고 정신건강 등 다양한 건강권 교육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간담회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습니까?
0: 네, 건강은 치료가 아니라 이 학습의 과정으로 이 장애인 건강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권 교육은 이 선택적 교육이 아니라 이 건강 형평성과 또 포용 사회를 위한 이 보편적인 필수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건강 정보 이해 능력을 높여서 이 예방 의료와 또 만성 질환 관리가 필요하고 활동 지원사와 요양보호사 그리고 복지기관 종사자 등이 건강권과 직접 연결되는 이 전달 체계 인력까지 교육 대상으로 이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됐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장애계가 시외 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을 본격화했네요.
0: 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형버스 회사들을 상대로 이 서울 경기 지역 그리고 시외 이동권 차별소송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동권연대는 지난 3월 31일에 이 전국 동시다발 차별구제 소송을 선포한 바가 있는데요. 이 현재 전남을 지역 시작으로 이 경남과 전북, 강원, 대구, 부산 등으로 이 각각 이 운수회사들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1: 전장현 등이 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차별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있겠죠?
0: 네, 이 정부는 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이 시외 고속버스 모델을 개발하고 이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버스 회사들은 휠체어석을 만들면 좌석이 줄고 또 수익이 악화된다는 이유로 이 휠체어가 탈수 있는 이 시외 고속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0: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도 2022년에 이 우리 정부의 장애인이 도시 간 이동을 할수 있는 이런 교통수단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이 휠체어가 탈수 있는 시외 고속버스를 늘리고 이 터미널을 개선할 것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1: 이번 소송을 통해서 장애계가 얻고자 하는 건 뭘까요?
0: 네, 장애계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장애인 탑승 시외 고속버스가 전체 노선에 도입되고 장애인 버스 탑승 가능한 여객 수단 개선 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장현 등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태워주는 이 시외 고속버스는 단한 대도 없어서 이 장애인은 이동하기를 포기하는 현실이지만 비장애인들의 이동은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회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멈추고 장애인 또 탑승할 수 있는 시외 고속버스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 네.
0: 대법원에서도 2022년 2월에 이 교통사업자는 장애인을 위한 이 정당한 편의로 이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제기된 2014년 이후에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어도 이 판결문 속의 문구와는 달리 이 장애인의 일상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제 법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네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17개 시도의 장애인 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죠.
0: 네, 2016년 광역 자치단체 장애인 예산은 총 10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약 4.3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전년 대비해서 장애인 예산은 1조 2천억 원이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12.75%로 예산 규모만 보면 확대 흐름이 확인되지만 세부 배분 구조를 보면 여전히 국가 위임 사무 중심의 집행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 예, 분야별로 장애인 예산 분석 결과를 살펴볼까요?
0: 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와 또 복지관과 시설 운영 등을 포함한 이 복지 서비스 분야는 60.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연금과 장애 수당을 포함한 경제 활동 분야는 이 19.7%,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저상 버스 도입을 포함한 이동과 편의 안전 분야는 8.1%였는데요. 이 세 분야의 전체 장애인 예산의 88%가 집중됐습니다. 반면에 이 보육과 교육 분야는 1.6%였고 또 권익경제 분야는 0.8%, 그리고 문화예술과 디지털 미디어 분야는 0.5%에 그쳤습니다. 특히 거버넌스 분야 예산은 0%로 나타나서 이 장애인의 이 정책 참여와 또 지역사회 의사결정 구조를 뒷받침할 예산 기반이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이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장애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장애인 예산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돼야 할까요?
0: 네,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장애인이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장애인을 복지수혜 대상으로만 보는 관행에서 벗어나서 이 지역사회의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평가하는 주체로 전환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예산 총액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만큼 전반적인 확충이 시급하고 특히 고령화와 저출생 그리고 다문화 등 신사회적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정책은 이 특정 집단을 위한 부가 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또 통합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만 65세 활동지원 선택권과 관련해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죠.
0: 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11개 장애계 단체와 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법률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만 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이 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 제도 간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법률 개정 시행일이 2027년 7월로 명시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 만 65세가 도로한 장애인들은 법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1: 이 제도 시행까지 1년의 공백이 발생하면 당장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겠는데요.
0: 네, 이 현행 제도는 65세가 넘어도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이 혼자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 대신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지급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전급여의 보충 방식으로 제도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한재혁 등 장애계는 현행 보전급여 제도는 이미 2024년 2월 대법원에 의해서 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명백한 위법이고 또 보전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인원 또 약 30%에 그치고 있어서 재정적 부담이 미미하기 때문에 즉각 시행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장애계 이슈 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은종근 이사의 도움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변진섭이 부릅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0: KBS 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장애 여성계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파이팅 장애 여성입니다. 한국 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과 함께하죠.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여성

0: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1: 네, 여성 장애인은 생계나 돌봄 건강 관리 비용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금융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0: 네.
1: 그렇지만 실제로는 은행 방문이라든지 정보 접근, 또 금융 상품 이용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저소득이나 중증 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금융 서비스 이용 자체가 어려워서 포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금융 접근권은 사실 단순한 소비 문제가 아니라 자립과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큰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성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 여성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금융 불편, 어떤 부분일까요?
1: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정보 접근의 어려움인데요. 점자라든지 쉬운 설명의 자료, 또 수어 통역 등의 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 금융 안내가 현재도 부족하고요.
0: 네.
1: 또 우리가 흔히 사용을 하는 이 모바일 앱이나 ATM 기기를 이용하는 이런 경우도 정말 여성 장애인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면에서 상담해야 되는 그런 은행 업무도 있잖아요.
0: 네.
1: 이런 또 업무에서는 이런 상담 과정에서는 장애에 대한 그 어떤 은행원들의 이해 부족, 은행 관계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차별적인 응대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0: 그 디지털 금융 확대가 여성 장애인에게는 오히려 장벽이 될 수도 있을까요?
1: 네, 그렇죠. 이 비대면 금융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소외되는 여성 장애인이 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은 앱 접근성이 낮고 발달 장애인은 복잡한 인증 절차가 어려워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요. 또 청각장애인은 전화 상담 중심 구조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접근이 전혀 안 되니까 불편이 되고요. 또 안면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메라로 얼굴을 찍게 돼 있는 그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인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안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 자체가 되지가
0: 그렇죠.
1: 않습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모두에게 편리한 것은 아니라는 거. 이런 점에서 정책이 좀 고려돼야 되겠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경제활동 참여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더큰 상황이죠.
1: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 자체가 낮고 또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소득 형성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 신용도도 낮게 평가가 됩니다. 이제 결국은 대출이나 보험, 자산 형성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경제활동 기회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또 금융 소외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0: 그리고 신용대출이나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도 차별이 발생하나요?
1: 일부 여성 장애인들은 이제 상담 과정에서 편견을 경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소득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과도한 제안을 받거나 또 설명을 축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히 발달 장애를 가진 여성은 계약에 대한 이해가 이제 안 되니까 능력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사례도 있고요. 보험이 특히 그렇고요. 이 금융 소비자로서의 동등한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0: 여성 장애인의 경제적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한 이유는 뭘까요?
1: 이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노동 시장의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또 여기에 돌봄 부담하고 건강관리 비용까지 더해져서 이제 빈곤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또 혼자 생활하는 여성 장애인의 경우에는 주거와 생활비 부담도 매우 커지고 있고요. 이제 단순한 이런 소득 지원이 아니라 자산 형성 정책까지 함께 좀 동반해서 필요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0: 그 금융 사기나 경제적 착취 위험에도 더 취약할 것 같은데요.
1: 굉장히 많은 어떤 금융사기나 경제적 착취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정보 접근이 제한이 되거나 사회적 고립이 있는 경우에는 이 피해 위험이 점점 커지고요. 또 명의 도용이나 불법 대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결정 지원 체계가 부족한 이 발달 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이런 부분에 취약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 교육, 보호체계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여성 장애인을 위한 금융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1: 현재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일반 시민

0: 장애인 중심 교육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장애 특성을 반영해서 이런 교육을 하거나 또 진행하거나 뭐 계획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 개선은 쉬운 언어, 그림 자료, 수어나 점자 등의 맞춤형 교육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요.
1: 예, 예.
0: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애 주기별로 금융교육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여성 장애인의 창업이나 경제 자립 지원은 어떻습니까?
0: 창업 지원 사업은 존재하지만 실제적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또 초기 자금 마련도 큰 부담이 되어서인데요. 이 장애 특성을 고려한 또 맞춤형 컨설팅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많고요. 이제 단순 지원금을 뭐 주는 그런 어떤 상황을 넘어서 지속 가능하게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1: 농어촌이나 지역 여성 장애인의 상황은 더 어려운가요?
0: 지역 격차 문제는 매우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여성 장애인은 금융기관 접근 자체가 어렵고 또 이동하는 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나 금융, 고용 그 지원 기관이 부족하기도 해서 정부에서는 더욱 소외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 맞춤형 금융 지원 체계 반드시 좀 마련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1: 네. 그 장애 연금이나 복지 급여 체계도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겠죠?
0: 일부 그 여성 장애인들은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이제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불안을 느끼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이제 경제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자립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소득 확대를 막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정말 복지와 경제 활동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1: 혹시 여성 장애인의 금융권 접근 문제를 인권 문제로 볼 수도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이 금융 접근권은 인간다운 삶과 직접 연결되는 권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매일 거의 사용을 하고 있는 뭐 통장, 이런 통장을 또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또 대출이라든지 보험, 자산관리 이런 모든 것들이 차별 참여를 하는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차별이나 배제가 발생을 한다면 이것은 정말 명백한 권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지의 관점이 아니라 권리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다른 나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을까요?
0: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체나 금융서비스 기준으로 해서 법을 이제 법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금융 앱에서 이제 접근성의 의무화라든지 쉬운 설명 계약서 또 장애인 금융 교육 등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정책들이고요. 또 이제 여성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자산 형성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어떤 해외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체계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1: 그래요. 정부와 금융권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도 짚어볼까요?
0: 우선적으로는 이 금융 접근성 기준을 법과 제대로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장애 유형별로 맞춤 상담을 한다든지 정보 제공을 하는 체계도 강화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1: 네네.
0: 또 금융 교육이라든지 자산 형성, 피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여성 장애인의 실제 경험을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과정이 포함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1: 네. 자, 앞으로 여성 장애인의 금융과 경제권 보장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0: 단순한 보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서 경제적인 자립 중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요. 여성 장애는 독립적인 어떤 금융 소비자이자 경제 주체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 필요하고요.
1: 네.
0: 또 금융 접근권, 노동권, 정보 접근권을 함께 연결하는 통합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여성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또 자신이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문화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파이팅 장애여성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김혜영 사무총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임재범의 노래 이어드리죠. 비상.

0: 내일은 푸른 하늘, 이번 순서는 장애인 사회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김성수의 생각타파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과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그 얼마 전에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본다고요.
1: 원래 정식 명칭은 장애인 권리 보장 및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고요.
0: 그렇죠. 예, 예.
1: 이것을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라고 부릅니다.

0: 이 법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이 가진 한계를 좀 뛰어넘고요. 또 장애인은 시혜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1: 네.
0: 현재 우리 사회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이 보호와 재활에서 또 자립과 완전한 사회 참여로 변함에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다가
1: 그렇죠.
0: 드디어 지난 4월 23일 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니까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1: 국회 임기 끝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그랬었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이날 법안은 재석의원 180명 중에 찬성 17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장애인 권리 보장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네. 자, 일단 장애계에서 이 장애인 권리 보장법을 제정하려고 했던 그 배경이 있겠죠?
0: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 장애에 관련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장애에 대해서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가 됐습니다. 장애는 아프다라는 거에서 장애는 사회에서 인증한 것이다라는 거로 바뀌었는데 장애는 개인의 어떤 신체적 결함으로만 보지 않고요.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사회적 장벽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혜에서 권리로 변한데 국가의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보장하는
1: 그렇죠.
0: 것을
1: 예.
0: 국가의 의무로 규정을 하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존법인 장애인복지법의 이제 한계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건데 1981년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 45년 넘게 기본법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와 의료적 판정 기준에 치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1: 네.
0: 이거를 이제 좀 개정하려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국제 기준 준수입니다. 이게 2008년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권고 사항을 국내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어떤 사회적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1: 예. 근데 이제 기존에도 장애인 복지법이 있었잖아요.
0: 네네.
1: 장애인 권리 보장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0: 이 두 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과 또 그에 따른 행동 체계에 있습니다.
1: 아하.
0: 기존의 장애인 복지법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혜택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면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필요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1: 아.
0: 이 차이를 좀 정리를 하면요.
1: 네.
0: 일단 장애인복지법은 의료적 모델이에요. 예. 그다음에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사회적 모델입니다. 이 관점의 차이는 의료적 모델은 의학적 진단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좀 집중을 하고요.
1: 네.
0: 중증 장애인 위주의 한정적 지원을 좀 하고 그런데 사회적 모델은 개인의 손상과 사회적 장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서비스 제공 방식 이게 또 가장 큰데 장애인복지법은 국가가 대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주체가 되는 거죠.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수요자 개념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해 놓은 서비스 목록 중에서 대상자가 선택하는 구조예요.
1: 예.
0: 없으면 선택 못합니다.
1: 예.
0: 예산 범위 내에서 등급이나 점수에 따라서 정해진 양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증장애는 거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1: 예.
0: 예. 반면에 장애인권리보장법은요. 개별 지원 계획이 핵심입니다. 장애인 개개인이 처한 환경과 욕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요. 그 사람의 삶의 계획에 맞춰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국가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을 명시하는데 또 가장 큰 차이는 장애인 복지법은 복지 대상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장애인이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차이가 큽니다.
1: 예.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과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 어떤 지향하는 바도 좀 다르죠?
0: 네. 가장 다른 지향점은 자립의 방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은 아무리 법을 개정해도 근본이 시설 위주고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통한 보호와 관리 어떤 이런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1: 예.
0: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타일시설과 지역사회 통합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했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뭐 주거라든지 이동 어떤 소득보장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장애인 권리보장법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담긴 그 주요 내용들 살펴볼까요?
0: 네. 장애 정의 확대와 또 권리중심 정책 전환을 담은 기본법의 어떤 그 구체적인 구성 핵심 요소를 정리하면요.
1: 네.
0: 첫 번째는 장애 정의 확대예요. 이게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맞춰서 개인의 어떤 손상과 환경적 장벽의 상호작용으로 장애를 폭넓게 정의하는데 왜냐하면 OECD 국가는 거의 30%가 장애인인데 우리나라 예. 5%잖아요.
1: 네네네.
0: 뭔가 어느 나라가 더 까다롭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장애 정의가 굉장히 까다롭죠. 네, 그런데 아무튼 이거를 외국의 OECD 선진국 기준으로 맞추는 거고요. 둘째는 개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1: 예.
0: 장애인 개개인의 어떤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이제 개별 지원 계획을 좀 수립하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지향합니다.
1: 네네.
0: 세 번째는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 강화인데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결정권을 보장합니다.
1: 네.
0: 이게 이런 거예요. 요양원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본인이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1: 아이고, 그렇군요.
0: 네.
1: 예.
0: 네 번째는 지역사회 자립의 지원인데 시설 거주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과 이제 주거 지원 체계를 명문화 좀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치입니다. 국가장애인위원회는 통상 보면 대통령 직속이죠.
1: 예,
0: 예. 예. 이 대통령 직속 기관은요 위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데 지금도 있긴 해요.
1: 예.
0: 지금도 있긴 한데 이제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하고 계시는데 대통령 직속을 하니까 한 단계 더 높으니까
1: 그렇죠.
0: 굉장한 파워가 될 수 있는 거죠.
1: 자, 그럼 앞으로 이 장애인 권리 보장법이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0: 네, 장애인 권리 보장법은 단순히 법 하나가 추가됐다는 어떤 개념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보호에서 주체적 권리로 통째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겁니다. 영향을 이게 좀 정리를 하면요.
1: 네.
0: 첫째는 장애인 개인의 어떤 삶의 변화로 맞춤형 지원과 자기 결정권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가에서 정한 서비스, 뭐 활동 지원 시간, 장애인이 그것을 자신을 맞춰야 됐죠.
1: 네.
0: 근데 법 제정 이후에는요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춘 개별 지원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서비스가 통합 지원이 되는 거죠. 또한 자기 결정권의 강화로요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시 되고요.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조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됩니다.
1: 네.
0: 두 번째는 사회 인프라와 기술의 신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의 부포나르가 또 어떤 영향을 줍니다. 강력한 어떤 접근성의 의무로 공공장소, 교통수단,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의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이제 권고 수준을 넘어서 강력한 법적 의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 예.
0: 예, 그전에 장애차별금지법이나 편의증진법보다 더 세다는 거죠. 또 에이블테크의 확산으로 인공지능, 뭐 자율주행, 로봇기술 등이 장애인의 이동과 소통을 돕는 보조공학기기에 적극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적 어떤 근거가 여기서 생깁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정부 정책의 여러 분야에도 영향을 주게 되겠네요.
0: 예, 일단은 아무리 장애인 정책 가장 큰 건 고용이죠.
1: 고용 그렇죠.
0: 네네. 네. 고용에서는 노동의 가치 재정의가 좀 되는데요. 장애인 고용 패러다임 변화로 단순히 어떤 의무 고용 달성을 넘어서 장애 특성에 맞는 직무 개발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훨씬 더 커져요.
1: 예, 예. 예.
0: 그동안은 단순 일자리에 많았지만 이제는 전문성 있는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거고요. 또한 그 소득 보장 체계를 좀 개편해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좀 보전하고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 등 어떤 고용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 근거가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국가 행정과 거버넌스의 재편으로 이제 부처 간 칸막이 제거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 먼저 장애인 정책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정책을 총괄하는 이제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설치가 되니까 아무래도 이게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전에는 부처끼리 협의하다 끝나는 일이 많았거든요.
1: 네.
0: 이게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죠.
1: 말씀만 들어도 참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데 하지만 또 아직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겠죠.
0: 네. 말대로 이게 되면 되게 좋죠. 그런데 네. 그렇지 않죠.
1: 네. 네.
0: 일단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좀 보면요. 장애인권리보장법도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예.
0: 이거 산에 좀 정리를 하면
1: 네.
0: 첫 번째 막대한 예산 확보 제한 마련입니다.
1: 역시나 예산.
0: 아까 얘기한 것 들어도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1: 네.
0: 예.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큰 걸림돌은요 예산입니다.
1: 언제나 그렇죠. 뭐.
0: 네. 서비스 총량의 확대로 인한 그 예산의 필요성은 국가 전체 재정을 관리하는 기재부와의 합의가 좀 필수적이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이 또 수립돼야 되고요. 이 재정 계획에 대한 근거도 정말 명확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이제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습니다.
1: 그동안 항상 밀려왔죠. 또.
0: 네. 그렇죠. 네.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법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45년 넘게 유지된 기존

0: 체계가 정리가 필요한데 기존 장애인복지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권리보장법으로 대체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법은 행정적인 절차법으로 남기고 권리보장법을 상위 기본법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법적 구조 정립이 이게 아주 복잡한데
1: 네.
0: 왜냐하면 장애인복지법이 45년 동안 계속 조금씩 고쳤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폐기시키면 특히 행정적인 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립이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장애 정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따라 장애 범위를 사회적 장벽으로 넓힐 경우 발생할 어떤 변화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데요. 장애 범위를 넓게 정의하면 기존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대거 유입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한정적인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강력한 컨트롤 타워인 국가장애인위원회 위상정리인데 이게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각 부처 뭐 교육이나 고용 국토부 생각보다 센 부서들입니다.
1: 예.
0: 이게 실질적인 또 명령을 내리고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행정적 강제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가 네네. 관건입니다. 그냥 이름뿐인 위원회에 그치면 법의 어떤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위상과 함께 더 중요한 거는 국가장애인위원회에 또 장애 당사자들도 어느 정도 들어가서 같이 기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많은 그 대화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성수의 생각타파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 김성수 사무국장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내일은 푸른 하늘 방송 시간 안내해드리죠. 매일 오후 1시와 저녁 7시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파수는 FM 104.9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에 KBS 콩 앱을 설치하시면 실시간 방송은 물론 다시 듣기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SG 워너비가 부르는 타임리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사랑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한 연애와 결혼. 세속에 몸을 맡기다 보면 알게 모르게 세상이 주입하는 가치관에 물들기 십상입니다. 의식할 틈도 없이 정맥에 천천히 흘러드는 수액처럼 물듭니다. 그렇게 은밀히 스며든 가치관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듭니다. 분명 진심으로 시작된 감정이었을지라도 어느새 다른 무언가로 변질되곤 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이라고 부르는 관계에 수많은 계산과 거래가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나는 행복해질까? 함께 살면 풍족하게 살 수 있을까? 혹시 상대에게 숨겨진 결함은 없을까? 이런 모습은 마치 물건을 집어들고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익과 손해를 꼼꼼히 따지며 상품의 질을 의심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상대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는 정상적인 관계일까요? 인간 사이의 관계라기보다 선반에 늘어선 상품을 흥정하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상대를 선택하는 과정은 한층 노골적인 거래 시장입니다. 감정이 싹트기도 전에 학력이나 직업 같은 조건부터 평가하니까요. 이쯤 되면 상대는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라 계산기 속 숫자에 불과합니다. 관계의 본질이 거래로 전락한 셈이죠. 금전적 손익과 결혼을 비교한 대가. 꼼꼼히 가성비를 따지고 따진 끝에 결혼했다고 칩시다. 그 결혼은 어떤 모습일까요? 새 가전제품을 들여놓는 일과 흡사합니다. 만약 결함이 드러난다면 하자가 생기면 주저없이 처분하듯 이혼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결혼은 앞으로의 인생이 달린 중대한 결정이니 신중히 따지는 건 당연하다. 겉으론 현실적으로 들리지만 우리가 따지는 조건이 정말 현실일까요? 사실은 미래에 일어날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를 미리 부풀려 상상할 뿐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을 확정된 불행 마냥 두려워하는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속적 사고에 길들여진 나머지 한 가지 선택이 내 금전적 손익과 생활 수준을 좌우한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바탕에는 최선의 선택은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단순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인생을 원인과 결과로만 바라보는 이 믿음 속에 정작 나라는 주체는 없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는 상상하지 못한 채 조건과 환경 탓으로만 돌립니다.

0: 그 자리에는 철저한 의존만 남습니다. 그 뿌리에는 내일도 모레도 5년 뒤도 10년 뒤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살아야 한다는 오만한 확신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애와 결혼을 거래로 전락시키는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당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의 의미. 연애나 결혼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동기의 상당 부분은 결국 나 자신의 욕망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그 욕망에 불을 지피죠. 우리는 외모의 잘생김과 못생김, 유전자의 우월과 열등, 소득의 많고 적음, 직함과 직업 같은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왜 하필 이런 기준일까요?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가 똑같은 기준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평가하듯 사람을 재단합니다. 이는 명백한 범주 오류입니다. 마치 물건에 쓰이는 잣대를 사람에게 들이대는 오류와 같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상대를 물건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연애와 결혼이 진정한 애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해집니다. 그저 조건에 맞춰 서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이어질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관계 속에 사랑이 조금도 없을까요? 어쩌면 2%쯤은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랑이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연애를 막 시작한 젊은 연인들도 대개는 사랑보다 욕망이 더 크게 작동합니다. 첫눈에 반했다라는 말은 얼핏 로맨틱하지만 사실은 욕망, 그 중에서도 성적 욕망이 강하게 발현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눈에 상대의 육체가 조금도 끌리지 않는데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틀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세상에는 사랑이 없지만 깊은 관계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 관계를 사랑이라 믿지만 실상은 포획, 집착, 소유, 구속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격정적인 연애 드라마는 이런 관계를 사랑이라 포장합니다. 늘 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며 인물들은 울고 소리치고 난리 법석입니다. 누군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사랑이란 격렬하고 소란스럽고 서로를 끝없이 갈망해야 한다고. 정말 사랑이 그토록 격렬하고 소란스러운 감정일까요? 만약 사랑이 서로를 열렬히 갈망하기만 할 뿐이라면 그건 잠시 불붙었다가 꺼지는 욕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랑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격렬한 성적 욕망이라고 이름 붙이는 편이 훨씬 정확하고 이해하기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사랑은 욕망을 숨기려는 철저한 위장막일지도 모릅니다.
1: 이것 좀 봐, 신기하지? KBS 오디오북.
0: 사랑을 도구로 삼을 때 드러나는 것들. 사람들은 왜 욕망을 감추려 할까요? 욕망이라는 말이 너무 저속하게 들리기 때문이 아닐까요? 확실히 그 단어에는 고상함이 없습니다. 영어 단어 desire로 바꾸어도 마찬가지죠. 왜 욕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저속하게 다가올까요? 우리는 경험으로 욕망이란 강렬한 이기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나도 여자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다고 합시다. 그 말은 무엇을 드러낼까요? 외로움?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 아니면 연애 호기심? 이유가 무엇이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는 자기 욕망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여자친구라는 존재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다기보다 여자친구가 있어야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는 결과입니다. 이때 여자친구라는 존재는 무언가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언가를 도구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포크로 파스타를 먹을 때 목적은 포크가 아니라 파스타를 먹는 행위입니다. 포크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포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파스타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즐거움에서도 이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캐치볼을 할 때 공은 그저 나를 즐겁게 해주는 도구이지 공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꼭 공일 필요도 없죠. 던지고 주고받는 무언가가 있다면 얼마든지 대신합니다. 하지만 춤이나 승마는 다릅니다. 춤은 훌라후프가 아니라 반드시 춤이어야 하고 승마는 나무 말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있는 말이어야 합니다. 즉, 그 자체가 목적일 때만 비로소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단지 수단으로 즐길 때는 온몸을 다해 몰입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진 일부만 살짝 활용해 잠시 기분을 달랠 뿐이죠. 앞서 말한 남성도 그렇습니다. 그는 마음이 내킬 때 여자친구라는 도구로 데이트나 성적 행위를 즐기려 할 뿐입니다. 그래서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여자친구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가 아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면 달라질까요? 본질은 같습니다. 아내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 표현했다는 뜻은 아내 역할을 수행할 사람, 즉 도구화된 인간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 특정인을 향한 사랑은 없고 오직 이기적인 욕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타인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욕망이 저속하고 때로 비인간적으로까지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은 이런 태도가 사랑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대다수가 사회라는 틀 속에서 욕망의 손익에 따라 행동하는데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을 낚으려 하는가? 욕망에서 비롯된 연애는 대체로 파국을 맞이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이 가진 욕망이란 본래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한쪽 또는 양쪽이 은밀히 상대를 점수 매기며 관계를 가늠하기 때문입니다. 예고도 없이 집에 들이닥쳐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불시점검처럼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를 따져봅니다. 지금 만나는 상대보다 더 매력적이고 심지어 자신과 교제할 가능성까지 있는 누군가가 나타난다면 대다수는 권태가 깃든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쪽을 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사자는 죄책감보다 단골 식당이 지겨워져 다른 식당을 찾는 일과 다르지 않다고 여길 겁니다. 누군가는 이를 바람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새로운 사랑이라 부르겠지만 부르는 이름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이 교제하면서도 끊임없이 상대를 다른 이와 비교하며 점수를 매깁니다. 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관계를 끊어버리죠. 이것이야말로 현대 인간관계의 특징입니다. 비슷한 장면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펼쳐집니다. 약육강식 논리가 지배하는 냉혹한 세계에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인물이 승자로 등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타인을 스펙과 성과로만 평가하고 물건을 사는 사람을 소비자라 부르며 시장의 부품처럼 취급합니다. 관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시민을 납세자라고만 부르는 표현에서 그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연애라고 예외일까요? 대부분 교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상대를 물건처럼 평가합니다. 멋지다, 아름답다, 섹시하다, 귀엽다 라는 표현은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물건의 외형을 평가하는 언어입니다. 옷이나 자동차를 평가할 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감각 속에서 타인은 자연스럽게 획득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낚았다, 가졌다 같은 표현도 거침없이 합니다. 길거리 헌팅이란 말 또한 수족관의 물고기를 무작위로 잡아올리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를 물건으로 여기는 순간 드러나는 욕망은 곧 소유욕입니다. 네가 갖고 싶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에는 이런 소유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상대방 부모를 찾아가 이 여성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허락을 구하는 일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표현에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그 소속처의 허락을 받아야 소유한다는 감각이 전제되었죠. 소유를 당하는 쪽도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압니다. 그래서 연애가 끝나면 버림받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만약 대등한 관계였다면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헤어졌다라고 표현하겠죠. 사랑은 도구가 아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소유하고 처리한다는 생각은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흔히 내가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태도를 보이죠. 이런 태도는 인권을 무시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무지를 드러냅니다. 살다 보면 인간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구나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기에 누군가를 특정한 유형에 가두는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저 사람은 말이야 라는 식으로 쉽게 말하곤 합니다. 이는 오래된 심리학의 피상적인 해석에 기대거나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 설정을 그대로 현실의 인간에게 더 씌우는 범주 오류를 범합니다. 기업 안에서도 이 오류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것이 기업 문화로 굳어지면 평범한 직원들조차 그 영향을 받아 생각과 행동까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물을 단순하게 이해하려는 욕망 탓에 개념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동일시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머릿속 이미지가 곧 현실이라고 믿는 착각, 마치 만화 속 요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일과 같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오늘날 사회 전반에 널리 퍼진 특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역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일본 최고의 지성인으로 꼽히는 철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철학, 종교, 문학을 공부했는데요. 어린 시절 궁금한 것이 많아 주변 어른에게 질문했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다독습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입식 교과서 공부 대신 교수들이 읽는 책에 관심이 많아 니체, 헤세, 비트겐슈타인 등

다양한 철학자와 예술가의 작품을 섭렵했고 독일에서 귀국한 뒤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 저술 및 강연 활동을 펼쳤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27번째로 마지막 시간.

0: 지하 1층으로 내려가니 작은 편의점과 카페가 있었다. 할머니는 친근하게 카페 직원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1: 여기 과일 주스가 맛있더라
0: 하면서 망고 주스를 두 잔 주문했다.
1: 아이, 너 보고 싶어서 그랬다. 그래도 내가 안 아픈 거는 아니야.
0: 할머니는 잔뜩 풀이 죽은 표정을 하고는 그러나 장난스러운 웃음이 미세하게 번진 얼굴로 말했다. 어릴 때 나는 할머니의 이 얼굴을 좋아했었다. 얼굴에 녹아있는 장난기가 할머니를 할머니가 아닌 한 명의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할머니 나이가 되어서도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참 멋있다고 늘 생각했다. 닮고 싶었던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다. 할머니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수산 코너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했다.
1: 아이, 거기가 늘 미끄러웠는데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 지나려다 삐끗했지 뭐냐. 나는 괜찮은데 거기 사장이 한사코 나를 병원에 입원시킨 거야. 나이가 있으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나 뭐라나. 아, 근데 서인아, 나는 딱 병원 체질이다. 옆에 아까 그 할머니는 입맛 없다고 그렇게 밥을 남겨. 나는 있잖냐, 집에 있을 때보다 밥을 더 잘 먹는다. 남이 해주는 밥이 최고다. 아, 이참에 아예 푹 쉬다 나갈란다.
0: 할머니는 주절주절 얘기를 하고는 다시 그 천진한 표정을 지었다.
2: 근데 왜 혼자 있어? 엄마는?
0: 엄마라는 단어에 할머니의 구름이 작아졌다. 그곳을 보자 괜히 미안해져서 망고 주스를 한 모금 마신 뒤 할머니 팔뚝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2: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1: 서인아, 너 아직도 엄마가 미우냐?
0: 그런 얘기를 하려고 엄마에게 꺼낸 거 아니라고. 요즘엔 엄마 생각도 안 한다고 말을 하려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엄마가 요즘 술도 덜 마시고 가끔은 일찍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기도 한다고 했다.
3: 얼마 전에는 글쎄 드라이브를 가자는 거 아니냐.
2: 드라이브 좋았겠네.
1: 아, 그럼 네 엄마 운전이 좀 거칠기는 해도 아주 요령이 좋더라
0: 하면서 그날의 나들이 얘기를 들려주었다. 규모가 꽤 큰 공원에 도착한

0: 이제 집에 와라. 네 엄마도 예전 성질 아니야. 힘들어서 그렇지. 혼자 감당하느라 힘든 일도 있었고.
1: 할머니, 나 지금이 좋아. 나랑 엄마 걱정은 그만해. 우린 이대로가 더 나아. 할머니한테 엄마에게 들으니까 안심된다.
2: 일부러 가볍게 말하고 나는 남은 망고 주스를 마저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맞은편에 앉아 망연스레 나를 올려다보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조금 전까지 번져있던 웃음이 사라지고 없었다. 꼭 같이 살아야만 가족이 아닌 것처럼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이고 가족은 내가 선택할 수도 있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는 그냥 할머니를 보고 웃었다. 할머니의 두 눈 속에 비친 내 얼굴을 의식하며 힘주어 말했다.
1: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2: 할머니는 잔을 만지작거리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0: 지은 비틀비틀 팔랑팔랑 눈앞에 아른거리던 나비가 왼쪽 무릎 위에 내려앉았다. 목련 꽃잎처럼 노란 빛이 옅게 한 방울 떨어진 흰 날개였다. 실수일까 의도일까 잠시 생각하다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나비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무릎이 흔들리지 않게 허벅지에 힘을 주었다. 고개를 드니 서인이 막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가 길 건너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서인이 두리번거렸다. 나는 나비를 신경 쓰면서 조심스럽게 서인을 향해 손을 들어 보였다. 서인은 금방 나를 발견하고 웃었다.
1: 수업은 어땠어?
0: 날아가는 나비를 눈으로 조치며 곁에 앉은 서인에게 묻자 서인은 기다렸다는 듯 강의에서 재미있었던 부분과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부분을 줄줄 이야기했다.
2: 교수님이 젊은 여자분이거든요?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에요. 웬 남자애가 거지 같은 질문을 계속하니까 딱 자르더니 그건 뉴스 기사만 몇 개 찾아봐도 알 수 있다고. 무식한 말로 다른 학생들 시간 뺏지 말라고 하는 거 있죠? 완전 반했어요.
0: 서인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그렇게 말한다.
2: 언니도 다음 학기에 이 교수님 수업 꼭 들어보세요. 분명히 재밌을 거예요.
1: 네가 그렇게 말하면 무조건 재밌겠지.
0: 나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서인과 함께 학교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서인과 나는 늘 그렇듯 서로의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같이 집으로 돌아갔다. 서인은 나를 기다리느라 머물던 도서관에서 발견한 책을 추천하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오래된 나무가 있는 곳을 서인에게 알려주면서 이곳을 새롭게 써나가고 있었다. 꼭 바인이 원한 대로였다. 바인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예은을 통해 알게 된 활동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적 활동을 하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이런 일상은 상상하지 못했다. 거의 전생 같던 세 번의 봄을 지나 다시 맞은 봄에 학교에 앉아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봄을 되찾을 거라고는 정말이지 기대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0: 나는 있다. 바인 덕분에, 그리고 서인 덕분에.
1: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볼까요?
2: 그거 알지? 너 진짜 무서울 때가 있어?
1: 그 말 바인도 맨날 하는데.
3: 그래서 좋아. 바인도 그럴 거야.
0: 서인은 내 말에 둥글게 웃었다.
1: 그런데요, 할 말이 있어요.
0: 서인이 사뭇 심각한 목소리로 말해서 긴장이 됐다. 서인은 크게 숨을 한 번 쉬고 말했다.
1: 이제 구름이 보이지 않아요.
0: 말하는 서인의 머리 뒤로 나비가 여전히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아쉬워하는 목소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았다. 서인은 내가 학교에서 원래 알던 과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눈치챘었다. 그러고는 나를 재빨리 과거의 웅덩이에서 꺼냈다.
2: 그럴 때 구름 봤던 거 아니었어?
1: 그건 구름 아니어도 당연히 알죠.
0: 사실 서인에게 구름을 본다는 것은 삶의 무게를 더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3: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구름을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닐까? 그것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선언이지 않을까?
0: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쌀쌀한 봄 기운을 밀어내는 서인의 체온을 느꼈다. 긴장했던 어깨가 편하게 내려가고 바람에 벚꽃잎 날아가는 모양에서도 온기가 느껴졌다. 서인은 곧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말했다.
1: 내가 왜 언니랑 같은 학교를 택했는데요? 내가 언니의 언니니까 지켜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언니는 나를 지켜주고요.
0: 그러고는 장난스러운 윙크를 했다. 나는 소리나게 웃었다.
3: 고마워, 언니.
1: 나도 고마워요, 언니.
0: 그때 바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겠다는 것이었다.
4: 언니, 나 충전이 필요해.
0: 전화기 너머에서 바인이 말하는데 옆에서 서인이 투덜거렸다.
1: 왜 나한테 전화 안 하고 언니한테 하는 거야?
0: 그러자 바인이 말했다.
4: 야, 황서인, 목소리 다 들려? 너한테 계속 전화했거든?
0: 그제야 부재중 통화 목록을 확인한 서인이 놀라서 사과했다. 저녁 메뉴를 묻고는 서인이 저녁 식사를 만드는 것으로 용서를 받았다. 전화를 끊고 서인은 바인의 목소리가 어떤 것 같은지 물었다. 요즘 바인이 무리하는 것 같다며 걱정하는 것이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바인은 자기 생활도 없이 추적 활동에 열심이었으니까. 한동안은 무리하지 말라고 바인을 볼 때마다 잔소리했지만 서인과 나는 이제 바인이 필요할 때 잘 쉴 수 있도록 곁을 내주는 것으로 그 활동에 힘을 싣고 있었다. 바인이 그것을 원했다. 이 길에 바인을 들인 것이 나라는 사실 때문에 언제나 미안함을 먼저 느꼈지만 바인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기 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려 한다. 그럴 수 있도록 바인과 서인이 만들어주었다. 바인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바쁘게 움직였다. 바인의 전화를 끊자마자 학교를 나선 나와 서인은 바인이 먹고 싶다던 김치전에 들어갈 재료를 사러 마트에 갔다. 우선 파와 고추를 고르고 그보다 꼭 사야 할 것이 있는 주류 코너로 갔다. 김치전은 핑계이고 바인이 말한 것은 막걸리라는 것을 아니까.
5: 아, 완전 시원하다. 아, 김치전이랑 막걸리는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야?
0: 윗입술 양끝에 하얗게 막걸리 방울을 묻힌 채로 바인이 외쳤다. 나는 도대체 막걸리를 무슨 맛으로 먹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지만 지극히 만족스러워하는 바인을 보며 어쨌든 좋다고 생각했다.
3: 너희가 이렇게 술꾼일 줄 누가 알았겠어?
0: 내가 말하자 서인은
5: 나는 빼줘요!
0: 했다. 바인이랑 있을 때를 빼고는 술을 찾지 않는 서인이 억울할 만하다고 내가 편을 들자 바인이 한껏 과장하면서 말했다.
5: 와, 근데 나보다 술 훨씬 센 거 알지 언니?
0: 우리는 마음껏 웃었다. 내 잔에는 사이다를 채우고 각자의 잔을 들어 건배했다. 이상하게 취기가 오르는 기분이었다.
3: 서인이 이제 구름 안 보인대.
0: 내 말에 바인은 별로 놀라지도 않고 어머, 진짜? 할 따름이었다. 서인은 편하게 풀어진 표정으로 바인을 보다가 나를 향해 말했다.
1: 얼마 전에 예은 언니랑 연락했는데요. 바인이 촉이 장난 아니래요. 벌써 몇 명이나 찾아냈다던데. 그래서 능력자 된 기분이 어때?
5: 나야 뭐 원래 탁월했으니까.
1: 너 우리 앞에서만 이러는 거 맞지?
5: 사실을 말하는 건데 뭐.
0: 서인과 바인이 툭탁툭탁 하면서 편안하게 손을 맞잡았다. 나는 그런 두 사람이 보기 좋아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서인이 놀라며 한 발 늦게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바인은 그 사진 나한테 보내줘 했다. 나는 이어 사진을 몇 장 더 찍었다. 바인의 어깨 뒤로 숨는 서인을, 그런 서인을 끌어안는 바인을, 우리가 먹고 있는 술상을 사진으로 남겼다. 찍은 사진을 넘겨가며 보고 있는데 바인이 내게 물었다.
5: 언니도 찍어도 돼?
0: 나는 천천히 입으로 가져가던 사이다 잔을 내려놓았다. 서인은 나를 보고 조금 긴장한 듯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다시 잔을 들어 사이다를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는 부탁했다.
3: 그럼 예쁘게 찍어줘.
0: 출연
1: 서인, 배주원,
3: 지은, 김정훈,
6: 다인, 정다연,
7: 서인 엄마 정수연,
8: 예은
9: 유하나,
10: 서인 할머니 정세연,
11: 전남친 길기철,
12: 지은 엄마 조은솔,
13: 지은 아빠 이승훈,
14: 코미디언 강영호,
15: 바인 아빠 최인일,
16: 서점 주인 김시우,
0: 해설의 지은 오은수,
17: 서인 주예진이었습니다.

소설 극장 신현선 장편 소설 구름이 겹치면 핀드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오은수 주예진 27번째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가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0: 시정기 유출이 불법인 줄을 알면서도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1: 감히 육하 원칙에 따라 따박따박 바른 글을 쓰다니.
2: 이참에 독박되어 있는 쥐까지 모조리.
3: 혹시 자네가 작성했던 시정기의 내용이
4: 역사를 공정하고 바르게 사실대로만 기록해야 하는 의무가
5: 사초를 열람할 수 있도록 결제만 해주십시오.
6: 궁 안의 주상께서 궁 밖의 일을 왜 걱정하십니까?

와이파 한국인 백신 네 번째. 토정 이지함 열 번째.

0: 아, 나 지금 뽀뽀할 기분 아니야. 밥 먹은 지 30분도 안 됐는데 무슨 뽀뽀야.
1: 짜러. 어? 창문에 붙여놓은 뽁뽁이를. 아, 당신이 애야?
0: 뽁뽁이.
1: 어머. 내가 못 살아. 내가 어깨에 파스까지 붙여놓은 붙인 뽁뽁인데. 아우, 진짜.
2: 불안한 호흡의 이지함이 거친 손길로 뽁뽁이를 터뜨린다. 그마저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두 발로 뽁뽁이를 터뜨리더니 급기야. 엉덩이도 깔고 앉아 뭉개는 지경에 이른다.
0: 나 좀 나갔다 올게.
1: 어디? 당신 지금 정상 아니야? 진짜 지압이만 아니면.

0: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1: 그게 무슨 소리야, 동서? 아주버님이 또 가출하신 거야?
2: 아니, 저희 지아미가 또요, 재수지?
3: 아, 모르겠어요. 오늘은 창문에 붙여놓은 뽁뽁이란 뽁뽁이를 다 뜯어서 터뜨리고는.
2: 아니, 재수지, 저기 산두가 아니라 지아미가 가출을 해요?
1: 아우, 일났네, 일났어. 그 원래 자기 컨트롤이 그렇게 안 되는 타입은 아니거든. 아, 불길한 징조야.
3: 혹시 저는 모르지만 아주버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일이 있나 해서요.
2: 아, 저기 지난번 만났을 때 그 명세라는 친구 신변을 걱정하던데. 재수 씨, 제가 찾아볼게요, 재수 씨.
3: 예.

0: 공식 뚜벅이 이지함이 웬일로 스쿠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한다.
1: 돌아와야 돼.

0: 골목을 서성이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지함.
1: 명수야!
2: 깜짝이야. 아이 지함. 아이 왔으면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든지 하지. 왜 밖에서?
1: 야, 내가 자네를 못 보게 될까봐 얼마나 내가.
2: 무슨 소리야?
1: 진짜. 야, 저녁밥도 소화가 안 되고 막. 영유석 식도염이 도전하지 신트림이 막 올라오는
2: 약을
1: 게.
2: 약을 먹든지 해야지 왜 우리 집에 와?
1: 아야, 자, 잔말 말고. 따라와, 가자. 아야.
3: 그러나.
2: 나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자네가 알고 있듯이 사촌은 당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걸세. 어? 사실을 기록한 내가 아니라 사초를 빼돌리고 열람한 그들이 죄인이야. 아니, 근데 왜 내가 도망을 가?
1: 너 때문에 그자들의 이름이 역사 속에. 들었지? 어? 아, 다시 한번. 한번 더. 안 나오네. 자, 넌 그들을 역사 속에서 찌질이로 만들었단 말이야. 너 그러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2: 그런 걸 또 녹음해 와가지고는. 사관은 제 목에 칼끝이 들어와도 펜촉을 지켜야 돼.
1: 부시겠지?
2: 조심해서 들어가게.
1: 안명세! 안명세!
4: 너 내일 당구장에서 짜장면이랑 한 그릇 때릴까?
1: 안명세!
4: 만에 하나 내 신상에 변이 생기면 넌 그때부터 내 친구 아니야. 알지?

0: 그리고 그날 밤. 안명수 집에 대문을 따고 무단 침입하는 자가 있었으니 오랜만이다, 민자영.
1: 나 민계 원조 민자영 오랜만에 출동하는군. 롱타임 노우씨 어신이시여.
2: 설마 닌자를 보낼 줄이야.
1: 아, 표창으로 한 대 맞고 갈래? 두 대 맞고 갈래?
2: 한 대요.
1: 묶고 더블로 가! Come on, baby!
0: 결국 닌자 영에 의해 체포되는 안명세.
3: 세상 무서운 줄 모른다는 신입사관 안명세가 네 놈이냐?
0: 오랏줄에 묶인 안명세를 소윤, 윤원형이 직접 심문한다.
3: 인종의 죽음에 의혹을 품고 여기저기 삽질 좀 오셨다고?
4: 사관의 본분은 팩트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왜곡 없이, 과장 없이, 거짓 없이, 더하기 빼기 없이, 곱하지도 나누지도 않고 사실만 기록하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3: 야, 네가 알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라고 누가 그러더냐?
4: 제보자의 신분은 밝힐 수 없습니다.
3: 맞죠? 야, 아유, 네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냥 모두 불려와가지고 문초를 당해봐야 바른말 할래? 어?
5: 대감님.
3: 그래.
5: 대감님.
3: 말해봐.
5: 죄인의 휴대전화가 열리지 않아요.
3: 안 열려?
5: 네.
3: 아유, 야,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부터 대봐.
4: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진술을 거부합니다.
3: 아쪼? 야, 니놈이 아주 그냥 매를 버는구나. 어? 맞아 봐야 정신 차리지. 여봐라.
5: 네, 대감님.
0: 결국
5: 고문을 시작할게요. 줄이 틀기.
0: 으아, 그렇게 밤새 이어지는 고문에도 불구하고
6: 역사의 심판은 후손들의 몫이다.

0: 이른 새벽 이지무가 이지암 집의 대문을 부술듯 두드리고
1: 야, 어서 피해야겠다. 예? 안명세가 의금부에 끌려갔어.
2: 이런,
3: 명세 씨가 잡혀갔으면 당신도 위험한 거잖아요.
1: 형님 말씀이 최소한 명세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은 다 잡아드릴 거래. 그러니까 너는
2: 명세는 제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0: 야, 넌 한 집안의 가장이야. 네 아내와 아이들은.
1: 이 사람은 자기가 돌싱인 줄 알아. 여보, 미안.
2: 어?
0: 재수 씨!
3: 이지엄의 급소를 공략해 기절시키는 아내 이씨.
1: 잠시 기절한 것뿐이에요. 빨리 깨어나기 전에 옮겨야 합니다.
0: 예? 예? 아, 예, 예, 예.
1: 제가 끌 테니까 발이라도 드세요. 얼른요.
0: 아, 예.
3: 그러나 이씨와 이지무가 기절한 이지엄을 미처 옮기기도 전에
4: 개인 이지엄을 오랫줄을 받아라.

0: 아주 1인 3역을 해봐야 정신 차리지? 어? 원형
1: 집안 명세 박영재
2: 영재 형님 존경합니다 이겨자
3: 우리 형이 누군지 헷갈리네 이지암 조민수
4: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남파랑길 63코스를 찾아갑니다. 코리아 둘레길에 포함되어 있는 남파랑길은 부산광역시 오륙도의 해맞이공원에서 전라남도 해남군의 땅끝마을까지 이어지는 1470km 길이의 탐방로인데요. 모두 90개의 코스로 이루어진 남파랑길은 지난 2020년에 완전히 개통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성군 벌교읍의 주요 명소들을 둘러볼 수 있는 남파랑길 63코스를 걸어보겠습니다. 남파랑길 63코스의 전체 길이는 21km인데요. 이 탐방로를 걷는 데는 약 7시간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남파랑길 63코스의 탐방로는 기존에 있던 태백산맥 문화기행길과 상당 부분이 겹치는데요. 주요 명소로는 벌교 홍교, 채동선생과 태백산맥 문학관, 그리고 보성여관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남파랑길 63코스를 걸어보겠습니다. 남파랑길 63코스의 출발지는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부용교 동쪽 사거리입니다. 부용교는 일제강점기 때인 1931년에 완공된 철근 콘크리트 다리인데요. 소화다리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부용교부터 벌교 홍교까지는 강변을 따라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인 벌교 홍교는 조정래의 소설인 태백산맥에도 등장하는데요. 소설 속에서는 염상진이 지주들에게 빼앗은 쌀을 쌓아놓았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벌교 홍교에 이어 찾아갈 곳은 음악가 최동선의 생가입니다. 보성군 벌교읍에서 태어난 최동선은 일제강점기 때 독일에서 바이올린과 작곡을 배운 음악가인데요. 주요 작품으로는 가곡 고향을 비롯해서 향수, 망향, 동백꽃 등이 있습니다. 최동선 생가에 이어 이번에는 태백산맥 문학관을 찾아갑니다. 북향으로 지어진 태백산맥 문학관 외벽에서는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라는 조정래 작가의 글귀를 찾아볼 수 있고요. 문학관 안에는 소설 태백산맥의 육필원거지가 쌓여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태백산맥 문학관에서 벌교 금융조합 건물을 지나면 남파랑길 63코스의 탐방로는 태백산맥 문학거리로 이어집니다. 이곳에는 소설 태백산맥의 남도여관을 등장하는 보성여관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보성여관은 지금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1층 복도에서는 일본식 장마루, 그리고 2층에서는 일본식 다다미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벌교의 명소였던 보성여관에서 벌교 시장을 지나면 경전선 기차역인 벌교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벌교역을 지나면서부터는 문화명소보다는 남도의 평화로운 자연경관을 보면서 걷게 되는데요. 갈대숲과 갯골위에 설치되어 있는 나무다리를 걷는 구간도 있습니다. 나무다리를 지나 갯벌이 끝없이 펼쳐진 벌교 갯벌 도립공원과 주간 방조제를 지나면 마침내 남파랑길 63코스의 도착지인 판영농협 망주지소에 이르게 되는데요. 전라남도 고흥군 남양면에 있는 판영농협 망주지소부터는 새로운 코스인 남파랑길 64코스가 이어집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전라남도 보성군에 있는 남파랑길 63코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세계의 관심 속에 오늘 미중 정상이 만났습니다. 양국의 협력과 공존을 강조했고 특히 중동 현안에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1: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이란 핵무기는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2: 나란히 붉은 계통의 넥타이를 메고 9년 만에 베이징에서 만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중국 어린이들의 열렬한 환영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소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회담장에서도 두 정상은 공개 발언으로 뼈있는 덕담을 주고받으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3: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빠르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환상적인 미래를 함께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2: 두 정상은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고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 수입을 늘리는 데 관심을 표했다고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특히 백악관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패권 경쟁에 따른 충돌을 의미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언급하며 공존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3: 중미가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대국 지도자들이 함께 써내려가야 하는 시대의 답안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2: 중국이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 어느 수준으로 개입하기로 약속했는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0: 이렇게 합의한 것도 있었지만 대만 문제에 대해선 입장차가 여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경고하며 충돌이란 단어까지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아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4: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되자 시진핑 주석은 곧바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대만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잘 처리하면 양국 관계는 안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잘못 처리하면 충돌, 분쟁으로 치달아 양국 관계를 위험한 상황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수위 높은 표현을 쓴 겁니다. 대만 문제는 레드라인이고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안 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걸로 풀이됩니다.
3: 미중 관계의 안정은 세계에 유익한 일입니다. 양측 모두 평화로부터 이익을 얻으며 갈등은 양측 모두 피해를 줍니다. 시진핑 주석.
4: 대만 문제가 논의될 거라고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3: 대만에 대해 이야기하셨나요?
4: 무역협상과 이란 문제 등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시 주석을 자극할 수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백악관 보도자료에서도 대만 관련 내용은 없었습니다. 두 정상은 관세와 경제협력, 펜타닐 문제 등 양국의 주요 현안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형식적, 상징적인 행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의 극명한 어조 차이는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여준 거란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0: 오늘 오전에 만난 두 정상은 지금 이 시각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과 워싱턴을 차례로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베이징으로 갑니다. 이승준 특파원, 이 시진핑 주석이 만찬에서 자신감을 드러냈다고요? 아직 진행 중이죠?
5: 네, 그렇습니다. 양국 정상은 오늘 오후 7시 10분쯤부터 2시간째 환영 만찬에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은 만찬장인 인민대회당에 함께 입장해 나란히 원탁에 앉았는데요. 원탁 중심에는 오늘 방문한 텐탕공원 모형을 세워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정상은 교대로 건배를 제의하며 친교를 다지는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부흥과 마가, 즉 미국 우선주의가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0: 했습니다. 확고부동한 G2로서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담에 대해서 중국 매체들은 중미 양국이 공존할 수 있음을 보여준 회담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공개 발언에서 시 주석은 중미 관계 안정은 세계의 호재라면서 대국 간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 우리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를 성취시키고 공동 번영을 이루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대국 간 올바른 공존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
0: 회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2: 네, 이번엔 미국 워싱턴으로 갑니다. 자, 김성수 특파원, 오늘 회담에서 미국이 대만과 다른 현안을 맞바꾼 듯한 생각이 듭니다. 미국 입장에선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3: 네, 이번 회담은 당초 3월 말쯤 개최 예정이었다가 이란 전쟁이 길어지며 연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종전 합의에 실패한 채 방중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부담을 안고 시작한 셈인데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이란 문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 게 큰 성과입니다. 미국의 남은 카드는 군사작전 재개 정도였는데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이란 핵무기 포기 등을 합의한 만큼 이란을 설득해 줄 거란 기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 중국의 미국산 원유 구매 등도 물꼬가 트인 걸로 보입니다. 그 대가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 공개 발언은 주로 중국에 대한 호평에 맞춰졌습니다.
1: 사실 우리 두 사람이 맺어온 관계는 양국 역사상 그 어느 대통령들보다도 긴 시간입니다.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3: CNN도 평소 언론에 개방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옆에서 대만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은 점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산적인 대화였다며 시 주석 부부를 9월 24일에 백악관에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2: 네, 이승준 특파원, 김성수 특파원 잘 들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방문했을 때와는 의전의 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의전에 담은 중국의 속내를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레드카펫을 밟으며 의장대 사회를 받는 두 정상. 화동들의 열렬한 환영에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멈춰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전해 보지 못한 환대라고 말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이 화려한 연출을 진심으로 즐기는 듯했고 양국 대표단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장관을 이루었습니다.
4: 국빈 방문에 맞춘 행사들. 그런데 의전의 격은 사뭇 다릅니다. 어제 저녁 트럼프의 베이징 공항 도착. 한정 중국 부주석이 반갑게 트럼프와 악수합니다. 부주석이긴 하지만 외교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인물. 9년 전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었던 양재치의 영접과 차이가 납니다. 중국은 9년 전 국빈 방문 플러스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2박 3일 극진한 대접을 했습니다.
1: 중국 국빈 방문과 만찬 이외에도 특별한 비공식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4: 뉴욕타임스 등은 이번 환영 행사가 2017년 방중 당시보다 다소 격이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9년 전엔 시 주석이 막 연임을 확정한 상황. 벌써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의 외교에 자신감이 묻어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2: 9년 전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황제의 궁전인 자금성을 통째로 비웠습니다. 이번엔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텐탄 공원이었습니다. 이 장소와 머문 시간 그리고 분위기까지 9년 전과는 달랐습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5: 회담이 끝난 뒤 산책에 나선 두 정상. 회담장인 인민대회당 남동쪽에 위치한 텐탄 공원입니다. 과거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공간인 만큼 다소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1: 이 사원은 600년 넘는 역사가 있습니다.
5: 중심 건물인 기념전 앞에서 나란히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1: 훌륭한 곳입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중국은 아름답습니다.
5: 2017년 자금성과 태난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던 중국. 명청시대의 종교의식을 위해 자금성에서 텐탄공원까지 향하던 황제들의 길을 따라 의전 무대를 옮긴 모양새입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성 방문을 언급하며 텐탄공원과 자금성은 같은 시기에 지어져 중국인의 우주관과 철학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당시 방문 기억이 생생하다며 텐탄은 600여 년 됐는데 여전히 우뚝 서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2017년 당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자금성 전체를 비웠습니다. 양국 정상 내외가 황제의 길을 함께 걷고 황제의 공연장에서 경극을 함께 보며 반나절을 보냈습니다. 특히 일반인 출입금지 구역인 건복궁에서 건국 이후 최초로 외국 정상을 위한 만찬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번 텐탄 방문은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고 국빈 만찬은 회담이 열렸던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길에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수장들을 대거 합류시켰습니다. 당초 명단에 없던 엔비디아 젠슨 왕까지 직접 연락해서 전용기에 태웠습니다. 그만큼 경제협력에 비중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미국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팀쿡 애플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까지 미국의 내로라하는 빅테크 수장들입니다. 환영식 때도 존재감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정부 강료들 주변에서 사실상 경제장관급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7: 우리 대표단을 대표해 말씀드리면 우리는 가장 위대하고 영향력 있는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과 함께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6: 특히 젠슨 왕은 당초 방중 대표단에서 빠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락해 알래스카에서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빅딜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AI 칩 중국 수출을 통제해왔고 중국은 반도체 제조에 꼭 필요한 희토류 수출을 통제해온 만큼 젠슨 왕 카드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7: 회담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칩을 판매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6: 최측근과 반역자를 오갔던 일론 머스크가 합류한 것도 경제 분야 성과를 최대한 올리려는 미국의 의도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강요 중에도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54년 만에 대통령과 동행했고 입국 금지 대상이었던 루비오 국무장관도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시진핑 주석과 마주 앉은 트럼프 대통령. 그 옆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안보 라인부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경제 통상 라인까지 트럼프 2기 행정부 핵심 강요들이 모두 배석했습니다. 특히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현직으로 온 8년 만에 대통령과 함께로 온 54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이례적인 동행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양국 간 긴장 완화를 비롯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루비오 장관도 상원의원 시절 대중 강경 활동을 하다 중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이번에 트럼프 2기 국무장관으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7: 중국은 저를 두 차례 제재했고 여행도 금지했는데요. 중국 신장 지역에는 위구르 무슬림들이 가득한 종전들이 있죠. 그들은 강제로 노예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8: 중국은 대신 루비오 장관의 중국어 이름 가운데 성을 발음이 비슷한 다른 한자로 바꿔 표기하는 방식으로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중국도 미국과의 외교 갈등을 피하려고 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방중 전용기 안에서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체포될 때 입었던 옷과 같은 옷을 입은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선 제재를 가했던 중국을 조롱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9: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했다지만 이란은 해협 통제 범위를 더 넓히려 하고 있고 오만과도 해협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중국 선박 5척과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오만 현지에서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중국 선사의 계열사가 운영하는 이 초대형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이렇게 해협을 빠져나온 중국 관련 선박은 모두 5척. 일본 유조선 한 척도 오늘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런

0: 이란과 물밑 외교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 범위를 기존보다 10배 넓힐 태세입니다.
1: 국가 안보 해역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새로운 조치다. 그다음에 이제 통항 수수료 이 받는 개념으로 강화시키지 않을까?
0: 이란 대표단은 최근 오만 수도 무스카트를 찾아 호르무즈 해협 주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2: 뒤로 보이는 이 바다가 호르무즈 해협과 연결되는 오만 해입니다. 해협 남쪽 절반이 이런 오만 영해여서 오만 정부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변수입니다.
0: 오만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유항해에 무게를 두지만 취재진이 만난 유력 인사 말은 달랐습니다.
3: 과도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통행료는 있어야 합니다. 오만은 이란과 회의하며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짐 알타이 전 오만 국가평화 의원.
0: 미중 회담 직후엔 선박 한 척이 또 나포됐습니다. 대각관이 해협 통행료 부과에 미중이 함께 반대했다고 밝혔지만 호르무즈의 긴장은 그대로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4: 한편 나무호 피격이 이란 측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가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다만 외교적 조치보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국방부 기술 분석팀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지난 4일 피격 당시 선미가 이란을 향하고 있었던 걸로 드러난 나무호. 다분히 의도가 짙은 두 차례의 공격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이란에 의한 공격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이외의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증거를 제시하면 이란 측의 반응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시인하고 사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 확보가 우선이란 입장입니다. 비행체 엔진 잔해를 국내로 옮기는 것과 별도로 국방부 기술분석팀 등 10여 명을 현지 급파해 나무호 선체 감식에도 들어갔습니다.
6: 증거 자료 분석, 유관국 협력 등을 통해 대변인.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정보합동 대응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5: 고위 당국자는 공격 주체가 확인되면 응분의 외교적 공세를 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할지는 다른 33개 피해국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프랑스처럼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례나 태국처럼 다른 선박 통과를 위해 협상카드로 활용한 사례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7: 공격의 주체를 식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대변인.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5: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과 관련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며 한미 간 정보 공유 제한과 이 문제를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4: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23살의 장윤기. 경찰은 장윤기가 당초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직장 동료를 표적으로 삼았고 여고생 살해도 계획 범행이었다고 결론냈습니다. 박세은 기자입니다.
8: 귀가하던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우러 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23살 장윤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직후 언론의 모습을 드러낸 장윤기는 고개를 똑바로 든 채 취재진을 바라보거나 카메라를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9: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10: 죄송합니다.
11: 스토킹이어서 왜 찾아갔습니까?
8: 경찰은 장윤기의 행적을 집중 수사한 결과 목적성을 가진 계획 범죄라고 결론냈습니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전 직장 동료의 집에 찾아가 협박했고 오후엔 흉기 두 점과 장갑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30시간 넘게 스토킹 피해자 집 인근을 배회했지만 찾지 못하자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에게 살해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윤기는 밤에 홀로 귀가하는 여고생을 마주치자 동선을 추적했고 차를 미리 정차하고 기다렸습니다. 계획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밤 시간대에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했고 범행 이후엔 휴대전화로 경찰 추적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포 당시 장윤기는 포장을 뜯지 않은 흉기 한 점을 더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 직장 동료를 살해하기 위해 남겨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세은입니다.
4: 때이른 한여름 더위에 여름철 불청객인 모기 역시 벌써부터 기승입니다. 이달 들어 지난해보다 5배나 많은 모기가 나타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0: 방제 차량이 산책로 주변에 살충제를 뿌립니다. 도로 옆 물웅덩이와 정화조에도 꼼꼼하게 방제 작업을 합니다. 모기와 유충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1: 모기 민원이 작년보다 좀 일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좀 일찍부터 시작된 걸로 보이고요. 많이 보입니다.
0: 서울 시내 55곳에 설치된 측정기에는 이달 들어 7천 마리 정도의 모기가 포집됐습니다. 지난해보다 7% 늘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포집망에선 증가세가 더 뚜렷합니다. 질병관리청이 모기 발생량을 수치화한 모기 지수는 이달 들어 57까지 올랐습니다. 평년 수준을 훌쩍 넘은 건 물론이고 모기가 비교적 적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높습니다. 모기가 벌써 기승을 부리는 건 일찌감치 찾아온 더위를 비롯한 날씨의 영향이 큽니다.
2: 낮 기온이 3월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기가 좀 더 빠르게 이제 출현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비가 자주 오게 되면서 이제 물 웅덩이가 생기면서 모기들이 알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생겼다고.
0: 모기가 빠르게 늘면서 모기가 옮기는 일본 뇌염과 말라리아 등 감염병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해보다 일주일 빨리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질병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AI를 활용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모기 밀도 변화를 파악해 방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3: 멧돼지를 잡는 사냥개들이 갑자기 반려견을 공격해 애지중지 키우던 강아지가 죽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선 사냥개에 대한 아무런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반려견과 함께 집 앞을 산책하던 50대 여성. 어디선가 검은색 개 두 마리가 나타나 달려듭니다. 여성이 놀라 넘어지고 반려견이 맞서보지만 개 한 마리가 더 가세합니다. 여성이 골프채까지 휘두르며 저항해 보지만 공격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5: 반려견은 이곳에서 사냥개 세 마리에게 물린 채 20m가량 끌려갔고 이후 이곳에서 추가로 나타난 사냥개 두 마리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4: 반려견은 크게 다쳤고 2시간여 만에 결국 죽었습니다.
6: 폐 쪽을 물어서 애가 갑자기 쓰러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거의 기절을 했죠. 그래서 제가 한 10분간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고 막 했는데
4: 반려견을 공격한 개들은 제주도 서귀포시가 운영하는 멧돼지 대리포획단 소속 사냥개였습니다. 당시 포획단원 한 명이 멧돼지 출현 신고를 받고 사냥개 5마리를 한꺼번에 풀었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야 사냥개 운용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포획자 1인당 2마리 이내로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멧돼지 추적 수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엽견은 운용되어야 하고
4: 경찰은 사냥개를 한꺼번에 풀어둔 포획단원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8: 6.3 지방선거를 20일 앞둔 오늘 공식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후보 단일화 1차 기한을 넘기면서 주싸움도 더 치열해졌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9: 후보자 등록 첫날,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5명은 모두 중도 포기는 없다는 듯 서둘러 신청을 마쳤습니다. 단일화 1차 기한을 넘긴 셈인데 앞으로 논의가 있을지 일단은 다들 손사래입니다.
10: 거기는 아직 그거에 대한
11: 정철래 민주당
10: 어떤
11: 대표
10: 어떤 움직임도 없습니다.
12: 시민들 또는 지역 언론
11: 조국 조국혁신당 재선거 후보
12: 단일화를 하라는 명령을 내린 바는 없습니다.
9: 보수 진영 단일화 역시 요원합니다.
13: 가능성이라는 게 네. 제로는 아니겠습니다만
11: 의동 국민의힘 평택을 재선거 후보
13: 우선순위를 높게 두고 있지는 않다는
9: 울산에선 시장 후보 등록 직전 민주당 혁신당 후보 간 합의로 범여권 단일화의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14: 진보당과 또 우리 민주당
11: 김사국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14: 더 속도를 내는 촉매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9: 반면 급물살을 탈 거로 보였던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 단일화는 논의가 중단된 채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15: 등록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11: 박맹우 무소속 울산시장 후보
15: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9: 후보들이 젠걸음에 나선 사이 민주당 지도부는 인구 8천여 명 울릉도를 찾으며 보수 강세 지역 표심을 공략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세종과 경기를 각각 찾아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인혁입니다.

0: 떼리 모인 이곳 전주 민심부터 들어봤습니다.
1: 누굴 찍을지 물었더니 김관영 후보 제명 얘기부터 꺼냅니다.
2: 얘 자기들 마음대로 떨어뜨려 도민들이 떨어뜨리는 거지.
3: 휘시트부에 나왔잖아. 그러면 이건 아니죠.
1: 임금은 낮고 고령화는 빠른 지역. 전북을 바꿔줄 사람이 우선이란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4: 이곳은 좀 키우기가 좀 그래요. 남도보다는 북도가 많이 더 떨어졌다.
5: 지역에 남아있고 싶은데 서울 쪽이 인프라가 많다 보니까 일자리랑 많은 인프라들이 있었습니다.
1: 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무소속 김관영 후보는 현직 지사의 경험을 내세웁니다.
6: 완행열차로 갈 거냐, 또는
7: 이원택 민주당
6: KTX로 갈 거냐인데, 여당의 도지사가 전북에게 온 100년 만의 기회를,
8: 지난 4년의 성과를 이어나가고
7: 무소속
8: 협약을 실제로 공장 투자와 일자리 늘리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1: 30년 넘게 청사진만 계속돼온 새만금 개발도 주요 공약. 험지에 나선 후보들은 견제를 통한 발전을 강조합니다.
9: 민주당 35년 동안 오로지 새만금만
7: 양성무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
9: 그러나 새만금이 그동안에 이루어졌습니까? 잡은 물고기 밥 안 줍니다.
10: 호남의 정치를
7: 백승재 진보당 전북도지사 후보
10: 만들어야 견제와 균형 잡힌.
1: 이번에도 역시일지 이변일지 남은 20일에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1: 그간 1대1 토론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서울시장 후보들이 직접 맞붙는 대신 번갈아 토론장에 나왔습니다. 부동산 현황과 각자 해당되는 이슈를 놓고 간접 설전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이지훈 기자입니다.
12: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두 서울시장 후보는 시간차를 두고 같은 토론장에 앉았습니다. 최대 현안 부동산 문제 질문부터 나왔습니다.
13: 지금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좀 주안을 둬야 된다. 후보. 그래서 공급을 좀 늘리자.
14: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던 민주당 후보 출신 시장이
12: 신속히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같았는데 정 후보는 행정 문제 단축을, 오 후보는 대출 등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13: 공무원 매니저가 그런 지역들에 파견이 돼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게 미리미리
14: 대출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못 나가겠다. 좀 늦추자. 이런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12: 정 후보의 31년 전 폭행 사건도 언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시 5.18 관련 논쟁은 없었고 사과도 없었다는 폭행 피해자의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14: 지금까지 나온 상황을 바탕으로 본인이 설득력 있는 해명을 주셔야 되겠죠.
13: 조작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뭔지는 알겠으나 아마 돌아가는 것은 법의 심판일 겁니다.
12: 오 후보가 밀어붙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13: 그거를 지금 닫아버린 조형물이 돼버렸습니다. 이건 용산전쟁기념관에 가면
14: 국제사회의 기여의 역사, 자유, 평화,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공간.
12: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는 정 후보는 시장이 정쟁 한복판에 서는 게 옳은 일이냐면서 말을 아꼈고, 오 후보는 연성 독재라며 정권 견제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1: 이번 지방선거에선 쓰레기 소극장 같은 기피시설을 지역에서 없애겠다는 공약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을 어디로 어떻게 옮기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5: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 옆 공사장, 데이터 센터 건설 현장입니다. 소음, 전자파가 우려된다. 반대 현수막에 나붙었습니다.
7: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소위 문제아라고 하는 학교 부적응 학생들 707명을 10여 년 동안 함께 살면서 아이들의 삶을 바꿔놓은 박주정 선생님과 말씀 나눕니다. 33년 전

0: 8명의 학생이 느닷없이 술에 취해 선생님 댁을 찾아온 그날부터 학생들과의 동거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10평짜리 집에서 함께 살면서 욕설을 듣고 밤새 싸워도 밥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포기하지 않고 진심을 다했더니 아이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참교육이란 무엇일까요? 학교 밖에서 밀려난 위기 청소년들의 울타리가 되어준 교육자 박주정 선생님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주정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30여 년 동안 해오셨는데 그 사실은 처음에 선생님이 되시고 나서는 바로 1년도 안 돼가지고 사표 내고 그만두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1: 사실입니다. 네, 나는 그 되게 임용 발령이 나면은 전부 다 실업계는 안 가려고 합니다.
0: 예.
1: 거칠고 힘들다고.
0: 네.
1: 그다음에 중학교를 가거나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하죠. 근데 나는 처음부터 실업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 과목은 다 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애들과 다 있고 그 애들이 나처럼 상처받지 않고 온전히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난 첫날 학교를 가서 그 애들한테 정말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첫날부터 저한테 너무 실망을 시켜주는 거예요. 한 반이 50명인데 5명 앉아있는 겁니다. 아침 조회를 하는데.
0: 다 어디 갔어요?
1: 아직 안 온 거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지났더니 하루 종일 학교를 등교를 하는 거예요. 한 명씩 한 명씩. 난 무슨 이런 학교가 다 있나. 또 하루 종일 집에를 가는 겁니다.
0: 네.
1: 아무데나 침을 뱉고 욕을 하고 교과서를 버려버리고 도저히 꿈도 희망도 없는 이 아이들을 정말 사람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저는 8교시 수업이 들었으면 얼른 10분 쉬는 시간에 교실에 들어가서 쓰러지고 닦아주고 창문 열어주고 버려준 책 갖다주고 펴주고 하루에 8번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정례 시간에는 다른 분들은 5분이나 10분이라고 정례를 보내는데 난 2시간 동안 데리고 정말 뭘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전혀 그냥 비웃는 모습을 보고 아
0: 희망이 안 보인다.
1: 선생의 자격이 나는 없나 보다.
0: 예.
1: 근데 다른 분들도 나한테 가만 놔둬. 저희들은 저렇게 그냥 앉혀놓은 것만으로 다행이야. 거기서 이제 어떤 비애감.
0: 예.
1: 자기 자식 같으면 저렇게 말할까.
0: 이제
1: 불만. 그리고 이제 나 혼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들로부터 약간의 따돌림.
0: 네. 그래서 왜 저렇게 혼자 저러나.
1: 왜 저래.
0: 너무 튄다. 그런 얘기 들으셨겠어요.
1: 이제 와서.
0: 예.
1: 그래서 그만뒀죠.
0: 네. 얼마 만에 그만두신 거예요?
1: 12월 2일 날 그만뒀죠. 12월 2일.
0: 그러니까 3월에 저기 새학기에 네, 가셔가지고 네, 12월에. 그랬던 분이 다시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또 이.
1: 예, 선생님을 그만두고 저는 그때 공학 박사학위를 갖고 있었어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어디 교수 자리가 나면 가려고 하는데 연구 실적이 부족하다고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집이 10평짜리 사골새 집에서 아내하고 딸하고 살 때거든요.
0: 네.
1: 행편이 아주 어려울 때예요. 근데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교수 자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마침 다시 선생님을 그 1월 달에 뽑더라고요, 이제.
0: 예.
1: 얼른 다시 응시를 했죠. 근데 또 다행히 합격을 한 거죠.
0: 그럼 임용고시를 네. 2번 보셨어요?
1: 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합격을 했는데 우두로 발령이 날까 했는데 또 그 학교로 발령이 나서.
0: 아니, 그만둔 학교를.
1: 그렇죠.
0: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1: 그러니까 이제 뒤에 알게 됐지만은 안 가려고 한 학교는 현직이 안 가려고 하니까 신규를 배치를
0: 신입을.
1: 하겠죠. 그걸 몰랐죠.
0: 네.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1: 안 가고 싶었죠.
0: 네.
1: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아내가 결정해 주셨어요. 눈 감고 다녀라. 눈 감고 학교를 갔네요.
0: 그냥 눈 감고.
1: 네. 눈 감더니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이 날 쳐다보고 박수를 치고 막 난리예요. 두 달 만에 돌아오니까.
0: 얼마나 좀 뭐랄까.
1: 아 창피해 죽겠어요.
0: 그쵸. 아유 저기 큰 소리 치고 사표 내고 나가더니.
1: 네. 근데 고개를 어디다 둘 수가 없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안 뺐으니까 그냥 거기 앉아. 그래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묻는 거예요. 우리 궁금한 게 있어. 사표 쓴 거야. 휴직한 거야. 막 놀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애들을 또 만나, 담임을 또 주시더라고요.
0: 네.
1: 2학년 담임을 만나봤더니 작년보다 더해.
0: 아.
1: 그래서는 포기를 해버렸죠. 아, 나 선생님 아니고 왔다 갔다만 하자. 그리고 3개월 동안 거의 선생의 역할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만 했어요. 아니 그냥 아이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보면 너무 화가 나니까.
0: 예.
1: 그래서 3, 4, 5월 달 그렇게 보냈는데 도저히 이게 내가 선생이냐 이게. 이거 뭐냐. 마음이 허전하지요. 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 담임선생님들보다 더 열심히 안 한 거예요.
0: 예.
1: 아침에 조회를 하러 갈 때는 복도를 안 쳐다봅니다. 침 뱉어놓은 게 더러우니까. 고개를 들고 가면 수업할 때는 애들을 쳐다보지 않고 판사만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왜? 보면은 화가 나고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0: 그러니까 이제 상처 받는 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정 안 주려고 그래 나는 그냥 월급 받고 다니면 되지. 그 마음도 사실 정말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선생님 앞에 벌어졌다고요.
1: 그게 제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3, 4, 5월 달에 그렇게 다니는데 제 마음은 자괴감이 생기고 이거 선생님 일끄는 선생이 아니야. 그만둬야 될 것 같다. 또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건 아니지 않냐 선생으로서.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제삿날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아내랑 나랑 저녁에 올린 제사를 지내요. 지내고 12시 넘어서 자려고 하는데 아파트를 막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우리 학교 교복을 입은 애들이 술을 먹은 상태로 담배 냄새까지 풍기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지요. 누구세요? 예. 그랬더니 선생님 반이래요. 내가 그만큼 애들을 안 쳐다봐 본 거예요.
0: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인데도 애들을 안 쳐다보니까 우리 반인 줄도 모르고.
1: 몰랐어요. 그리고 학교를 잘 안 나오니까.
0: 아, 애들이. 그렇겠네요. 예.
1: 그래서 왜 왔냐고 물었더니 놀러 왔대요. 그래서 난 놀러 오러 간 적이 없다. 너무 늦었지 않냐? 그랬더니 밀고 들어와.
0: 들어오니까 아니, 무슨 마음으로 왔을까요, 진짜?
1: 그러니까요. 들어와서 제가 내 아내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0: 예.
1: 우리 반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왜 왔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냉장고에서 수박을 썰어 가지고 8조각을 내요. 지금 10평짜리 아파트입니다.
0: 네.
1: 그 8명이 앉아 있습니다. 그 더운 6월달.
0: 꽉 찼겠네요.
1: 꽉 찼네요. 담배 냄새, 술 냄새, 뭐예요. 양말 냄새. 얼마나 선풍기 에어컨도 없는 집입니다. 네. 가난해서. 수박을 썰어줬는데 과일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수박에 씨가 있잖아요.
0: 예.
1: 씨를 밖에다 이렇게 벽에다 대고 뱉은 거예요. 피어.
0: 방 안에 선생님 네. 집에 와가지고. 네.
1: 그러니까 내 아내가 저게 뭔 짓입니까? 10살 먹은 내 딸이 아빠 저 죄송함으로 왜 저래? 원래 그래. 그래서 보낼 수가 없어 재웠습니다. 아침에 깨워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안 일어납니다. 나 혼자 학교를 갑니다. 아내가 계속 전화가 옵니다. 여보 한 명 가고 7명 남았어. 두 명 가고 6명 남았어. 하루 종일 전화가 옵니다. 퇴근하고 갔더니 아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일 무섭게 생긴 한 아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걱정 마시오. 깨워서 얼른 가거라. 아직까지 잤냐. 그리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때 가더라고요. 가는데 뒤에 7명이 또 따라왔어. 왜 왔냐 그랬더니 저의 대리로 왔대요. 어서 가거라 그랬더니 1시간 만에 밤에 다시 돌아왔어.
0: 또 왔어요?
1: 응, 왜 왔어? 그랬더니 선생님 하룻밤만 더 재워주세요. 이게 왜 집에를 안 가는데 엄마 아버지 폐물 팔아가지고 오토바이를 사서 우리 쫓겨났어요. 8명이. 그럼 잘못했다고 빌고 가거라. 못 가요. 무서워요. 그래서 그 애들을 데리고 살게 된 거예요.
0: 갈 데가 없으니까.
1: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6월 2일부터 데리고 사는데 안 가니까.
0: 부모님들이 찾으러 안 와요.
1: 오지도 않고 전화 한 통 안 와요. 할머니 한 분이 전화 왔어요. 누구누구 담임이라면서요. 네. 우리 아들이 거기 산다면서요. 네. 밥도 먹여준다면서요. 예. 공부도 가르쳐준다면서요. 네. 뭐 그런 선생이 다 있다요. 그리고 탁 끊어버려. 이게 그게 이제 감사의 표시기는 해. 8명 중에 1명 전화가 오고 그 애들을 데리고
0: 집에서도
1: 삽니다.
0: 거의 내놓다시피 한 거죠. 예.
1: 너무 여러분 그 작은 방에서 10평짜리 아파트에서 그 애들 8명 우리 식구 3명 제일 힘든 것은 밥을 너무 많이 먹고 쌀.
0: 그때는 사실은 그 나이는 소단지 끌어안고 먹을
1: 그렇죠.
0: 나이잖아요.
1: 도시락을 또 8개 싸야 돼.
0: 그렇죠. 급식도 없을 때니까.
1: 그다음에 세탁기가 없는데 손빨래를 다 해야 돼. 또 얘들이 몸적이지도 않아. 막 악침을 뱉고 악을 쓰고 다녀. 마을 주민들은 맨날 쫓아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내 아내는 짜증을 부리고.
0: 그렇죠. 저 같으면 사실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그럼 집을 나가버릴 것 같아요.
1: 몇 분 나갔어요. 몇 분 나가고 6월 달에 몇 분 나가더라고. 근데 가라기도 안 가. 그래서 6월 달에 데리고 삽니다. 근데 7월 달에
0: 예.
1: 그 학교 기말고사를 봐요.
0: 네.
1: 근데 그 애들은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학교에서 시험 힌트를 아주 과하게 줘요. 시험 문제를.
0: 아, 아예, 그, 아예 공부를 안 하니까 문제 대놓고, 야, 여기서 나올 거야.
1: 아, 아니야, 이게 이 문제야. 그리고 문제를 가르쳐 주고, 답도, 뭐, 문제도 안 받고.
0: 아예 문제도 가르쳐 줘요? 네.
1: 그게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얘들이 시험 보기 그 7월 달에 그 3일을 남겨놓고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도 시험 공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구구단부터 해오라. 구구단도 잘 못해요. 그래서 구구단 안 해오도 돼. 우리는 답만 해오도 돼. 아, 맞네. 답만 해오면 되네. 우리 다 배울까? 그리고 우리는 답을 해왔습니다. 이제 다 모두 다 알려주면 문제니까. 예. 답만 해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보고 여름방학을 하는데 우리 학생 수가 2학년 650명이었거든요.
0: 네.
1: 전교 1등부터 7등이 우리 방이에요. 공부를 해온 애들이 없으니까.
0: 세상에.
1: 한 명은 아예 안 해. 공부를 안 해. 8명 중에. 1등부터 7등. 거기다가 그 애들한테 내 월급일 때 70만 원일 때인데
0: 네.
1: 장학금을 1인당 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7, 8월 50년 56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방학 신날. 얘들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1등이다니까. 저 2등이고 내가 3등이야. 어쩔 줄 몰라요. 너무 훌륭하다. 너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 선생님도 우리 지금 80만 원 받았다니까. 그래, 잘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되겠네. 안 가. 방학 되기 전에 간다고 했잖아. 안 가. 또 안 갑니다.
0: 선생님 너무 잘해주셨나 봐요.
1: 그리고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밀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도 기뻐. 달라진 모습을 보고.
0: 성취감이 좀. 예. 예.
1: 근데 아내가 걱정이 돼.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뻐했더라고요. 이미. 데리고 살기로 마음 먹었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아내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청소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성향이 비슷해. 같이 어지러.
0: 좀 덜 스트레스를 받은 너무 깔끔한 분 같으면은 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1: 그리고
0: 텐데.
1: 그리고 또 흉을 봐, 내 흉을. 같이. 애들하고. 그런데 친해진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이뻐진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데리고 삽니다. 근데 문제는 방학 동안에 데리고 사는 건 훨씬 힘들어. 학교를 안 가니까.
0: 그렇죠. 24시간인데요.
1: 튜닝을 입고 그 애들이 거실에 그 방에 누워있으니까 너무 힘들어, 여름에.
0: 여름 손님은 진짜 안 반갑거든요.
1: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나이가 잠꼬대를 너무 심하게, 욕을. 그래서 깨웠어. 장기라, 무슨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니? 그랬더니, 잠꼬대 한 거 아니야. 진짜 욕이야. 화가 나 있어. 그래서 새벽에. 왜 그래, 왜? 뭐 때문에 화가 나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이 동네 사람들이, 아파트가 우리가 7개 동이잖아.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준다니까? 뭘 몰라주는데, 우리가 전교 1등부터 7등이라는 걸 몰라주고 있어, 지금.
0: 아.
1: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긍심. 당연히 몰라보지. 그걸 어떻게 느꼈어?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아. 왜? 똥통 학교라고. 그럼 어쩌라고? 선생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파트 7개 군데에다가 방을 붙여줘. 뭐라고? 1502호에 살고 있는 애들은 전교 1등부터 7등이 살고 있다. 다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아, 거기를 정말. 맨날 들락날락 한 거예요. 나갈 필요도 없는데. 침도 몰래 뱉어요, 이제. 담배도 숨어서 피워요.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또 새벽에 아. 방학 동안인데 새벽 4시 뭐 어디를 달려가요. 그리고 점심때 와서 밥을 먹고 또 달려가요. 난 오해를 했네요. 이놈의 새끼들 80만 원 장학금 갖고 오락실 다닌 것 같구나.
0: 네.
1: 그래서 어느 날 들어오니까 내가 막았어요. 너희들 지금 80만 원 갖고 오락실 다니지? 아닌데. 어디 갔다 와? 아르바이트 다니는데. 너 돈 80만 원 있는데 뭔 돈이 필요해? 부족한데. 그러니까 얘들은 뭐뭐 돼서 뭐뭐 합니다. 이걸 설명을 못해. 아닌데. 긴데 부족한데. 아니 그 돈 80만 원 있는데 왜 아르바이트를 다니냐고 그랬더니 하나이가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응? 우리는 수능을 볼 수 없잖아.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못 봐? 보면 되지. 그랬더니 에이. 뒤에 있는 애가 악을 쓰는 거예요. 우린 기초가 없잖아. 그게 왜 나한테 화를 내?
0: 아, 전교 1등에서 이게 7등 하더니 대학에 가고 싶어졌나
1: 그런 거죠.
0: 봐요.
1: 그래서 에이. 우리는 수능을 안 보고 대학을 가려고. 어디 대학을 가려고? 인하공대 무술 보냈어요.
0: 아, 좋은 학교죠.
1: 지금 단만 해오고 싶 문제를 1등부터 7등 난 건데 착각을 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웃는 것처럼 말 안 하려고. 근데 인하공대를 어떻게 가려고? 선생님 우리는 특차로 가려고. 특차. 특별전형. 어디? 주머니에서 동아일보 광고를 보여줘. 인하공대 특차 모집 요강. 맞네. 특차 모집 요강 40명. 1.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우리 지금 실업계잖아.
0: 네.
1: 이 내신 성적 7% 이내인 자라. 우리 지금 1%잖아.
0: 전교 1등도 있는데요.
1: 3.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딴 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 기능사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겠네. 그걸 따려고 아침에 주유소에 가서 일해. 70만 원 받아. 장학금 받은 거 80만 원 하나도 안 썼어. 네. 150만 원 갖고 점심 먹고 새벽까지 7군데 우리 학원 다니고 있어. 이렇게 변한 거예요.
0: 세상에. 진짜 이건 기적 같아.

0: 나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이 잘못하면 나무래기만 하잖아요.
1: 예.
0: 큰일이다. 어디다 써먹을 거나. 근데 작은 거 성취 지가 하는 것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는 서포트만 하면 돼요. 아, 생활교육이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꿈을 갖게 되면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애들 데리고 살게 된 거죠.
1: 그 성취감 하나. 내가 평생 처음 전교에서 몇 등을 했어.
0: 그거예요.
1: 그거 하나가 완전히
0: 바뀐 거죠.
1: 그게 사람을 바꿨네요.
0: 그겁니다. 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그 아이들의 작은 성취 하나만 이루게 해달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 애들이 한다. 근데 이제 이 학기 중간고사를 봐요.
1: 네.
0: 걱정이 돼. 그때도 성적이 잘 나와야만 이 지속적일 거 아닙니까? 걱정해서 내가 그랬죠. 얘들아, 내일 모레 3일 후에 이 학기 중간고사 보는데 그때서도 1등부터 7등 나면 선생님이 우남동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더니 선생님은 분명히 사줄 수 있어? 나는 사줄 수 있어. 근데 너희들 1등부터 7등 날 수 있어? 그랬더니 걱정 마. 단만에 오면 되잖아. 나는 그걸 잊어먹었어.
1: 네.
0: 아 그렇구나. 이 학기 중간고사를 봤네. 1등부터 7등이 아니라 3명이 올백. 달달달 낸 거야.
1: 예.
0: 난 너무 기뻐. 난 그날 바로 난 그 애들 데리고 우남동 시장에 가서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어.
1: 예.
0: 교복 벗어. 그리고 그 애들 데리고 갑니다. 나보다 훨씬 늙어 보여요, 애들이. 데리고 가고 있는데 너무 기쁘죠. 교복 벗고 혹시 소주라도 한 잔 먹일지도 몰라서.
1: 네.
0: 백개가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박주정 선생이죠. 네. 나 강주 북부경찰서입니다. 북부경찰서라고요? 왜요, 근데? 당신 반 애들 8명 잡혀 있으니까 빨리 경찰서로 오세요. 우리 반 애들 8명이 잡혀있대요.
1: 예.
0: 그래서 그 애들이 뭘 잘못했나요? 그랬더니 직접 와서 확인하세요. 깜짝 놀랐어. 얘들아, 나한테 북부경찰서 빨리 오란다. 나 빨리 갔다 올게. 너 그동안에 오락실 좀 놀고 있어라.
1: 예.
0: 선생님 빨리 갔다 와.
1: 아까 이 저기 같이 데리고 있는 애들이 말썽 피운 건 아니고 다른 친구들이. 예.
0: 그래서 너희들 오락실 가면 붙어있어. 내가 갔다 와서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선생님 천천히 갔다 와. 그리고 북부경찰서 쫓아갔더니 8명을 무릎을 꿇겨놓고 경찰이 뺨을 때리고 있어요. 난 뺨 때리는 걸 제일 싫어해.
1: 예전에는
0: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악을 썼죠. 때리지 말라고. 왜 때리냐고 물어봤더니 실습 시간에 쓰는 스프링을. 스프링. 그리고 경찰 오토바이 3대를
1: 네.
0: 시동을 걸어가지고 8명에서 3대에 나눴다고 시내를 할보고 다닌 거야.
1: 아이고.
0: 잡힌 거야.
1: 아이고.
0: 그래서 내가 부모한테 전화하지 나한테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부모한테 전화했더니 제발 집어넣으라겠대요. 안 나온 게 좋겠다. 그럼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얘들은 풀어줄 테니까 오토바이가 너무 많이 깨졌으니까 내일 부모를 데리고 와라. 그럼 풀어주십시오. 내가 데리고 올랍니다. 너 집에 가라. 큰일 났다. 내일 어머니 오시라 그래. 그리고 난 집에 와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1: 애들 고기 사주러
0: 왔는데
1: 잊어버리신
0: 거예요.
1: 건데요.
0: 잊어버렸죠.
1: 아이고.
0: 그 자고 있는데 새벽에 누가 막 베개를 발로 차는 거예요.
1: 예.
0: 새벽에. 그 애들이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집에 오니까 내가 누워 자고 있으니까 화가 났겠죠.
1: 네.
0: 그러니까 얼굴을 못 차고 베개를 차. 왜 안 왔어? 막 화가 나 있었어. 하, 깜빡했다. 왜 깜빡했어? 오토바이 훔친 놈들이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경찰이 우리 학교를 없애버리라 그래갖고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나 그랬다. 그랬더니 그것들 때문에 화가 났구나. 저것들이 지금 서 있고 나는 위험하잖아. 누워서.
1: 선생님한테도 근데 반말하고 그러나요?
0: 뭐요? 막 그래. 뭐요? 그래서 내가 누워서 할 말이 없어서 다음에 사줄게. 안 무거! 자존심 상한 거였지.
1: 화났죠. 올백 맞고 막 그랬는데.
0: 8시간을 기다렸으니까.
1: 그 얼마나 그랬겠어요.
0: 그래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다음에 사줄게. 안 먹어.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서 누워서 그랬어요. 얘들아, 그 오토바이 훔친 놈들 8명이잖아. 너희 8명이고 그 애들 사람 좀 만들어 볼래? 내가 그랬었대. 걱정 마. 우리가 이미 사람 만들었어. 이미 사람 만들었대요. 얘들이 사람 만든 건 때리거나 윽박 지른 거거든요.
1: 예.
0: 그렇지 않아도 그 애들은 경찰한테 빤 맞고 하는 애들인데.
1: 큰일이네.
0: 벌떡이 났어. 그 애들 때렸냐? 안 때렸어. 어떻게 사람 만들었어? 그놈들이 우리 오락실로 왔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 만들었는데. 선생님, 이 집에 살고 있는 놈들 8명 중에 저 한나 빼고 우리 7명은 사람이 돼버렸잖아. 뭔 사람이 됐다고? 우리 전교 1등부터 7등. 근데 오토바이 훔친 애들 8명은 사람이 지금 안 됐잖아.
1: 예.
0: 그래서 우리가 그놈들한테 말했어. 뭐라고? 우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일 7명은 나가려니까 이 집을 너희 8명이 이리 들어오라고.
1: 아, 자기들이 이 기생을 만들어 온 거예요?
0: 지금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야, 설마 들어올 거야 했더니 그 뒷날 정례라고 집에 갔더니 하나이는 안 나가리는 누워있고 7명은 1등부터 7등은 네.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고 있고 8명은 밖에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려고 오토바이 훔친 놈들.
1: 예.
0: 근데 내 아내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저희가 저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 길게 이야기하면 좀 뭐해서 멤버 교체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멤버 교체.
1: 멤버 교체.
0: 그러면 저희 애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0: 아이고.
1: 오토바이 훔친 놈들입니다.
0: 아이고.
1: 그러니까 내 아내가 깜짝 놀라. 그럼 저희들은 우리 집에 뭘 숨겨야 됩니까? 저희들은 오토바이는 훔치지 않습니다. 아, 이제 7명 나가고 8명 들어오고 1명 나왔고 이제 9명.
0: 그 앞에 애들하고는 얼마 동안 같이 사신 거예요?
1: 그러니까 6월 2일부터.
0: 네.
1: 6월 2일부터 살았죠. 7월, 8월, 9월, 10월, 11월. 5개월 정도 살았죠.
0: 세상에.
1: 예. 그 애들이 이제 비껴준 거죠.
0: 그 자기들이 그래도 알아서 우린 사람 됐다.
1: 우리 사람 너희들은 안 된다. 너희 들어와라. 근데 그날 그놈들이 들어와서 사는데 똑같이 다 이제 9명이죠. 한 명 안 나가고 애들 8명 들어왔으니까.
0: 늘어났네요. 예.
1: 똑같이 변해. 시험 볼 때 공 다 외우고 기능사 자격증 학원 다니고 전교 1등부터 15등이 다 우리 방이고.
0: 네.
1: 지금 스스로 경쟁하고 선생님 예뻐하니까 이쁜 짓 하고 지가 뭔가 된 줄 알고 부모님이 다시 관심 갖고 복원 이거다.
0: 아.
1: 교육은 이거다. 예.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선생님의 어떤 그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바뀌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나는 그냥 사랑하고 안 하면 주면 되는데 왜 말을 안 들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0: 네.
1: 자기들이 성취감을 갖게끔만 만들어주면 된다.
0: 예. 그러니까 두 번째 2기 애들도 약속 지키고 전교 몇 등 하고 그런 거예요?
1: 어, 그 애들까지 해서 1등부터 15등이라니까요, 이제.
0: 야.
1: 우리 방에 있는 애들이.
0: 근데 다른 동료 선생님들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1: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0: 예.
1: 그 말을 참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만은 격려해 준 사람은 10명 중에 한두 명. 정말 잘한다. 훌륭하다. 나머지 선생님들은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 10평짜리 아파트에. 저 부인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지도 어렵게 살면 지금 뭐한 짓이야. 과외비를 엄청 받은 거 아니야.
0: 아.
1: 숱한 그 정말 너무너무 고통. 그게 제일 나는 힘들었고
0: 네.
1: 어려웠던 것 같아요.
0: 아.
1: 그리고 이제 누가 투서를 해요, 경찰서에다가.
0: 역시 뭐 얘네들이 또 성적이 너무 좋으니까 약간 시샘하는
1: 그렇죠.
0: 게 있을
1: 고액 과외를 한다고.
0: 예.
1: 경찰이 맨날 와서 고액 과외를 한지 안 한지를 봐요. 근데 와서 보더니 고액 과외 할 놈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애들한테 그랬죠. 얘들아, 우리 여기 살지 말자. 우리 여기서 감시도 없고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있다. 여기 집 사골세비를 조금만 더 보태면 여기서부터 20km 정도 떨어지는데 버려진 폐가가 있다. 창고.
0: 예, 예.
1: 우리 그걸 개조를 해갖고 살게 이사를 갈까? 그래서 우리는 94년도에 이사를 가게 됩니다.
0: 아, 그래서 그 아파트를 떠나서
1: 네.
0: 아예 그냥 학생들하고 같이 살려고
1: 네.
0: 이사를 가게 되시는군요.
1: 예, 아주 깊은 산속으로 버려진 폐가로 돈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골세비밖에 없는데 저 돈을 저런 데를 살 수가 없는데 그건 4천 평의 감나무 농장에 버려져 있는 폐가가 있는데
0: 네.
1: 방이 다섯 개나 돼요. 34평.
0: 아이고.
1: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뭐가 없냐면 폐가니까 이 뭐라 그러죠? 이 장판이 없으니까 아파트에서 누가 버린 거 갖다가 주워서 깔고 그다음 도배할 돈이 없으니까 신문지로 도배하고
0: 예.
1: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를 1994년도에 만들어서
0: 네, 네.
1: 94,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제가 교육청 장학사가 되기 전 10년 동안에 거기 데리고 산 아이가 거기서 707명 그 애들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 버려진 폐가에서 같이 산 아이들
1: 네.
0: 707명의
1: 네,
0: 아이를
1: 앞에 이제 8명 이런 애들 빼고 이제. 네.
0: 근데 저는 선생님 뵈면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존경스러운긴 한데 사모님을 진짜 꼭 한번 뵙고 싶어요. 어떤 분이시길래. 아, 그거 진짜 쉽지 않은데. 예, 사모님 요즘 이렇게 돌아보면서 옛날 얘기 하실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세요?
1: 옛날에는 비해서 요즘은 오히려 여기저기서 방송 나가면 자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게 위안이 됐나 봐요. 금방 했던 멘트 같은.
0: 네네.
1: 사모님이 참 훌륭하다. 당신이야 뭐 그 일로 했겠지만 그게 위안이 되고 제가 전국 강연을 다니면 따라다니거든요.
0: 네.
1: 이제 제가 혼자 운전하기가 힘들면 따라다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고 아내는 어떻게 생겼대? 안 도망갔대? 진짜 그 사람 한번 보고 싶어. 그게 위안이 된가 봐요. 물질적으로는 위안이 안 되지만
0: 네.
1: 아 내가 잘 살았구나.
0: 예.
1: 그다음에 그 707명의 아이들이 찾아오면 나보다 먼저 아내를 찾고 이제 속이 들어서 사모님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말하니까 그게 보상이 되나 봐요.
0: 엄마죠. 그 밥 먹고 자랐는데. 그랬죠. 도시락 싸주시고 네, 밥 네. 해주고.
1: 잔소리도 제일 많이
0: 빨래 했고. 빨래 해주고. 네. 세상에.
1: 그리고 가방 속에 이제 애들 흉기 들고 다니면 그거 빼앗아 가지고 빼앗아 놓고. 그 애들 엄마 그 신용카드 뺏어가서 쓰면은 뺏어가지고 엄마한테 다시 돌려주고. 참 고생 많이 했죠 아내가.
0: 업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1: 몸무게가 저보다 좀 더 난 것 같아서 못 업을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그때 선생님한테 대들고 방황하고 울고불고 했던 애들이 지금 뭐 아까 뭐 첫 제자들이 이제 뭐 50 가까이 됐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만나서 옛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 하나요? 그리고 이제 자식 부모가 됐을 건데 그렇죠?
1: 어이가 없는 게요. 자기들이 옛날에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모른다니까요.
0: 아, 잊어버렸어요?
1: 속썩였던 걸 몰라요. 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왜? 나 내 새끼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자기 아들. 왜? 늦잠 자지, 아. 학교 가기 싫다고 하지, 맨날 저기 돈만 주러 가지. 아, 정말 못 살겠어요. 이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게 지거든요. 지 옛날 지 모습이거든요.
0: 예, 예.
1: 선생님 상담 좀 해주세요.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0: 예.
1: 근데 데리고 와서 이제 얘가 나하고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처음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서 윽박지르더라고 해서 너는 나가 있어. 내가 둘이 이야기할게. 한 두 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아이가 엄청 밝아지고
0: 예.
1: 계획을 이야기하니까 내 제자가 선생님 마술사네요.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애가 금방 변해요.
0: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진짜?
1: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라고 말을 줄이고 세상에 그랬구나. 뭐를 잘한가를 내가 찾아보니까 너는 이거다 함께. 맞아요 나 그거 잘해요. 근데 아버지는 맨날 다른 걸 시킨다니까요. 이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아요. 그게 안 될 뿐이에요.
0: 네.
1: 그리고 뭘 잘못한지 다 알고 있어요. 안 될 뿐이에요.
0: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좀 찔리는 분들이
1: 많을 겁니다.
0: 뭐 저를 포함해서 네. 많이 있지 않을까.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네네. 오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못 들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네네. 30년 넘게 교육 외길 인생을 걸어온 박주정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충남 남부,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인천 경기 남부 서해안과 그 밖의 충남권, 전북 내륙, 전남권, 경북권,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해상에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전국이 10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전국이 22도에서 32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겠으나 내일까지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은 낮 기온이 25도 안팎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8도, 습도는 54%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2,000명을 내일 15일 금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요. 주 2회 이상 1시간씩 건강상태 변화 등록과 건강 콘텐츠 수강을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사회참여활동 인증을 하면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건강관리와 사회참여를 동시에 돕는 프로그램인데요.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이상 64세 이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동일 세대 내 장애인 가구원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경기민원24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기회소득 콜센터 1644-212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건강도 챙기고 사회참여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장애인 지원 정책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신나는 세상 문화나들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대전시는 권양사이버대학교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개소식을 열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료, 재활, 행동중재, 통합지원체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개소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경찰청은 발달장애 전담 경찰관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담 경찰관으로 지정되는 자격요건이 느슨하고 수사과정에서 장애인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동석하도록 하는 규정도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전담 경찰관 12,427명 중 관련 자격을 갖춘 인원은 38명에 불과하고 대부분 내부 교육만 받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발달장애인이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수원시가 새빛 생활비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1분기 정산금이 지급됐습니다. 수원시에 등록된 장애인이 이용한 버스요금을 분기별로 정산해서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번 지급은 1분기 이용 실적이 기준이고요. 아직 지급받지 못한 분들은 이번 달 안에 추가로 받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장애인복지과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장애인 통합돌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통합돌봄 실행을 위한 선결과제, 시군별 자원 현황 분석, 전문가 집단의 사례관리 역할, 그리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 다양한 안건이 집중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첫 곡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0: 장애인 지원 정책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박영순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자, 5월 14일 오늘은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입니다. 많은 분들께는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1: 네.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디지털 정보와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에 미국의 웹 개발자와 캐나다의 접근성 전문가가 디지털 접근성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했고요.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는 날입니다.
0: 예, 사실 접근성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1: 아, 근데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카페처럼 시끄러운 공간에서는 비장애인도 자막을 켜고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고요.
0: 예.
1: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는 경사로가 훨씬 편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작은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아서 화면 확대 기능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고 다치고 일시적으로라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결국 모두를 위한 사회 안전망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예, 사실 접근성이 왜 중요한지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접근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건가요?
1: 네,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접근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6명 중 1명 정도가 장애를 경험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유로 접어들면서 작은 글씨를 보기 어렵거나 복잡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접근성은 일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0: 예, 요즘 무인 주문기나 모바일 앱 사용을 많이들 하시면서 디지털 접근성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1: 네. 실제로요. 장애인들의 키오스크 이용 어려움은 여러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 조사에 따르면 무인정보 단말기, 즉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는 장애인 가운데 44.8%는 키오스크보다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72.3% 그리고 휠체어 이용자의 61.5%는 키오스크 대신 직원을 통한 주문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의

0: 디지털 활용 수준도 일반 국민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정보 접근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예, 이제는 음식 주문뿐만 아니라 병원 접수나 카페, 영화관까지 거의 모든 곳에서 키오스크를 사용을 하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건 단순히 조금 불편하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주문을 하지 못하고 이동하지 못하고 교육과 문화생활에도 참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접근성은 결국 누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접근성을 복지나 배려 차원을 넘어서 기본적인 권리의 문제로 바라보는 흐름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1: 예, 이런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제도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고요.
0: 네. 정부도 역시 접근성을 중요한 권리로 보고 관련 법과 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997년에 제정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흔히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은 건물 출입구 경사로, 점자 블록, 장애인 화장실 등 이동과 시설 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 기준을 마련한 법입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건물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1: 예, 물리적인 접근성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디지털 환경이 확대되면서 정보 접근권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됐습니다. 2008년에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됐는데요. 이 법은 정보통신과 의사소통 영역에서도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웹사이트 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웹 접근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을 통해서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의 접근성 기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접근성은 단순 편의 기능을 넘어서 누구나 정보에 접근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1: 요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화면 읽기 기능이나 자막 지원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있었군요.
0: 네.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제도를 통해서 시각장애인 스크린 리더 지원, 키보드만으로 이용 가능 여부, 이미지 대체 텍스트 제공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키오스크 접근성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주고 있는데요.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무인정보 단말기, 즉 키오스크에도 접근성 보장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새롭게 설치되는 기기에는 음성 안내, 화면 확대, 휠체어 이용자를 고려한 높이 기준 등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기능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 예, 요즘엔 SNS나 영상 콘텐츠에서도 접근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 그렇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막과 이미지나 사진의 내용을 글로 설명해주는 대체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막은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돕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최근에는 비장애인들도 대중교통이나 카페처럼 소리를 켜기 어려운 환경에서 소리 없이 영상을 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사실상 필수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접근성을 위한 기능은 결국 모두에게 편리한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예, 최근에는 AI 기술도 접근성 향상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0: 네, 많이들 이미 쓰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1: 예.
0: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실시간 자막과 이미지 설명 기능의 정확도도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데요. 특히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음성 자막 서비스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AI 이미지 설명 기능은 실생활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앱과 서비스들도 활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 클로버 노트는 말소리를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해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Seeing AI는 카메라로 주변 사물이나 문서를 비추면 AI가 이를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계단 푸셔 클럽처럼 휠체어 이용자와 이동 약자를 위해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출입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예.
0: 다만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처음부터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디지털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처음부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자는 유니버설 디자인과 포용적 설계 개념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0: 적분성은 누구를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사회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장애인 지원 정책 오늘은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아서 접근성의 의미와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박영순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임현정의 첫사랑.

함께하면 서로가 행복해집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혜를 나누는 프로그램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입니다.

0: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담 사례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종국 교수의 마음 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채워주시겠습니까?
1: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중증 시각장애인이 겪고 있는 30세 초반 여성 장애인이 인간관계에서의 큰 상실로 인해서 일상적인 대인관계가 잘 안 돼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라는 상담 사례를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희귀성 난치성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겪게 되는 20대 후반의 여성 장애인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난치병이다 보니까 병원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엄마의 케어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하고 같이 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너무 간섭이 심하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나답게 좀 살고 싶다라는 욕구 때문에 상담을 신청하게 된 사례입니다.
0: 내담자는 어떤 성장 과정을 경험을 했길래 가족들의 간섭이 심하고 모든 것을 가족들의 뜻대로 하는 걸까요?
1: 예,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참 우리 그 어렸을 때부터 특히 이제 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거나 병을 가지고 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이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는요. 이 내담자의 가족들 이렇게 봐보면 가장 극히 원만하고 극히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 어머님, 그리고 두 분의 누나, 그 다음에 자기까지 해서 다섯 명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직장 생활에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있고 어머니는 이제 전업주부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 아버지는 그 큰 언니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 이 내담자는 주로 어머니하고 소통을 하는데 그리고 그 둘째들은 이제 이렇게 그 가족 관계에서도 보면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인데 자기는 이제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0: 예.
1: 그 이유를 이렇게 봐보니까 내담자가 두 살 때부터 병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희귀성 난치병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 생활을 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엄마가 결정하고 엄마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맞춰가는데 이제 엄마가 그걸 맞춰갈 때 건강에 초점을 두니까 이건 너를 위한 거야, 건강한 거야 이렇게 개입을 하고 모든 걸 일상적으로 대해서 다 엄마의 뜻대로 해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렸을 때는 뭐 하냐면 당당하게 이렇게 그런 표현을 할 기회가 없었었지만 우리 엄마가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내담자가 이제 성인이 되고 그다음에 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장애인 일자리로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은 이게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대체적으로 뭐 하냐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건강을 이해한다라고 하고 심적 지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대표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의 심적 지배 때문에 이런 당당한 표현을 못하게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내담자는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지시에 아무 말도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한심해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뭘까요?
1: 예, 이제 이렇게 봐보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의 원인으로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이 내담자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요구와 결정에 순응하는 것이 나는 아프고 그다음에 내가 엄마한테 순응해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의존하는 딸일 때만이 뭐 하는 거냐면 엄마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지지를 받고 보살핌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어떤 가치인데 조건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가치 조건화 속에서 뭐 하냐면 자리 잡기 때문에 섣불리 나를 뭐 하냐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봐보면 둘째 언니는 자기 주장을 당당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늘 갈등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은 내 생존에 위협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이제 가는 게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담자가 이제 성인이 돼서 친구들하고 좀 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뜻대로 표현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나 또 자기 성에서는 어머니 뜻을 거두게 되면 나는 엄마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의 그런 마음들이 불일치가 강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불안이 만들어지고 그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불안을 만들어서 이제 손톱을 물어뜯거나 아예 그냥 감당하지 못하면 해피해버리는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이 내담자는 그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결정

0: 주셨나요?
1: 예, 보통 이제 뭐 그 우리가 늘 이렇게 다 보면 사회자님도 보시다시피 우리 장애인 그렇게 어렸을 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부모님들의 가잉 보호와 통제가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나도 모르게 이제 의존적인 딸이라는 자아가 형성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자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그다음 이제 성인이 돼서 내 스스로의 욕구를 어떻게 하면 좀 표현해보고 그것들 진솔하게 내 내면의 힘으로 좀 당당하게 결정해서 그렇게 했어도 이 세상에 아무 일이 없이 내가 할 수 있구나 이걸 이제 갖도록 하는데 이제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대체면에는 진솔한 어떤 그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이 안정 상담자와 안정한 관계를 이제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담자가 어머니가 실망할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또 내가 생존을 위해서 이 그 침묵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탐색을 하게 하고 느껴보고 하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욕구를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했고 특히 그 현실 요법에 욕구를 탐색하고 그다음 doing 현재를 살펴보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평가해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보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계획하는 이런 그 현실 요법의 기법을 통해서 이 내담자가 이제 뭐냐면 아, 내 욕구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갖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0: 예. 상담 후 내담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1: 이렇게 이제 그 하게 되니까 있는 그대로를 자연을 수용하는 어떤 내면적인 힘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현실 요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통제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걸 점점 연습해 보니까 아, 내 스스로 해도 되겠구나. 힘이 만들어져서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엄마한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함으로 해서 자기 비하, 그 다음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결정하지 못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벗어나서 자기를 자비하게 되고 그리고 엄마 앞에서도 나는 성인인데 진짜 한심하네라고 비난했던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게 돼서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욕구를 표현하니까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의 대인 관계라든지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눈치를 보지 않고 표현하게 돼서 훨씬 더 원만해졌고요. 특히 이런 그런 그 자기의 욕구를 정확히 알므로 인해서 멍 때리기라든지 손톱 물어뜯기라든지 이런 억눌렀던 감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게 됨으로써 무의식적인 강박 행동이 점차 줄어들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타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비관적으로 보고 자기를 엄격하게 했던 이런 부분으로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친구 관계라든지 자기 욕구 그리고 특히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뭐 하려고 책임지려는 행동이 점차 증가됨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관계도 훨씬 더 만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예, 양종국 교수의 마음읽기 한경국립대학교 상담심리교육전공 양종국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한 곡 이어서 띄워드립니다. 박주희의 자기야.

0: 유혜진의 신나는 세상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현장으로 안내를 해주시나요?
1: 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주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 그리고 한시중은행과 교육부가 후원하는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전달식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 현장에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장애대학생을 위한 노트북 지원 사업은 지난 2009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18년 동안 지원을 받은 총 인원이 2,289명에 달합니다. 예. 올해는 132명의 장애 대학생 새내기들에게 최신형 노트북이 전달됐고요. 노트북을 받은 학생들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노트북 전달식 현장으로 가보시죠.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입 장애 대학생 노트북 전달식. 여러분의 커다란 환호와 박수로 노트북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트북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수여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우 학생 그리고 정은혜 학생 이렇게 두 분입니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 올해 10명 여단 폐학교 입학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네, 노트북을 대표 학생에게 전달한 뒤 학생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이 있었던 건가요?
1: 그렇습니다. 이날 전달식은 개회 선언에 이어 사업 경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업 소개 영상을 본 뒤 후원사의 후원기금 전달, 노트북 전달, 축사, 새내기들의 소감 발표 순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노트북을 받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각 대학에 설치돼 장애 대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돕는 장애학생지원센터 관계자와 학생들의 부모님이 자리 행사를 빛냈습니다. 그렇다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된 걸까요? 박세은 주임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4: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전달식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매년 대학계에 입학하는 신입장애대학생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벌써 18년 차인 사업입니다. 요즘 대학교는 노트북이 필수인데 올해는 노트북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구매하는 데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장애인 가정은 등록금만으로도 부담이 되고 학생들은 학교에 적응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시작했습니다. 장애 대학생 친구들이 꿈을 갖고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와서도 밝은 모습으로 받아가는 것도 되게 볼 때 기분이 좋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도 잘 활용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보면 또 뿌듯하고 그럽니다. 많은 노력을 해서 입학을 하고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노트북을 이용해서 다양한 경험을 접하고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즐겁게 미래를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대학생들에게 필수품이 된 노트북을 장애 대학생들에게 꽤 오랜 기간 지원을 해 오셨는데요.
1: 네.
0: 노트북을 전달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는 건가요?
1: 네, 보통 3월에 각 대학마다 홍보를 한 후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는데요. 장애 정도, 경제 상황, 노트북 활용 계획, 자기소개 등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한 뒤 최종 지원 대상을 선발하게 됩니다. 올해도 220여 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 75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새내기 132명이 선정됐고요. 이런 지원 사업이 있으면 각 대학에 있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대구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김미옥 담당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2: 400여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장애학생 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이 대학에서 비장애 학생들과 차별 없이 학습하고 생활하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학습 지원, 생활 지원, 진로 취업 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노트북이 꼭 필요한데 할 수 없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노후된 거라서 뭐 속도라든지 그런 면에서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 저희 때는 필기를 다 연필이나 이런 걸로 했는데 요즘에는 태블릿이나 패드 같은 거에서 하기 때문에 노트북 있으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직접적으로 필기를 바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 가상 수업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시청할 수 있고 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트북 받은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이 노트북을 받아서 꿈을 펼치는 밑거름이 되어서 무사히 학업을 잘 마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예,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장애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 학교 생활에 노트북이 꼭 필요하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최신형 노트북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가격이 부담이 돼서 중고로 구입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노트북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 내에 마련된 컴퓨터실이나 외부 PC방을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장애 대학생의 경우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와 함께 노트북이 있어야 보다 수월하게 강의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이 노트북 지원 사업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원을 받은 26학번 새내기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에 재학 중인 이예진 학생입니다.
3: 노트북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문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쁜 마음도 있었고 대학 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응원과 격려를 받은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노트북이 있으면 과제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찾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제가 시각장애로 인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형태의 파일들이 있는데 노트북이 있으면 그것을 제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의 파일로 변환해서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노트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사업에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이 없었을 때는 시각적인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노트북이 있으면 찾아볼 수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화면 낭독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들으면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닥쳐도 포기하거나 조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말과 함께 즐기면서 한 걸음씩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말을 저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0: 예, 이예진 학생은 노트북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됐군요.
1: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지원 신청서에 담았고 선생님이 꼭 되고 싶다는 꿈도 또 그 꿈을 어떻게 이뤄나갈지도 잘 정리해서 냈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 된 것 같고요.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 자신의 대학 생활을 누군가가 응원해주고 격려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예진 학생이 교사가 되는 그날을 떠올리면서 저도 마음속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형 학생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4: 제가 노트북이 좀 필요한 상황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찾게 되어서 참가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전공 공부랑 프로그래밍 실습에서 노트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신청서를 쓰고 심사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선정되게 됐습니다. 직접 노트북을 받으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기계를 받은 것보다 저에게는 배우고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디딤

0: 걸림돌이 생긴 것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 노트북을 가지고 저도 과제, 프로그래밍 실습, AI 공부에 더 잘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트북을 통해서 앱이나 프로젝트 결과물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데도 사용하고 싶습니다. 또 공모전에도 도전하면서 나중에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앱과 서비스도 직접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밖을 나갈 때 저와 같은 장애인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니까 장애물을 만나거나 그러면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회로 같은 거를 알려주는 앱이라든지 혹은 뭐 여행 계획을 장애인들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짜주는 그런 앱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1: 네, 장애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싶다는 이우영 학생의 꿈을 응원하고요. 우영 학생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노트북은 세상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창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장애 때문에 몸으로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제약이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우영 학생과 함께 이번 전달식에 참여한 131명의 새내기 장애 대학생들이 선물 받은 노트북을 잘 활용해서 알찬 대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예, 오늘은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 대학생 노트북 전달식 현장 함께 다녀왔습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승철의 듣고 있나요?

0: 생생한 장애계 뉴스와 실생활 정보 KBS 3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진행의 김기만 아나운서입니다.
1: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제작한 연극 젤리피쉬가 백상예술대상에서 백상연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 예, 일단 단체나 작품 사람의 경계 없이 가장 뛰어난 연극적 성과를 낸 후보에게 수여되는 연극부문의 최고상이라는 점 가치를 평가할 수 있겠고요. 앞서서 1월에 62회 동아 연극상 작품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대 권위 있는 상을 이제 받았다는 점이 흔치 않은데 장예술 기반의 작품이라는 점 이런 점이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이 젤리피쉬는 영국 극작가 벤 헤더릴의 동명 원작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고요. 내용은 다운증후군의 27세 여성 켈리가 사랑 또 관계 자립을 통해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쾌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신장 장애인 배우 김범진 배우가 도미닉 역을 맡았고요. 그동안 한국 연극 무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배역과 배우의 결합이 작품의 골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예술극장은 자체 제작을 통해서 국내 정서에 맞게 재해석해서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동시에 얻어왔고 양대 시상계 평가도 이례적이었습니다. 백상연극부문 심사위원단은 이 예술적 수월성과 대중적 확산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심사했다면서 올해의 결과는 연극계의 지금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총평을 했습니다. 앞서서 동아연극상 심사위원단도 관객들이 강요받기보다 객석에서 자연스럽게 동화되는 수작이고 공정과 인간의 선함을 고민하게 만드는 작품이라면서 연출과 배우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장애 비장애의 경계나 사회적 편견이라는 통상적인 메시지에 기대지 않고 보편적인 주제를 통해 동시대 연극으로서의 작품성과 대중성에 도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점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두 예술극장이 2023년 10월 개관 이후에 2년여 만에 일어난 성과라는 점에서 주목되는데요. 장애예술 인프라가 동시대 한국 공연예술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는 점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젤리피쉬는 오는 9월 부산 영화의 전당을 시작으로 모두 예술극장이 제작한 다른 장애예술 작품들과 함께 전국 지역 문화회관 무대에 차례로 오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1: 예. 내일 오후 7시 30분 경복궁 강녕전에서 세종대왕 나신날을 기념하는 전통 궁중음악 공연이 열린다고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궁중음악을 담당했던 앞이 안 보이는 악사들의 전통을 현대로 계승한 국악 연주가 되겠습니다. 공연은 음악의 독창성과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보여주는 여민낙을 시작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창작작품 무동, 쌈검대무가 연주가 됩니다. 이 외에도 점자 가르치는 대목, 또 세야세야 용비어천과 어기어라 등 총 7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점자 가르치는 대목은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창안한 송한 박두성 선생의 삶과 교육정신을 담아낸 창작 판소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관현 맹인단은 그간 태종대왕의 애민정신을 계승하고 이 문체부 지원받아서 2011년에 창단을 다시 했습니다. 관현 맹인이라는 이름은 세종실록에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옛날의 제왕은 모두 눈이 안 보이는 이들을 써서 악사를 삼고 현송, 그러니까 연주와 노래의 일을 맡겼으니 그들은 눈이 없어도 소리를 살피기 때문이며 또 세상에 버릴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재창단을 했는데요. 2021년부터 경복궁 기획공연을 이어오고 있고 경복궁을 대표하는 전통 음악 행사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해당 공연과 관련한 문의는 관현맹인팀 02880-0690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시각예술 본격 평론지로 새단장한 소태평론 제18호를 발간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서 기존 문학평론에서 문학과 미술평론으로 확 확장했습니다. 크게 문학평장과 미술평장으로 나누어서 각각 3곡째 평론이 게재됐고요. 특히 최초의 수어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 빅오션의 특징과 의미를 또 정립하는 평론도 실었고요. 이외에도 장애문학인이 출간한 책 서평과 장애미술인 전시회를 찾아 소개하는 코너가 신설되어서 현장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장애인 예술계에 부족한 것이 평론이었는데 앞으로 평론을 통해서 장애인 예술이 더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앞으로 더 좋은 작품 기대합니다.
1: 예. 미랄복지재단이 발달장애 청소년 예술과 발굴과 환경 인식을 위해서 미술공모전을 개최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29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내가 그린 그림, 그린은 이제 녹색을 뜻하는 그린도 이제 포함하는 중복어입니다. 내가 꿈꾸는 초록지구를 주제로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면 되는 주제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총 237명의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전문 미술 교육을 지원하면서 예술적 성장까지 도와왔는데요. 공모 대상은 만 12세부터 18세까지 전국 발달장애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회화작품, 유화, 아크릴, 수채화 등을 사절지 규격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되고요. 접수는 미랄문화예술센터 홈페이지 공고 내에 폼을 통해서 접수하실 수가 있겠고 복지카드 사본과 작품사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수상자들에게는 10월에 열리는 봄 정기 전시에 참여 자격도 주어지게 됩니다. 결과는 6월 5일 미랄문화예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1: 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 센터가 서울에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착순 모집한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29일까지 AI 아티스트 양성 과정이 펼쳐지는데요. 공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생성형 AI 기반 창작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월 9일부터 24일까지 주 3회 일 3시간씩 총 8회에 걸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센터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교육과정은 아누타 캔버스를 활용한 생성형 AI 기반 창작 실습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교육생들은 개인별 미술작품을 직접 창작하고 이를 활용한 굿즈 제작 과정까지 경험하게 되는데요. 창작 역량과 콘텐츠 활용 능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유선 연락 및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서울특별시 장애인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070-4334-8858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예, 문화 나들이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원의 사랑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김기만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올해 2026년은 송암 박두성 선생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 세종대왕 유적관리소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한글 점자 훈맹정음 반포 100주년 기념 특별전 훈민정음과 훈맹정음을 개최합니다. 일제강점기인 1913년부터 1936년까지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교육기관인 재생원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가르쳤던 박두성 선생은 일본어 점자로 글을 배워야 하는 제자들을 안타깝게 여겨 한글 점자를 연구했고 1926년 11월 4일에 6점식 한글 점자 훈맹정음을 반포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장애의 벽을 깨다 훈맹정음 구역에서는 박두성 선생이 쓴 일지와 또 훈맹정음 점자표를 비롯해 점자 아연 원판, 점자 타자기 등의 유품이 공개되고요. 전시 개막일인 내일 5월 15일에는 특수 안경 체험, 어둠 속의 촉각 미술 활동, 시각장애인 작가들의 전시회인 오감으로 느끼는 장벽 없는 세상 등이 진행되고, 점자의 가치를 살펴보는 학술 강연, 인문학으로 읽는 점자도 마련됩니다. 또 주말에는 시각장애인 관람객은 현장 영상 해설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 여주시 세종대왕 역사문화관에서 내일입니다. 5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열리니까 시간을 내서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5월 14일 목요일 우리 난가족 첫 곡은요. 가인과 조건이 부릅니다.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고린한 가족 목요일 방송 안내해드릴게요. 목요일은 시각장애인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지석봉의 오감나들이가 있는 날이죠. 자, 매월 둘째 주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전통시장 나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시장이라 할 수 있는 남대문시장으로 떠나봅니다. 남대문시장은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찾는 걸까요? 남대문 시장에 갔을 때 어떻게 둘러보면 좋은지 지석봉 센터장님의 가이드로 다양한 정보 알아봅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시각장애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는 화제 현장 시간이죠. 장애 청년들이 장애 인권과 관련된 해외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사례를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프로그램, 네, 장애 청년 드림팀 6대륙에 가다. 그렇죠. 해외 연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장애 청년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얼마 전 21기 선발이 끝나서 오리엔테이션, 그러니까 행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내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난 기수에서 활동한 선배들도 함께했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현장 소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여자친구가 부릅니다. 시간을 달려서.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소개하는 알짜정보 시간 지석봉의 오감나들이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 와 가까이 했는데 네. 저는 가본 기억이 별로 없는 남대문 시장으로 떠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매달 두 번째 주에는 전국의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에는 프로야구 얘기로 한 달은 좀 쉬어갔습니다. 이번 달에는 먹거리 또 볼거리가 아주 풍성한 유명 전통시장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남대문 시장입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로 인해서 남대문 시장 좀 가보기 꺼려한다라는 분들도 이제 계십니다만.
0: 그럴 수 있죠.
1: 예. 네네. 제가 일일 가이드가 되어서 우리 시장 투어 하루 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0: 좋습니다. 네. 자, 일단 남대문 시장은 지하철 역이랑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어지나요?
1: 너무 잘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너무 접근성이 예. 좋고요. 서울 지하철 4호선 회원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5번 출구 같은 경우는 계단이 쭉 한 세 묶음이나 이어지거든요.
0: 세 묶음 엄청 네. 긴 거죠. 그렇죠.
1: 그렇죠. 예, 예. 네. 불편한 분들은 이 4번 출구하고 5번 출구 사이에 엘베가 있는데요. 그걸 이용하시고 지상으로 올라가신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시면은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5번 출구 올라가기 전에는 대형마트 지하상가로도 연결되니까 네, 참고하시고요. 네. 바우처 택시나 복지콜 이용하시는 분들도 회원역 5번 출구로 찍고 오시면은 시장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남대문 시장이 그 제가 알기로는 엄청 오래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얼마나 오래된지 잘 모르겠지만 아, 네. 네. 언제 생겼어요?
1: 남대문 시장의 역사는 조선 초기까지 6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네. 조선 중기 그 대동법으로 인해서 그 쌀들이 이 한양으로 이제 많이 모여들면서 이곳에 이제 창고를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선 후반에는 이 정책이 바뀌면서 이 창고 자리에 상인들이 더 많이 들어서면서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과 경제 성장을 지나면서 1980년대에는 노점상들로 인해서 많이 알려졌다고 하고요. 네. 뭐 골라 이런 식의 그 영업을 많이 했다 하고요. 네네. 현재 한 만여 개 상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이제 워낙 큰 규모다 보니까 이 구역도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네. 머리에 좀 정확하게 구조를 떠올리고 방문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지하철 출구에서 나오자마자 오른편으로 메인 거리가 시작이 되고요. 오른쪽으로는 승려복과 아동복 파는 의류 매장들이 모여 있고요. 왼쪽으로는 칼국수 골목과 또 각종 먹거리들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어서 한 100m 직진으로 가시면은 천장이 있는 아케이트 이 거리가 나오는데요. 네. 오른편으로는 대형 상가, 왼편으로는 그 본동 상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케이트가 끝나면은 문구 거리, 안경 거리, 약국 거리가 있고요. 작은 먹거리 골목도 있다고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0: 야, 근데 새삼 놀라운 게 센터장님이 네.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십니까?
1: 아, 네. 제가 두 번 갔어요.
0: 아, 예. 방송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어디부터 둘러보나요?
1: 네, 시장 오른편에 있는 의류 및 잡화 매장들을 먼저 둘러보겠는데요. 이 남대문 시장은 시장이 뭐 대부분 그렇긴 하지만 옷이나 가방, 모자 등을 만져보면서 구경할 수 있어서 저희 시각장애인들한테는 큰 장점이 되겠고요. 네. 메인 거리를 약 50m 정도 들어가면 왼쪽에 길게 선 곳이 있는데요. 바로 만두집입니다.
0: 만두집.
1: 네, 동그란 찐빵 모양이고요. 김치만두하고 고기만두를 10개에 한 박스로 팔고 있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조금 두꺼운 피에 속이 아주 꽉 찬 소가 들어 있는데요. 김치는 좀 칼칼한 맛이고요. 고기는 매우 담백한 맛입니다. 저희는 포장을 했는데요. 집에 올 때

0: 까지도 따뜻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1: 좋습니다. 만두는 포장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은요.
0: 네. 직진으로 가다 보면은 한옥 처마처럼 생긴 아케이트 거리가 나오는데요. 여기 초입 왼편에 네. 떡볶이를 파는 분식점이 있습니다. 예전 추억의 그 떡볶이 맛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곳에서는 2,000원짜리 김치말이 국수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오. 네. 양은 뭐 그닥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면발과 김치 그리고 달달한 육수가 만나서 가볍게 먹기에는 아주 좋은 분식점입니다. 네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쭉 걸어가시면은 왼편에 유명한 이 그 만두집이 또 여기도 있는데
1: 만두가?
0: 여기는 네네. 예. 근데 만두보다도 여기는 꽈배기하고 도너츠가 유명하거든요.
1: 아, 또 그래요?
0: 네네. 네. 그 3,000원에 3개 아니면 뭐 저녁 때는 3,000원에 4개 파는데 네, 한번 들려보시고요. 네. 좀 더 직진하면은 왼쪽에 쌀떡볶이로 유명한 분식점이 있는데요. 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방송 준비로 인해서 지난주에 한 두 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요. 예. 첫날에는 줄 선 분 끝에 계신 분이 오늘 안에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얼른 그냥 포기를 했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이튿날은 한 시간 정도 기다려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와. 양배추와 무채가 아주 푸짐하게 들어있고요. 소스보다는 말캉하면서 쫀득한 쌀떡이 아주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무채가 들어있는 건 굉장히 독특한데요?
0: 네, 부산 쪽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 여기도 좀 부산식처럼 네네. 무채가 좀 들어있더라고요. 여기 그리고 튀김이 아주 역대급으로 바삭하고 맛이 좋은데요. 단점은 약간 비싸긴 합니다. 아. 네, 매장에 외국인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요. 시간 여유가 된다면은 떡볶이 꼭 한번 또 튀김까지 맛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좀 빵빵하게 채웠다면은 뭘 좀 보면 좋을까요?
0: 네, 어느 정도 배가 채워졌다면은 아케이트 오른편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로 가 보시면 되겠는데요. 각종 의류와 액세서리 그리고 수입 제품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특히 2동의 그 3층에는 도매 꽃상가들이 있고요. 또 D동과 C동의 3층에는 그릇 가게들이 이렇게 줄지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이곳에서 물고기 모양 뭐 그릇이라든지 네. 꽃 모양 뭐 그 예쁜 무늬의 그릇들을 아주 저렴하게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C동 같은 경우는 정말 유명한 그 가게도 있습니다. 저희도 커다란 냉면기를 구입을 했었는데요.
1: 아, 냉면 담는 그릇?
0: 네네네. 그래서 다들 보고 되게 예쁜 거 잘 샀다. 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네. 이거 대형 상가는 구름다리로도 이게 모든 동이 이어져 있거든요. 또 그리고 지하에는 수입 상가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덩달아 가격이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독특한 제품 이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하상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할 수 있잖아요. 야, 남대문 시장 갔어? 그럼 여기는 꼭 가봐 하는 데가 있다면 어떤
0: 네.
1: 매장일까요?
0: 네. 바로 문구 매장이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1971년에 이곳에 그 대형 문구 그 매장이 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1층에서 4층까지는 뭐 다양한 펜시 제품 같은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특히 뭐 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5층에는 문구 역사 기념관으로 꾸며놨더라고요.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는 70년대, 80년대 추억의 그런 문구류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니까 꼭 둘러보시기 바라겠고요. 매장 옆으로는 안경점과 약국거리들이 있는데요. 안경 같은 경우는 몇 시간 만에 금방 맞춰줘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아주 특히 인기가 좋다라고 하고요.
1: 이게 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들었어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약국 매장들도 몇 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상비약들이 시중에 비해서는 되게 한 20, 30% 싸니까 꼭 한번 둘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숭례문 근처 상가 쪽에 그 먹자 골목 있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또 줄을 선 곳이 있거든요. 그 유명한 야채 호떡집. 입니다. 네. 커다란 호떡에 그 안에 이제 잡채가 들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당면하고 야채 같은 게 들어 있고요. 겉에는 간장을 발라 줬습니다. 야채 호떡 외에도 꿀 호떡, 팥호떡을 모두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네. 평균 한 20, 30분 정도는 줄을 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기다렸다가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1: 아니, 아까 떡볶이가 1시간이었는데 네. 뭐 20, 30분이면 아주 너무 쉽네요.
0: 그렇죠. 여긴 대부분 포장이니까.
1: 예, 예. 네, 네. 자, 남대문 시장의 명물하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야채 호떡도 있지만 그 유명한 갈치골목이 또 있잖아요.
0: 있죠. 네. 네. 꼭 한번 저도 들러봤는데요. 네. 아케이트 왼편으로는 A동과 B동의 본동 상가가 있는데요. 그 유명한 갈치골목은 A동 상가에 있습니다. 골목에 들어서면은 갈치조림 냄새가 아주 확 퍼져나는데요. 그 방송에 나온 식당이 손님이 좀 더 많은 편이지만 맛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네. 네. 저희는 조림과 구이를 골고루 주문을 했었고요. 달걀찜과 생김 그리고 뭐 콩자반, 생선구이, 김치 등 한 7, 8가지 밑반찬들이 깔리고요. 메인으로 조림과 구이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조림은 국물이 비교적 좀 많은 찌개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칼칼한 맛이 목젖을 때릴 정도였습니다. 살도 비교적 많아서 밥하고 먹기 좋았고요. 구이도 겉바속촉으로 잘 구워져서 나왔습니다. 확실히 밑반찬으로도 이제 구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그거보다는 훨씬 맛있게 구워졌고요. 네. 한 끼 식사로는 최고였지 않았나 네. 싶고요. 그 생선조림이나 구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제육볶음이나 청국장 같은 것도 판매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 근데 또 여기 가면은 네. 한번 구이 먹어야죠.
0: 아, 그렇죠. 네. 네.
1: 자, 지금 좋습니다. 어우, 지금 소개해 주신 것만 해도 지금 만두집 두 개, 떡볶이에, 호떡에, 갈치에 네. 이미 배가 부를 것 같기는 한데 네. 혹시나 또 이제 아쉬운 마음에 네. 남대문 시장 소개하는데 여기를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 또 있을까요?
0: 마지막으로 시장 초입에 칼국수 골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비슷한 규모의 식당들이 네.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내부가 통째로 트여져 있어서 테이블로만 이제 매장이 나눠져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좁은 공간에 어깨를 맞대고 모르는 사람과 마주보면서 이렇게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칼국수와 보리밥, 보리비빔밥이 메뉴이고요. 여기서 카드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 받지 않고 네. 현금 또는 계좌 이체로만 결제가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하면은 서비스 비빔냉면을 이렇게 앞접시에 조금 덜어 나오고요. 뭐 칼칼하게 맛있었습니다. 칼국수나 보리비빔밥이 이제 바로 나왔는데요. 칼국수는 남해 멸치로 우린 육수에 손으로 썰은 그 면이 담겨져서 나왔는데요. 양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육수의 깊은 맛과 손칼국수의 그 식감이 잘 어우러졌고요.
1: 좀 두툼한 면이죠.
0: 그렇죠. 네네네. 어떤 건 얇고 어떤 건 두툼하고 네, 거진 어떤 건 두꺼운 거는 수제비 정도 예, 그런 것도 있었어요.
1: 진짜 손으로 썬 칼국수.
0: 맞습니다. 예, 예. 이건 진짜 손으로 썰었구나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네. 비빔밥은 야채와 고추장을 잘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비빔밥 같은 경우는 칼국수의 육수를 받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추김치하고 열무김치는 덜어서 먹으면 되는데요. 9,000원이라는 가격이 시장 칼국수치고는 저렴한 편은 아니니까요. 예전 시장 감성 느끼고 싶다 하는 경우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규모의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을 둘러봤는데요. 워낙 넓은 공간이다 보니까 갈 곳도 많고 구경할 곳도 많은데요. 가족이나 또 지인, 연인과 함께 남대문 시장에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자세한 소개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실로암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지석봉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한 가족 책장 가르치는 교

뒤 자녀들이 엄마인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이라든지 동네 사람들이 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어린 아들을 붙들고 너도 나도 훈계를 일삼는 통에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괜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을 때, 거스름돈을 잘못 받거나 제값 주고 산 꽃이 다 시든 것이었음을 뒤늦게 알았을 때, 청소가 안 된 방을 버젓이 깨끗하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태어나고도 의도적인 속임수를 모르는 척 지나쳐야 할 때 등 답답한 순간은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안마, 마사지, 지압 수업 시간에 저시력인 여자 성인 학생이 물었다. 선생님은 딸아이 얼굴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도 선생님은 나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보이다가 안 보이니까 아이들이 더 혼란스러워하고 엄마를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이는 적어도 그런 건 없잖아요. 아이나 사부님이나 선생님을 만났을 때 이미 선생님이 시각장애인이었으니까, 게다가 선생님은 경제력도 있고 직장도 탄탄하잖아요. 옆에 있는 남자 성인 학생이 반박했다. 그건 아니지. 우리야 새끼도 얼굴도 봤고 각시 얼굴도 알지만 선생님은 아니잖아. 그런가? 그래도 우리는 멀쩡하게 살다가 이렇게 돼 자식들 사춘기일 때 상실감도 더 크고, 적어도 선생님의 시작부터가. 듣고 있자니 쓴 웃음이 나왔다. 누가 더 불쌍한 사람인지 앞다투어 자기가 1등이라고 목청을 도두는 것 같았다. 경민 씨 얘기 들으며 생각해보니까 내가 1등인 것 같다. 안 그래요? 앞으로 볼 수 있다는 희망이 없고 바로 곁에 있어도 주변이 시끄러우면 내 새끼를 못 찾는데 얼마나 불쌍해. 글쎄 교회 체육대회 갔다가 다른 아이가 우리 유주인 줄 알고 막 안으려고 한 거지. 그 아이 엄마도 당황해서 자기 아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민망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솔직히 남편 얼굴은 한 번도 보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거든. 그런데 딸아이는 다르더라고. 보고 싶어요. 한껏 가벼운 어조로 이야기했는데 돌연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건강한 사회인으로 보편적인 삶을 누리던 성인들에게 실명이라는 사건은 절체절명의 위기가 맞다. 피해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가벼운 농담처럼 나만의 고충을 토로하고 나면 학생들은 더 이상 징징거리지 않는다. 심지어 씩씩해지기도 한다. 조금씩 단단해지는 학생들을 지켜보며 특수교사로서 보람을 느끼는지 모르겠다. 자, 매주 목요일 한가족 책장 시간에는 시각장애인이 쓴 책 혹은 시각장애에 관한 책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시각장애인 김성은 씨가 쓴 책 점자로 쓴 다이어리에서 중도에 실명한 시각장애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김성은 씨는 8살 때 녹내장이 생겼고 18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전북 맹아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교사인데요. 10대 학생들뿐 아니라 중도에 실명한 성인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몇 년 전에 수필가로 정식 등단해서 글을 쓰는 삶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책 점자로 쓴 다이어리에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또 책 읽기와 글쓰기를 좋아하는 수필가로서의 이야기뿐 아니라 특수교사로 일하며 겪는 고민과 보람도 진솔하게 담겨 있습니다. 내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시각장애 당사자로서 시각장애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 애쓰는 김성은 선생님의 하루하루가 궁금하다면 이 책, 점자로 쓴 다이어리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노래 들을게요. 클래식 화이가 부릅니다. 스위티. I like that.

0: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그대로 들려드리는 화재 현장 시간입니다.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우리 팀의 핵심 모든 것 한번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네.
0: 오늘 뭔가요? 오늘. 네,
1: 제가 그래서 20대와 30대를 KBS에서 다 보냈잖아요.
0: 아직 30대 아니에요?
1: 그 네, 청년 네. 시절을 돌아보니까 네. 청년 시절에는 그 대외 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때 뭐 해외 어학연수 외에는 크게 활동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요. 오승원 아나운서는 어땠을까요?
0: 뭐 대학 때요? 청년 때?
1: 네.
0: 저도 뭐 해외 1년 있었던 거 말고는 뭐 딱히 뭐
1: 공모전 대외. 이런 거.
0: 저 연극을 했어요.
1: 아, 대외 활동인가요?
0: 네. 대외 활동 아닌가?
1: 좀 다른, 성격이 네. 다른, 네. 대외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청년들은 기회만 있다면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성장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 청년들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 청년 드림팀 6대6에 도전하다인데 장애 청년이 중심이 돼서 해외 연수에 도전하는 국내 유일의 프로그램이고요. 장애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0: 좋네요.
1: 네, 예. 올해 21기가 막 선발이 됐고 지난 8일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거든요. 오늘은 그 현장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0: 일단 이 프로젝트명 자체가 굉장히 포부 가득하다.
1: 그렇죠.
0: 네, 네. 드림팀 6대6에 도전한다.
1: 네,
0: 얼마나
1: 네.
0: 좋아요 지금.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난 20여 년 동안 약 40개국을 방문해서 이 장애 인권과 관련된 다양한 선진 사례를 배우고요. 이걸 토대로 국내외 정책과 현장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로 가서 여러 나라를 다니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인 의제로 확장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0: 이게 그러면 해마다 해오고 있는 행사인데 네. 올해 21기 특징이 있을까요?
1: 네, 올해는 7개 팀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획 연수팀은 그 협회에서 정한 주제로 팀을 꾸린 건데 일본을 방문해서 이 장애 청년들의 고립과 은둔 문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0: 네.
1: 그리고 자유 연수팀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주제로 팀을 꾸려서 신청을 한 건데요. 이 6개 자유 연수팀들은 어떤 주제로 활동을 하게 되는지 한국 장애인 재활 협회 장애 청년 드림팀의 조지윤 대리에게 들어보시죠.
2: 자유연수팀의 경우에는 청년들이 직접 연수 주제를 기획했는데요. 올해는 특히 AI와 관련된 주제가 두드러졌습니다. 청각 언어장애 청년들로 구성된 팀은 영국을 방문해서 AI 시대에 수어와 음성 언어가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을지 살펴봅니다. 수어 통역 인력 부족이나 비용 문제를 고려했을 때 수어 아바타와 같은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팀은 독일을 방문해서 AI 기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불평등과 편향 문제를 점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 포괄적인 채용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개선 방향도 제안할 계획입니다. 이공계 전공 장애 청년들로 구성된 팀은 미국을 방문합니다. 이 팀은 AI 기술이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높이는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또 기술 소외를 줄이기 위해 어떤 실천이 필요할지 탐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호주의 국가장애보험제도 NDIS를 중심으로 고용, 재활, 주거가 연계된 통합지원 체계를 분석하는 팀이 있고요. 일본에서 해외 진학부터 취업, 그리고 현지 정착까지 장애 청년의 진로 로드맵을 모색하는 팀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하는 팀도 있는데요. 이 팀은 올해 다시 부활한 다이내믹 챌린지 유행으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장애인 스포츠를 보호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도전과 자유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1: 네. 그 마지막에 다이내믹 챌린저 유형으로 네.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한다는 팀이 언급이 됐잖아요. 이 다이내믹 챌린저 유형은 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또 신체적인 한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직접 깨는 유형인 건데
0: 네.
1: 이번에 시각장애 청년들과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 스카이다이빙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멋있죠?
0: 스카이다이빙.
1: 저는 무서워서 못해요.
0: 와, 진짜 이거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1: 네.
0: 네. 이번 해외 연수 여러 팀들이 참여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우리 시각장애 청년들은 어떤 주제로 활동을 하나요?
1: 일단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각장애 청년들이 그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호주로 갈 거고요. 또 일본에 있는 학교의 진학부터 취업, 현지 정착까지 시각장애 청년들의 진로 로드맵을 모색하는 팀도 있습니다.
3: 저희는 자유연수 3 다이내믹 챌린지의 아우라 팀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아우라는 A United Reaching Above의 약자로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 높은 곳으로 향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 도전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장애의 인식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의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강화를 할 때 체계적인 프로토콜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해외에서 연수를 할 필요성이 느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연수를 호주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긴장이 되지만 사실 스카이다이빙을 이전에도 해본 적이 없고 더군다나 해외에서 한다는 게 더군다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설레는 마음이 더 큽니다.
4: 저희 팀은 드림을 드림 팀이고요. 저희는 일본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외 진학부터 정착까지 지속가능한 로드맵이라는 주제로 일본 후쿠오카 지역으로 가서 유학부터 취업, 정착하는 그 과정을 여러 기관을 들르면서 과정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하면서 그 합격을 한 것부터 저는 시작이었거든요. 복지 서비스를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학습 지원을 또 학교에다가 조율을 해야 된다거나 그걸 정말 많아서 저는 두 배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주제를 기획을 해서 들고 왔습니다. 저는 일본 취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른 시각장애 그 친구도 일본 유학을 꿈을 꾸고 있고 구리더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의 헬스케어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리고 회계를 맡으신 제일 선배님이 계세요. 지금은 관세청에서 일하고 계신다니까 아주 든든하신 분이라서 되게 좋은 팀이 만들어졌어요.
1: 네, 이 팀원들의 구성이 최고다라는 자랑까지 했는데요. 이렇게 팀 소개와 팀원들 자랑을 할 수 있는 건 쟁쟁한 경쟁률을 뚫고 드림팀에 합격을 했다는 거죠.
0: 이게 네. 장애계에서 장애 청년 드림팀의 경쟁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1: 네.
0: 이번에는 어땠나요?
1: 약 300명의 청년들이 도전했고요. 평균 12:1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기획 연수팀은 주어진 주제에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라 팀원을 모아야 하는 자유연수팀에 비해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획연수팀의 경쟁률이 무려 26:1이었습니다.
0: 대단하네요.
1: 네, 대단하죠. 예. 네, 그리고 또 자유연수팀의 주제가 다양했는데요. 특히 요즘에 AI 시대다 보니까 AI 관련된 주제로 세 팀이나 구성이 됐고 나머지 팀들도 자기 진로와 밀접한 주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팀으로 하는 거니까 팀워크가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주제가 정해지면 그 활동 방향이 있을 거고
1: 네.
0: 이거를 이해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1: 그렇죠. 예.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을 했던 건데요. 다들 열정적이어서 그런지 기획 연수팀은 OT 전에 이미 두 번이나 만났고
0: 어머나.
1: 자유 연수팀은 이미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한 팀들인 거니까 유대감이 많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가 모이는 첫 시간이 바로 오리엔테이션이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0: 네.
1: 드림팀의 활동 지침과 기본 역량 교육이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 팀별로 이 선배 멘토가 매칭이 돼서 조별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시각장애 팀으로 가서 그 현장을 담아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5: 저희 같은 경우 갈등은 대부분 다 밤에 풀게 되더라고요. 낮에는 어쩔 수 없이 일단 싸웠든 안 싸웠든 낮에는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거기 기간에 가기로 맞아요. 정확해요. 밥 먹고 아침에 다 씻고 나와가지고 우리 여기 가기로 했으니까 가야 되니까 가는 돌아와서 이제 저녁 다 끝나고 그때 와서 푸는 건데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다들 그냥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하자 이런 거였고 네. 여러 가지 기관을 섭외를 해오셨잖아요.
4: 네.
5: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좀 설정을 한 거예요?
4: 그래도 골고루 한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하나에 치우치면 안 되니까.
5: 여러 가지 기관 중에 뭐 대학도 있을 거고 교육기관도 있을 거고 우리를 직접 보조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기관도 있을 거고
4: 네. 그 고용센터가 빌딩이 있거든요. 이제 빌딩에 그 11층에 가면은 외국인 고용센터가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외국인에 대한 걸 듣고 이제 또 다른 기관에 가서는 뭐 자기 취업에 대해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에 넘어가서 또 학생들 지원에 대해서 듣는다거나 거기 동아리도 있더라고요. 밸류어풀이 맵 만드는 동아리가 있어서 그 친구들도 섭외를 했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기관마다 가서 거기 기관에서 특출난 게 있잖아요. 기관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로따로 들어서 이게 종합을 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약간 조화롭게 하려고 고른 것 같아요.
5: 브리더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디를 좀 중점을 받을 것 같아요?
6: 생활에 필요한 전반적인 조언도 필요하고 기관 외에도 이제 실무자나 실제로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1: 네. 이 팀은 이제 일본으로 갈 건데요. 그 현지의 기관들 섭외를 이메일이나 전화로 한 게 아니라 네. 직접 가서 했다고 합니다. 네. 와. 이 드림팀의 이만한 열정이 느껴지시죠?
0: 진짜 대단하네요.
1: 그렇죠. 예, 예. 네.
0: 아, 그 네. 선배들 얘기를 좀 잘 들어야 되겠네요.
1: 맞아요. 예, 예. 선배들이 각 팀의 멘토가 돼서 이제 본인의 경험도 이야기를 했고 만약에 갈등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도 조언을 해줬거든요. 이제 그 중에 시각장애 선배 이자 지금 내과 의사인 서연주 씨를 만나봤습니다.
0: 아, 의사분이시구나. 네. 그 이분은 드림팀에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1: 네, 이분은 19기 장애 청년 드림팀의 원스라는 팀에서 활동했는데요. 시각 장애인들의 자립과 이 사회 통합으로의 과정 탐구라는 주제로 스페인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서연주 씨가 중도 실명한 지 만 3년쯤 됐을 때 다녀온 건데요. 네. 그때 많은 걸 느꼈고 그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멘토로 참가를 하신 거예요. 이날 이 후배들을 보면서 드림팀을 다녀왔던 그런 추억의 생각이 났고 드림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2: 우리나라는 시각장애 유보직종인 안마업이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 유보직종이 복권 판매원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시각장애인협회 온세라는 재단이 굉장히 그 복권 판매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거든요.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그래서 거기서는 실제로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물리치료 대학교도 설립하기도 하고 시각장애인이나 그 이외의 다른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을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작업장의 호텔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무엇일까를 탐구하기 위해서 다녀왔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발디딤돌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게 장애 청년 드림팀이었고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은 장애재활협회 이사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이런 시각장애인분들이나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더 편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어떤 얘기를 가장 많이 해주고 싶어요?
2: 일단 첫 번째는 건강하게 다녀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거 저도 장애를 갖게 되고 다시 사회 복귀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에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장애 청년 드림팀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아 이게 장애가 단순히 나한테 한계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훨씬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만난 후배 친구들에게도 본인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점에서 성장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잘 고민해보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1: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장애,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제가 만나본 비장애 청년은 시각장애 팀의 단원인 김여진 씨인데요. 지난해 그 학생,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시각장애인 학습 도우미를 했던 인연으로 이번에 드림팀에 함께하게 됐고 지금 한껏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7: 제가 과 특성상 팀플 같은 활동이 적은데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팀 같은 활동을 할 때 같이 협력하면서 그런 시너지 효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시각장애 청년들의 진로부터 정착까지라는 저희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드는 게 저희의 종합적인 목표입니다. 제 리더님이 이제 팀을 이끌어주시면 저는 이제 브리더로서 이제 팀원들을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4명 중에 3명이 같은 성신여대 학생이고 이제 졸업생도 계신데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갈등이 있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전공에서 장애인의 생활이나 그런 전반적인 그런 지원 분야를 배울 때 이제 일본의 사례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현저히 이런 사례도 적고 장애인의 이동성, 접근성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를 알고 있어서 이제 이번 연수를 기점으로 일본의 장애인의 이동 접근 제도까지 탐색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1: 네. 이 장애 청년 드림팀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서로 보완하고 이끌어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장애 청년들과 비장애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쨌든, 해외에 가서 다양한 네. 걸 경험을 하다 보면 더 시야가 넓어질 것 같긴 해요.
0: 그러니까요. 네. 이제 엄청나게 멋진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왠지 그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설렘이 네. 계속 커질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에는 각 팀마다 우리 팀만의 서약서를 작성해봤는데요.
0: 당연하네요. 네.
1: 그 연수 목표 달성을 위해 그리고 팀원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실현 가능하고 각 팀의 특징이 반영된 구체적인 약속 5가지를 만들어봤습니다. 무엇보다 이 서약의 내용이 나중에 우수팀 평가에 반영이 된다고 하니까 네, 다들 네.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는데요.
0: 네. 네.
1: 이 각오대로 잘 다녀오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또 새로운 환경을 접하고 나서는 거기에 맞는 진로를 정하거나 본인의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한 단계씩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인권 감수성도 키우고 상대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또 배우면서 사회적인 활동가가 되면 좋겠는데요. 시각장애 청년들은 지금 어떤 각오고 어떤 설렘을 품고 있는지 또 들어보시죠.
3: 저는 사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팀원들도 그런 도전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공고가 났을 때 지체 없이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요. 사실 연수 전에 이렇게 팀 세미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그런 작업들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연수를 진행하고 나서도 스카이다이빙 접근성에 대한 정책 제안서를 발제를 할 계획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장에 갈 때 이제 장애인분들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안전장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교관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장애인분들이 왔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장비를 착용해야 되고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지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 제안서를 작성할 것 같습니다.
4: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제 팀으로 해서 같은 목표고 그리고 비슷한 목표를 가진 네 명에서 진학부터 취업 정착까지 알아보면서 그 과정을 구체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구체화를 하면서 제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된다거나 그리고 그 시각장애 친구가 일본 유학이나 아니면은 진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아니면은 뭐 저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제가 갔던 길보다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그 경험을 앞으로 정책으로 연결하고 사회에 적용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그 당찬 포부가 느껴졌습니다.
0: 그러게요.
1: 네.
0: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다 있네요.
1: 맞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청년 시절에 이렇게 미래를 그리면서 살지는 않았는데
0: 마찬가지입니다.
1: 네. 우리 시각장애 청년들은 앞으로의 진로나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0: 네.
1: 네. 이런 열정을 담당자도 체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에너지, 그 기운에 깜짝 놀랐고 이런 열정이라면 앞으로도 문제가 없겠다 잘 진행되겠다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0: 네. 네. 자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네, 이제 팀별로 자율 일정이 있는데요. 각 팀의 주제에 맞는 문헌 조사도 하고 국내 관련 기관 방문도 하고 또 올해는 팀 워크샵도 할 예정입니다.
2: 올해는 특별히 팀 워크샵이라는 것도 생겼는데 사실 현지 연수 가기 전까지 막 몇 박 며칠 동안 서로 부딪혀볼 경험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관련된 이제 내용도 살펴보지만 현지 연수 예행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팀별로 1박 2일 워크샵을 떠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장애 청년 드림팀을 4년째 맞이하게 됐는데 올해 21기 청년들은 그동안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또 오늘 현장에서 느낀 걸로 보아서 정말 역대급으로 열정이 장난 나랑 아닌 친구들이 모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정말 정책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고 느끼고 온 것들을 청년들 개개인의 경험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서 청년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드림팀 21기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실 텐데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현지 연수부터 마무리까지 잘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1: 네, 이제 7월에 발대식을 하고 각 팀별로 해외 연수를 하러 갈 텐데요. 드림팀이 이 청년들의 인생에 빛나는 시간이 되고 좋은 추억이 돼서 그야말로 드림, 이 꿈을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권과 관련된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 해외 연수를 떠나는 프로그램 장애 청년 드림팀 6대륙에 도전하다의 오리엔테이션 현장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방송의 핵심 심장 정수진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마지막 곡으로 신해철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갑니다. 전 지금까지 아나운서 오승원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값비싼 커피는 쉽게 사 마시면서 치약, 샴푸, 화장품 같은 것은 한 방울이 아까워서 필요 이상으로 애쓸 때가 있습니다. 다 쓴 것 같아도 어떻게든 더 써보려고 거꾸로 세워놓기도 하고 있는 힘껏 짜보기도 하죠. 그럼 또 한 방울씩 나오다가 이내 완전히 바닥이 납니다. 가끔은요,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꾸로 세워놓은 화장품 병 같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피곤하고 힘들다고 끙끙대다가도 일 앞에 서면 또 어떻게든 해내거든요. 하지만 거꾸로 선 것 같은 위태로움을 안고서는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쉴 땐 쉬어야 하죠. 주말이 다가오는데 쉴 준비는 하고들 계시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오늘은 코요태의 만남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좀 버리지 그래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화장품을 탈탈 털어 쓰다 보면요. 양이 충분치가 않아서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그래도 아쉬운 마음에 거꾸로 세워드는데 쉬어야 하는데 너무 피곤한데 하면서 계속 뭔가를 하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에너지는 이미 바닥났는데 쉬지 않고 자꾸만 쥐어짜게 됩니다. 여행이나 운동은 쉬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로도 찾아갑니다. 문희옥의 해변의 첫사랑 그리고 유열의 노래 화려한 날은 가고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문혁의 해변의 첫사랑 그리고 유열의 화려한 날은 가고였습니다. 서용주님께서 아침 식전에 꿀물을 타서 마시고 있어요. 10년 넘은 꿀을 찬장에서 발견했는데 묵혀서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최근에 산 꿀은 그냥 그저 그런 반면에 말이죠.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꿀도 오래된 게 맛있나 보군요.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꿀은 아무리 오래돼도 부패가 안 된다고 그러죠.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그럽니다. 꿀물 좋다고 많이들 드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서용주님 귀한 꿀 드시고 컨디션 좀 좋아지셨나요? 그러셨길 바랍니다. 사연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로 이어가겠습니다. 두 곡 모두 윤상이 작곡한 노래네요. 강수지의 시간 속의 향기 이어서 김민우입니다. 이병열차 안에서

0: Hey yo, you wanna dance?
1: 아주 예전엔 연예인을 놀기만 좋아하는 사람들, 그저 즐기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는데요. 지금 그런 얘기하면 다들 이상하게 볼 겁니다. 연예인에 대한 인식이 180도 달라졌죠. 뿐만 아니라 학문과 연예계 활동 두 가지를 모두 잡은 연예계 뇌생남, 뇌생녀들이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요, 20세기에 활동한 남다른 두뇌를 가진 가수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 공부한 가수들 위주로 알아보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수는 헤이입니다. 헤이, 조규찬의 아내이자 소희의 언니인 헤이 맞습니다.

사촌 동생이 폴킴이죠. 이수만은 그를 SES의 네 번째 멤버로 점찍었다고 해서 데뷔 당시에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외교관인 아버지 영향으로 영어, 중국어, 불어까지 능통한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헤이는 현재 미국 한 주립대에서 희곡과 대중문화예술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5년째라고 하네요. 가수 헤이는 뮤지컬 배우로도 그 활동 영역을 넓혔는데요. 그때 무대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어서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공연예술학 석사를 했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밤새워 공부해 교수직에도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무려 161번 낙방하는 시련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 현재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우수한 두뇌와 끈질긴 노력으로 현재 미국의 대학 강단에 서고 있는 헤이의 노래 주댐무 잠시 후에 듣겠고요. 함께 들을 곡은 꿈과 희망을 노래한 에픽하이의 플라이입니다. 에픽하이 타블로의 학력은 원치 않아도 많이들 알게 됐죠. 한때 그의 학력을 의심하는 타지뇨 때문인데요. 타블로는 2002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영문학 학사와 석사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학적과 부학장과 타블로의 담당 지도 교수가 여러 차례 증명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 학력이 아니더라도 그가 음악을 하는 모습이나 써내려간 음악들을 보면 비범함이 느껴집니다. BTS의 RM과 슈가는 오늘 들려드릴 이 플라이를 듣고 뮤지션의 꿈을 키웠다고 되는데요. 자, 그럼 소개해드린 두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헤이의 주댐무 그리고 에픽하이가 부릅니다. Fly.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 오늘은 머리 좋기로 소문난 가수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박정현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그가 공부에 더욱 최선을 다했던 것은 인종차별을 견뎌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A를 받고 전교 1등도 했죠. 하버드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뛰어났지만 비싼 등록금 때문에 UCLA에 입학했고 가수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후 활동을 하면서 2001년엔 컬럼비아 대학교 영문학과에 편입까지 했죠. 학교 동문으론 버락 오바마가 있다고 하네요. 졸업 당시엔 가수 활동을 하면서도 상위 15%에 드는 성적을 기록했고 졸업식에선 대표로 미국 국가를 불렀습니다. 현재는 아이비리그 수제 클럽에도 가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박정현의 노래 중에서 편지 할게요.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만나볼 수는 JYP 박진영입니다. 아버지가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초등학교 1학년이던 박진영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공부가 그렇게 재밌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학교에서 월반을 시키자고 부모님을 설득할 정도였다고 해요. 덕분에 그는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동갑내기들에 비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IQ가 156이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물론 대위 때도 그는 확실히 평범치는 않았었네요. 그럼 지금 소개해드린 가수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의 편지 할게요. 이어서 박진영입니다. 난 여자가 있는데.

오늘 대한민국 히트송 주제가 있는 노래에서는 헤이의 주댐무, 에픽하이의 플라이, 박정현의 편지할 기회에 이어서 박진영의 난 여자가 있는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박노원이 진행하는 대한민국 인기가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한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로 넘어갑니다. 전화.

0: 또 나 있던 음악이 우리 곁에 정착하는 시간입니다. 신쌤의 언타이틀. 오늘도 신쌤이 음악평론가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신쌤이 평론가는 동물 좋아하세요?
1: 동물 좋아하는 동물도 있고 네. 그렇게 친하지 않은 동물도 있는데요.
0: 네, 만약에 동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영화처럼
1: 네.
0: 어떤 동물과 대화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1: 제가 사실 양띠여가지고 양을 굉장히 좋아해서 양 인형도 네. 좀 사는 편인데
0: 진짜요?
1: 만약에 진짜 이 양과 제가 대화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아무래도 자기 띠를 상징하는 동물과 친근하죠, 사람들이. 네.
1: 아니,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조금 부끄러운데.
0: 아닙니다. 네.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1: 네, 그냥 양, 제가 그 좋아했던 동물과 이제 네. 그냥 대화를 사실 나눌 수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너무 신기해서 아무 대화나 막 할 것 같아요. 네.
0: 가끔 요즘엔 모르겠는데, 과거에 동물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애니멀 뭐였죠?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랬나?
1: 아, 맞아요, 맞아요.
0: 그런 분들이 TV에 나온 적이 좀 있었어서요.
1: 네, 네. 너무 신기한.
0: 정말 신기했죠. 과연 진짜로 그 동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일까?
1: 네. 네. 그런 그 기계도 있잖아요. 그 동물이 네. 그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그런 기계도 있더라고요.
0: 진짜요? 네. 그렇군요.
1: 네.
0: 자, 음악 듣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걸그룹 시크릿의 네 번째 미니 앨범 레터 프롬 시크릿에서 수록곡 준비했는데요. 네. 올해 이제 정말 또 반가운 그룹들의 컴백이 좀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으르렁으로 이제 케이팝의 정수를 보여줬던 엑소도 또 오랜만에 돌아왔었고 올해 또 데뷔 15주년을 맞이한 에이핑크도 성공적으로 이제 컴백을 또 완료했는데요. 네. 이 올해 데뷔 12주년을 맞이한 마마무도 이제 또 완전체로 앨범을 내고 투어도 할 예정이라고 해요.
0: 그래요?
1: 이런 소식들을 보면서 이런 그 컴백의 흐름 속에서 이 그룹도 좀 돌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는 또 들더라고요. 특히 이 2, 3세대 K-POP 아이돌 중에서 이제 팬덤만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 좀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던 그룹들이 특히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모두가 따라 부를 수 있었던 음악들을 많이 했던 시크릿의 노래들이 저는 좀 생각이 났는데요. 네. 이제 시크릿이 데뷔하자마자 이렇게 성공을 하진 못했지만 이제 매직이란 곡을 내면서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키더니
0: 뭐 히트곡이 꽤 있죠.
1: 네, 그 이후로 뭐 마돈나, 뭐 샤이보이, 별빛 달빛 이런 곡들을 연이어 내면서 이제 뭐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걸그룹으로 네. 이제 또 등극을 하게 됐었죠. 근데 이후에 이제 또 잠시 이런 반짝거리는 컨셉을 내려놓고 좀 성숙한 이미지에 변신을 하면서 잠시 국민 걸그룹의 자리에서 약간 물러나는 시간도 있었지만 이내 이제 유후라는 곡으로 이제 다시 발랄깜찍 컨셉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수록곡은 이제 바로 유후가 타이틀곡이었던 네 번째 미니 앨범 수록곡이고요. 제목은 Only You라는 곡인데요.
0: Only You요. 네,
1: 이 Only You라는 곡은 이제 좀 사랑이 떠난 후에야 사랑을 깨닫는 그런 시크릿의 어떤 애절하고 좀 아련한 모습들도 느껴보실 수 있는 곡이어서 오늘 소개해봤습니다.
0: 어느덧 추억의 이름이 됐네요.
1: 네.
0: 시크릿의 Only You 전해드리면서 신쌤이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시크릿의 Only You,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듣다가 문득 아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지 하고 생각나는 노래가 있거나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 사연이 떠오르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변진섭의 노래 듣겠습니다. 스무 살의 여행.

20살의 여행, 변진섭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끝곡 박준하의 우리는 해피엔딩처럼 만났었지만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희귀 유전질환 때문에 5살 때부터 30년 가까이 가발을 쓰고 살아온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SNS를 통해 가발을 손질하는 방법과 자신의 일상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있는데요. 학창시절에는 혹시라도 누가 가발을 쓴 걸 알아챌까 봐 늘 조마조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지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요. 그걸 깨닫고 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솔직한 모습으로 세상과 마주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누구나 남모를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조바심을 내며 감추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내보임으로써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도 있겠지요. 김학래 임철우의 노래입니다. 내가

네, 오늘은 주인석 작가의 수필 맷돌 중에서 일부분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에 맷돌로 곡물 가는 것을 봤다. 그 중에서도 콩을 갈아 만든 두부는 일품이다. 두부 맛이란 앞맷돌과 수맷돌의 수많은 충돌과 마찰이 만들어낸 화해의 맛이다. 부대끼며 돌아가는 맷돌에서 여유와 인정을 볼 수 있다. 맷돌을 가운데 두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마주 앉아 어처구니를 잡고 돌리신다. 마치 앞맷돌과 수맷돌이 안고 돌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맷돌을 사이에 두고 무슨 이야기가 그리 많은지 여덟 식구가 먹을 콩을 다 갈 때까지 주거니 받거니 하신다. 부모님의 이야기가 도란거리면 맷돌은 드르륵 드르륵 장단을 맞춘다. 맷돌과 부모님은 참 많이 닮았다.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버지는 아랫돌 같고 말 많고 싹싹한 어머니는 윗돌 같다. 어쩌다 삶이 삐거덕거릴 때 어머니의 잔소리가 종일 계속되어도 아버지는 가만히 받아들이셨다. 그러다가 덜 갈린 콩이 함지박에 빠지듯 부모님도 한 번씩 심하게 다투셨다. 그때마다 다시 콩을 주어 아가리에 담아주는 자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멈추지 않고 맷돌을 돌렸을 것이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여섯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갈아낼 것이 많았을까. 평생을 끌어안고 슬근대며 산 부모님은 아직도 갈 것이 남았을까. 아흔의 나이에도 한 번씩 툭닥거리다 화해한다. 그러나 그 속에는 행복의 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맷돌이 돌면서 마찰을 일으켜야 재기능을 하는 것처럼 사람도 가정과 사회 속에서 서로 비비며 살 때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다. 단번에 갈아버리는 믹서기보다 맷돌로 슬근슬근 갈아낸 것이 훨씬 구수한 맛이 난다. 우리 삶도 이와 같으리. 양희은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것들.

사람들의 입을 통해 수백 년, 수천 년을 건너온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거제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대숲개 곰발레 할머니 전설을 준비했습니다. 대숲개는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에 있는 중림포 마을의 옛날 이름인데요. 대나무가 많아서 그렇게 불렸다고 하네요. 옛날 옛날 이 마을에 곰발레라고 불리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빈곤할 곤, 초가집 발, 초라한 초가집에 사는 할머니였지요. 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하에 자식 하나 없이 좁은 단칸방에서 혼자 외롭게 지냈습니다. 주변에서는 누군가에게 의지해 살라고 권했지만 할머니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꿋꿋하고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했지요. 할머니는 동특이 무섭게 일어나서 집안일을 마친 후에 이웃집 농사일이며 험한 고기잡이 뒷일까지 거들었습니다. 해가 쨍쨍한 낮에는 남의 논밭에 엎드려 온종일 김을 맺고 어두운 밤이면 이웃집 길쌈과 바느질을 도우면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며 품푼이 모은 귀한 품삯을 할머니는 허투루 쓰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과연 곰발레 할머니는 그토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최영숙의 거제도 처녀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용만 백야성의 왈순아지매 그리고 최정자의 처녀 농군 세 곡입니다.

네, 노래 세 곡 들으셨습니다. 최영숙의 거제도 처녀, 김용만 백야성의 왈순아지매, 그리고 최정자의 처녀농군이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거제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대숲개 곰발레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곰발레 할머니도 나이 70을 훌쩍 넘기게 됐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힘든 밭일이나 고기잡이 뒷일은 감당하기가 어려웠지요. 이웃집의 가벼운 농사일만 조금씩 거들며 지내던 할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의 절반을 떼어 비탈밭 한 떼기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수와 조를 심어 정성껏 가꾸었는데 다행히도 제법 넉넉히 곡식을 거둘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가을이 되자 300년 만에 처음이라는 무서운 대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작은 갯마을도 흉년을 피해갈 수 없었지요. 사람들은 그동안 거둬들인 소량의 곡식으로 한두 달은 버텼지만 머지않아 집집마다 식량이 바닥나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주림배를 움켜쥐고 산으로 바다로 나가 칡뿌리를 캐고 해초를 뜯으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어른도 견디기 힘든 굶주림 속에서 더욱 고통을 받는 것은 다름 아닌 어린 아이들이었지요.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온몸이 퉁퉁 붓고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곰발레 할머니는 마치 자기 자식 일처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가엾은 어린 것들 어찌하면 살릴 수 있을꼬. 할머니는 아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깊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럼 여기서 노래 몇 곡도 들어보시죠. 하춘아의 장승포 큰애기, 그리고 진박남의 금풍년 은풍년, 이효정의 우리 어머니, 그리고 김영준의 고향의 모정, 네 곡 듣겠습니다.

네, 김영준의 노래 고향의 모정이었습니다. 앞에 들으신 노래들 하춘아의 장승포 큰애기, 진박람의 금풍년 은풍년, 그리고 이효정의 우리 어머니 들으셨습니다. 전설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거제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대숲기의 곰발레 할머니 전설입니다. 곰발레 할머니는 자신이 수확해둔 곡식으로 엿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굶주린 아이들의 기운을 차리게 하려면 달달한 엿이 제일 낫겠다 싶었던 것이죠. 달이 휘영청 밝은 밤에 할머니는 조용히 불을 지피고 솥을 걸어 엿을 고기 시작했습니다. 꼬박 이틀 밤을 지새운 끝에 드디어 아이들에게 줄 엿이 완성됐지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엿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 굶주림에 이성을 잃은 어른들이 몰려와서 다 빼앗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고민 끝에 할머니는 기막힌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말린 오줌통에 엿을 가득 담아서 담장 및 변소 옆에 슬쩍 놓아뒀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냄새나는 변소 옆에 오줌통을 뒤져볼 사람은 없을 테니까 말이지요. 어른들이 먹을 걸 찾아서 산과 바다로 나가 헤매는 사이 할머니는 텅 빈 마을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찾아가 달콤한 엿을 하나씩 건네줬지요. 얘야, 누가 주더냐 묻거든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어른들 귀에 들어가면 다 뺏기니 쉿, 비밀이란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이들도 그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고 할머니가 몰래 갖다 준 엿을 받아 먹으며 조금씩 기운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흉년이 지나고 곰발레 할머니가 수확한 수수와 좁쌀이 떨어졌을 무렵 들판에 새싹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봄나물로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그렇게 곰발레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남게 됐습니다. 지금도 거제도의 할머니들은 아이가 말을 잘 듣지 않고 게으르게 먹기만 좋아하면 너는 대숲의 곰발레 할머니 집으로 가라. 거기에는 오줌통에 엿이 있단다. 이런 농담을 하신다고 합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오래전부터 거제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대숲계 곰발레 할머니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작은 별 가족의 옛날 이야기, 안다성의 접동새 울던 마을, 비둘기 시스터즈의 엿타령, 그리고 배호의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네,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73년 5월 16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주례사 예물교환 생략. 가정의례의 허례허식을 없애고 간소화하기 위한 새 가정의례 준칙이 오는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새 준칙에 따르면 혼례의 경우 식순을 맞절, 혼인서약, 성혼선언, 혼인신고서 날인, 신랑신부 인사로 간소화. 종전에 예물증정, 주례사, 양가대표 인사 등 절차를 생략하고 혼인신고서 날인을 정식 식순에 추가했으며 함자비는 보내지 않도록 했다. 약혼식은 호적 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대신토록 했다. 상례에 있어서는 기존 5일장 관행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3일장으로 축소했다. 상복은 한복의 경우 흰색과 흑색, 양복은 흑색만을 허용하며 회가변 역시 가정에서 친척 및 친지에게 간소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외의 행위는 모두 제한된다. 네, 가정의례 준칙이란 게 있었지요.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어리둥절하실 겁니다. 무슨 가정의 대소사까지 나라에서 참견하고 통제하는가 싶어서 말이지요. 하지만 1970년대에는 그런 게 실제로 있었고요. 당시 국민들은 나름 엄격하게 잘 따랐습니다. 6월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결혼식을 거하게 하고 싶었던 집안에서는 5월로 결혼 날짜를 앞당기기도 했고, 법 시행 직전 마지막 주말이었던 5월 26일과 27일 이틀간 전국 예식장에서 속성 결혼식이 잇따라 열렸다고 하네요. 자,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한상일의 웨딩드레스, 이 시스터즈의 특급 결혼 작전.

네, 한상일의 웨딩드레스 그리고 이시스터즈의 특급 결혼작전 노래 두 곡을 들어봤습니다. 숲길을 걸으면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어주는 걸 삼림욕 또는 산림욕이라고 부르지요. 이 산림욕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은 일주일에 2시간 정도는 숲에 머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꼭 한 번에 2시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2시간 동안 숲에 머문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지요. 하루에 5분, 10분씩 짬을 내서 틈틈이 걸은 시간을 합쳐서 2시간 정도 된다면 그것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꼭 거창한 삼림욕장이 아니더라도 동네 공원이나 뒷산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록에 짙어가는 요즘은 어딜 나가도 숲속에 머무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유주용의 라노비아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2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출근길에 쌀을 조금씩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침이면 어김없이 지저귀는 새들을 위해 준비한 거라고 합니다. 우리 세상은 커다란 성취나 화려한 업적으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이름 모를 생명을 아끼는 마음, 남 모를 배려들이 모여 부드럽고 따뜻한 일상이 펼쳐지고 있죠. 오늘도 작은 마음 하나 보태면서 시작해볼까요? 첫 곡, 박경훈이 작곡한 5월 순수한 사랑, 앙상블 사이의 연주입니다.

아시안 플라워, iOS의 연주였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첫 곡 5월 순수한 사랑, 앙상블 사이의 연주였죠. 이른 아침 누군가의 작은 마음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크지 않아도 괜찮겠죠. 작은 배려 하나가 하루를 바꾸기도 하니까요.

줄 쫙쫙 합창하며 시냇물 어우러지는 소리. 흘러가는 물을 보고 안장 내려놓았어라. 지친 말 여물을 먹이는 사이 먹고 남은 도시락밥 물고기에 던져주네. 맑은 날 짙은 그늘 강촌의 버드나무 날씨도 따뜻하여 들꽃들 피려 하는도다. 서울 하늘 덮고 있는 먹장구름 바라보며 머리 돌려 다시금 시름에 잠기노나.

조선시대의 장유회 시 안양천에서 잠깐 말을 세우다 였습니다. 물가에서 잠시 쉬어가는 동안 말은 염물을 먹고 사람도 도시락을 꺼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밥은 물고기에게 던져주기도 했어요. 들꽃이 피어나는 따스한 날씨에 여유롭게 휴식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서울 하늘에 드리운 먹구름을 보면서 시름에 잠겼습니다. 목적지에서 곧 만나게 될 일이 떠올라 마음껏 쉴 수만은 없었던 겁니다. 청성 자진한 잎, 윤병천의 대금연주입니다.

윤병천의 대금 연주로 청성 자진한 잎, 옛길 따라 느긋하게 이어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의 목소리로 남창가곡 개면조 초수대엽 청성령 감상하시겠습니다.

남창가곡 개면조 초수대엽 청성령 김병호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진도 씻김곳 중에서 남도 사면을 태평소와 무가의 진형준, 장구 박환영, 진 최우성이 연주합니다.

진도 씻김 곳 중에서 남도 사면을 진형준의 태평소와 무가, 박환영의 장구, 최호성의 징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제주민요 가운데 검질 매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른 제목으로 밭 매는 소리라고도 해서 밭에서 김을 맬 때 부르는 노래죠. 검질은 잡초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 사대소리라고도 하는데 후렴구에 사대로다란 말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사설은 이렇습니다. 검질 짓고 골로 진 밭에 사대로나 우기멍 가게 앞멍에랑 드러나오라 뒷멍에랑 나구나 가라 앞멍에는 앞 반머리 뒷멍에는 뒷 반머리를 뜻합니다. 고리진 밭에서 잡초를 뽑자면서 앞뒤 밭을 모두 돌자는 거죠. 제주민요 검질 매는 소리 다음 사설입니다. 나 인심이 내 얼마나면 오뉴월 검질을 내 혼자 비리. 자신의 인심이 얼마나 좋으면 혼자서 김을 다 매겠냐고 하는 겁니다. 일을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론 혼자서 많은 일을 도맡아 하는 사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사설도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 날 낳으실 적에 영화를 보려고 나왔건만은 영화는 간 곳이 없고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제주에선 주로 여인들이 일을 해서 어머니와 딸이 모두 고단한 모습입니다. 그럼 제주민요 검질 매는 소리를 김주옥과 여러분의 소리로 들어보시죠.

제주민요 검질 매는 소리, 김주옥과 여러분의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이강덕이 작곡한 새 우림, 박형례의 소금, 이정표의 가야금, 김영민의 첼로 연주입니다.

새우림, 박형리의 속은, 이정표의 가야금, 김영민의 첼로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고 합니다. 책임과 돌봄의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오늘도 생동하는 5월의 초록 속에서 마음 가득 아름다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김경모가 작곡한 나무새 달빔의 연주로 마지막 곡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3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은 수도권 FM 104.9MHz, AM 1134kHz, 전주 675kHz, 창원 936kHz, 순천 576kHz로 매일 오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1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제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요즘 자꾸 눈길이 가는 꽃나무가 있습니다. 하얀 눈꽃이 핀 것 같은 이 나무의 이름, 입함나무입니다. 꽃이 하얀 쌀밥 같다 해서 입함나무라고 하고요.

나무가 아닌 가지나무는 조를 넣은 밥 같다고 해서 조팝나무라고 합니다. 이들의 역할은 곧 여름이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 역할이라면 비슷한 꽃들이 더 있는데요. 아카시아, 라일락, 등꽃. 유난히 향기로운 꽃들인데 그 향기 때문인지 자꾸만 노곤해지는 요즘입니다. 여름이 다가온다는 것을 온몸이 느끼고 있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입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이승환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들으면서 출발했습니다. 벚꽃을 시작으로 조팝나무도 이팝나무도 바람이 불면 하얀 꽃잎이 날리죠. 그럴 때면 봄에도 눈이 오는구나 싶습니다. 누군가는 꽃비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꽃잎들이 흩날린 공간은 곧 여름 더위가 찾을 겁니다. 그 시간이 좀 빨리 올 것 같기도 한데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 전에 햇볕도 바람도 꽃잎들

좀 더 누려야겠죠?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 그늘만 찾게 되기 전에 말이죠. 오늘 대한민국 인기가요는 K-POP의 모든 것으로 여러분 찾아뵙고요. 신세미의 언타이틀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예쁜 가수들의 노래입니다. 정유경의 꿈, 이어서 최혜영입니다. 물같은 사랑.

정유경의 꿈 그리고 최혜영의 물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짧게 인사 말씀 전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서범성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문희관님께서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원님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문종식님께서도 출첵합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최희선님은 반갑습니다 출근길 음악 좋아요 라고 인사들을 건네주셨는데요. 서범성님, 문희관님, 문종식님, 최희선님 모두 다 안녕하시죠? 반갑습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또 인사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쭉 함께해 주세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K-POP의 모든 것에서 다시 만나죠. 김혜림의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신승훈입니다. 처음 그 느낌처럼.

우리가 만들고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K-POP의 모든 것. 오늘도 지난 시절 우리를 열광케 한 K-POP들과 요즘 막 사랑받고 있는 K-POP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준비한 곡, 한스밴드가 부른 선생님 사랑해요입니다. 1998년에 나왔고요. 스의 자매로 구성된 한스밴드 1집 수록곡입니다. 선생님을 짝사랑하는 학생의 순수한 마음을 밝고 경쾌한 멜로디에 담아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풋풋한 감성으로 사랑받았습니다. 또 당시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자매들로 구성된 멤버들이 직접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모습은 신선하고 독특한 매력으로 다가왔죠. 노래는 각종 음악 차트 상위권에 올랐고요. 90년대 후반을 떠올리면 같이 소환되는 곡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면 바로 떠오르는 곡이죠.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서 전해드릴 노래는 REF의 상심입니다. 1995년에 발표한 이들의 데뷔 앨범 수록곡인데요. 당시 REF가 대단했던 것은 데뷔 앨범 한 장에서 타이틀곡인 고요 속의 아침, 후속곡인 이별공식, 또 오늘 들으실 상심을 연속해서 크게 히트시켰다는 건데요. 그럼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그리고 REF가 부릅니다. 상심.

대한민국 인기가요 K-POP의 모든 것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단종아리를 하게 만든 주인공 가수 겸 배우 박지훈의 노래 바디 헬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디움 팝 댄스 곡인데요. 신디사이저의 몽환적인 사운드와 감성적인 기타 연주 또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인상적입니다. 노래는 익숙한 일상에서 언젠가부터 느끼게 된 낯선 감정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까지를 담았습니다. 박지훈은 최근 작품에서 보여준 뛰어난 연기력을 노래에서도 발휘하고 있는데요. 솔로 아티스트로서 그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박지훈의 바디 헬스 잠시 후에 듣겠고요. 이어 들을 노래는 아일릿의 미니 4집에서 It's Me라는 곡입니다. 테크노 비트가 인상적인 곡이라서 상당히 중독성이 있고요. 최애는 바로 나라는 당당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일릿의 이전 히트곡들은 쇼폰 플랫폼에서 인기였는데 이 곡 역시 짧지만 강렬한 스타일로 화제입니다. 퍼포먼스도 인기가 높고요. 태권도복부터 유령 신부까지 넘나드는 다채로운 스타일링과 한치의 오차 없는 칼군무는 글로벌 팬들의 호평을 받는 요인이 되고 있죠. 그럼 두 곡 듣겠습니다. 박지훈의 Body Else 그리고 아일릿입니다. It's Me.

오늘 K-POP의 모든 것에선 한스밴드의 선생님 사랑해요, RF의 상심, 박지훈의 바디 엘즈에 이어서 아일릿의 It's M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박지훈은 101 활동도 시작했는데 진짜 요즘 열일하고 있네요. 대한민국 인기가요, 노래 두 곡 듣고 신세미의 언타이틀에서 다시 만나죠. 유키스의 만만하니, 그리고 미스트입니다. 픽션.

0: 그동안은 꺼내지 않았던 음악들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눠보는 신세미 언타이틀, 신세미 음악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금요일인데 일주일 중 가장 기분 좋아지는 요일, 또 그 중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시간대는 또 언제일까요?
1: 사실 지금도 기분 굉장히 좋고요.
0: 좋죠, 예.
1: 그리고 한 목요일 해지기 전쯤에
0: 그때부터
1: 기분이 너무 갑자기 업이 됩니다.
0: 맞아요. 예. 여행도 떠나기 전, 조금 전에 이제 계획 세울 때부터
1: 네.
0: 그때가 이제 가벼워지죠, 마음이.
1: 아, 벌써 얘기하는데 표정이 달라지시네요.
0: 그런가요? 네, 저도 느꼈습니다. 제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는 네, 것을 제가 느꼈어요.
1: 기분 좋은 날이죠.
0: 자, 오늘 우리가 만나볼 언타이틀 곡은요?
1: 네, 오늘은 이승열의 3집 앨범 Why We Fail이라는 앨범에서 수록곡 준비했는데요. 이승열은 이제 방중석과 함께 이끌었던 UME 블루 해체 이후에 이 3집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모든 노래를 좀 진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이승열의 목소리가 이 앨범에서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0: 음색이 뭐라 그럴까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뭐 좀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1: 좀 모던한 느낌이 예. 있는데 사실 뭐 지금은 라디오 DJ로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거의 매일 들을 수 있지만 또 이제 노래 부를 때 이승열의 목소리는 이제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약간 클래식한 록 사운드를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어받은 그 모던 록 장르가 대체 뭐냐 모르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차라리 이승열의 음악을 들어봐라 아, 이런 얘기도 한때 있었는데요.
0: 그 정도였군요.
1: 그 이승열의 3집 앨범에는 진짜 이 모던록의 어떻게 보면 에센스가 다 담겨 있고요. 이 앨범은 제9회 한국 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이제 최우수 모던록 음반으로도 뽑혔고 또 타이틀곡인 돌아오지 않아라는 곡 역시도 모던록 노래 부문에서 또 수상을 했었는데요. 이 앨범과 타이틀곡 모두 조명을 받았던 이 앨범에서 또 주목해봐야 할 수록곡이 또 한 곡 있어서 오늘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0: 네.
1: 이 앨범이 나오기 전에 이제 선공개됐던 앨범의 트랙 그들의 블루스라는 곡인데요. 이 곡에는 또 한국 포크록의 대부인 한대수가 보컬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고요.
0: 예.
1: 이제 또 곡은 또 여느 곡과 다름없이 이승열이 멜로디와 가사 다 직접 썼지만 이제 한대수가 들어오면서 이 곡은 모던록보다는 조금 더 포크 록 쪽을 향하고 있고요. 이 곡의 가사가 또 좀 재밌어요. 여러 가지 신들 뿐만 아니라 뭐 교수님, 사장님, 박사님에게도 복을 내려달라고 구하는 굉장히 유쾌한 가사가 재밌어서 네, 그 부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한대수가 피처링한 이승열의 그들의 블루스 전해드리면서 신세미 평론가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한대수가 피처링한 이승열의 그들의 블루스, 오늘의 언타이틀 곡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기가요 함께 하시다가 듣고 싶은 노래가 떠오르거나 평소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분들, 주저 말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KBS 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 인기가요 입력하신 뒤에 청취자 참여란에 사연과 신청곡을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콩에 적어주셔도 됩니다. 아이유가 피처링한 악뮤의 노래 듣겠습니다. 낙하.

0: 아이유가 피처링한 악뮤의 노래 낙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윤도현이 피처링한 부가킹즈의 노래입니다. 여행길 전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대한민국 인기가요 박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1: Ladies and gentlemen, Mr. Yoon Do Hyun. I'm right here.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0: 사랑이라는 세계. 시라토리 하루이코 지음. 성우 김시우 읽음. 이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세상에는 불특정 다수의 시선을 끌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역시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진정한 의미의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는 한 방식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나는 사랑받고 싶다 라고 말하는 듯하지만 그 속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라는 요구, 어쩌면 명령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타인을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에 불과합니다. 칭찬받고 싶다는 욕망에 가득 찬 그들은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인정받아 마땅한지를 말과 행동으로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타인에게 칭찬을 끌어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한 화장, 눈에 띄는 옷차림, 튀는 행동, 특이한 말투나 발성 등이 동원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선을 끌고 원하는 반응을 얻으려 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과시적 연기에 지나지 않지만 자신은 개성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연기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허영심이라 부릅니다.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그것이 허영, 곧 실체 없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야만 사랑받고 인기를 얻는다고 믿죠. 인간의 가치란 오직 다수에게 인정받는 데 있다고 여기기에 인정받는 순간에 자신을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에게 타인이란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보증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도 가끔은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은 늘 자기가 아래로 보는 사람에게로 향하며 대체로 알맹이 없는 빈말에 그칩니다. 오직 자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믿으니까요.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탄하고 존경하는 실체는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도 아닙니다. 정작 무언가를 이뤄낼 힘은 없으면서 단지 인기가 많다는 허상 속에서 가짜 충만감을 느낄 뿐입니다. 게다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애가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인식하는 자기 모습은 칭찬받을 때의 이미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미지를 진짜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할 따름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애초부터 자아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자아가 없으니 평판, 지위, 직함, 수입처럼 외부에서 주어진 요소로 지탱합니다. 철학과 멀어진 사람들. 자아가 없다는 말이 다소 낯설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존재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작 당사자는 자아가 없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이 매우 개성적인 인간이라고 여깁니다. 그가 말하는 자아란 기껏해야 습관이라 버릇, 아직 드러내지 않은 취향과 욕망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아가 없는 사람은 철저히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야말로 올바른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자신이 속한 조직과 집단의 규범에 충실히 따르고 그 기대에 맞춰 말하고 행동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이라 믿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고 어디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사회인으로서 착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들은 왜 이런 삶을 모범이 된다고 믿을까요? 자신이 속한 조직과 조직 안에서의 서열이야말로 그 무엇보다 절대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자아가 없는 사람은 철학과 거리가 가장 먼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돌이켜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사유를 길어올려 자신만의 견해를 드러내는 일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신문이나 주간지, 가벼운 대중서만 읽고 지연이나 학연, 취미로 연결된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으며 피상적인 세상사나 뻔한 이야기에 안주합니다. 온갖 사회적 관습에 젖어 그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세계와 인생은 지위와 욕망으로 얽힌 복잡한 만다라와 같습니다. 인생이란 자신이 세상이라 부르는 고정된 질서 속에서만 재생된다고 느끼죠. 사랑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나 성적 매력을 키우면 사랑받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이러한 생각은 세속적 삶의 방식에 뼛속 깊이 물들어버린 결과입니다. 그들은 사랑받는 조건을 갖추려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품화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노력해서 이제야 사랑받을 수 있겠다라고 안도한들 실제로는 연애 시장의 욕망에 부합하는 상품이 될 뿐이죠. 문제는 연애 시장의 욕망이 늘 변한다는 점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새로운 매력을 원하고 지금 가진 매력은 금세 빛을 잃고 맙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또 새로운 매력을 갖추면 되지. 그러나 이는 낡아버린 자동차 겉면을 여러 겹 덧칠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겉모습이 잠시 새로워 보일지라도 본질이 조금씩 마모되어 간다는 사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을 이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KBS가 맛있는 오디오북을 완성하였습니다.
0: "철학자들의 사랑 수업 1" 각 장이 끝날 때마다 역사 속 인물들이 사랑에 관해 남긴 말들을 골라 이 책의 주제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짧은 해설을 덧붙이려 합니다. 이 언어들은 선인들이 자기 삶 속에서 오랜 진통과 깊은 사색을 겪으며 길어올린 결정체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로 다른 시대와 환경에서 전혀 다른 운명을 걸어간 인물들이 남긴 생각인데도 지금 우리와 공통점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랑의 모습이 시대와 문화, 개인의 차이를 뛰어넘어 언제나 변함없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사랑이란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라고 말입니다. 니체는 선악의 저편에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되는 행위는 언제나 선악의 저편에서 일어난다. 선악을 가르는 기준은 언제나 법이나 풍습 또는 세상의 가치 판단에 기대어 있습니다.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는 처음부터 그런 기준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늘 저편, 곧 세속의 잣대를 훌쩍 넘어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니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 안에 숨겨져 있던 고귀한 성질을 드러나게 한다. 그렇기에 남들에게 천박하고 하찮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을 받는 순간에는 놀라울 만큼 고귀한 빛을 발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존재와 고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열정이 충족되더라도 행복보다 불행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성적 관계를 제외하면 혐오스럽고 경멸스러우며 원래는 싫어했어야 할 이성에게 빠져있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냉혹한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본다면 어떤 결론에 닿을까요? 인기를 얻으려면 인간관계에는 불성실하고 성격은 불친절하며 행동은 비열한 사람이어도 성적인 매력만 있으면 충분히 인기를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과연 행복이 깃들 수 있을까요? 잠시 쾌락을 누린다 해도 자기 일 하나 성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제대로 된 인간으로 거듭날리 만무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역설적으로 진정한 행복이란 책임과 성실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은 너무도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사실을 사랑의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이 사랑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생명에서 태어난다. 흔히 악인은 두 사람이 사랑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인과가 거꾸로 된 설명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있기에 다시 새로운 생명이 이어지죠. 짐멜의 이 말에는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은 사랑에 대해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자기의 온전함과 개성을 지닌 채 맺어지는 결합이다. 사랑을 통해 인간은 고립과 외로움을 넘어서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남고 자기의 전체성을 잃지 않는다. 사랑에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지만 동시에 둘로 남는다는 역설이 일어난다. 많은 관계가 주종관계나 의존관계에 묶여 있으면서 이를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드라마와 영화가 그런 관계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기에 쉽게 환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이 아니라 환영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릅니다. 서로가 녹아드는 순간이 있더라도 열정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면으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맞섬조차 사랑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 될 뿐입니다.
2: 자, 스탠바이! 큐!
3: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입니다.
0: 2장. 감정이 아닌 사유로서의 사랑.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해와 좋아해는 어떻게 다를까? 사랑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우리가 원한다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을 잠시 외로움을 달래줄 수단으로 쓴다면 얻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사랑이라 말하기엔 부족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랑이란 가까이 다가서려 할수록 점점 멀어지는 신기루처럼 관념에서만 빛나는 환영처럼 느껴집니다. 인류가 무언가를 기록한 이래 사랑을 완벽하게 정의하거나 설명한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저마다 체험하고 사유하며 길어올린 단편적 견해로만 전해질 뿐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의 한 편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이 편지에서 눈여겨볼 점은 사랑이란 이것이다 라는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타인을 대하는 여러 태도로서 사랑을 묘사합니다. 사랑이 간단한 설명이나 정의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목할 점은 여기서 묘사하는 사랑이란 누군가에게 사랑받는 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때 그 안에 사랑이 깃드는지를 묻습니다. 철저히 내가 주체가 되는 이야기죠. 사랑은 내가 타인에게 받는 수동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가 타인에게 행하는 능동적인 실천으로 드러납니다. 사랑은 스스로 피어나는 것. 이처럼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 사례들로 보여주는 방식은 곧 사랑이란 스스로 사랑하는 일이라는 분명한 명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관점은 성경만의 독창적 견해가 아닙니다. 독일 사회학자 게오르크 짐멜은 그의 저서 사랑의 단상, 일상의 단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 기원전 4세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데 있다. 20세기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역시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독일 철학자 막스 셸러도 인간성의 가치를 찾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자발성으로 드러난다. 결국 이들의 견해가 모아지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사랑은 능동적인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잖은 놀라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세상 곳곳에서 전해지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면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서 싹트는 감정처럼 보이니까요. 스스로 먼저 건네는 일방적인 행위가 사랑이라는 생각은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초영 니체의 말 작가 시라토리 하루이코의 사랑이라는 세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우 김시우였습니다.

원작 고요한, 극본 서현희, 연출 이주영, 장엄마 정세연.

0: 차는 5번가를 지나 32번가로 들어갔다. 아리랑에서는 한국 관광객들이 국밥을 먹고 있었고 고려서적 앞에서는 한인 남자가 비둘기에게 빵 조각을 던져주고 있었다. 노천 카페에는 여전히 뉴요커들이 햇볕을 쬐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장은 아파트 입구에 멈춘 차에서 내려 마거릿과 출입문으로 걸어갔다.
1: 데이비드?
2: 아휴, 예. 마거릿이 걸으면서도 기대니까 힘들어 죽겠네.
1: 데이비드가 잡아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2: 아, 그만큼 저는 죽겠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참아야지. 어? 이 데이지가 홍배나 마을에 서 있네? 마거릿. 아니, 죄송한데 저 볼일, 아니 저기 저, 아니 잠깐 친구 좀 만나고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1: 친구 누구?
2: 아, 예, 저기 그 스너글러 하면서 알았던 친구가 있거든요.
1: 알았어, 빨리 와.
2: 예, 예. 아니, 마거릿은 왜 안 들어가는 거야? 아이, 어쨌든 대시를 빨리 돌려보내야 돼. 아유, 저 화상 저씨. 야, 대시. 야, 여기 어떻게 알고 온 거야?
3: 간밤에 네 뒤를 따라왔어.
2: 그럼 미행하는 사람이 데이지였어? 야, 데이지, 집으로 돌아가. 빨리, 어서. 어?
3: 아파트 앞에서 이쪽 보고 있는 저 할머니 맞지? 일 더 커지기 전에 여기서 그만둬. 네가 저 여자 이용하는 거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
2: 이용하는 게 아니라 거래야.
3: 아무리 그래도 이건 불법이야. 죄라고.
2: 서로가 원하는 걸 하는데 그게 무슨 죄야.
3: 설마 존 때문에 이러는 거야?
2: 그 자식 얘기 꺼내지도만. 그 자식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
3: 네 인생 꼬인 게 왜 존 때문이야?
2: 야, 그 자식 아니면 누가 날 경찰에 신고했겠어? 마이클이 했겠어? 사무엘이 했겠어? 어? 아니면 킴이 했겠어?
3: 존이 신고한 건지 확실치 않잖아.
2: 그 자식한테 전화라도 온 거야? 아니면 혹시 짐작하는 거라도 있어?
3: 없어.
2: 야야, 데이지 돌아가. 어? 다시 찾아오지 말고. 야, 나 간다. 가.
0: 장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마거릿에게 뛰어갔다. 마거릿이 데이지에 대해 물을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데이지는 마네킹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0: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마거릿은 숄과 외투를 벗어 옷장에 넣고 침대에 누웠다. 폴로가 침대로 뛰어올라가 마거릿의 겨드랑이 속으로 머리통을 들이밀었다. 장은 폴로가 자신의 베개에 오줌을 싼 걸 발견하고 머리통을 쥐어 박은 뒤 방향제를 뿌렸다.
1: 아유. 야, 폴로. 너 한 번만 더 내 베개 오줌 싸면은 그때 진짜 가만 안 둬.
2: 방향제 냄새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아, 베개를 버리라니까 왜 말을 안 들어?
1: 알았어요. 예. 아유. 아유.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리면. 근데 이 베개는 아버지 처치가 담긴 건데.
3: 이 베개 내가 미국 와서 끙끙 앓았던 적이 있었어. 이 감기 몸살에 향수병까지 돋았던 거지. 근데 여기서는 아무리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잖아. 불법 체류자라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그날도 끙끙 앓다가 콩나물국밥 한 그릇 먹고 집에 와서 눕는데 아유, 누가 내 목을 싹 감싸 안아주는 것 같은 거야. 편했어. 포근했고. 이 베개 때문이었지. 이 푹 자고 일어나니까 언제 아팠었는가 싶을 정도로 거뜬했어.
1: 그래. 이 베개는 다시 빨아서.
2: 그 베개 당장 버리라니까.
1: 알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0: 장은 다시 베개를 쓰레기 봉투에 담아 복도 끝에 있는 쓰레기 슈터 안으로 던졌다. 시커먼 어둠 속으로 베개가 떨어졌다.
1: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미래를 새 인생을 살 겁니다.
2: 데이비드, 게리 베개 꺼내놨어.
1: 예.
2: 저기, 나 우유 한 잔만 부탁해.
1: 예. 컨디션이 안 좋아요?
2: 오랜만에 외출을 해서 그런가 좀 피곤하네.
4: 그나저나 데이지는 갔겠지?
1: 아니, 뭐야, 아직도 저기 있으면 어떡해. 저러다 마거릿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2: 그 여자는 아직도 안 갔어?
1: 아니, 갔어요. 예. 아니, 근데 마거릿 안색이 안 좋아요. 쉬는 게 좋겠어요. 아유.
2: 그 여자가 데이비드를 사랑하나 봐.
1: 아유, 아니요. 사랑은 무슨. 아니, 그 스노글러 하면서 만난 여잔데요. 아유, 뭐 또 가끔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있어요.
2: 그럼 다행이고.
1: 예.
2: 근데 왜 이렇게 춥지? 밖에서 너무 떨었나 봐. 나 좀 안아줄래?
1: 예? 예. 마거릿, 왜 이렇게 떨어요? 아유, 정말 많이 추우셨나 보네.
2: 벗고 안아줄래?
1: 예? 벗고요?
2: 살이 닿으면 덜 추울 것 같아서.
0: 장이 머뭇거리는 사이 마거릿은 상의를 벗었다. 빨간색 캐시미어 폴라티를 벗자 브래지어가 보였다. 데이지의 윤기나는 몸과 달랐지만 쭉 뻗은 두 다리는 너무 하얗고 길었다.
4: 아유, 마거릿, 이리 와요. 자, 짜장, 짜장. 우리 마그렛. 잘도 잔다 우리 마그렛.
2: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4: 아유, 다행이네요. 아유.
2: 저기 데이빗.
4: 예.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어, 우유 따뜻하게 한 잔 데워올까요?
2: 하고 싶어.
4: 예? 뭐 뭘?
0: 이제껏 장은 그런 일이 둘 사이에 가능하다고 생각지 않았다. 일은 세신 여자에게는 욕망 같은 건 없다고 생각했다.
4: 어떻게든 이 순간을 벗어나야 돼.
2: 게리는 왜 날 혼자 두고 먼저 간 걸까?
4: 잠깐, 어쩌지? 어쩐다? 영주권? 그래, 영주권만 생각하자. 지금 마오리씨 원하는 건 게리야. 괴리가 돼야 돼. 진짜 괴리가 되어야만 마거리스 마음을 완전히 움직일 수 있어. 마거린, 사랑해요.
0: 눈을 감은 채 장은 데이지를 떠올리며 두 팔로 마거리스를 끌어당겼다.

0: 중요한 순간이니까 받지 말자.
1: 게리가 죽기 일주일 전 이 침대에서 같이 잤었어. 이제껏 살아오면서 그런 밤을 보낸 건 처음이야. 영혼과 영혼이 만나는 느낌? 게리가 하던 독서 모임을 다시 연 것도 그 밤 때문이야. 그 밤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0: 예, 게리는 참 다정한 남편이었나 봐요. 결혼식 올릴 때까지 게리 이야기가 나올 때는 더 크게 호응해주자.
1: 내가 첫 번째 남편 얘기한 적 없지?
0: 예.
1: 오늘은 데이비드한테 내 사랑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 첫 번째 남편은 미용사였어. 어느 날 커트를 하려고 헤어샵에 갔는데 남편이 없는 거야. 밤이 될 때까지 그는 오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근데 가게를 비우는 일이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참다 참다 여자를 만나느냐고 물었지. 그는 순순히 인정했어. 근데 기가 막힌 건 그의 대답이야.
2: 내가 만나는 여자 유부녀야. 근데 난 그녀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만날 때마다 설레. 난 설레는 여자와 살고 싶어.
0: 설레는 여자와 살고 싶다니 미국이라 그런가? 아유, 바람 피운 사람이 참 당당하네요. 아유, 나쁜 놈.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은 그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1: 나하고 이혼한 후 그 여자 데리고 알래스카로 떠났어. 그곳에서도 헤어샵을 차렸대.
0: 이야.
1: 그는 커트와 파마를 하고 여자는 염색을 하고. 난 그 사람과 헤어지고 1년쯤 돼서 구두샵을 차렸어. 돈 때문이 아니라 뭔가 몰두할 게 필요했거든. 10평도 안 되는 샵이었는데 그때부터 조금씩 그를 잊었지. 그러다 구두를 사러 온 게리를 만난 거야. 게리 덕분에 켄트 하라프의 책도 읽게 됐고.
0: 마거릿이 좋아하는 책이라면 저도 읽어보고 싶네요.
1: 그래? 데이비드도 분명 좋아하게 될 거야. 아휴, 이제 따뜻해졌어. 나 좀 잘 테니까 하고 싶은 일 해.
3: 마거릿의 숨소리가 고르게 퍼졌다. 엠파이어 빌딩의 그림자가 유리창을 뚫고 거실까지 들어와 있었다.

0: 켄트 하루프의 밤에 우리 영혼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내가 좋아하게 될 거라고 한 걸까?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워 빗소리를 들었다. 그가 말했다.
1: 우리 둘 다 인생이 제대로 뜻대로 사라지지 않은 거네요.
2: 그래도 지금은 이 순간은 그냥 좋으네요. 이렇게 좋을 자격이 내게 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요.
1: 아니 무슨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아 그렇게 안 믿어요.
2: 지난 두어 달 그리 된 것 같아요. 이유는 뭔지 몰라도요.
1: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여전히 회의적인 거죠.
2: 모든 것은 변하니까요.
0: 모든 것은 변하니까요. 아유, 좋다.

0: 내가 뉴욕 최고급 아파트 29층 소파에 누워서 한가하게 책을 읽고 있다니.
1: 장은 소파에 앉아 켄타로프의 책을 읽다 다리를 뻗고 누웠다.
0: 요즘 한국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엄마가 왜 전화를...
1: 한국 기사를 검색해 읽고 있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는 가족보다 일이 먼저였고 보험을 그만둔 뒤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학원을 차렸다.
2: 자, 우리 학생들 말 잘하고 싶죠?
3: 네.
2: 네. 에이, 목소리가 작습니다. 잘하고 싶죠?
3: 네.
2: 발표도 똑소리 나게 잘하고 대학 입시에서 면접도 잘 보고 특히 말빨로 상대방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나요?
3: 네! 네! 네! 네!
2: 그렇다면 소리 질러!
1: 하루 종일 아이들에게 말을 잘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엄마의 일이었다. 아버지와 이혼 후 다른 남자와 사는 엄마는 잊을만 하면 전화를 걸어 속을 뒤집어 놓았기에 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를 받지 않자 5분 후 또 왔다.
0: 아이, 엄마가 전화를 다 하시고 무슨 일이에요?
4: 아이, 꿈이 하도 요상해서.
0: 아이, 꿈이 왜요?
4: 아이, 글쎄, 그게 눈구렁이 한 마리가 너를 칭칭 감더니 너한테 퍽 안기는 거야.
0: 예?

0: 사초를 빼돌리고 열람한 그들이 죄인이야. 근데 왜 내가 도망을 가?
1: 넌 그들을 역사 속에서 찌질이로 만들었어.
0: 사관은 제 목에 칼끝이 들어와도 펜촉을 지켜야 돼.
2: 명세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야. 너도 위험에 지야마.
1: 지금은 명세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3: 인종의 죽음의 의욕을 품고 여기저기 삽질 좀 하셨다고?
4: 역사의 심판은 후손들의 몫이다!

와이파 한국인 백신 다섯 번째. 토정 이지함 11번째.

0: 기절한 채 의금부에 끌려온 이지함은
1: 야, 한 번 더 뿌려.
0: 방금 길어올린 차가운 우물물 두 양동이를 맞고서야 퍼뜩 깨어난다.
1: 야, 여기가 어딘지 알겠어? 여기 의금부야.
2: 아니, 내가 왜 여기...
3: 명세!

0: 명세야! 명세야!
1: 모진 고문의 심신이 탈탈 털려 묶여있는 명세를 보고서야 상황을 감지하는 이지함.
2: 닥쳐! 내가 오랏줄에 묶여있다고? 니네 엄마저 내 이름을 안 물어볼라!
0: 명세야, 너 제정신이 아니야, 미쳤어!
1: 본격적으로 취조를 시작하는 의금부 도사.
3: 야, 너네 둘이 맨날 당구장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니네 당구장에서 무슨 얘기했냐?
0: 당구를 치면서!
3: 치면서!
0: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3: 아,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내가 의금부 짬밥이 58년이야. 니네 짜장면만 먹은 거 아니잖아. 둘이 비말을 흩뿌리면서 나눈 얘기가 있잖아.
2: 비말은 잡기에 능한 백수 건달일 뿐이다.
0: 야, 안명세!
2: 과거 시험은 번호 족족 떨어지고 겨우 친척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처자식 밥만 먹여 살리는 이 시대의 멍청이!
3: 난...

0: 목청이!
1: 내가 어찌 저를 하찮은 자와 작당을 하겠나? 난 조선 예문관의 전도 유명한 엘리트 사관 안명세야.
2: 어, 죄인의 말이 틀리지 않네. 야, 어떻게 프로필에 운전면허가 하나가 없냐? 집집마다 증 하나 없는 애들이 꼭 있더라.
3: 순간 이지암과 안명세의 두 눈이 마주치고.
4: 명심해. 네가 나의 절친이라고 해봐야 상황이 달라지진 않아.
5: 명세야,
4: 살아남아서 내 목까지 사라져, 친구야.
2: 야, 멍청이, 너 진짜 얘랑 짜장면만 먹었어?
4: 대답해. 예스라고 어서. 예스, 예스.
2: 중학교 영어 선생님 이름이 뭐야?
6: I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2: 얘들아, 애 영어 선생님 이름 될 때까지 못 차라.
7: 제가 치겠습니다.
8: 제가 치겠습니다.
9: 제가 치겠습니다.

0: 택배요! 택배요! 아! 아!
1: 택배요란 하네. 잠시 후. 집 앞에 짐짝처럼 부려진 이지함.
2: 정신 차려, 여보. 여보, 여보.
3: 아, 나 그만. 아, 때린데 또 때리지 마. 아파. 아.

0: 이건 뭐 19금도 아닌데 낯이 뜨거워 읽을 수가 없구나.
1: 어떡할까요?
0: 어떡하기는 더할 건 더하고 뺄 건
1: 빼고.
0: 그렇지. 그리고 스토리가 아름답게. 난 해피엔딩이 좋아. 동화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드라마는 더욱 그래. 아. 하물며 역사는...

0: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 스토리라도 아름다워야지. 알겠느냐?
1: 알겠습니다, 누님. 근데 그 영화처럼 그 해피엔딩이면은 안명세는...
0: 죽어야 할 놈은 죽어야 해피엔딩이지.
1: 알겠습니다, 누님.

0: 야, 체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1: 내가 이곳에 끌려와서 한 모든 이야기를 단 한 글자도 빼지 말고 더하지도 말고.
0: 아, 야, 너도 네 친구같이 멍청하다. 네 죽음과 함께 네 이름 석자는 역사 속에서 삭제되는 거야. 복구가 불가능한 완전 삭제.
1: 권력의 힘으로 사칭 연산이 가능한 역사가 그것이 어찌 역사란 말이냐? 에? 난 이 자리에서 무고하게 죽지만 너희 모두도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0: 무슨 근거로?
1: 사명감에 불타는 사관이 어찌 나 하나겠느냐?
0: 야, 얘 너무 시끄럽지 않냐? 얘들아, 목을 쳐라!
2: 네 조사님, 이 야, 목을 야, 목을

0: 명수야. 명수야. 명수야. 명수야.
1: 아, 여보. 아, 꿈이에요, 꿈. 아, 당신 꿈 꾼 거야.
0: 명수가 떠났어.
1: 아, 그거 다 꿈이라니까. 아유, 사람을 어떻게 뵀길래 밤이면 밤마다 헛소리를 다 하고.
0: 명세가 세상을 떠났다고.
1: 아, 여보.
0: 명세가 갔어.

0: 을사사화의 진상을 조사하며 진실을 역사에 남기려고 했던 예문관의 사관 안명세가 고문으로 세상을 떠난 후 한동안 이재함은 실성한 채 거리를 헤맸다. 보다 못한 아내 이씨는
1: 당신 똑바로 말해요. 과거 시험 볼 거야 안 볼 거야?
2: 명세 못 봤어?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엉덩이에 종기가 나도록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까지 하더니 가을날 낙엽처럼 떨어져 죽었어.
1: 알았어. 그러니까 안 보겠단 얘기네. 그럼 더 이상 한양에 살 이유가 없지.
2: 어? 손은 왜 털어?
1: 다 정리하고 고향으로 갑시다.
2: 보령으로?
1: 당신 고향 말고 내 고향이요. 내 고향 충주.
0: 결국 이재함은 아내의 본가가 있는 충주로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0: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에선.
1: 그게 무슨 소리냐?
0: 말죽거리, 일명 양재역 벽서 사건이 발생하고.
2: 양재역에 이런 대자보가.
1: 여왕의 그림이 아니냐?
2: 에?
1: 왕관 쓴 미스 조선이야?
2: 아이, 누님.
1: 어?
2: 아이, 누님이잖아요. 아이, 누님도 못 알아보십니까?
1: 나야? 어쩜 누가 보면 밥 대신 방부제 먹는 줄 알겠네.
2: 아이고, 아 지금 저 방부제 같은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누님.
1: 이렇게 예쁜데?
2: 아 정말. 누님, 이거는 영모예요, 영모.
1: 아름다운 내 모습에 왕관까지 씌운 그림이 어째서 영모란 거야? 예쁜 것도 죄야!

0: anything.
1: That's part of you. 친구야 잘 가라. 이지함 조민수.
2: 야, 와이파이 한국인 정말 재밌지 않냐? 의군부 도사 김자연.
3: 맞아, 정말 재밌어.
4: 6시 내 고향 참 재밌게 봤는데. 이씨 이명호.
5: 와이파이 한국인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 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날과 관련이 있는 충청남도 논산시의 강경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의 대의작도, 그리고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섬마을 선생님 해당학기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강경고등학교는 스승의 날 행사를 발언한 곳이고요. 대의작도는 섬마을 선생이라는 영화를 촬영한 곳입니다. 그리고 섬마을 선생님 해당학기는 가수 이미자 씨가 부른 노래인 섬마을 선생님의 배경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찾아갈 곳은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강경고등학교입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스승의 날 행사를 발언한 강경고등학교는 1936년에 강경공립실과여학교로 개교를 했는데요. 이후 강경여자고등학교를 거쳐 강경고등학교로 교명이 바뀌었습니다. 강경고등학교가 스승의 날 행사 발언지가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8년 전인 1958년 강경여자고등학교의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은 몸이 아프거나 퇴직한 선생님들을 찾아뵙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보다 체계적인 활동을 위해 해마다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정했고요. 1964년에는 날짜를 5월 26일로 바꾸고 은사의 날도 스승의 날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5년에는 다시 날짜를 바꿔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했는데요.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한 것은 이날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한때 폐지되기도 했던 스승의 날은 지난 1982년에 공식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강경고등학교에 이어 찾아갈 스승의 날 관련 여행지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있는 대의작도입니다. 대의작도 선착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아볼 명물은 문희소나무입니다. 마을 입구의 야트막한 언덕에 있는 문희소나무는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인기배우였던 문희 씨와 관련이 있는 나무입니다. 바로 이 나무에서 영화 섬마을 선생의 한 장면이 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화 섬마을 선생은 가수 이미자 씨가 섬마을 선생님이라는 노래를 크게 히트시킨 그 이듬해 1967년에 개봉했는데요. 이 영화에서 문희 씨는 섬마을 처녀로 출연을 했고요. 극중에서 문희 씨는 선착장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의 소나무 뒤에 숨어서 섬을 떠나는 선생님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훗날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희 씨와 함께 영화에 등장했던 그 소나무에게 문희 소나무라는 애칭을 붙여준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찾아갈 스승의 날 관련 여행지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섬마을 선생님 해당학길입니다. 섬마을 선생님 해당학길의 전체 길이는 1.9km인데요. 사구간인 그리움길에서 섬마을 선생님과 관련된 기념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남초등학교는 노래 섬마을 선생님에 등장하는 총각 선생님이 실제로 근무했던 학교고요. 섬마을 선생님 노래비는 대남초등학교에 근무했던 총각 선생님의 증언을 토대로 지난 2020년에 세워졌습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스승의 날과 관련이 있는 여행지들을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아픈 사람을 만나면 의사가 되고 위험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구조대가 됩니다. 장애인에겐 친구가 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1: 장애에 대한 정보나 뉴스가 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제 다양한 장애 이슈를 들을 수 있어서 듣다 보면 평소에 잘 몰랐던 새로 알게 되는 것들도 많아요.
2: 사회적인 약자 이분들의 삶에 소중하게 잘 다뤄주시고 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시고
0: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8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우리 가곡 아나운서 김태규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은입니다. 소프라노 최인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우리 가곡, 오늘은 나홍스님 시 한지영 곡 청산운을 소프라노 최인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건강검진의 기본 항목에서 빠지지 않는 게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결과지로 전해지는 소변 검사를 통한 수치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소변의 성분, 소변색, 냄새까지 소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질환의 위험들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게 요실금이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변이 새는 변실금도 있는데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변실금의 위험도 짚어보겠습니다. 건강365 장혜리의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빠지지 않는 게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을 통해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한데요. 소변의 성분을 분석하는 걸까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재웅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검사가 소변검사이지 않습니까? 건강상태를 살피는데 소변이 중요한 역할을 하나 봐요.
1: 네, 맞습니다. 소변검사는 건강검진에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검사입니다.
0: 네.
1: 소변은 단순히 몸 밖으로 나가는 물이 아니고요. 우리 네. 몸이 혈액을 걸러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결과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소변 안에는 심장, 콩팥의 상태나 요로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변에 단백질이 나오는지, 피가 섞여 있는지, 포도당이나 케톤이 나오는지, 염증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있는지를 봅니다. 이런 소견을 통해서 심장질환이나 요로감염, 당뇨병, 일부 간질환이나 다른 대사 이상까지 의심을 먼저 해볼 수가 있고요. 단지 이제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점은 소변검사 하나만으로 병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변검사는 일종의 건강신호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초록불이면 대체로 안심하시고

0: 수 있고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보이면 한 번 더 확인해보자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래서 이상소견이 나오면은 이제 증상이나 혈액검사, 영상검사 그리고 소변검사, 재검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1: 네. 네, 소변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요.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또 소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0: 네, 소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면은 이제 이해가 쉬워지고요.
1: 네.
0: 우리 몸의 심장은 간단히 정수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네,
0: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고 동시에 노폐물도 이제 싣고 다닙니다. 이 혈액이 심장으로 들어오면은 혈액 속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데요. 심장이 무조건 다 버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이나 전해질 포도당 같은 물질들은 다시 몸 안으로 재흡수를 하고 또 필요 없거나 너무 많은 것들은 다시 또 배출을 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변은 심장에서 요관을 통해서 다시 방광으로 내려가고 모여있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소변은 단순히 배설물이라기보다는 심장을 거치면서 어떤 물질은 보존하고 어떤 물질을 버렸는지 보여주는 결과고요. 그래서 소변을 보고 심장이 잘 걸러내고 있는지 염증이나 출혈은 없는지 몸의 수분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렇게 생성된 소변의 성분을 분석하는 게 소변 검사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크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다만 소변 검사는 이제 생화학적인 성분 분석만 하는 검사는 아니고요.
1: 네. 네,
0: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눈으로 보는 검사이고요.
1: 네.
0: 색깔이 어떤지 그리고 맑은지 탁한지 거품이 심하게 낫지는 않는지 이런 소변의 성상 자체를 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요시험지방 검사가 있습니다. 얇은 막대에 여러 가지 화학 시약 패치가 붙어 있는데 이것들을 소변에 담그면 색깔이 변합니다. 색 변화를 통해서 단백질, 포도당, 케톤, 혈액, 산도 염증 관련 소견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1: 네.
0: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필요할 때 현미경 검사를 추가하게 됩니다.
1: 아.
0: 네, 그래서 소변을 원심 분리를 해서 가라앉은 부분 이런 걸 이제 펠렛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면서 적혈구, 백혈구, 세균, 결정, 원주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적혈구가 보이면 혈뇨. 백혈구나 세균이 많으면 감염이나 염증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는 색과 농도, 화학 성분, 현미경 소견을 함께 보는 검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1: 네, 여러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소변 검사 결과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단백뇨와 혈뇨입니다. 이상 소견이 나올까봐 걱정이 많아지거든요.
0: 그렇죠. 네.
1: 네. 단백뇨와 혈뇨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0: 네.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제 소변 부분에서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단백뇨, 혈뇨 이렇게 되는데 이게 혹시 양성이 나왔다고 해서 먼저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나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큰 병이라고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단백뇨는 말 그대로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이 되는 건데요. 우리 몸의 대표적인 단백질인 알부민은 원래 혈액 속에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심장은 이런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막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심장의 여과 장벽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단백질이 소변으로 조금씩 새어서 나올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단백뇨가 항상 이제 심장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심한 운동을 한 뒤라든지 아니면 열이 났을 때 탈수가 있을 때 스트레스가 심할 때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보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검출이 되는가 또는 또 검출된 단백의 양이 많은가 또 동반된 혈압이나 혈당, 신장 기능 수치와 함께 이상이 관찰이 되는가입니다. 네, 그리고 혈뇨는 소변에 피, 그리고 적혈구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상태를 말하고요. 눈으로 봤을 때 소변이 붉거나 갈색으로 보이면 이제 육안적 혈뇨라고 부르고 눈으로는 정상적인 소변으로 보이지만 현미경에서 적혈구가 보이는 것은 미세혈뇨라고 부릅니다. 혈뇨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1: 네.
0: 여러 가지

0: 문제, 격렬한 운동, 생리혈 오염,
1: 네.
0: 신장질환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1: 네.
0: 드물지만은 방광이나 신장 쪽에 그 암과 같은 종양과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혈류가 반복되거나 눈에 보일 정도로 피가 섞이거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통증 없이 혈류가 보이면은 이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네. 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0: 정리를 하면은 단백뇨와 혈뇨는 무조건 큰 병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1: 네.
0: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중요한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보통은 종합검진에서 소변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금식 상태로 소변을 참고 병원에 가서 아침 첫 소변, 그중에서도 중간 소변을 담게 되는데 이유가 있는 건가요?
0: 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 네.
0: 우선 금식부터 말씀드리면 네. 소변 검사만 한다면 반드시 금식이 필요한 것은 아닌데요.
1: 네.
0: 네, 종합검진을 받으실 때 금식을 하는 이유는 보통은 혈당, 콜레스테롤 이런 같은 이런 혈액 검사를 이제 함께 하기 때문이고요. 이런 네. 것들은 이제 금식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소변 검사에서 아침 첫 소변을 권하는 이유는
1: 네.
0: 이제 밤 사이에 방광에 모인 소변이 비교적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자는 중에는 이제 수분 섭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요.
1: 네. 네,
0: 너무 묽은 소변보다는 단백질이나 혈액 같은 이상 소견이 이런 농축된 소변에서 더 잘 드러날 수가 있고
1: 네.
0: 또 검사 조건을 일정하게 맞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1: 네.
0: 네, 그리고 중간 소변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처음에 나오는 소변에는 이제 요도 입구나 피부 주변에 있던 세균, 분비물, 세포 이런 오염 물질들이 섞일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소변을 이제 채취하실 때 처음 소변은 변기에 흘려보내고
1: 네.
0: 중간부터 소변을 컵에 받습니다. 이렇게
1: 네.
0: 하면은 이제 오염을 줄일 수가 있고
1: 네.
0: 예, 또 여성은 이제 그 소변 채취하실 때 소변 채취 전에 가능하면 앞에서 뒤로 그 방향으로 닦고
1: 아.
0: 남성 같은 경우에도 네. 요도 주변을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신 다음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예, 소변 채취 컵 안쪽이나 뚜껑 안쪽은 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오염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소변을 받은 뒤에 너무 오래 두시면은 세균이 증식하거나 세포가 변질되면서 결과가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검사실이나 의료진이 안내한 방법대로 가능한 빠르게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스스로도 일단 살피게 되는 게 소변 색깔 그리고 냄새입니다. 소변색이 탁하거나 하면 사실 좀 걱정이 되거든요. 소변의 투명도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요?
0: 네, 정상적인 소변은 대체로 맑고 옅은 노란색입니다.
1: 네.
0: 예, 여기서 이제 물을 많이 마시면 거의 투명한 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1: 네.
0: 예, 수분 섭취가 아주 적을 때는 진한 노란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소변이 탁해 보일 때에는 이제 주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데
1: 네.
0: 가장 흔하게는 소변이 농축되어 있거나 또는 소변 안에 결정 성분이 생겨서 뿌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네, 이런 경우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이제 백혈구나 세균이 많은 경우에도 소변이 탁해질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유로감염을 의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소변 볼 때 따갑거나 아프고 자주 마렵고 참기가 어렵고 아랫배가 불편하거나 열이 같이 나거나 또 옆구리 쪽 통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를 추가로 받으셔야 됩니다. 네, 요로 결석이 있을 때에도 소변이 탁하거나 피가 섞여 보일 수가 있고 또 드물게는 지방 성분이나 점액, 다른 세포 성분 때문에 탁해져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탁한 소변만 보고 병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요. 네, 소변이 한번 탁했다고 해서 바로 감염이나 신장병을 생각할 수는 없고 다만 이게 탁한 소변이 반복적으로 있거나 통증, 열, 혈뇨 이런 증상이 동반됐을 때는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1: 네. 또 소변 검사가 진행될 때 기록되는 부분들도 많잖아요. pH 산도를 비롯해서 뭐 단백질, 포도당, 케톤체, 항목이 많은데요. 뭘 확인하는 건가요?
0: 네, 소변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은
1: 네.
0: 예, 항목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1: 네.
0: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0: 예, 먼저 pH는 소변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보는 항목입니다. 식사나 수분 상태, 약물, 감염, 결석 위험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pH 하나만으로 뭔가를 판단을 내리지는 않지만
1: 네.
0: 다른 항목과 함께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그리고 요 비중이라는 것은 소변이 얼마나 농축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1: 네.

0: 물을 적게 마시면 요 비중이 올라가고 물을 많이 마시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탈수 상태라든지 또는 소변 농축 능력, 심장의 기능 이런 것들을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단백질은 앞서서 말씀드린 단백뇨하고 관련이 됩니다. 네, 단백질이 반복해서 검출이 되거나 양이 많으면 심장 기능이나 혈압, 당뇨 여부, 소변의 알부민, 크레아틴인 비율 같은 추가 검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포도당은 혈당이 높을 때 소변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의심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당뇨병 진단은 소변 검사만으로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혈당 검사랑 당화혈색소 검사를 이제 함께 진행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케톤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포도당 대신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사용할 때 올라갑니다. 금식, 심한 구토, 저탄수화물 식사,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이런 경우에 이제 흔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당뇨병 환자에서 케톤이 양성으로 나오고 몸 상태가 좀 나쁘게 느껴진다면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혈액 항목 부분은 소변에 피 성분이 있는지 보는 겁니다. 양성이 나올 경우에는 실제로 적혈구가 있는지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갖고 바로 효율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백혈구 에스터라제, 아질산염, 그리고 나이트라이트라고 부르는 항목들은 요로 감염을 의심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백혈구는 염증 반응, 아질산염은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둘 중 하나가 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감염으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을 더 생각하게 되고요. 소변 빌리루빈이나 유로빌리노겐 이런 것들은 간이나 담도질환, 적혈구, 용혈 같은 것들과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미경 검사에서는 적혈구, 백혈구, 세균, 상피세포, 결정, 원주 이런 것들을 보고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신장 안의 세뇨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물인데 종류에 따라서 신장질환을 의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1: 소변 검사 결과지에서의 항목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혈뇨를 부담스러워하는 건 뭐 종양, 결석, 감염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상이 있을 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나요?
0: 네, 혈뇨 관련 결과는 보통 두 단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요시험지보험 검사에서 블러드 또는 잠혈 이라는 항목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결과는 보통 반정량으로 음성, 트레이스, 원 포지티브, 3 포지티브 이런 형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음성이 아닌 결과가 나왔을 때는 피 성분이 검출됐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시험지봉에서 이제 그 잠혈 검사 양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적혈구가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적혈구일 수도 있지만 적혈구가 직접 나오지 않고 혈색소가 있거나 또는 근육 손상으로 나오는 미오글로빈 같은 물질에도 반응해서 양성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현미경 검사를 추가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미경 검사에서 적혈구가 몇 개 보이는지를 이제 기록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고배율 시야당 적혈구가 몇 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혈구가 많은지 세균이 보이는지 결정이 있는지 원주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함께 확인을 하게 되겠고요.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백혈구, 아질산염, 세균, 그 외에 또 추가적인 증상 여부를 함께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변 배양 검사를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혈뇨와 함께 옆구리 통증 또는 소변 내 결정 그리고 이제 영상의학 검사 소견 등을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종양 여부 같은 경우에는 소변 검사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나이, 흡연력, 혈뇨의 양상, 반복 여부, 영상 검사나 방광 내시경 같은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뇨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종양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반복적인 혈뇨나 눈으로 보일 정도의 혈뇨 그리고 무엇보다 통증이 없는 혈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뭐 그렇게 비뇨기 건강이나 당뇨병을 비롯해서 간 질환이나 대사성 질환도 그렇고요. 소변 검사로 여러 질환들의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거네요.
0: 네, 그렇죠.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험을 판단하는 단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소변 검사만으로 이제 질병을 확실히 진단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소변 검사는 비뇨기 건강을 보는데 매우 유용한데요. 유로 감염, 혈뇨, 결석, 신장질환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특히 당뇨병과 관련해서는 소변의 포도당, 케톤, 단백뇨, 알부민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혈당 조절 상태나 당뇨병성 신장질환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간질환이나 담도질환에서는 빌리루빈 같은 항목이 단서가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혈액검사의 간수치와 함께 배석을 해야 됩니다. 대사성 질환이나 탈수 상태도 일부 짐작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소변검사가 정상이라고 해서 모든 병이 없다는 뜻도 아니며 반대로 소변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어떤 병을 확신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래서 소변검사는 전체 평가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거기에서 이상신호가 보이면 다른 여러 가지 검사를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소변검사로 여러 질환들의 위험을 좀 판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정기적인 소변검사가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말도 하던데 어떨까요?
0: 네, 정기적인 소변 검사는 만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만성 신장병, 만성 콩팥병 이런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은 신장에 이제 부담을 주게 되고요. 신장 질환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붓거나 이제 소변량이 줄거나 피로감이 심해지는 등의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변에서 알부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비교적 이르게 나타나는 신호일 수가 있고요. 이런 신호를 일찍 발견할 경우에 이제 혈압 조절, 혈당 조절, 약물 치료, 생활습관 조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장 기능의 악화 속도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 위험 신호를 빨리 발견하고 만성 질환의 진행을 막거나 늦출 기회를 얻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신장 질환 병력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주치의가 권하는 간격에 따라서 소변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를 추가로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뭐 소변 검사는 가까운 동네 1차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0: 네, 대부분의 1차 의료기관에서도 기본적인 소변 검사가 가능합니다. 시험지본 검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해서 짧은 시간 내에 바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현미경 검사나 배양 검사, 소변 알부민, 크레아틴인 비율 같은 검사는 병원 안에서 바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 검사 기관으로 의뢰를 해서 다음번 의뢰 때 결과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1: 그 여성들은 검사하기 전에 생리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하던데요. 왜 그런 건가요?
0: 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중이거나 직후에는 소변에 생리혈이 같이 섞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요로에서 나온 피가 아닌데도 소변 검사에서는 혈뇨처럼 나올 수가 있거든요. 또 질 분비물이나 외부 오염이 섞이면은 백혈구나 상피세포가 많아 보일 수가 있어서 요로 감염으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당시에 생리 중이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생리 중이신 경우에는 습하지 않은 검진이라면 생리가 끝난 뒤에 다시 검사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료진 안내에 따라서 청결하게 중간 소변을 받아서 검사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1: 보통 우리가 소변색이 붉을 때 혈뇨를 의심하기도 하는데요. 그 앞서 유관적 혈뇨와 미세 혈뇨 말씀을 하셨는데 현미경으로 보는 미세 혈뇨가 더 많지 않나요?
0: 네, 그렇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는 미세 혈뇨가 더 이제 가는 편이고요. 보통 유관적 혈뇨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제 병원을 오시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건강 검진 때까지 이제 유관적 혈뇨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현미경 검사에서 관찰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소변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이랄까요? 이제 여러 항목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살펴야 나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걸까요?
0: 네, 결과지를 보실 때는 한 가지 항목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소변 검사는 여러 항목을 함께 보고 증상과 병력까지 같이 해석해야 되는 검사인데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눈여겨볼 항목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반복적으로 양성이거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신장 쪽의 평가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혈액, 적혈구 이런 것들이고요. 잠혈 반응이 양성이면 현미경에서 실제 적혈구가 있는 있는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혈뇨가 반복되거나 유관절 혈뇨가 있으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세 번째는 백혈구, 아질산염, 세균. 이런 세트들인데요. 배뇨통, 빈뇨, 급박뇨 이런 발열 증상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유로감염 가능성을 생각하고 배양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0: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강검진에서 빠지지 않는 소변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재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는 것도 당황스러운데 변이 새면 어떨까요? 변실금으로 불리는 증상 왜 생기는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변실금은 말 그대로 변이 새는 거죠?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대변이 항문을 통해서 이제 새어 나오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네. 이제 뭐 잘 드셔서 또 영양분 섭취를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드시고 남은 찌꺼기는 대변으로 적절하게 잘 배변하는 것도 건강에 매우 중요하겠는데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정상적으로는 이제 변이 있을 때 이제 직장에서 변을 저장하고 있고 또 항문 과략근이 이걸 잘 조절하면서 원하는 때에 적절하게 잘 배변하는 것이 잘 유지되셔야 되는데 네. 만약 이제 이런 기능이 깨지게 되면 변이 이제 의도치 않게 나오게 되고 실제 이제 변실금은 약 15% 6명에 1명꼴로 고생하시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네.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제 점점 인구가 많아지면서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실제 이제 많은 환자분들은 이제 사실 좀 부끄럽기 때문에 네. 증상을 이제 좀 숨기고 그래서 실제보다 좀 더 흔하고 또 좀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네. 그럼 요실금처럼 변이 새는 것뿐 아니라 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참을 수 없는 것도 증상에 포함되나요?
1: 네, 그렇습니다. 변을 참고 싶은데 참지 못하고 변이 새는 상태. 우리가 이거를 절박성 변실금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직장에 변이 차면 이제 감각으로 인지하고 배변할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외관략근을 수축해서 이제 화장실에 가기 전까지 배변을 미루게 되는데 네. 만약에 이 기능이 약해지면 이제 화장실까지 못 가고 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제 변실금 하게 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변이 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알지만 못 참는 것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의학적으로 변실금은 어떻게 설명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대변 그러니까 고형변이든 이제 우리 물은 액체 형태의 대변이든 이제 의도치 않게 배출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건 이제 단순히 이제 항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배변에 관련된 직장의 저장 능력이라든지. 또 변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감각 그리고 관략근의 근육 기능 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조절하는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의적으로 조절하는 항문 근육 신경계 조절 이런 것들이 함께 작동돼야 유지가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제 변실금이 생길 수가 있어서 변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뭐 한 가지 이 질환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긴 얽혀 있는 문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0: 뭐 항문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저장 능력, 뭐 과략근의 근육 기능 상태 등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다양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변실금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고 또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얽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좀 흔한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이제 출산 과정에서 골반 근육들이 이제 손상되는 것이 이제 주요 원인이

0: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출산 후에 최대 뭐 30%까지 이 관략근에 이제 손상이 크게 작게 생길 수가 있고, 이거 이제 겉으로 보이진 않더라도 나중에 아무래도 관략근의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분만 과정 중에서 조금 더 힘드신 경우에 장시간 분만이라든지 또 회음절개나 겸제분만과 같이 이 관략근의 손상을 줄만한 과정이 있었다면 이런 상과적 손상 이후로 이러한 변실금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뭐 그 밖에도 이제 뭐 항문 수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손상이 생겨서 항문을 이제 물리적으로 막는 기능이 약해지시면 또 이제 변실금이 생길 수 있다든지, 또 이제 흔하진 않지만 다양한 신경계 질환, 뇌종양이나 뇌졸중, 뭐 척수 질환과 같이 신경계 손상으로 인해서 이러한 신경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든지, 또 아니면 근육에 문제가 생겼다, 또 아니면 당뇨병이나 또 심한 설사가 반복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이제 설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변이 너무 묽어서 우리가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변비 같은 경우에도 딱딱한 변이 또 변실금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이 변실금 증상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을 하세요?
0: 네, 뭐 다양한 표현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속옷이 좀 더러워진다, 잘 모르는 사이에 속옷이 더러워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다든지, 또 절박성 변실금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미 늦은 경우가 있다라든지, 또 이제 배변을 하신 이후에 나온 후에도 계속 묻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새는 뭐 수동성 변실금, 또 잘 참지 못하는 이제 절박성 변실금, 그다음에 이제 배변 후에 이제 잔변이 누출되는 이런 형태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게 변실금은 환자들이 얘기하는 증상으로도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진단을 위해서 진행되는 검사도 있겠죠?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형태로 변실금이 나타나는지 증상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항문을 직접 보고 또 관략근의 힘을 확인하고, 또 변비나 변이 딱딱하지 않는지 우리가 손가락으로 항문을 진찰하는 직장 수지 검사 같은 것들을 시행해서 관략근의 힘을 확인하거나 종양이나 변이 막힌 것 없는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검사 받으실 때는 좀 부끄럽고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직장 수지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신체 검사가 되겠고요. 이러한 그 항문의 힘을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로 평가하는 것은 이제 항문 내압 검사라는 것들을 통해서 관략근의 압력을 이제 측정할 수가 있겠고, 또 항문의 이제 감각 기능 같은 건 문제가 없는지, 항문 주변의 감각 마비 같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우리 항문 관략근이 이제 겉으로 봐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이제 속에 혹시 안 보이는 부분에 좀 부분적으로 찢어진 부분이 있진 않는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확인할 때 이제 항문 초음파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관략근의 모양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도 이제 직접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종양이라든지 직장이나 대장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치료는 어떻습니까? 식습관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다양한 원인이 이제 변실금을 일으키지만, 말씀하신 이제 식습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의 상태를 결정짓기 때문에 식습관도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식이섬유 같은 것을 충분히 잘 드시게 되면 우리가 변의 굳기라든지 형태를 안정화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배변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규칙적으로 잘 배변해서 적절할 때 직장을 좀 비워놓으시게 되면 변실금이 좀 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식습관과 또 적절한 규칙적인 배변 습관 이런 것도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설사를 좀 유발하는 그런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드시진 않는지,
1: 네.
0: 뭐 유당 불내성증이나
1: 아.
0: 또 아니면 또 좀 식사하시는데 위생이 안 좋아서 자주 반복적인 설사가 생기진 않나,
1: 네.
0: 뭐 다양한 식습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처방되는 약도 있죠?
0: 네, 그 변실금에 관련된 요인들에 따라서 약물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우선 이제 묽은 변, 이제 설사형 변실금이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설사, 배변 횟수를 좀 감소시키는 지사제 효과가 있는 약물, 장운동을 좀 떨어뜨리는 약물을 좀 사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변이 조금 덜 묽어지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절박성 변실금에서 절박감 같은 것들이
1: 네.
0: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서 변실금 횟수가 조금 줄어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또 이제 담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때로는 담즙이 대장을 자극하거나 수분을 우리 함유해서 대변에 또 묽은 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담즙산 제거제 같은 것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아.
0: 그래서 대변의 수분을 감소시키고 변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좀 변실금을 줄이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변이 너무 딱딱하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변 연화제, 그러니까 변 안에 좀 수분을 좀 많이 함유하게 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약물이나 또 이제 변 팽창제에 이제 수분을 흡수해서 식이섬유 효과로 변의 형태를 좀 크게 부드럽게 만드는 변 팽창성 약물이나 이제 변 연화제 이런 경우에도 변의 형태라든지 이 변실금의 양상에 따라서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변 팽창성 약물 또 변을 좀 부드럽게 하는 변 연화제라는 것도 있군요. 오래 드셔야 되나요?
0: 네, 보통은 이제 상황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는데
1: 네.
0: 이제 식습관 개선으로 이제 원인이 좀 교정되고 변이 좀 좋아지시면 줄여보실 수가 있겠고 식이섬유 섭취가 너무 적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변팽창성 약물이나 변연화제 같은 것들을 좀 함께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1: 네.
0: 이거는 이제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약물만 드셔서는 안 되고 또 약을 드실 때는 충분한 수분을 드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드시는 것에 이제 큰 문제는 없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함께 교정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배변 습관이 개선되면 약물을 좀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흔히 말하는 케겔 운동도 도움이 될까요?
0: 네, 케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괄약근과 골반적 근육을 강화하고 변을 참는 능력을 좀 키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케겔 운동은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문을 이제 조였다 풀었다, 이제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을 이렇게 힘을 줬다 풀었다 할 때 우리가 이제 느낌이 있지만은 이걸 조금 더 신호로 생체 신호로 우리가 힘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것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것을 함께 병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우리가 케겔 운동을 하시는 것이 골반적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1: 아무래도 변실금도 방치할수록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0: 네, 이제 변실금의 원인에 따라서 그 원인을 적절하게 잘 교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증상이 조금 더 진행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변의 어떤 양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식습관 개선을 통해서 식이섬유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증상이 지속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신경 기능이 이제 떨어져 있고 또 관련된 근육이 서서히 약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근육을 강화하고 또 신경 재활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근육 약화가 조금 더 진행될 수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변실금을 조금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1: 그럼 시술이나 수술이 고려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0: 네, 아무래도 그 신경

0: 손상이 있는 분들, 신경이 약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 이제 신경 자극을 해서 좀 주변의 신경과 근육의 기능을 조금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겠는데
1: 네.
0: 우리가 이거 천골 신경 자극 시술이라 그래서 비교적 약 80% 환자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치료가 알려져 있어서 신경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신경 자극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관략근이 좀 많이 손상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관략근 성형술 같은 것들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성공률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이제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우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약물 치료 또 이제 재활 치료나 또 신경 자극 순서로 시도해 보실 수가 있겠고 수술적인 치료는 선택적인 제한적인 환자에게서 시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아무래도 방치할수록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 만큼 변실금을 소홀히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요. 또 변이 샌다는 게 항문 주변의 감염이라든지 또 다른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아있는 변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항문 주변 피부에 이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이제 자극을 주고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항문 주변에 감염이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 특히 이제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고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고 외출을 또 꺼리시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활동도 줄어들지만 그만큼 정신적으로 또 우울증이나 삶의 질이 또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심리적인 어려움이 또 많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초기부터 개선하는 치료들을 의학적인 도움도 많이 받고 네, 생활습관 식습관 개선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이 변실금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변실금을 의심할 수 있는 초기 증상이랄까요? 좀 알려주세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스를 좀 참기 어려운

0: 이제 소고 돼지 소량 좀 묻어나는 것 같다. 그리고 변을 보고 난 후에도 이제 변이 남아 있는 것 같다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갑자기 또 화장실을 이제 급하게 찾는 찾고 또 변을 잘 못 참는다. 아,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초기 변실금을 의심해봐야 되는데 가장 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변비가 너무 오래된 경우에도 이제 딱딱한 변이 너무 오래 머물고 있게 되면 속에서 내부 관략근이 이제 잘 수축이 안 되고 이완된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다치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또 실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변비 같은 습관 없는지 너무 딱딱한 변이 생기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초기에 의심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변이 새는 증상, 변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김태우의 사랑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두 표현 중에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머리끄덩이를 잡히다와 머리끄댕이를 잡히다 중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이때는 머리끄덩이가 맞습니다. 머리카락을 한 대 뭉친 끝을 가리켜 머리끄덩이라고 하는데요.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끄덩이를 끄댕이라고 할 때가 있지만 이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강물이 용용히 흐른다와 강물이 용용히 흐른다 중에 어느 것이 맞는 표현일까요? 여기서는 용용히가 맞습니다. 이것은 질펀이 흐를 용자를 쓰는 것으로 흐르는 모양이 조용하고 질펀하게 라는 뜻입니다. 용용하게 흐르는 강과 같이 형용사 용용하다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꼬라박다와 머리를 꼴아박다 중에 맞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꼬라박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머리를 꼬라박다나 자전거를 시궁창에 꼬라박았다 같이 쓰는 경우엔 거꾸로 내리박다라는 뜻이고 장사 미천을 노름에 다 꼬라박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같이 쓰면 이때는 돈 따위를 어떤 일에 헛되이 써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마음소리 예술단 예술총감독 이재성입니다. 저희 예술단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성악, 기악, 사물난타 등의 공연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입니다.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 예술가가 참여하는 점막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공연을 올렸고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발달장애인이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를 통해서 발달장애인도 주도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삶과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믿음과 신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1: KBS 3라디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0: 매일 아침 장애계 이슈를 분석하는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1: 건강한 삶의 지혜 건강 365
0: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 전문 방송 우리는 한 가족
1: 한낮의 웃음폭탄 강월래의 노래 선물
0: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 내일은 푸른 하늘
1: 노년의 삶을 응원하는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0: 시각장애인이 직접 진행하는 정보 프로그램 심준구의 세상 보기
1: 장애인과 노인, 소외계층을 응원하는 국내 유일의 지상파 사회복지 채널 KBS 3라디오
0: 든든한 목소리가 되어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9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방송입니다. HLKC